양국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엿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국내 디지털 법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충북, 경북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북한의 교육이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전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을 선보고 있고 직업기술대학들에서는 원격교육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변화가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또 새로운 수업 방식도 공개됐다고 하네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최근 공개된 새로운 수업 방식은 무엇이고 또 북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교육 네. 문제. 올해 2월에 있었던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0: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우선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부 부서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
1: 북한의 이제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네. 나눠져 있는데 당,
0: 네.
1: 내각,
0: 네. 내각,
1: 그리고 학교.
0: 학교.
1: 요거로 네. 이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당 중앙이 교육 방향 그리고 네. 사상 교육의 원칙을 제시하고 네. 감독하는.
0: 모든 걸 다 하니까.
1: 그렇죠. 원래 당이 네. 다 그렇게 하는 거고.
0: 그건 그렇고.
1: 그다음 네. 내각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네. 교육성
0: 네.
1: 이런 것들 이런 데가 교육 과정과 교원 양성 그리고 네. 학교 운영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0: 우리나라 교육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그건. 그리고 네. 이제 지방에서는요.
0: 네.
1: 도인민위원회 교육부서. 그리고 시, 군 교육부서를 거쳐서 네. 각 학교로 그 지침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학교 내부에도 당 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육은 전문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내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가 총괄하면서 대학 교육은 교육부가 이제
1: 네.
0: 전담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민간에서 대학이 다 알아서 하지만
1: 네, 그렇죠.
0: 대학 교육 정책을 교육부가 하고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교육감들이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근데 좀 다르군요. 북한하고는 북한
1: 맞습니다.
0: 당이 역시 중심이 되고 자, 교육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1: 평양 경제기술대학이라는 곳에서
0: 네.
1: 전국 직업기술대학 관계자들 대상으로 새로운 수업 방식이 시연됐다.
0: 아, 시연됐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해라
0: 네.
1: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이런 본보기 수업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이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거를 봤더니 그 수업의 핵심이 가상의 공장 상황을 놓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학생들이 원인을 찾고
0: 네.
1: 그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생각하게 만들고 직접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한마디로 이제 이론보다는 실습 또
1: 네.
0: 문제 해결 이런
1: 네.
0: 실기형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1: 그러니까 머리로만 외우는 수업이 아니라
0: 네.
1: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0: 네.
1: 뭐 다시 말해 책에 나오는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0: 네.
1: 예를 들어 경제를 배운다면 생산 계획이라는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자재가 부족할 때 생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뭐 한국의 특성화고가 있고
0: 마이스터 고등학교,
1: 마이스터 뭐 고등학교 예. 이게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계도 만져보고 조리도 해보고 전자정비 장비도 다뤄보는 그런
0: 네.
1: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실기형 수업도 겉으로는 이런 방안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학생의 취업 그리고 진로 선택을 돕는 데 초점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국가 경제가 필요라는 노동력 그리고
0: 네.
1: 기술력을 좀 더 빨리 길러내보자라고
0: 네.
1: 하는 데 초점이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은 뭐
1: 네.
0: 그 아무리 이제 교육 그 순수 이론 교육도 하겠지만
1: 네.
0: 이런 실습형까지나 실기형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하여튼 현장에 대비한 교육을 좀 하긴 했었을 텐데
1: 맞아요.
0: 이제 와서 이 수업 방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시를 하면
0: 네,
1: 그것만
0: 네.
1: 잘 빨아드는 인간이면
0: 지시와 명령을 따른
1: 네.
0: 명령을 잘 이해하는
1: 네, 그런 네. 식으로 하면은 이게 경제가 운영이 됐다라고
0: 네,
1: 생각을
0: 네.
1: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차 당대 이후에 뭔가 다 달라졌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장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서를 많이 써라. 그 제안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 변화되거나.
0: 8차면은 5년 전에.
1: 네.
0: 네. 이미.
1: 그렇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 실행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기업소는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0: 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북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 발전 정책과 연결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지방마다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려면 설비를 다룬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원료와 자재를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품을 또 관리할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현장과 더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생각입니다.
1: 어떤 그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수업이다. 그럼 이게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방향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고 막 외우고
1: 아 이거
0: 그렇죠. 이게 완전히 정말 뭐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1: 저희 때 많이 교육 그렇게
0: 네,
1: 받았죠.
0: 저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수업은 교육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직업기술대학 학생들은 네. 이런 수업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졸업 후에 뭐 공장, 농장, 기업소 뭐 여러 군데에 뭐 배치됐을 때 네. 책에서 배운 말만 알고 있으면 실제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1: 네.
0: 그래서 현장 문제를 학교에서 미리 경험해 본 것은 분명 도움이 되고 국가 네.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럼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만약 웃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아, 새로운 학습 방식 때문에.
0: 그렇죠. 네. 이제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또 하기 위해서.
1: 교육 환경. 예, 예.
0: 아까 저번 지난 시간에도 네.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고 실습 장비 그리고 뭐 전기 문제 그리고
1: 아, 예.
0: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1: 교사가.
0: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거는 평양의 일부 대학만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지방학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사들은 새 수업 방식이 좀 좋아 보이면서도 우리 학교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현대적인데 학교 현실은 구시대적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좀 이거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다.
1: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하면 평양에 있는 학교들은 그게 잘 갖춰져 있을 텐데
0: 네.
1: 지방 교사들은 이 보면은 우리 학교에는 없으니 그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0: 그러니까 네. 이제 노동신문에 네. 평양에 이제 잘 갖춰진 뭐 컴퓨터도 네. 있고 아이들이 막 원격 수업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지방의 교사 우리가 우리 학교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1: 네.
0: 약간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 의문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면 이게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까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장면 있으면 해볼 수 있다라는 많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지금은 그 조건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경 수업의 성공 여부 이거는 교사의 의지만이 아니라 학교 환경에 달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평양하고 지방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그게 좀 뭐 보도된 게 있습니까?
0: 네.
1: 자료가 나온 게?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거나
1: 네.
0: 한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 뭐 어떤 기재가 다 있는지 뭐 평양에 있고 뭐 지방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저희가 이제 직접 들어가면서 네. 조사하지 않은 이상 너무 힘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긴 필요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교사들의 말을 통해서 북한 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평양의 중점대학이나 혹은 일부 시범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가장 먼저 받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 교원을 받고 시설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실험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반면 지방학교는 낡은 건물, 부족한 책상, 의자, 뭐 제한된 컴퓨터 이런 것들로 시달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격차가 자주 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있긴 하겠지만 격차 난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배출돼서 나온 그 인재가 배출돼 나온 그런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또 달라지게 된다면 이 평양과 지방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걱정하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이 갈수록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지방끼리도 또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닐 테니까.
0: 지방에서도 그 국가에서 북한 당국에서 좀 지원해 준 데가 있긴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삼지연시. 삼지연의 백두산이
1: 혁명의
0: 있고
1: 도시.
0: 그 혁명의 도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 소재지의 학교 그리고 군 단위의 학교 도시 학교와 농촌 학교 광선 지역 학교와 산간 지역 학교 이게 조건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학교는 컴퓨터실이 있어도 전기가 자주 끊깁니다. 탄광이 근처에 있다면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그래도 자주 안 끊기는데 진짜 산골마을이라고 하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거 기자재가 있으면 뭔 상황이냐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실기용 수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이런 차이가 이제 학생들의 미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장비와 좋은 교사를 만난 학생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해보고 실습해보기도 하고.
1: 기회를 갖는 거죠.
0: 그렇죠. 네. 더 좋은 곳으로 당연히 배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조건이 나쁜 학생은 같은 제도 안에서도 실제로 얻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교육 격차가 인생의 격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도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간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평등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1: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새 수업 방식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0: 그렇죠. 네. 실기형 수업을 하려면 예전부터 이제 단순하게 막 교사가 읽어주고 이렇게
1: 전달 단순 전달은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컴퓨터도 다뤄야 되고 이제 현장 사례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의 토론과 또한 실습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하면 교사들이 준비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수업, 디지털 수업을 하려면 교사 연수 그리고 자료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북한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서 물자 부족 그리고 정치적 부담까지 안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처벌할 수 있다. 잘 못하면. 그러니까 새 수업 방식을 제대로 못하면 교육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방침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정치적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 교육 격차가 결국은 그 북한의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이게 약간 단순하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은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뒤처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평양과 지방 혹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더 굳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방 발전을 말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게 된다면 지방 발전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1: 어느 나라나 이제 교육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평등을 외치는 북한에서는 이제 그건 좀 생소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 정책이 진짜 변화인지 보여주기인지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0: 네. 첫째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지방 학교에 들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양에 있는지 지방에도 잘 보급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둘째는 이제 교사 훈련인 거죠. 교사들이 새 수업 방식을 배울 기회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시만 내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셋째는 학생들의 반응이죠. 수요자의 반응.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실기형 수업인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기형 수업을 받는 애들이 일부 학생들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받은 아이들의 평가. 아 이거 좋았다. 너무 괜찮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오늘은 실기용 수업의 확대와 또 평양과 지방 교육의 격차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수업 방식 자체는 새로워 보이지만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지역마다 지역 제한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였습니다.

0: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여름은 더위와 장마의 계절이고요. 특히 그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평온한 여름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나라도 지난주 이제 장마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부터는 폭염이 예고돼 있습니다만은 더위 잘 이겨내시나요?
3: 저는 더위보다 추위를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0: 추위를 좀 더 좋아하신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여름이 이제 점점 더 너무 더워졌습니다. 네. 특히 그 올해는 유럽에서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북한도 진작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 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도 서명을 했고 네. 1994년에는 가입을 했고 2016년에는 파리협정에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제협약에 이제 조인을 하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심각성을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국제협약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0: 다행입니다. 북한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꽤 있고요.
3: 네.
0: 그래서 오늘 그 북한에서 방영된 기후변화 관련 영상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2025년의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보도 영상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3: 네. 10분이 채 되지 않는 그 영상이긴 합니다. 네, 이 영상에 이제 맨 처음부터 외국인 여성이 의사가운 같은 걸 입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의료진으로 보이죠. 예. 그 열파가 지속되면서 병원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는 또 수재민으로 보이는 또 유색인종 여성이 나와서 무더위 사태 때문에 또 그 이제 소나기 이제 홍수 때문에 우리 집이 감탕에 묻혀버렸습니다라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로 이제 초반을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얼마나 기후변화가 심각한지 그리고 피해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0: 네.
3: 그러면서 이제 남성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지금 인류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곳곳에서 고온과 열파, 무더기 비와 큰 물, 태풍을 비롯한 여러 이제 돌발적인 자연재해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터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이 영상물을 방영하는 이유는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어떤 초래한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의 어떤 목적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목이 나옵니다. 2025년의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3: 처음엔 이제 그 세계적인 기후변화 리포트들을 좀 소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그 유럽동맹 기상정보기관이 2025년이니까 작년이 지난해가 기상 관측 이래에 두 번째로 더웠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계 평균, 그러니까 2025년을 말하는 건데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세계 평균 기온이 1.48도가 높은 그런 이제 온도를 기록을 했고.
0: 1년 365일 전 세계 평균 뭐 이렇게 되겠고.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은 또 역사상 가장 더운 1월로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적인 기후변화 리포트들을 객관적으로

0: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열파 경보 그리고 기후 관련 비상사태 선포 등의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열파에 의한 사망자 수가 평균 54만 6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90년 이후에 23% 증가한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특히 유럽 지역이 이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4월을 보냈고 6월에도 이제 뜨거운 그 때일은 그런 이제 폭염이 들이닥쳤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칸반도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떤 평균 기온 상승 보면은 화면에 막 45도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실제 이제 그 현지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이 연중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합니다. 특히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런던 같은 서유럽 12개의 대도시들도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2,300여 명의 사망자가 이제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에스파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에스파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또 사망자가 그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특히 유럽 지역의 어떤 폭염의 심각성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1: 네. 그 지난해에는 또 이 그 영상의 제목이 2025년 기후 재난이니까
0: 네네.
1: 태풍 홍수 이런 것도 많았죠. 이 부분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폭염,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한 뭐 산불 뭐 이런 현상들도 분명 있었지만 사실 산불도 심각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더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이 바로 이제 가뭄 현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뭄인데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태풍 홍수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강수량이 98% 이상 줄어들고
1: 네.
0: 어떤 쪽에서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 태풍 홍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가뭄이나 고온 현상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풍 홍수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지구의 한쪽에서는 무더기 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홍수를 무더기 비라고 하는데
1: 무더기 비.
0: 네, 무더기 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 장마 현상이고요. 그리고 큰물 태풍 이것도 이제 수해를 말합니다. 네. 홍수,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들이닥쳐서 거대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언급한 지역이 어디냐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인도, 그러니까 인디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인도의 그 22개 지역에서 1988년 이래 최악의 큰물이 났으며 큰물은 이제 수해를 말하는 건데요. 또 파키스탄에서도 무더기 비가 와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8,400여 대 이상의 살림집이 파괴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이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 해요. 뭐 작년에 뭐 비가 많이 오고 홍수 피해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된 그런 보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웬남, 베트남을 의미하는데 베트남 그리고 타이 지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무더기 비가 아주 파괴적인 큰물로 이제 큰물 현상으로 일어나서 막대한 인적, 물질적 피해가 나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자메이카, 까리보, 뭐 풍속이 엄청난 그런 열대성 폭풍이 이제 들이닥쳐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 모습들, 네. 집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필리핀에 조금 오래 있다가 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녀온 이후에 그해 가을부터 해서 필리핀에서 엄청난 타이푼이 왔었어요.
1: 네.
0: 그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필리핀에서 20번째로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이제 그런 피해들 그 이제 가옥들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을 피해 지역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원인을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들이 이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해서 태풍이 거대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북한에서 에네르기라고.

0: 합니다만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것이 곧 태풍의 파괴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뭐 우리도 익히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금 더
1: 태풍 올 때면 항상 기상 예보관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0: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태풍의 크기를 키우고 이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성 외국인 분이 나와서 현재 태풍의 위력은 40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강해지고 최대 바람 속도는 평균 7.5%나 증가했습니다라고 한다던가
1: 네.
0: 또 다른 또 전문가가 나와서 현재까지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 2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더 많아지고 또 세계적인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지금보다 30%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자막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상 이 영상에서는 이제 북한 영상이지 않습니까?
1: 네.
0: 더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남성의 목소리로 이제 더빙을 하면서 자막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영상의 요지는 뭐냐? 여러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빙하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 현상은 그 어느 지역도 피해갈 수가 없다. 라고 네. 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어찌 보면 북한의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의 수해, 피해 소식, 뭐 온난화로 인한 혹은 뭐 탄소 배출로 인한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전 세계에 여러 굉장히 심각한 피해들이 나오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그러나 우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영상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놓고 이제 단점을 드러내진 않지만 결국에 이 일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경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하여튼 뭐 저도 그 보내주신 링크 영상 잠시 봤는데요.
0: 네.
1: 그 해외 각국의 피해 영상 전 세계 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폭염부터 시작해서 뭐 아시아의 뭐 홍수 폭염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 산불까지
0: 맞습니다.
1: 그런데 전문가 수재민 인터뷰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현지 취재물 같지는 않고요.
0: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직접 현지를 모두 방문해서 취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1: 네네.
0: 보통은 이미 보도가 된 해외 언론 영상을 인용을 하는 건데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인용한 영상들에 대한 소위 말해 저작권, 뭐 사용권.
1: 크레딧. 그러니까 예. 이게 어디 거다 하는.
0: 맞습니다.
1: 그게 없는 거죠.
0: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터뷰 영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언론을 이제 비롯해서 타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인터뷰 대상자가 나오면 그가 누구인지.
1: 직함이라고 그러죠.
0: 네. 소속이 네. 나오잖아요.
1: 직업과. 직함 이름.
0: 네, 직위까지 직을 나온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기능이 나온다든지 역할이 나온다든지 하는데 그런 자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언론 보도에서는 인터뷰 대상을 자막을 통해 밝히기도 해요.
1: 네.
0: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해외 인터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정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인터뷰가 아니구나라는 점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인터뷰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이제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그 인터뷰이들, 인터뷰 네. 대상자들의 직함을 소개하지 않아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모든 그 해외 현상을 다 직접 취재를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방영했다는 게 기후변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국제협약 외에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0: 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1: 네.
0: 먼저 이제 그 국제협약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국가결정기업 그러니까 NDC에서 2030년까지 다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자체 자원으로 이제 뭐 배출 전망치 대비 8% 감축하겠다. 그리고 국제적인 작은 기술 지원을 받으면 최대 40.25%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농업 수자원 보건살림 재난조기경보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등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실천이 될지는 좀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네. 국가 계획에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기후 위험을 개선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2025년 11월에 COP 그 30 고위급 회담에서 국가 명의 연설문을 제출을 하는데요. 네. 이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위협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산림복구, 산불방지, 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이미 또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2025년의 기후재난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통해서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0: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네, 설송화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주에 이제 설 작가님이 쓰신 책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제별로 하나하나 이제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북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가게에서 갖는 비중,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크죠.
2: 이게 가게에서 갖는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가정을 네. 유지하는데 네. 실질적인 소득을 누가 더 많이 벌어들이냐 아마 이런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예를 들면 남편들도 매일 아침 구경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말이죠.
1: 네.
2: 그런데 누가 더 벌어오는 생활비가 가치가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내가 매일 나가서 가장 그 낮은 단가가 낮은 채소를 야채라고 합니다.
1: 네.
2: 이걸 떼다가 팔아도 하루에 5천 원은 봅니다. 쌀 1kg 가격입니다.
1: 네.
2: 그런데 남편은 공장에 나가서 한 달을 일해도 5천 원이 아니라 2천 원입니다. 월급이.
1: 아.
2: 그러니까 거의 몇 배 차이라는 게.
1: 거의 뭐 1당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2: 1당이 뭡니까? 그냥 최소 30배 많으면 수백 배 차이 납니다.
1: 아.
2: 그러니까 가게에서 갖는 비중 어떻게 보면은 누가 실질적인 경제권을 가졌냐 이런 것으로 접근한다면 아내의 경제 활동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2024년도 김정은 정부가 안 되겠다. 이게 남성의 위상이자 그 사회주의 위상이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국정노동자 공장노동자 월급을 30배 올려놨습니다.
1: 네.
2: 2천 원에서 5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쌀을 풀지 못하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면서 현재 북한의 쌀 1kg 가격 3만 원으로 다시 인상되면서 월급이 또 똥값이 되었습니다.
1: 아이고. 그 여성 경제 활동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면 가정을 유지하는데 결혼하는 것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2: 이게 아무래도 예, 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러에 수령이 밀려났다. 이제는 달러, 수령보다
1: 달러.
2: 예, 예 수령보다 달러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1: 네.
2: 국가가 남성들에게 가정에 먹을 식량 월급을 가치 있게 공급을 할 때에는 결혼 선택권 배우자 선택권도 남성에게 훨씬 더 비중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1: 네.
2: 물론 유교적인 전통도 작용을 했어요.
1: 네.
2: 그런데 북한에서는 세대주로 허명됩니다. 남성이 여기에 아내 자식들의 식량 옷 살 집까지 다 공급되는 물적 기반이 남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1: 네.
2: 점차 배우자 선택 기준이 남성이었지만 지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가치 있는 생활비를 벌어들이냐. 여기서 결혼 선택권이 이제 여성으로 지금 점차 이전하고 있는 변화인데요.
1: 네.
2: 가장 그 지금 부각되는 그 모양새가 결혼 연령기입니다. 정년기.
1: 아.
2: 23살이었던 것이 이제는 30세 전후로.
1: 여자들
2: 예,
1: 경우에.
2: 예, 이거는 그렇게 예. 빨리 시집을 가야 될 필요성이 남성에게 붙어야 부양가족으로 붙어야 집도 있고 쌀도 나오고 먹을 것도 있고 네, 이런 그 제도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네.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흥미롭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긴 한데 그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북한에도 연애 결혼하고 중매 결혼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결혼 선호합니까?
2: 아직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이게 도시 그리고 또 시장이 어디서 얼마큼 발달했냐 여기에 따라 살짝 다른데요. 그렇다고 농촌에도 연애 결혼이 아예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좀 더 용기 있는 모습
1: 네.
2: 네, 도시가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2: 한국 드라마의 역량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감정을 중시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기존에는 남성하게 되면 린꼭정이처럼 아주 우람하고 예, 그 영웅성이 있고
1: 네.
2: 예, 이런 좀,
1: 근육이 그냥
2: 좀 야성적인
1: 장대한.
2: 남자
1: 예, 예. 예.
2: 이런 것이 좀 기준이었다면 지금의 여성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또 돈을 예. 잘 버는 남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1: 예.
2: 내가 감정을 중시하면 나를 위해 주는 남자 착한 남자를 원하겠죠.
1: 네.
2: 그런데 돈을 나는 조금 벗벌어 이런 여성들은 그래도 직업적으로 돈을 잘 버는 남성 특히 경제적 능력 그리고 또 어떤 신분 여러 가지로 네. 다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정치적 제약도 좀 존재합니까?
2: 예, 그거는 네.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신분제도
1: 네.
2: 그 사례를 하나 둔다.

0: 하면 그 간부집 아들이 군에서 제대될 때 공산대학 펀트를 바닥에 꽂지 않습니까?
1: 네.
0: 당 간부를
1: 양성. 펀트라는 건 입학.
0: 예예 예, 입학장. 예, 입학장. 그만 받으면 바로 그냥 붙어요.
1: 네네.
0: 이 당 간부 양성하는 게 공산대학인데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무료교육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스스로 퇴학할 수밖에 없어요. 겨제 뭐 교복 세부담 이걸 다 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스폰서가 되어줄 여성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장사로 돈을 잘 버는 이런 여성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상하게도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여성들은 신분이 안 좋아요. 신분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성공을 한다. 제 사례가 그랬거든요.
1: 네네.
0: 제가 정말 그 시장에서 성공했던 이유의 하나가 내 이 부모의 신분에서 내가 탈피한다. 네. 그런데 신분 좋은 남자와 돈이 많은 주자와 이렇게 서로 딜을 해서 맞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그 인사권 서류 네. 검토에서부터 아내가 신분이 나쁜 탈락되기 때문에 예, 바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또 특히 또 이게 북한의 그 러동계급 이런 또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공장에서 일하던 도시 처녀들은 시집만 가면 자연히 가정주부로 넘지 않습니까?
1: 네.
0: 남편 따라 갑니다.
1: 네.
0: 고주지로.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 처녀 이 사람들은 시집가도 다른 데로 못 가거든요. 무조건 농촌 진지를 지키라.
1: 네. 그러면 신랑 도시에 있는 신랑
0: 도시 남자는 못 얻죠니까
1: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도시 있는 남자가 애초에 농촌 처녀를 안 보죠. 그래서 까치끼리 산다 이런 말도 농촌 처녀를 오히려 하대하는 북한 사회 문화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요즘에 그 깬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흥미로운 그 사례가 군수 공장 노동자나
1: 네.
0: 혹은 그 소매 있는 군간한데 장교한테 누가 시집 안 가거든요.
1: 네.
0: 그런 군간들은 농촌에서 인물이 좀 이쁘고
1: 네.
0: 돈도 좀 잘 벌고 이런 경우에 특이하게 농촌 처녀가 연애가 연애로도 할 수 있고 중매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군수농장 노동자나 섬에서 근무하는 그 군 간부
0: 네.
1: 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건 허용이 됩니까?
0: 그건 허용됩니다. 예.
1: 아, 예.
0: 특수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1: 네, 네. 그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참 많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직업, 외모, 성격, 학벌 뭐 북한은 뭐뭐가 있습니까?
0: 한국하고는 살짝 다른 게 군당 네. 대기실 이게 가장 그
1: 군당 대기실.
0: 예, 군에 갔다 와야 되고 제대군인입니다.
1: 네.
0: 필수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입당을 해야 되고.
1: 아, 당원이어야 되고.
0: 예,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1: 네.
0: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운전사라도 돼야 된다. 기술.
1: 그럼 문과대학 나온 사람은 어떡합니까?
0: 아, 대학 졸업생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중은.
1: 아, 그래요?
0: 학력 자체가 북한의 학력 비중이 한 10%나 될까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학력은 애당초 예, 배우자 선택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아주 특이한 기준에
1: 네.
0: 이렇게 핵 중심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1: 네, 네.
0: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분당 대기실이 네. 장마당이 생기면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1: 그 실이라는 건 군당 대기까지 나고 실은?
0: 실은 집입니다. 집 실자.
1: 내 실이 있어야
0: 예,
1: 된다?
0: 예, 예. 예, 아니요. 집. 예. 차라리 집이 있어야 된다.
1: 아, 실 방실자?
0: 예, 예, 네, 예. 네. 그래서 국가에서 네. 남자한테 공급해 주는 제도가
1: 네,
0: 예, 이런
1: 네,
0: 거거든요.
1: 네.
0: 네. 네. 아무튼 이게 사회가 만들어낸 조건이다. 그런데 네. 장마당이 변하면서 이런 그 기준이
1: 네.
0: 이제는 입당도 필요 없어. 군대 안 갔다 오면 어쨌단 말이야. 심지어는 장사 자체가 비사회주를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좀 눈이 돌아가는 남자들은 다 감옥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1: 네.
0: 감옥이라는 게 크고 작고 다 많습니다. 변했어요. 예전은. 기존에 감옥 갔다 오면 아 불량배. 아니다. 이제는 세상을 남보다 빨리 앞서 나가는 배우자다. 그래서 입당.
1: 오히려.
0: 군대 나간 네.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국가가 아니라 나를 색시를 위해서 장사를 잘하시는 이런 남자.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 장사,
1: 네.
0: 돼지를 도축해서 고기를 종육점에 넘기는 이런 남자들 꽤 돈 많이 봅니다.
1: 네.
0: 예, 이런 남자들 너무 예 그 줄줄 붙지 의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는 착한 남자.
1: 네.
0: 그리고 돈 잘 버는 남자 그리고 또 흥미있는 거는 아주 정말 그 섹시한 남자
1: 네.
0: 예 그래서 이게 거의 한국 문화와 일부적이겠지만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게
1: 네.
0: 변합니다.
1: 그 혼수가 있습니까 북한에도?
0: 아, 혼수 기본입니다.
1: 혼수하고 주택 이제 어디 한국도 이제 그게 결혼할 때면 제일 큰 게 주택이고 그다음 혼수는 요즘 많이 이제 현실화돼서 뭐. 간단히들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0: 북한은 헌수를 통해서 그 집안의 어떤 그런 그 세력 경쟁 이런 게 아직도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깬 그 여성들이 이런 거 필요 없다. 부모들한테 이런 거 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장사할 수 있는 장사 수단인 자전거 사달라. 예, 이런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조금 다른 건 북한은 약혼식 할 때 리장을 주고받습니다.
1: 뭘 받아요?
0: 약혼식 할 때 리장. 아, 혼수라고 하죠. 헌수. 북한 말로는 내장이죠.
1: 내장.
0: 예장감.
1: 예. 네네. 예장. 예장.
0: 예, 예장. 예장. 예, 제가 예, 북한 말입니다. 예, 예. 예. 그 주고받을 때게 예. 그 한국은 뭐 그 뭐야 웨딩 드레스를 다 빌려 입지만 그렇죠. 여기는 아니고 남자가 무조건 신부의 치마 조거리 한복 원단을 주고
1: 네.
0: 여자는 남자의 첫날 양복 원단을 줍니다. 그래야 네. 빨리 양복조에 맞게서 네. 해보니까. 그리고 결혼식 날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네. 말 자체로 시집 가는 날이기 때문에 네. 시집에서 여자가 결혼식 하는 여자의 집에 모시래 옵니다. 그래서 이때게 힘 있는 집은 볼가를 타고 갈 거요. 힘 없는 집은 예, 좀 웃기는 소리지만 달구지 아니면 11호 차도 예, 타고 갈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한국하고 아직도 결혼 문화가 살짝 다른데요.
1: 네.
0: 그래도 그 신부가 리장을 드릴 때게 시부모님의 옷감 기본이고
1: 네.
0: 형제들이 많을수록 그 옷을 다 놓여야 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그 시누이가 7명이어서 아이 네. 저는 저도 나름대로 좀 이 머리가 깨서
1: 네.
0: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1: 네.
0: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시부모님께만 양복지 드리고 그 7명 시누이들 안 드렸더니 두고 제가 욕을 먹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혼수 때문에.
0: 네. 예 그래도 뭐 어찌됐든 밤새껏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국수 언반을 먹으면서 밥상을 젓가락 장단으로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던
1: 예.
0: 그날의 결혼 풍경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피로연은 또 정겹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처럼 한 자리에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0: 교대로 합니다.
1: 네.
0: 오늘은 남편 직장, 오늘은 이민반 세대, 내일은 또 신랑. 뭐 밤새고 좀 더 잘 사는 집은 한 며칠을 합니다.
1: 아 예, 비용만 될 수 있으면 아주 즐거운 파티가 되겠네요.
0: 아 비용은 부족하 오기 때문에 술 부족하고 뭐.
1: 아, 예. 예. 예, 오늘 서울일기 설성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마마 엘레나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 소설의 악역입니다. 티타의 사랑을 가로막고 티타의 삶을 억압하고 티타를 평생 부엌에 가두는 사람. 그런데 소설을 깊이 읽으면 마마 엘레나 역시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마 엘레나도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슴이 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그녀를 단단하게, 차갑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자신이 받은 억압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런 식의 대물림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 작품은 그 잘못된 감정의 대물림을 안으로부터 깨부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로사우라는 티타의 바로 위 언니입니다. 그녀는 페드로와 결혼합니다. 로사우라는 이 소설에서 종종 미움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규칙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페드로의 눈이 항상 티타를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사우라는 규칙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주었을 뿐입니다. 텅 빈 삶이라는 형태를 말이지요. 로사우라는 어쩌면 진정한 갈망보다는 편안한 관습을 택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규칙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진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 헤르트루디스는 티타의 또 다른 언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헤르트루디스는 욕망에 솔직합니다.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녀는 혁명군에 합류하고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억압 속에서 요리로 감정을 표현했다면 헤르트루디스는 그 억압을 박차고 나가 몸으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은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동안에 최고 체감 온도 33도에서 35도 이상 올라서 무더운 날들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열대야도 밤에는 반복되겠습니다. 서울이 연속 열대야 일수가 나흘째고요. 낮 기온 서울, 대전이 33도, 부산,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 등으로 전국이 29도에서 37도의 낮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경기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일부 중서부나 대부분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강원 철원군에 내려져 있고요. 춘천도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와 경상권의 하늘은 오늘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저녁까지 전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고 내일도 수도권이나 강원권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폭염과 강풍으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2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르는 프랑스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져 지금까지 파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태우고 건물 100채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 중부에서만 2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여러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스페인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고 7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전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5일 기준으로 봉쇄망을 뚫으려던 상선 12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지시에 불응한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쇄 준수를 확인하려고 화물선 2척의 승선에 검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하루 중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하지 않고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대이란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이번 지시가 일회성인지 공습 중단이 당분간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국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그동안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꿔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AI가 산업경제 현장과 현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행사 현장에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밤 10시쯤 성소수자 행사가 열리던 베를린의 티어가르덴 공원에서 승합차가 난입해 여러 명을 들이받은 뒤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10여 명의 부상자 중 한 명은 숨졌고 일부는 중상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독일 경찰은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고등학교 2층 실습실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학교 실습실이 모두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법원 판결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충북과 경북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른바 1, 2, 3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는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기술 모두 핵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데다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신들도 뒤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우디에는 가능성을 열어준 게 아니냐라는 이중잣대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협정의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 그리고 앞으로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오늘 세계의 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먼저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상특보가 전해졌는데요.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도 동해 평지, 삼척 평지, 삼척 산지, 경남에는 고성, 하동 남부, 경북에는 청송, 영덕, 봉화 평지, 전남에는 장성, 장흥, 강진, 영암, 흑산도, 홍도, 나주 동남부, 구례 평지, 고흥 남부, 전북엔 고창과 임실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주간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전지현 내신캐스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밤사이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당분간 공습을 중단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악시오스가 25일에 소식 통들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일 연속 이어졌던 대이란 공습이 하루 중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번 지시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공습 중단이 당분간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2주 동안 군이 매일 오후에 공습 계획을 보고하면 승인을 했고요. 이 공습이 몇 시간 내로 바로 실행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되면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사 준비를 마쳤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태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와 군 지휘부가 24일에도 미국의 추가 공습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에 따른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습을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통보를 받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지시는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중동 지역의 소식통들은 지금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네. 주말 새 오만과 이란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0: 네. 뭐 공습 중단, 협상 계속 이제 무한 굴레 같은 느낌인데
1: 네,
0: 또 문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24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점령지를 공습을 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제 후티도 다음 날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습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양측이 계속 왔다 갔다 보복 공격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예멘의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서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적대 행위를 지속할 경우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후티 반군 쪽의 매체인 알마시라 TV도 사우디의 공격이 호데이다 주를 겨냥해서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홍해에 접해 있는 호데이다 주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고요. 반군 매체는 지역통신 인프라 시설과 호데이다 주에 연안 카마란 섬이 표적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사우디가 후티 반군이 소유한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라는 소식통의 말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우디가 타격한 다음 날인 25일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우리가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요.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 이후에 양측의 보복과 재보복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도 좀 살펴볼게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병력 3만 명을 추가 파병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에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0: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5일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라면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로네시는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곳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걸 돕고 있다. 이 모든 게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는 위협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6월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조약을 체결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에 따라 북한이 같은 해 10월에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4차례에 걸쳐서 전투병, 공병 등 약 2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 초 기준으로 한 1만 4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8일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고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SNS 기업이죠. 메타가 페이스북에 무료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0: 이 메타가 동영상 셀카 촬영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란 걸 증명하는 무료 인증 제도 페이스북 인증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이스북 인증이란 건 짧은 동영상 셀카를 촬영해서 기존의 프로필 사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사기 또 기만 행위 같은 기존의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계정 이름 옆에 검은색 체크 배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1: 네.
0: 이 페이스북 인증이란 건 이 계정이 AI나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나 공식 문서를 직접 검토해서 실제 유명인이나 기업의 공식 계정인지를 확인해 주는 유료 메타 인증과는 별개의 서비스인데요.
1: 네.
0: 이 메타는 AI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짜 계정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무료 인증 기능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아니면 데이팅 서비스 등에서 사기, 또 로맨스 스캠, 즉 연애 빙자 사기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서 플랫폼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페이스북 인증은 일부 국가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로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
1: 자, 이어서 주간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냉장고를 부탁해.
0: 네.
1: 프로그램 제목이.
0: 그렇습니다. 사람 냉장고예요. 근데 여기는요. 일본에서 지금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몸을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 냉장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0: 들어갑니다. 예, 예. 우리가 냉장고 문 열면 들어가고 싶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잖아요. 지금 일본 산업용품 기업인 트러스코 나카야마가 올해 4월에 출시한 도히에몬 박스라는 인간 냉장고입니다. 이게 공장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국민 만화 캐릭터죠. 도라에몽 그리고 식당 춥다, 차가워지다라는 뜻의 일본어 아. 히에루를 합쳐서 나온 이름이 도히에몬 박스입니다.
1: 네.
0: 이 냉동식품 자판기에서 착안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가 박스 안에 들어가면 머리와 목 뒤쪽을 향해서 5도의 냉풍이 분사된다고 합니다. 전원을 켜고 몇 분간 가동하면 이 내부 온도가 한 15도까지 낮아지게 되는데요. 과도하게 냉각이 되면 안 되니까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사용한 지

0: 특히 야외 작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이동성과 편의성도 높였는데요. 예.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일반 가정용은 아닙니다. 공장과 건설 현장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한 130개 기업이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표준형 가격이 15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일본에서는 해마다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작년부터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냉각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이에몬 박스가 냉방 시설 설치가 어려운 야외 작업장, 공장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 네.
0: 이 회사 측은 작업 현장마다 이 냉장고를 한 대씩 설치해서 더울 때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래, 온열 질환 예방도 될 거고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0: 네네.
1: 다음 키워드는 시원한 시네마 천국. 이것도 뭐 더위와 관련된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시는요.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게 영화관을 기후 쉼터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로마시가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내 영화관 11곳, 공공도서관 11곳을 기후 쉼터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쉼터 운영 기간 동안 오후 1시에서 오전 6시 30분에 이탈리아 영화 10편도 무료로 상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회차별 영화관 입장을 그런데 선착순이라고 그래요.
1: 예.
0: 그래서 매일 다른 작품을 상영해주고 최근 개봉작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또 도서관을 찾는 시민에게는 식수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로마 시장은 모든 사람이 집에 에어컨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원한 공간에서 영화를 즐기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휴양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피서하자.
0: 그렇습니다. 네, 로마가 23일에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로마의 평균 기온이 1980년대 이후 3도나 상승을 했는데
1: 네.
0: 이게 같은 기간 다른 유럽의 주요 수도들은 평균 상승폭이 2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도가 더 높아서 로마가 더 빨리 더워진 셈인데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이 한 20% 정도인데 그래도 이탈리아는 한 45% 정도라서 유럽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자, 이 지구온난화가 참 기후변화를 일으키면서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음 키워드도 쓰러지는 사막의 배인 거 보니까
0: 네.
1: 폭염 관련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1: 40도가 아니고 50도예요.
0: 네,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와 가뭄에 강한 낙타들이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 스트레스로 병이 들고 있는 건데요. 에티오피아 북동부의 아파르 지역에서 낙타를 키우고 있는 한 목축민이 최근 한 달간 극심한 더위 때문에 새끼 낙타 8마리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이분이 이 지역에서 낙타 한 500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폭염 때문에 낙타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이 낙타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뜨거운 모래에 앉으면 피부가 화상을 입고 이 낙타의 배쪽 털도 좀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세계 단복 낙타의 약 80%는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북동부의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등이 포함된 지역인데요. 지금 이렇게 극한 폭염에 물도 부족해지면서 지금 더위와 가뭄에 강한 낙타도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낙타가 사실 외부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1: 예.
0: 좀 털도 두껍고 그래서 햇볕을 막아주는데 이제 5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열 스트레스를 받은 낙타는 몸속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료 섭취량도 줄고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체중, 젖 생산량도 떨어지게 되고요.
1: 네.
0: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험이 커져서 번식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계절에 따른 이동이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더 이상 낙타를 기를 수 없어서 지금 목축민들이 아예 남부로 떠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백발인재를 모십니다.
0: 중국에서 정년 퇴직한 전문 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각지의 공공기관이 최근에 이른바 백발인재를 대상으로 한 재채용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촨성의 한 대학에서 전기공학 교수로 근무했던 루 씨가 있는데요.
1: 네.
0: 정년 퇴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이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연구과제를 계속

0: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급여는 퇴직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좀 덜 수 있다고 그래요. 사회보험 부담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도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월급이 줄어도 그렇죠. 나는 괜찮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도 빠른 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3억 2,300만 명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남성들의 법정 정년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사무직 근로자는 55세에서 58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정년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방식까지 병행해서 숙련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다른 사회적 과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긴 한데 네. 지금 당장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고령화와 청년 실업이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책적인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물론 뭐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일자리를 더 네.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하나 더 볼까요? CEO식 육아.

0: 전문 인력으로 팀을 꾸려서 육아를 맡기는 이른바 팀 육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업가 부모들이 주로 하는데요. 이걸 CEO 육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모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육아와 집안일을 분야별 전문가에게 각각 맡기는 방식인데요. 배변 훈련 전문가, 자전거 타기 강사, 여름 캠프 짐 싸기 대행 인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육아를 선택한 부모들은 반복적이고 고된 일은 분업화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부모는 아이와 질 높은 시간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랜디스 씨가 상주하는 유모와 주말 유모, 개인 셰프, 가사 도우미를 두는데 연간 약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CEO 육아 시장이 지금 부유층에서 확산이 되니까 육아 서비스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울고 웃으면서 형성하는 애착은 결코 돈으로 고용한 외부인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직장에서 커리어도 유지하고 번아웃을 막으려면 이런 육아팀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한 패션 브랜드의 창업자는 스스로를 최대 3시간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주말 오전에만 내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요. 나머진 자신을 위해 쓰기 때문인데 이분은 아이들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건 육아 외주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세계의 창 순서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 논란을 낳고 있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협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협정이 이름이 123 협정입니다.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1: 네. 이번 협정이 123 협정으로 불리는 것은 1954년에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이번 협정만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원자력법 123조의 근거에 각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통칭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6년에 미국과 체결해서 지금까지 연장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역시 수많은 123 협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0: 네.
1: 미국은 지금까지 51개 정부 또는 기구와 26건의 123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자력법 1, 2, 3조가 요구하는 협정 조건을 좀 살펴보면요.
0: 네.
1: 이전된 핵물질과 장비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검증,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목적 전용 금지, 농축 제철 시 미국의 사전 동의,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생산 시 미국의 별도 승인, 그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 미준수 시에 핵물질과 장비 반환 등입니다.
0: 네.
1: 미국은 다른 나라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때 원자력법 1, 2, 3조, 123조를 근거로 핵기술과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0: 그러니까 1, 2, 3 협정이 123조에 근거하니까 뭐 123 협정 뭐 그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협정 내용을 좀 살펴봐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1: 네, 미국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으로 7월 20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이 사람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복형입니다.
0: 네. 네,
1: 이 두 사람이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1, 2, 3 협정과 이에 소반되는 양자 핵 안전 조치의 협력에 서명했다고 전하면서
0: 네.
1: 이번 협정은 수십 년간 이어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원자력 안전과 안보, 핵 비확산 관련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국과 중동 지역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핵 비확산 기준을 준수한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 네.
1: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문을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는 90일 동안 이를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 근데 이제 이번 협정이 앞서서 핵 비확산 기준을 준수한 협정이라고 했는데
1: 네.
0: 그런데 왜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1: 네, 우라늄을

0: 일정 수준 이상 농축하고 사용 후에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네. 고농도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둘 다 핵폭탄 원료로 사용 가능한데요. 지금까지의 1, 2, 3 협정에는 미국의 설비와 기술 받는 국가에서 자국 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1: 미국이 이제 도움을 줄 테니까 예. 뭐 재처리된 물질들은
0: 포기해라.
1: 쓰지 못한다. 예예. 이런 거죠.
0: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예. 보통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1: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조항을 내는 거죠?
0: 예예. 일례로 2009년에 미국과 1, 2, 3 협정 맺은 아랍에미레이트 경우에는 골드 스탠다드를 수용했고요. 예. 또 여기에 더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광범위한 사찰과 검증을 허용하는 추가 의정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 보도를 보면은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1, 2, 3 협정에는 골드 스탠다드와 추가 의정서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좀 다른 내용이니까 논란이 네.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0: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에 소셜미디어에 민간 원자력 협정이고 또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란과 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미 보유한 것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당국자들의 설명과는 다르다 하면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과 사우디가 핵연료 생산의 경제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2년 동안 실시한 뒤에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이번 협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완전
0: 다릅니다. 예, 그래서 AP통신도 보도를 했는데 예. 협정 유효기간이 30년인데 양국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사실 이번에 중동사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이 이제 우라늄 농축을 이란한테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네. 전쟁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예. 대표적인 앙숙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심지어 2018년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후티 반군 방송 때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예. 두 나라의 대립은 수천 년을 이어온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의 종파 다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교도 중에 80% 이상 차지하는 주류 순위파의 종주국이고요. 예. 이란은 200여 개가 넘는 이슬람 종파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순위파에 대적할 수 있는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또 각각 사우디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순위파와 시아파가 중동 곳곳에서 분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1: 예.
0: 14년 동안 이어졌던 시리아 내전이 대표적인데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민주화 요구와 또 바샤르 아라사드 정부의 강경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거긴 했지만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 건설을 위해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종파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또 미국과 사우디는 순위파를 지원하면서 이란과 대립각을 세웠고요. 또 시리아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쪽이 향후 중동 세력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계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란과 사우디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이중잣대 논란이 네. 일 텐데. 미국 정부도 이제 이런 논란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0: 미국 정부는 핵 관련 과거 이력과 책임 등에서 두 나라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 예.
0: 사우디는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전력이 없는 반면에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와 검증 갈등도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이란이 동맹국의 농축은 허용하면서 이란에는 전면 포기를 요구한다고 반발할 경우에 대응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는 건 또 부인할 수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또 사우디와의 협정이 선례가 돼서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게 골드 스탠다드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동 경제의 맹주자를 두고 지금 사우디가 경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나 또 원전 확대와 에너지 자립이 관심이 많은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당장 이제 우리나라도 앞서서 이제 골드 스탠다드를 준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이번 미국과 사우디 1, 2, 3 협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0: 예.
1: 당연히 이런 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0: 그렇게 말씀하신 보도가 나왔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뉴욕타임즈가 23일에 한국에서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 예.
0: 우리나라는 사우디보다 13년 앞서서 1975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고요. 200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핵시설 사찰할 수 있게 하는 그 추가 의정서에도 비준했습니다.
1: 네.
0: 그만큼 모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에서만 26개 원전이 가동 중일 만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세계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네.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아, 이제 미국 꽤 속내가 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선례들이 생기면 예. 또 앞으로 뭐 미국의 다른 걸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이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요구 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0: 예.
1: 이게 미국이 어떤 포석을 두고 이런 협정을 맺은 걸까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정을 통해 비확산 규범을 완화하는 대신에 미국 기업의 원전 시장 진입을 돕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사우디와 일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을 한 거다.
0: 맞습니다.
1: 사우디가 예, 견제를 해라 이런
0: 예,
1: 건가요?
0: 예, 먼저 치고 들어가서 예. 중국과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그래서 사우디의 조건부 농축 검토를 허용하는 대신에 원자로와 핵연료 그리고 농축시설 건설에 자국 기업에게 배타적인 지위를 주려고 한다는 설명인데요.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미국 원전 업체 중에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가장 네.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주력 모델인 대형 원자로 AP1000을 독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협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유효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딴의 계약 규모 등 경제 효과가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전을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 많이 개발할 가능성이 예, 크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우리 업체 거 써라.
0: 맞습니다.
1: 그래서 뭔가를 들어준 거군요.
0: 예, 그렇게 보는 의견이 많고요.
1: 예.
0: 또 미국은 그 과정에서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 중국과 러시아가 진출하는 걸 배제하는 지금 말씀드린 예. 대로 그런 효과도 있고 또한 1, 2, 3 협정을 통해서 미국 기업이 원자로 공급과 핵연료 주기 운영 검증 과정에 참여하면 그 사우디 핵 프로그램도 사실상 미국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린 듯한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정이 이제 선제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좀 관계를 정상화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이게 네. 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협정 체결 사실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번 협정은 무산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출범했고 이후에 모로코와 수단도 합류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사우디의 경우에는 그동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 없이는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계속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수교 논의를 사실상 접은 상태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1, 2, 3 협정 체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외교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정 실행의 주요 변수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그러면 사우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 받아들일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0: 사실 그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가 항상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1: 예.
0: 두 나라가 오랫동안 미국의 대중동 외교의 양대 축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미국 주류사회의 막강한 유대인 파워를 기반으로 그리고 사우디는 석유 자원의 원활한 수급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미국과 특수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1: 네.
0: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와 이란이 앙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또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공동 이해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1: 오월 동주 같은 거네요.
0: 예, 네. 적의 적은 친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는 미국 구심점으로 한 동맹관계에 가까웠고요. 다만 그 미국의 셰일 에너지 혁명 이후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예전만큼 중동에 의존을 안 하게 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예전만큼 밀착하는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1: 네.
0: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가 나쁘지 않다 해도 관계 정상화는 이슬람 국가의 사우디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에 도움이 될 만한 양보를 해야 관계 정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가시적인 양보를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지금 이 협정이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0: 네,
1: 궁금해지고요.
0: 그 굉장히, 예,
1: 이제 협상을 또 한다고 하는데 부분입니다. 그 협상에서 이런 내용도 나올 것 같고
0: 네.
1: 또 용성 기자가 또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 자, 지금까지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네, 음악을 통해 세계의 사람과 문화, 삶의 이야기를 음미해보는 시간이죠.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순서입니다. 오늘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1: 자,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 이제 월드컵 관련된 음악을 들었잖아요. 이제 월드컵 끝났습니다. 스페인이 우승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도 그 유정의 미를 거두는 뭐 월드컵 관련 음악을 듣는 겁니까?
2: 처음부터 언급을 좀 했으니까 네. 끝났으니까 좀 마무리 느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우승했으니까 스페인이 네. 아르헨티나 압도하고 지난주에 그리고 아르헨티나 음악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예. 또 그 전전주에는 스페인 음악을 어쨌든 들었었고
1: 공교롭게 두 팀이 올라갔어요. 결승에.
2: 공교롭게. 네. 이왕 어쨌든 그렇게 네. 됐으니까 네. 월드컵 키워드 마무리 겸해서 즐겁게 스페인 음악 여행을 한번 가볼 텐데요.
1: 네, 아르헨티나 우승했으면 아르헨티나 음악 듣는 거였나요? 그건 아니죠.
2: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래요. 자, 저희가 이제 3주 전에 카탈루냐와 카스티아 지역을 구분해서 스페인 음악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 카탈루냐와 카스티아 지역이 앙숙이잖아요. 그래서 네. 축구팀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쟁 구도로 비유를 해서 들었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스페인 음악도 유명한 곳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보면 또 편안하게 또 확장해서 들어볼까요?
2: 네, 뭐 시간은 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좀 본격적인 스페인 음악을 듣는다라는 예. 느낌으로 해서 예,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뭐죠? 그러니까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지역과 이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뭐 카탈루냐 지역을 이렇게 네. 대립구도 네.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네. 네. 좀 자유롭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페인 음악의 어떤 전형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스페인 음악 그러면 딱 어떤 키워드가
1: 플라멘코 기억나죠?
2: 플라멘코죠.
1: 네. 네. 저는 스페인 현지 가서 플라멘코 공연을 봤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플라멘코 네, 플라멘코 기타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1: 그럼 제 플라멘코가 안달루시아 집시들의 민속 음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플라멘코 기타라고 하면 플라멘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이제 반주해주는 사람들 그 기타 그거
2: 그렇죠,
1: 맞죠?
2: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멘코 음악 그럼 먼저 3대 요소가 있는데요. 네.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일단 노래가 있겠죠.
1: 그럼요.
2: 그 노래를 깐떼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춤. 춤은 바일레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반주. 기타 반주는 또깨 이렇게 부르는데 요 3대 요소로 이런 종합 예술이긴 합니다만은 네. 보통 관광으로 갔을 때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플라멘코의 모습도 그런 그 3대
1: 그렇죠.
2: 요소가 함께
1: 그걸 다 보는 거죠.
2: 등장하죠. 예, 예. 근데 대략 한 7, 80년대 이후로는 이 플라멘코 기타가 독립적인 악기가 되어서 피아노처럼 독립적인 독주 악기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1: 그러니까 기타 연주만 사람들이 감상을 하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제 계기가 된 또 이벤트가 있기는 해요. 예. 초창기에 20세기 초창기에 라몬 몬티어라는 기타리스트가 파리에서 독주회를 가졌어요. 이 양반은 이제 물론 이전에는 플라멘코 기타리스트로서 그 가수들과 춤을 위한 반주를 해드는 사람인데 파리에서의 그 독주 공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아 모든 평론가와 대중들이 플라멘코 기타는 독주 악기로서 존재하는 거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됐던 이벤트거든요.
1: 그 종합 예술로서 플라멘코를 자연스럽게 들을 때도 좋았는데 이 기타만 빠져 나오니까 무대 기타리스트 한 명만 있어도 오 이게 음악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7, 80년대 이후로는 이 분야에 막 고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 예를 들면 파코델 루치아, 또 또마티또 뭐 이런 소위 누에버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팝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비센테 아미고라는 기타리스트예요. 그러니까
1: 누에버 플라멩코, 뉴 플라멩코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그 플라멘코 기타리스트를 독주 이게 이제 누에버 플라멘코가 되는 겁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탱고도요.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등장하면서 그 누에버 탱고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이 누에버 플라멘코 기타를 대표하는 비센테 아미고 그의 대표곡을 먼저 들어볼 거예요.
1: 네.
2: 그야말로 뭐 월드뮤직 스테디 넘버지요. 트레스 노타스 파라테스일 때 깨로 그대를 사랑하기 위한 세 개의 노트라는 곡인데
1: 네.
2: 뭐 꽤 익숙한 곡입니다. 2000년에 발표한 곡이고 이 곡에서는 또 이제 팻 메스니 그룹에서 그 객원 보컬로 활동했었던 아르헨티나의 명가수 페드로 아스나르의 그 가사 없는 스캣. 이 스캣이 또 아주 어우러져서 정통 플라멩코에서 느낄 수 없는 또 어떤 간결하고 세련된 그런 플라멩코 음악의 표상이죠.
1: 아, 음악 바로 들어봐야죠. 네. 비센테 아미고의 누에버 플라멩코. 트레스 노타스 바라 테스르 데 끼에로. 그대를 사랑하기 위한 세 개의 노트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0: 네, 비센테 아미고의 플라멩코 음악이죠. Tres notas para decir te quiero. 그대를 사랑하기 위한 세 개의 노트 들었습니다. 이 노트가 이 음표 말하는 거죠?
1: 네, 음표. 네,
0: 우리가 노트. 아는 양 노트 말고요. 아, 근데 제가 플라멩코 공연을 봤을 때는 그 기타 연주가 굉장히 좀 어둡고 뭔가 이 애환이 담긴 듯한 느낌이었는데 노에버 플라멩코는 완전히 다르네요. 굉장히 좀 밝은 느낌입니다.
1: 탱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전통적인 탱고보다 아스터 피아졸라 이후 노에버 탱고가 훨씬 대중적이고 그리고 아 감상음악이다. 이것은 뭐 관광지에서 슬쩍 보고 지나가는 뭐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 이건 네. 그냥 우리가 음반으로 감상할 음악이다. 이런 것처럼 노에버 플라멩코 역시도 라디오에서 운전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어버렸죠.
0: 또 뒤에 또 스캣까지 들어가니까.
1: 더군다나 네. 방금 들으신 트레스 노타스 파라테스 데께로는 정통 탱고라기보다는 정통 플라멩코라기보다는 아 플라멩코가 이렇게 팝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음악들 이후에 이제 영화에서도 일반 상업 영화에서도 플라멩코 음악을 많이 쓰게 됐어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뭐 영화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들었던 비센테 아미고의 곡은 그냥 뭔가 해변에서 주인공이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 배경음악으로 나온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북중미 월드컵 우승국이죠. 스페인의 음악 비센테 아미고의 노에버 플라멩코 기타 음악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비센테 아미고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니까 뭐 카스티아 지역 출신인가요? 그쪽이 이제 플라멩코 유명하잖아요.
1: 그렇긴 합니다. 네. 세비야 근처에 과달카날이라는 곳 출신이고 네. 67년생이고 근데 뭐 경기 민요를 부른다고 해서 다 경기도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플라멩코를 한다고 해서 다 카스티아 지역 출신 안달루시아 세비야 출신만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세타 미온 그쪽 사람이고 처음에는 이 사람도 엘 벨레라는 그 플라멩코 가수의 전속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독주자로 활약을 했는데 뭐 이런 비센테 아미고 같은 스타 기타리스트도 지금도 필요할 때는 가수들의 반주를 하거나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만 이제 초창기에는 플라멩코 가수의 기타리스트였지만 언젠가부터는 비센테 아미고가 더 유명하고 사랑받으니까 오히려 가수들이 객원의 입장에서 이제 협업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0: 방금 스캣 가수도 약간 네. 그런 협업이라고 볼 수가 뭐
1: 그
0: 있겠네요.
1: 그 양반도 엄청난 사람이긴 한데도 네. 어쨌든 그냥 객원으로 참여한 거.
0: 어떻게 보면 이제 위상이 변화가 생긴 비센테 아미고인데요. 그럼 비센테 아미고의 음악 특징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1: 얄미울 정도로 딱 맞게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새로운 플라멩코 음악을 만든다. 보증 수표같이.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플라멩코의 섬세하고 절도 있는 미감을 구현하되 네. 현대 대중의 구미와 취향에 맞게 조율한 노에버 플라멩코를 구현한다. 하지만 영혼 없는 엘리베이터 뮤직이 아니라 네. 예술적이라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다.
0: 그러니까 대중적이지만 예술적인 감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1: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네. 마치 고독한 이베리아 반도의 여행자 같은 그 외모에 우수에 찬 외모야. 그리고 특유의 그 시크한 분위기.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니
0: 누가 좀 전형적인 라틴 미남 느낌인가 보네요.
1: 그런데 기타를 이렇게 귀신처럼 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0: 인기 많겠습니다. 네. 아 그럼 또 다음 음악 들어봐야죠. 어떤 곡인가요?
1: 또 다른 음악은 네. 이세라 베르닷 정말 이리라라는 제목이고요. 2009년에 발표한 거고 이 곡은 비센테 아미고의 기타 연주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글럭 플라멩코 가수의 노래가 비중 있게 쓰인 곡이고요. 여기에는 팝과 전통 음악을 넘나드는 스페인 가수 알레한드로 산스 그리고 플라멩코 노장 가수인 에니케 모렌테가 함께 등장을 했어요. 신구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타와 노래 모두를 음미할 수 있는 곡입니다.
0: 그러면 이제 가사 내용을 좀 짧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네. 좀 압축할게요. 네. 그대가 고독 속에서 나를 찾았다는 게 정말일까? 꿈속에서 나를 찾지 못했다는 게 그대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세상이 내 세상이 그대에게 경이로움을 주었다는 게 정말일까? 아 바다와 달, 해와 달 그리고 새벽이 하나일 때부터 그때부터 나의 광기가 시작되었고 정말일까? 그대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정말일까? 그대가 외로움 속에서 나를 찾았다는 것. 그대가 꿈속에서 나를 찾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리라. 그대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정말이리라.
0: 아, 사랑이 정말일까? 아니면 한가 신기룰까? 이 범민아는 예술가의 독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 스페인 음악으로 노에브 플라멘코 기타 음미해 봤습니다. 두 번째 곡, 비센테 아미고의 이세라 베르닷, 정말이리라. 감상하면서 우리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의 시간은 다음 주를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KBS 뉴스 월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0: 일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앞으로 11시를 기해서 더 늘겠습니다. 주로 남부지방 중심으로인데요.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더 많아졌고요. 이들 지역은 최고체감 온도 38도 이상 오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낮에 33도 이상의 폭염, 밤에는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계속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 대전이 33, 부산,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 등으로 전국이 29도에서 37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대부분 그 밖의 지역으로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많은 지역으로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이라 밤새 열대야도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자외선지수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경기나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으로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동부 지역 여기 나쁘겠습니다. 소나기도 내일까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경상권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 속에 저녁까지 전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권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7도까지 올랐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거점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뛰어난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에 이어 문화적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증가할 거라며 추가 세수는 성장 잠재력을 반등시키는 데 집중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오늘 KBS 1TV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국세가 올해 390조 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 500조 플러스 알파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세수를 국민들의 삶에 체감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성장 잠재력 반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 금액 평균이 41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만 4천여 세대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모는 5조 320억 원으로 이 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 전체 90%를 차지했습니다. 또 서울 공제액 중 78% 이상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차지했고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사와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2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2021년부터 2년여간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 7명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사는 또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제 이강인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강인의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까지 5년이며 이적료는 최대 4천만 유로 약 67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유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뛰다 2023년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해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하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 2연패에 기여한 뒤 3년 만에 스페인 리그에 복귀하게 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폭염과 강풍으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2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프랑스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져 지금까지 파리 먼지역에 두 배 이상을 태우고 건물 100여 채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 중부에서만 2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여러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에 산림이 불에 타고 7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전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현지 시간 25일 기준으로 봉쇄망을 뚫으려던 상선 12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지시에 불응한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쇄 준수를 확인하려고 화물선 두 척의 승선에 검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7년 동안 내리고 있었다. 수천 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내려 전날 내린 비에 섞여들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 소설 온 여름을 이 하루에 도입부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금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양을 이미지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온 마고를 미워하는데요. 그러던 중 7년에 한 번 금성에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가수 메이비의 에세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메이비가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알게 되는 마음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새삼 1년이 넘었는데 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어주라는 이 분이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1: 한편의 신입니다. 그리고 오프닝 멘트 자체가.
0: 누가 쓴 거였어요?
1: 작가님이요.
0: 장유진 작가님이 아니라 우리. 네네. 와, 그랬구나. 네. 새삼 또. 네, 오늘은 또 어디에 또 책갈피를 끼워볼까요? 어떤 책인가요?
1: 오늘도 책갈피를 끼우기 아주 좋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소설 네. 온 여름을 이 하루에고요. 온 여름을 이 하루에라는 책의 네. 그 단편집에 실린 소설입니다. 표제작이죠.
0: 온 여름을 이 하루에. 굉장히 그 제목 자체도 굉장히 시적이네요. 그리고 네. 또 여름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쵸.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네. 어떤 소설이에요?
1: 이 소설은 제가 SF를 가져온 게 처음인가요? 네. SF 소설이고 네. 또 금성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냥 금성이 아니에요. 네. 지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정착한 금성인 거죠.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이 소설이 여름이란 제목이 들어가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네. 미국에서 교실에서 가장 자주 읽히는 단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뭔가 이 소설을 읽고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게 근데 제목이 SF 장르 거라고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굉장히 네. 낭만적인 시적인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이 브래드버리가 어떤 작가인지 좀 들어볼까요?
1: 네. 레이 브래드버리는 20년생이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20세기 SF 문학의 입지를 주류 문학의 위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전설이 된 거장이다. 네. 그래서 뭔가 SF지만 네. 서성적인 문체와 시적 감수성이 되게 남다르다라고 해서 올더스 억슬리 작가가 네. 이 사람은 시인이다. 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SF 문학계의 음유시인이다.
1: 네네. 그래서 뭔가 뭐 SF 이런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더라도 네.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이고 대표작으로 화성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린 화성 연대기, 또 화씨 사오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티드 맨 등등이 있고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로켓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0: 북한의

0: 지도자를 네. 로켓맨이라고 외신에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1: 네. 네. 뭔가 아, 그 말을 네. 처음 쓴 사람이다라고 이 아작 출판사에서는 작가 소개에 써놓긴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로켓맨을 누가 처음 썼냐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하지만 네. 예전에 레이 브래드버리가 로켓맨이라는 단편을 썼었고 그걸 보고 엘튼 존이 네. 명곡 그 로켓맨을 썼다. 그래서 뭐 저는 로켓맨 용어의 창시자라고 해도 네. 뭐 저는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0: 아니 그 온 여름을 이 하루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소설에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무섭거든요. 네. 근데 이 단어에 창시자라는 설이 있다.
1: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한 점이 레이 브래드버리 극장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으로 되게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도 인기 작가였는데 네. 직접 본인이 대본을 쓴 TV 프로그램.
0: 아, 그렇구나.
1: 자기가 진행을 하면서 자기 소설을 드라마화로 만든.
0: 와, 재밌는. 굉장히 작가로서.
1: 그렇죠.
0: 되게 재밌는 역할이다. 장준 작가님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하세요.
1: 너무 근데 요 50년대 60년대 스타일 아니에요?
0: 그게 굉장히 그 지금도 굉장히 참신한 형태인데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소개를 하면서 매일 네. 나와가지고 작가가 뭐 그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VCR 보실까요?
0: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겠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작가들의 작가로 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SF 소설가들 중에 이 책, 특히 이 온 여름을 이 하루에를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 네, 네. 뭔가 우주를 다루지만 물론 로켓도 나오지만 그 로켓이나 우주 자체보다 그런 낯선 환경에 놓인 인간의 감정과 내면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설만 해도
0: 그렇죠.
1: 금성이 네. 배경이지만 금성에 살던 그런 외계인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갔다는 상상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책 소개에 그 앞부분에 이제 뭐 작가 이야기들 나오고 이렇게 보면 그 많은 그 어떤 뭐 스티븐 스필버그나 이런 네. 감독들에게 영감을 준 작가기도 하고 그리고 네. 뭐 블루투스? 평면 네. TV? 뭐 ATM 출력기 전자책 이런 거를 미리 예견한
1: 맞아요.
0: 사람이라면서 네. 책 속에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렇구나. 레이 브래드버리.
1: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컴퓨터 안 좋아하고 타자기로 글을 썼다고.
0: 아니 너무 지금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쓰이는 것들이지만 그런 개념들이지만 이게 지금 단편소설이 언제 발표된 거라고요?
1: 이 단편소설이 네. 1954년
0: 그러니까.
1: 3월.
0: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어떤 뭐 드라마에서 야 미래는 사람들이 물을 사 마신대 우와 막 이랬는데 이제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1: 그런 존재인 거죠.
0: 미래를 많이 예견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1: 그렇죠. 네. 미래에 대한 소설을 많이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정말로 그것이 일어난.
0: 네. 네. 자, 작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 소설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소설의 배경은 금성인데 어떤 금성이냐. 끝없이 비가 내리는 금성이에요. 네. 지구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비가 멈추지 않는 세계예요. 지구에 사람들이 갔으면 거기서 또 애 낳고 키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정착지의 한 학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교실에 9살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언제야? 준비됐어? 이러면서 잔뜩 들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과학자들이 예측한 항상 비가 내리지만 7년에 딱 1시간.
0: 아.
1: 7년에 하루도 아니에요.
0: 1시간.
1: 7년 만에 딱 해가 모습을 드러내는
0: 네.
1: 바로 그날인데 오늘 하루도 아니고 딱 1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인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릴 때였거나. 근데 9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가 1시간 떴던 데가 이제 7년 주기로 해가 1시간씩 뜨는데 네. 그러면은 7년 전이면 2살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해를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죠. 처음으로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마고라는 애만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고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친구는 금성으로 5년 전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지구에 살 때 그 햇빛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네네. 친구인 거예요. 네. 이제 친구들한테 마고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가 뭐 동전처럼 동그랗고 네. 뭐 난로의 불처럼 따뜻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사실 다른 애들은 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0: 믿질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약간 약올랐을 수도 있죠.
1: 네네. 약간의 질투와 뭐 이런 거죠.
0: 그렇죠. 근데 마고가 되게 허약한 소녀예요. 되게 뭔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진첩에서 떨어져 나간 오래된 사진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대.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하면 목소리가 유령이 되어버릴 것처럼.
1: 네.
0: 그래서 뭔가 못 어울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다른 애들은 창문 앞에서 막 언제 와? 태 언제 떠? 이러고 면서 기다리는데 얘만 멀끔히 떨어져서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생겼었다고 하니까 뭐 애들이 막 안 믿어요. 뭔가 놀이에도 못 끼고 뭐 노래하는 거에도 못 끼고. 근데 어떤 소문이 있냐면 이 마고한테 그 부모가
1: 네.
0: 큰 돈을 뭐 들여서라도 다시 지구로 이제 보낼지 모른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오느라 되게 수천 달러를 썼다고 해요.
1: 네.
0: 이주를 하느라. 근데 뭐 돈을 뭐 또 드리더라도 다시 지구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마고를 엄청 시샘해요.
1: 네.
0: 반감이 점점 깊어져요. 왜 그렇잖아요. 애들이 왕따를 시키고 이럴 때 뭐 하나씩 이유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넌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너는 뭐 얼굴이 하얘서 싫고 너는 그런 비쩍 마른 몸도 싫고
1: 네.
0: 뭔가 얘가 어떤 얘한테 지구로 가는 미래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해가 과학자들을 뜰 거라고 한 날이 있잖아요. 긴장이 막 절정에 달아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1: 네.
0: 마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이 그날이다. 과학자들이 예언한 날이다.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윌리엄이 너가 태양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마고를 손을 막 거칠게 붙잡아요.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이잖아요. 선생님 오기 전에 얘를 벽장 속에 가두자.
1: 네네.
0: 그래서 막 싫어 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이 윌리엄 편이잖아요. 어느 방에 다른 방에 가서 벽장에 딱 집어넣고
1: 네.
0: 문을 꽝 닫고 밖에 잠가버려요.
1: 참교육의 한 장면 같아요.
0: 그렇죠. 그 드라마 참교육.
1: 폭력이 지금 예, 네. 자행되고 있어요.
0: 그럼 밖에 나오면 안에서 마고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나오려고 막 몸을 막 벽에다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 벽장 안에. 그래서 이게 막 흔들려요.
1: 네.
0: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애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시 교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몰라요.
1: 네.
0: 그러니까 한 명이 없어졌는데 얘가 워낙 말도 없고 그냥 항상 네. 막 목소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인원 체크 하나 둘 셋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준비됐니 얘들아 이러면서 커다란 문 앞에 딱 서요. 그 순간 비가 딱 그칩니다.
1: 그치고 태양이.
0: 네. 태양이 정말로 딱 뜨는 거예요.
1: 그 중요한 순간.
0: 네. 근데 마고는 없죠.
1: 그러니까.
0: 마고는 없는데
1: 일생이 때 중요한 순간을 네. 얘는 뺏긴 거네요.
0: 7년에 한 시간인데.
1: 네.
0: 근데 이 태양이 딱 나왔을 때 그 애들이 난생 처음 태양을 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그 태양이 비추는 데를 막 뛰어다녀요. 태어나서 처음 본 태양이 어떤지를 느끼면서 뛰는데 이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낭독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불타오르는 구릿빛이었고 어마어마하게 컸다. 태양 둘레의 하늘은 번쩍거리는 청기와 빛깔이었다. 주문에서 풀려난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봄날을 향해 달려갔다. 저 멀리 숲이 햇빛을 받아 이글거렸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아이들 뒤에 대고 선생님이 외쳤다. 두 시간밖에 없어. 길을 잃으면 안 돼. 그러나 아이들은 어느새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따사로운 다리미처럼 뺨에 와닿는 태양을 느끼며 달렸다. 아이들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팔뚝에 태양빛을 쬐었다. 태양등보다 훨씬 좋다, 그치? 훨씬 훨씬 좋다. 그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금성을 뒤덮은 거대한 숲 속에서 멈췄다. 숲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기를 거듭하더니 이제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었다. 숲은 마치 문어 소굴처럼 살덩어리 같은 잡초가 거대한 팔뚝이 되어 서로 엉켜 물결 쳤고 짧은 봄이 오면 꽃을 피웠다. 몇 년간 해를 보지 못한 숲은 고무 색깔, 잿빛을 하고 있었다. 돌멩이색, 하얀 치즈색, 잉크색, 그리고 달의 색을 띠고 있었다. 아이들은 푹신한 숲바닥에 팔다리를 활짝 벌리고 누워 깔깔대고 웃었다. 침대 같은 숲바닥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한숨을 쉬며 삐걱거렸다. 아이들은 나무 사이를 내달리며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서로 밀치며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때까지 눈을 갸름하게 뜨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노란 빛깔과 놀라울 정도로 파란 빛을 향해 손을 뻗었고 신선하기 이를 데 없는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축복받은 고요의 바다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보고 음미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에서 도망치는 짐승처럼 거친 소리를 내지르며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내달렸다. 아이들은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달렸다. 그러다가 다 같이 달려가는 도중에 한 소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 멈춰섰다. 소녀는 벌판 한가운데 서서 손을 내밀었다. 아, 이것 좀 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활짝 벌어진 소녀의 손바닥을 보려고 천천히 모여들었다. 활짝 펴서 살짝 오므린 손바닥 한가운데에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다.
1: 태양을 받으면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 음악과 배경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낭만적이고 어떤 유토피아의 그 한 광경처럼 펼쳐지는데 그게 진짜 그 빗방울과 함께 그냥 디 엔드로 끝나네요. 네. 어떡해요.
2: 그러니까 너무 이 막 아이들이 막 저는 태양등보다 훨씬 좋다가 아 그동안은 그럼 여기서는 태양등 같은 걸로 어떻게 살고 봐요.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 묘사가 사실은 지금 여름이고 네. 우리 항상 뜨거운 태양볕 투덜투덜 하지만 태양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 너무 더운데 태양 때문에 장애라는 태양 때문에.
2: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래요. 갑자기 우리 지구에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태양에 감사하고
1: 아니 여기 지금 이 반아이들이 마구를 얘가 딱히 잘못하는 게 없는데 미워하잖아요. 그 마음이 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이해가 됐었어요.
2: 그쵸.
1: 이게 인류의 어떤 태생지 지구에 대한 본능이 네. 그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걸 계속해서 억압해서 살다 보면 네. 이 사회적으로 그 분노가 막 응집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2: 맞아요.
1: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딱 마고였던 거예요.
2: 맞아요.
1: 쟤는 그걸 경험했고 또 얘가 또 약간 밉상처럼 아는 척을 하잖아요. 네.
2: 너는 태양 이렇게 생겼다는 걸 모르지.
1: 그렇구나. 친구들이 이해는 되지만 이런 학교폭력은 저희가 네.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마고를 또 벽장에 가두는 그런 설정을 약간 미국 사회에서도 어떤 학교폭력의 어떤 상징처럼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나 봐요. 보죠.
2: 네. 저는 이렇게 태양을 이제 처음 보고 막 달리는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데 네. 이게 다 빗방울로 끝나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 표정이 변해요. 그러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미소가 사라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년 동안 비가 올까? 그래서 7년 동안 또 오겠지.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제서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다, 마고.
1: 그러니까 마고.
2: 그래서 마고가 아직 벽장 속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도 잊은 거예요. 처음에는 마고 벽장 속에 가두고 막 웃었잖아요.
1: 네.
2: 그리고 태양빛을 보고 나서 오니까 애들이 갑자기 우리가 마고를 까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들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서 있어요.
1: 네.
2: 그다음에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가요. 그래서 그 이제 비가 다시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차가운 빗소리가 울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서 그 폭풍우 소리. 또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폭풍우, 천둥 소리. 그리고 번개도 쳐요. 서로의 얼굴 위에. 번개가 치면 얼굴이 번뜩번뜩 하잖아요. 그걸 서로 보면서 결국은 그 벽장 앞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요만이 있고
1: 네.
2: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들은 벽장의 자물쇠를 열고 천천히 마고를 밖으로 끌어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작가가 참 이 설명과 묘사가 대단한 게 그렇게 딱 열었을 때 마고가 울고 있었는지 표정이 어땠는지 뭐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1: 없이.
2: 그러니까 그리고 딱 여백이거든요.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네. 특히 SF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진짜 소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이런 장면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막 뭐 책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잖아요. 뭐 OTT도 막 집안에서 볼 수 있고 뭐 핸드폰만 열면은 계속 재밌는 영상 쇼츠 엄청 많은데 저는 소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글로만 언어로 이루어진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나 영상을 보면은 100명이 보면은 100명이 똑같은 장면을 봐요.
1: 네, 네.
2: 하지만 이 문자 언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100명을 읽으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100개의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벽장의 자물쇠를 열고 천천히 마고를 끌어냈을 때 그 마고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1: 그렇네요. 갑자기 저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2: 네. 그리고 그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를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네. 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훨씬 큰 재미를 네. 주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벽장에 가뒀다는 그 행위도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7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태양을 못 보게 했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크나큰 폭력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4년에 한 번씩 보는 월드컵을 못 본다고 했을 때 그 암담한 그 이상의 이거는 굉장히
2: 맞아요.
1: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이 소설이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걸 읽고 토론하고 주제가 여러 가지로 그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는 왜 이 금성에 가서 살게 될까. 그러면 이제 많은 뭐 환경 그쵸. 얘기도 나올 테고 어떤 미래 기술 얘기도 나올 테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이 왕따 얘기들 이런 것도 좀 애들끼리도 할 수 있을 테고
2: 맞아요.
1: 좋네요. 굉장히 좋은 소설이네요.
2: 그 다방면으로 네. 정말로 아이들이 읽기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물로 각색된 적도 있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2: 네네.
1: 여기서 뭐 해가 나오고 이제 또 비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고 아이를 또 벽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뭔가 각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짧은 네. 이야기인데도 네네. 뭔가 비가 계속 끊임없이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비는 계속 그리고 계속 똑같은 풍경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단조롭고 뭐 정서적 결핍이 있고 그리고 빛이 사라진 자리에 우울함. 왜냐하면 다시 비가 내리면서 아이들 다시 우울해지니까 반대로 잠깐 비치는 해는 뭔가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벽장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누린 거에 대한 뭐 배제. 진짜 벽장에 가두지 않더라도 네.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남이 자기는 안다고 하면은 배제하고 싶죠. 네. 근데 사실 가장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이 모든 것들의 아이러니는 사실 해를 한번 봤는데 금성에서 5년 동안 살았으면 되게 더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고도 되게 해를 보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정작 마고는 그 순간에 해를 보지 못했다고 또 실련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 무리의 잔인함이 너무 느껴졌어요.
1: 마고에게는 다른 옵션이 있잖아요. 부모가 다시 또 지구로 갈 생각을 한다면서요. 수천 달러를 들여서
2: 그쵸?
1: 뭔가 다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었고
2: 애들이 마고를 미워한 이유는 그러니까 해에 대한 진짜 기억을 가졌고
1: 맞아요.
2: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 친구한테는 있고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한 거죠.
1: 네.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재밌고 아마 요 한 권에 담긴 그 작가의 상상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여름을 이 하루에 이 책 한번 좀 다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에 특히.
2: 네.
1: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2: 네. 비틀즈의 명곡 Here Comes the Sun을 골라왔는데요.
1: 네네.
2: 사실 저는 보통은 이제 소설을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경우엔 거기에 이어지게 그 장면에 이어지는 노래를 고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다시 비가 내리고 나서 이 마지막 장면에 어울리는 곡을 고르려고 했는데 와 마지막 장면이 여운이 너무 센 거예요. 벽장에서 얘를 꺼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은 없다. 정막뿐이다.
1: 네.
2: 이 암담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Here Comes the Sun은 뭔가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1: 네, 네.
2: 아이들이 막 햇빛을 처음 보면서 뛰어다니는 그 장면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골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20세기 SF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레이 브래드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0: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0: 네. 그냥 저게 실물의 케이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네.

0: 펼쳐지죠.
1: 네.
0: 그 오늘의 책은 그 딸기 이론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소설입니다. 소설가 김수미 지난 5월 말에 발표한 최신작이고요. 네. 장편 소설입니다.
1: 아, 그래서 딸기 케이크 이렇게 떡하니 중앙에 차지하고 있군요. 딸기 이론이라 이게 실제로 뭐 딸기가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비유적인 제목인가요?
0: 실제로도 딸기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언급됩니다. 한국의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1: 네.
0: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사연을 풀어내는 책입니다.
1: 이주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 요즘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수가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걸 실감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소설과 드라마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0: 맞습니다. 그런데 딸기 이론처럼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다 이주 노동자인 소설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1: 네.
0: 우선 주인공이 미얀마인이고요.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동료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농장 고용주 같이 일부의 사람들만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1: 아, 이게 지금 소설이죠?
0: 맞습니다.
1: 네. 작가가 그러면 뭐 이주 노동자의 그 삶을 쓰기로 마음먹은 뭐 계기가 있을까요?
0: 이 작가 김수미요. 항상 이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인물을 이야기해온 작가입니다.
1: 네.
0: 작가 스스로 나는 오랫동안 뿌리 뽑힌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실례로 김수미 작가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시각장애인,
1: 네.
0: 그 민주화 운동 열사, 그 조선소 노동자 등 배제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다뤄왔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깻잎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와 우연히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딸기 이론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1: 아, 뭔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뭔가 따뜻함을 이렇게 좀 뽑아낼 수 있는 작가.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또 굉장히 넓은 작가니까 가능한 거겠네요.
0: 맞습니다. 김수미 작가는 주류도 아니고
1: 네.
0: 대세도 아니고 소외된 영역을 넓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꾸준히 소설로 써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소재에 기대어서 주목을 얻는 걸 소재주의라고 하거든요.
1: 소재주의요?
0: 네. 아주 긍정적 적인 그 의미는 아닌데요. 반면에 김수미 작가의 소설에는 이러한 소재주의적인 요소는 조금도 없습니다.
1: 네.
0: 이 타인의 이야기를 오직 그들의 관점에서 그려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독자가 다른 이의 처지를 공감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러한 모든 소설들이 다 고르게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대단한 지점입니다.
1: 아니 거의 뭐 모든 작품이 훌륭한
0: 네.
1: 그런 소설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면 굉장히 그 극찬이잖아요. 그런 우리 구한의 MD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훌륭한 작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0: 아, 네. 제 의견이 참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1: 네.
0: 제 개인적으로 누가 소설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1: 김수미 작가.
0: 네. 가장 자주 추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이에요.
1: 네, 네.
0: 이 김수미 작가의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성실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2005년에 첫 책 투견이 나왔고 그 후로 약 20년의 시간 동안 30편에 가까운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1: 네.
0: 다른 활동은 전혀 안 하고 글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적인 평가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문학상이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세 개가 있고
1: 네.
0: 저는 여기에 대산문학상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 네 개의 문학상을 모두 받은 소설가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1: 그중 한 명이 이제 김수미 작가인 거죠?
0: 그렇죠.
1: 또 한 네. 명은 누구예요?
0: 바로 작은 서점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박완서 작가입니다.
1: 네네.
0: 이럴까 약간 느낌이 더 오죠. 물론 이 문학상이라는 게 작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1: 네.
0: 김수미 작가를 더 많은 독자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요. 한국 문학의 대표 거장인 박완서 작가와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 뭔가 그 대표 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작가다.
0: 네.
1: 왜 우리 이제 최근에 북커 인터내셔널 부문에 후보로 오르는 경우도 많고 뭐 우리 한강 작가께서는 뭐 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으신 거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수미 작가도 충분히 자격을 갖췄고
0: 네.
1: 전 세계인들에게 좀 소개해서 좀 이런 수상의 반열에도 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드는데 제 바람이 어떻게 동의하세요?
0: 저는 물론 동의하죠. 네, 네. 그런데 현

0: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 해외에 번역되어서 출간된 작품이 많지는 않고 인지도도 약간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편의 걸작을 쌓아놓았으니까요.
1: 네.
0: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책이 번역 출간되고 뭐 해외 출판계나 문학상 관계자들이 주목을 한다면
1: 네.
0: 그 어떤 상이든 충분히 받을 만한 작가입니다.
1: 노벨 문학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0: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1: 곧 네. 임박했다.
0: 저는 뭐 임박은 아니고
1: 네.
0: 왜냐하면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 그래도 한 10년? 20년?
0: 딱 저는 그 정도 바라고 있고 저의
1: 네네.
0: 예언이자 바람인데요.
1: 네.
0: 특히 노벨문학상의 특징이 그 인간 존재를 깊이 탐구하고
1: 그렇죠.
0: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은 문학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1: 네,
0: 김수미 작가가 딱 여기에 들어맞아요. 그리고 문학의 예술성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작가님이 50대 초반이니까 꾸준히 계속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또 약간의 운도 따라준다면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이나 20년 안에 노벨문학상을 받아도 놀랍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네.
0: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한데 혹시 그 노벨위원회 분들도 저희 방송을 그 애청하실 테니까 오늘을 계기로 네. 좀 더 유심히 지켜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1: 아니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고 이렇게
0: 네.
1: 빌드업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좋은 작가 알고 있으면 네. 뭐해요. 자꾸 홍보를 해야죠. 그렇죠?
0: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널리 알리고 있는 거고요.
1: 맞습니다.
0: 네.
1: 구한의 MD가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작가. 그래서 지금 이 오늘 가져오신 딸기 1호는 뭐 보지 않아도 막 너무 좋고 훌륭한 소설일 것 같습니다.
0: 정말 좋은 책이에요.
1: 네네. 네. 아 좋네요. 어떤 소설인지 내용 좀 들어볼까요?
0: 네. 딸기 1호의 배경은 한국의 어느 농촌 지역입니다. 이곳의 딸기밭 비닐하우스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여성 샤베가 주인공입니다.
1: 네.
0: 그가 동료인 보파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을 취한 책인데요. 여기서 샤베는 미얀마인이고 보파는 캄보디아 출신이에요. 이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가 함께 거주하며 이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1: 이주 노동자들이 그 뭐 여러 나라에서 왔을 텐데 공공 숙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0: 약간 안타깝게도 어둡고 무거운 편입니다.
1: 네.
0: 원래 이 주인공 샤베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같은 숙소를 기대했어요.
1: 네.
0: 반듯하고 깨끗하고 환하고 냉장고, TV 있고 샤워 시설이 있는 집이요.
1: 네.
0: 하지만 실제 숙소는 폐가를 수선한 시골집이었는데요. 이 담벼락이 무너져 있고
1: 아이고.
0: 벽지는 들떠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무 춥습니다.
1: 네.
0: 그나마 여기는 사정이 조금 나은 거고요. 가까운 또 다른 숙소는 모든 게 곰팡이로 뒤덮여 썩어 있었다라고 묘사될 정도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 말고도
1: 네.
0: 이 이주노동자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 어떤 폭력의 실상이 또 자세히 묘사도 있어요?
0: 네. 예를 들면 책에서 샤베는 다음과 같이 독백합니다. 딸기 따는 여자들은 딸기가 아무리 싫어도 자기 맘대로 딸기밭을 떠날 수 없어. 사장님이 욕하고 때리고 엉덩이를 주물러도 월급을 밀리고 CCTV로 우리를 지켜보고 감시해도 그리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소개됩니다.
1: 이게 사실 소설 이지만 현실을 그대로 좀 반영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0: 맞아요. 이 책에는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 네.
0: 202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참혹한 통계를 하나 언급하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중 93%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죽음을 맞이한 건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1: 네.
0: 그저 기타 사망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합니다.
1: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93%면 100명 중에 93명 정도가 이렇게 기타 사망으로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죽음. 이게 말이 됩니까?
0: 저도 이게 정말인가 싶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1: 네.
0: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딸기론을 보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이주노동자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작가의 시선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1: 네.
0: 인력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인력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 한국인과 이주민. 고용주와 노동자를 딱 갈라서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도와줘야 된다. 혹은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누지를 않아요.
1: 네.
0: 왜냐하면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주인공 샤베 역시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곧

0: 불안한 현실이 굉장히 싫어요.
1: 네.
0: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한 지 7년이나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생계 문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0: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크죠. 네. 이 샤페는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서 일하면 수입이 한국의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리고 돈 말고도 샤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고요.
1: 네.
0: 그 6살 때부터 붕어에 살점을 바르는 일을 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고향의 집은 지금의 숙소보다도 훨씬 불편하대요.
1: 네.
0: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집에 대한 그리움을 접어버립니다. 또한 고향에 있는 동생은 지금 미얀마가 내전이 진행 중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곳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에게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1: 아, 결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의 여건도 뭐 거의 지옥에 가깝지만
0: 네.
1: 진짜 고향을 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0: 현실이 그만큼 복잡한 거죠.
1: 네. 네. 김순 작가는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0: 그 부분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서술을 읽다가 이렇게 결론이 딱 정리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오은시인이 썼는데 오은시인도 이 딸기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인지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지만 이야기는 설명을 넘어선다라고 덧붙이는데요.
1: 네.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소설을 읽고 그들에게 공감해보라는 말이에요. 즉 김순 작가는 분명한 결론을 딱 제시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샤페와 그의 동료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려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타인의 삶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요. 아마도 소설의 형식을 편집글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소설은 주인공 샤페가 그 동료인가요? 동료인
0: 네.
1: 보파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서술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형식이 좀 독자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장치인가 보죠.
0: 맞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2인칭 시점을 잘 안 쓰거든요. 너에게 말하는 형식이요. 근데 그걸 왜 선택했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의식이 존재감이에요.
1: 네.
0: 딸기밭에 이주 노동자들이 쉴 틈 없이 딸기만 따고 농장 주인에게는 이름이 아니라 뭐 6번, 9번 이렇게 번호로 불립니다.
1: 아이고, 네네.
0: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실재한다. 이 사실을 알아달라고 샤페는 계속 호소를 합니다. 나 자신을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때 내가 존재하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라는 존재예요.
1: 네.
0: 약간 철학적인 얘기로
1: 그렇네요.
0: 들어가는데 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1: 네.
0: 사람은 너에게 접함으로써 나가 된다. 이처럼 딸기 이론은 각자 다른 존재인 나와 너가 서로에게 말을 걸면서 각각의 존재를 입증하는 소설이라고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에 반해서 소설에 나오는 농장 주인이나 고용자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0: 네.
1: 나와 다른 너를 인식하지 않는 오직 자신만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좀 예,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0: 일단은 그게 사실이에요.
1: 네.
0: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요.
1: 네.
0: 농장 주인 말고 평소에 이주 노동자를 자주 접하지 않는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많이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단적으로 샤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두 각각 다른데 사장님은 다름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1: 네.
0: 그냥 동남아 노동자라고 뭉뚱그려서 여긴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인식을 지닌 사람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특히 이제 조금 그 범위를 좁혀서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그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담은 그런 소설인데 그 제가 처음에 보고 와 너무 네. 예뻐요 표지가 딸기 케이크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철없이 얘기한 게 약간 부끄럽고
0: 저도 그랬어요.
1: 아니 근데 네. 왜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뽀얗게 표지를 만들었을까요?
0: 왜 깻잎 농장이 아니라 딸기 농장일까?
1: 네네네.
0: 그 부분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정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딸기 그리고 딸기 케이크와 대비되면서 이러한 현실이 더 어둡고 냉혹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딸기가 굉장히 예쁘지만 네. 으깨지면은 약간 파멸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김순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의외로 기괴함이 특징이에요. 약간 낯설고 뭐 기이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1: 네.
0: 그런데 이 소설 속의 딸기는 이 같은 그로테스크함을 자아내는 하나의 장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딸기가 그런 어떤 파멸적인 느낌을 준다. 딸기 먹을 때마다 좀 생각이 날 것 같은 그 표현인데 아무튼 이 구하님께서 굉장히 좋은 책 추천해 주셨는데 딸기 이론 이 다독이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딸기 이론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1: 네.
0: 하지만 다 읽기만 하면요. 이 생각의 변화가 누구나 생기는 책이라고 자신합니다.
1: 네.
0: 또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주장을요. 굉장히 투명하고 시적인 문장에 담아서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울림이 커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부족한 소개만으로는 이 책의 훌륭함을 다 전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책을 직접 읽으면서 한번 나에게 다가오는 질문을 품어보고
1: 네.
0: 각각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구한의 MD님 덕분에 이런 훌륭한 책을 접하니까 그런 예 겸손은 넣어두시고요. 네. 자, 다독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책 김순문 작가의 딸기론 한번 꼭 읽어보시고 생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고 또 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1: 네, 우리 다독이 분들의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금붕어 52님께서 작은 서점에서 소개된 책 리스트 한 권 두 권씩 구해서 책장 채우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책장 더 구입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요. 5437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책 읽는 것은 생활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글을 쓰니까 감성도 풍부해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도 요즘 책 읽으면서 매일매일 일기 쓰고 있어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우리 5437님과 같은 느낌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영정이었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전체가 뜨겁지만 그 가운데 전남 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특보 내려진 상황입니다. 체감 온도가 28도에서 가히 놀랄 만한 수준인 37도 안팎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 최고 체감 33에서 35도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중부와 경상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그리고 경상권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50mm 안팎입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남부지방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그래도 일부 지역 청량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기온 하강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친 뒤에 고습도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고요. 내일도 수도권 강원으로는 5에서 40mm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포항 36, 대구 37도로 예상되고 내일도 서울 33도 등으로 계속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과 만나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공장 없이는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3: 미국 순방 둘째 날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공지능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국가적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보면 선진국은 반도체 공장을, 중진국은 방공망 구축을 위한 미사일 시스템 등을 요청한다며 달라진 위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없이는 전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 발전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 회사들과 만나 유망 K-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 역량이 만나면 투자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고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얻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과 혁신, 스타트업 동맹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다음 세대의 삼성과 SK 같은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늘어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내국세는 390조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5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급증한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꺼져가는 성장 잠재력의 반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산불이 덮친 유럽 상황이 심각합니다. 폭염과 강풍으로 위력을 더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2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유럽 송영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4: 산등성이를 타고 온 불길이 마을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특수부대원들까지 급파돼 방어선 구축에 나섰지만 강풍에 밀려 속수무책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나무들이 바짝 말라있어 산불의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발생한 여러 산불이 합쳐지면서 스페인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0: 스페인 중부 지역 주민 7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사상 처음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닥친 프랑스에선 남서부 지방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번지고 있습니다. 휴양지가 많은 지롱드와 랑드주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현재까지 20만 명 가까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두 지역에서만 파리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180여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이번 주에만 소방관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 요청에 따라 산불 진화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전남 광주 해남군의 도로변에서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밭일을 하던 중 어지럼 증세를 보여 휴식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는 고용주 등의 진술을 토대로 온열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전국 온열질환

0: 떠나 스페인 라리가의 명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적료와 함께 3년 만에 자신의 축구 고향과도 같은 스페인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1: 이강인이 3년 만에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로 돌아옵니다. 행선지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의 간판 스타였던 그리즈만의 등번호 7번까지 물려받았습니다. 2031년까지 5년 계약을 맺은 이강인의 이적료는 최대 4천

0: 바르셀로나와 함께 라리가 3강으로 꼽히는 아틀레티코 합류는 이강인에겐 확실한 주전 입지 구축과 우승 도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한층 더 성장할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강인은 다음 달 9일 서울에서 예정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친선 경기에서 국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이란 공습을 하루 중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하지 않고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중동지역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 대규모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상선이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에 대해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 상선에 대한 공습을 인정하면서도 이란과 러시아가 서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국경지대인 러시아 보로네시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사와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2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2021년부터 2년여간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 7명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사는 또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램프 진입부에 단차를 두고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집안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시험을 오는 수요일 밤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구간은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 구간이며 이 구간과 함께 올림픽대로 한개 차로가 29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 성소수자 행사 현장에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 제주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종어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군사분계선에선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북한이 자신들이 남북국경이라고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경화를 위해서 전술도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고요. 이어서 DMZ 생태계를 무려 30여 년 취재해온 전영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겸임교수와 DMZ의 생태학적 의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7월 2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유란의 시사포커스입니다. KBS의 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시사 포커스로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봤어요.
3: 네.
2: 오늘은 어떤 주제에 포커싱을 하셨습니까?
3: 오늘은 내 하루는 얼마짜리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 최저시급 얘기예요? 일당?
3: 아닙니다.
2: 그럼요.
3: 노역장 유치라는 죄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2: 네네.
3: 죄를 지었는데 법원에서 판결한 벌금을 못 내면 원래는 노역장에 갇혀서 일을 해서 벌금을 대신 치르는 제도입니다.
2: 네.
3: 그런데 같은 국민이 똑같이 자유를 빼앗기는 하루씩인데 그 자유의 하루 값이 사람마다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2: 이건 뭐 오래전부터 아주 논란이 컸던 주제죠.
3: 네, 이해하시기 쉽게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머니투데이가 발굴해서 기사화에 알려진 내용인데요. 61살 김모 씨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훔쳤습니다. 두 개 합쳐서 2,000원이었어요.
2: 음흠.
3: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지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교도소 노역장에 30일을 갇혔습니다.
2: 2,000원 훔치고 아마 뭐 벌금은 또 좀 더 많이 나왔겠죠.
3: 네.
2: 그래도 아무튼 30일 노역장에 있었다.
3: 네. 2,000원에 30일 잘 기억해 두시고요.
2: 예.
3: 이번엔 다른 사례입니다. 광주에서 대형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라는 사람은 2011년에 500억 원 규모의 세금 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2: 이게 그 황제 노역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아주 유명했었죠.
2: 예.
3: 이 벌금을 내지 않아서 노역장이 유치됐는데 법원이 결정한 노역 기간은 며칠이었을까요?
2: 벌금이 254억 원.
3: 네.
2: 그럼 꽤 길었겠죠?
3: 50일이었습니다.
2: 아, 그래서 황제노역 얘기 맞아요. 기억나요.
3: 맞습니다.
2: 그러니까 하루당 5억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아까 아이스크림 두 개 훔친 분이 30일이라고 했잖아요.
2: 그런데 이건 50일.
3: 예. 20일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허 회장은 벌금 254억 원에 50일 유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이 매일 5억 원씩 깎여서 탕감되는 그런 구조로 판결이 나온 겁니다.
2: 그 허재호 회장 일당을 5억 원이라고 쳐준 거죠?
3: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앵커님, 정상적으로 하루에 일을 하고 5억 원 받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2: 없죠.
3: 예, 없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애초에 법원도 노역장 유치 50일을 판결했지만 실제로 일을 해서 그 벌금을 제대로 갚기를 기대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2014년 당시 법원이 통상 적용하던 노역 일당은 얼마였을까요? 5만 원이었습니다.
2: 어허.
3: 그 기준이라면 254억 원을 갚는데 1491년이 걸립니다.

0: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은 허 회장의 하루를 5억 원으로 계산해서 50일 만에 끝내버릴 수 있게 해줬던 거죠.
1: 네.
0: 참고로 그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고요.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58평 6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허재호 회장은 노역장에서 이틀만 지내도 그 비싼 아파트 한 채가 넘는 벌금을 탕감받는 결과를 받아든 겁니다.
1: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하루에 5억 뭐 이런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0: 판사가 정하는 겁니다.
1: 마음대로?
0: 네.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법관이 1일 유치 금액, 쉽게 말해서 노역 일당을 정할 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허재호 회장의 사건이 이 판사의 재량권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1: 예.
0: 1심은 허 회장에게 벌금 500여억 원에 노역장 유치 하루를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2심에 올라가서는 이게 뒤바뀝니다. 벌금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1: 254억이니까.
0: 네. 노역 일당은 두 배인 5억 원으로 올려서 매우 적게 노역형을 살게 해준 겁니다.
1: 예.
0: 판사 재량부요.
1: 그 판사가 문제죠.
0: 또 당시에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했는데 판사가 50일만 판결한 걸 보면 상당히 그 재량권이라는 게 크게 작용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 그래서 황제 노역으로 비판이 커졌고 뭐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까?
0: 검찰이 닷새 만에 이 노역 집행을 중단하고 재산을 압수하는 압수해서 경매에 붙이는 강제 집행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1: 아, 검찰이 또 그렇게 할 수
0: 네.
1: 있어요?
0: 그랬더니 허 회장의 벌금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까지 하루 갇힌 것까지 합해서 모두 6일을 노역을 살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벌써 30억 원이나 탕감이 돼서 남은 금액은 224억 원뿐이었거든요. 이거를 냈습니다.
1: 벌금 냈어요?
0: 네.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노역장에 갔던 사람이 노역장에서 못 지내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선가에 나와서 완납한 겁니다.
1: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 정도면 정말 법 개정 필요성이 크게 지적됐겠어요. 그때.
0: 예, 말씀하셨듯이 두 달 만에 형법조항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1: 뭡니까?
0: 예, 벌금이 1억 원이 넘으면 최소 300일, 500억 원이 넘으면 최소 500일, 그리고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1000일은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라는 최소 기준을 만들었어요.
1: 50억 넘으면 최소 1000일.
0: 네.
1: 네.
0: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법은 최소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1000일만 선고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노역장 유치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1: 네.
0: 전국 교도소 7곳을 찾아가서 노역장이 유치된 30명을 직접 조사했고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교정 공무원 다수까지 심층 면접한 결과라서 상당히 현장성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1: 예.
0: 그런데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고액 벌금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최소 기간만 법관들이 선고했습니다. 벌금 106억 원인 사람도 1000일. 119억 원인 사람도 1000일, 벌금 8억 원인 사람은 500일, 32억 원인 사람도 50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최소 기간만 채운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그러니까 50억 원 넘으면 최소 1000일인데
0: 네.
1: 그런데 100억이 넘으면 한 2000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0: 가장 최소.
1: 100억도 1000일, 116억도 1000일.
0: 네.
1: 판사들이 여전히 문제네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조사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이제 고액 벌금을 받는 사람의 노역 일당이 더 커지면서 짧은 기간 살게 되겠죠. 조사 대상 30명 가운데 24명의 하루 노역 환산 금액은 반면에 10만 원이었습니다.
1: 10만 원?
0: 네. 그러니까 10만 원과 119억 원. 같은 노역장 유치인데 119배 차이를 당시 조사에서만 확인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 또 있어요?
0: 이 제도의 이름이 뭐죠?
1: 노역장 유치.
0: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해서 벌금을 대신 내라는 거죠. 그런데 앵커님, 이 노역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원래는 그래야 하죠.
1: 예.
0: 형법에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1: 예.
0: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법은 반드시 작업을 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그런데
0: 법무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노역장에서 진짜 작업을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18.3%에 불과했습니다.
1: 그건 또 왜 그래요?
0: 10명 중 8명은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 문제점이 알려진 건 꽤 오래됐습니다. 2006년 조사에서도 거의

0: 같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노역장 유치 말고 다른 제도들도 우리 법이 두 가지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 뭐죠?
0: 사회봉사 제도와 벌금 집행유예 두 가지인데요. 먼저 사회봉사를 살펴볼게요. 노역장에 갇히는 대신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면서 봉사활동을 해서 벌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름철 모내기 일손을 돕는다거나 독거노인의 목욕봉사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1: 예.
0: 대부분 낮에 하는 일이어서 원래 본인의 직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노역장에서는 사실 일도 안 하고 숙식도 국가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 장소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당일 식비도 본인 부담입니다.
1: 사회봉사가 더 어려운 거네요.
0: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오는 한 검사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역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봉사는 직접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막상 해보면 다들 싫어해요. 결국 하루가 다 날아가는 건 노역장이랑 똑같은데 밥값도 이동비용도 추가로 드니 아무 장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대안으로 사회봉사 제도가 있지만 이걸 착하려는 사람은 없다.
0: 네, 그렇습니다.
1: 또 하나가 벌금 집행유예?
0: 네, 맞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벌금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뭐 같은 종류의 사고 없이 지내면 벌금을 아예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이 집행유예라는 게 그런 거죠?
0: 네.
1: 노역장에 안 갇히고 또 사회봉사도 안 하고 제일 좋은 거네요, 이게?
0: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죠? 실제 활용률은 매우 매우 낮습니다.
1: 왜요?
0: 2018년 도입됐을 당시에 0.3% 로 시작해서 2022년엔 0.6%. 벌금형 선고 1,000건 가운데 6건 정도란 뜻인데요. 시행된 이후에 단 한 번도 1%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왜요?
0: 제도 때문입니다. 첫째, 집행유예는 반드시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선고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벌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서류로만 처리되는 약식 명령이어서 애초에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 아, 정식 재판이 아니라서.
0: 네. 둘째, 그럼 재판을 청구하면 되지.
1: 그렇죠.
0: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 벌금이 더 높아질 우려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돈을 낼 수가 없으니 집행유예를 좀 받아보자 싶어서
1: 예.
0: 재판을 신청했다가 벌금이 되려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1: 어허.
0: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해볼 만한 예, 선택지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시도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1: 이게 그 황제 노역 논란된 이후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유당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걸 정부는 몰랐을까요?
0: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은 자료, 그러니까 뭐 국회나 여러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뭐 보고서, 그리고 입법, 정책 자료, 관련 자료만도 20개가 넘습니다.
1: 예.
0: 11년 전인 2015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소액벌금 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인데요.
1: 예.
0: 2014년에 최소 노역일수를 조항을 신설했던 바로 다음해에 나온 보고서인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전히 하루 환산 금액의 기준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1: 예.
0: 고액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를 악용할 소지가 남아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는 소액 벌금 미납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장 유치를 강제당하는 불평등이 생긴다.
1: 그러니까 법을 고친 직후에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리고 그 보고서 맨 앞에 원장이 발간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그럼 법을 더 바꿨어야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본적인 그래서 해결책은 없습니까?
0: 완전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대안으로 논의가 되어온 일수벌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복잡한데 벌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겨서 형벌의 효과를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1: 예.
0: 그래서 불평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1: 음흠.
0: 핀란드가 1921년부터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쓰고 있습니다.
1: 뭐 심지어는 그 과속을 한 차량도
0: 네.
1: 그 차량 소유자가 재산이 많으면 벌금 액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0: 정확하게 핀란드 그러니까. 사례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1986년에 한번 검토를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채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관련 법안들은 20대, 21대

0: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않은 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요. 지금 22대 국회에도 법안이 한 건 발의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까지 보고 왔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더라고요. 음흠. 뭐 이대로면 역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이에 이 제도는 계속 국민들에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시장에서는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죗값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하루인데 그 하루마다 사람마다 다른 가격표를 붙여도 되는 걸까요?
1: 네.
0: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1: 이런 거를 하는 게 국회인데 참 답답하네요.
0: 안타깝습니다.
1: KBS 유란 기자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증기 함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집니다. 특히 남부 일대에는 심각한 수준의 극단전 더위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94년 최악의 폭염이었는데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인 전남 동부와 경상권은 이 정도의 체온 이상의 폭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 또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최고체감 33에서 35도 안팎, 또 높게는 3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 위주로 내리겠는데요. 중부는 5에서 50mm, 남부 5에서 30mm가량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위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 오늘은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 37, 포항 36도 등 29도에서 37도의 고온이 되겠고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6도 등 전국적으로 22에서 26도의 범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 대구 36도 등 28도에서 36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친 뒤에 고습도의 기온도 다시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상의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3: 네, 장마도 거의 끝나고 앞으로는 휴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지금은 밀리더라도 길지 않은 구간인데요.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관악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3차로가 막혀 있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양양 쪽에 차가 지금은 더 많습니다. 덕수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지체입니다.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화촌 6터널에서 8터널 쪽으로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내촌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원주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모닝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내일이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은 바로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죠. 73주년 되네요. 내일이. 자, 북한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북한은 이날을 승리한 날이라고 하지 않나요?
3: 예, 조국 해방 승리 기념의 날이라고 73년부터 얘기를 했고요.
2: 예.
3: 그 이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정전이라고 그랬습니다.
2: 그런데
3: 이제 73년쯤 되면 그러니까 김일성 우리에겐 비극이지만 김일성 개인에게는 사실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처음에 북한 최고 권력자는 아니었거든요.
2: 네.
3: 그러면 남로당 박헌영 뭐 소련파 연합파 갑산파 이런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는 결정적 계획이 한국전쟁이거든요.
2: 네네.
3: 아, 그러나 60, 70년대가 되면 유일지배체제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승리 기념일이라고 그랬고, 지금 전승절이라고 하는 날로 바뀐 거는 96년입니다.
2: 예, 예.
3: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 위기 때 이렇게 만들었고,
2: 예.
3: 이제 김정은 시기 들어오면서, 집권 명분이나 정당성 이런 게 좀 취약하니까, 김정은 체제에서는 또 오히려 또 한국전쟁을 또 활용을 또 하고 있어요.
2: 네. 사실 우리는 7월 27일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거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고, 뭐 별다른 뭐 기념행사 같은 것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이렇지 않습니까?
3: 예.
2: 그런데 북한은 뭐 조국 해방 승리 기념의 날, 전승절 뭐 이러면은 대대적인 행사를 또 하나요?
3: 예, 뭐 난리가 나죠.
2: 아.
3: 제일 이제 여러 가지 기념 공연, 참배, 그 다음에 이 노병과의 대화라고 그래서 항복 모임이라고 그래서 6.25 참전했던 노인분들,
2: 예.
3: 노인들과 이제 젊은 세대 간의 그 항복 모임 전국에 대대적으로 좀 열죠.
2: 그러니까 예.
3: 그리고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라고
2: 예.
3: 6.25 한국 전쟁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했고 여러 면에서 한국 전쟁을 그 일종의 본인 집권 정당화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2: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3: 그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돈도 대고 직접 연기 지도까지 한 영화 72시간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2: 예.
3: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평화로운 북한을 북침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온 고위급 탈북자 분들도 남침이라는 거 여기 와서 알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평화롭게 사는데 뭐 북한 표현으로 미제국주의자와 그 괴뢰 한국이
2: 네.
3: 뭐 침략해왔다.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2: 그러니까 그
3: 우리 사람 달라요.
2: 그 북침을 우리가 막아냈으니까 승리한 거다.
3: 그렇죠.
2: 그렇게 되는 거군요.
3: 명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침에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려고 했다. 이 논리에서
2: 예.
3: 이제 자기들 체제 수립했는데 북침을 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표현이니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승했다. 그러니까 일제를 이겼다, 미제를 이겼다. 이게 이제 공식 사람들의 어법입니다.
2: 네, 북한의 고위 공직자들조차도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믿고 있더라.
3: 예,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를 대규모로 신설하는 게 포착됐다. 이게 전술도로는 뭐예요, 우선?
3: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군사도로입니다.
2: 군사용도로.
3: 민간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뭐 탄약운반이나 병력이동이나 그러니까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전술도로인 거고요.
2: 예.
3: 지금 원래 정전협정상에는 군사분계선이 MDL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철조망은 남북으로 2km씩 폭 4km의 완충지대를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2: 맞아요.
3: 그러면은 북한이 철조망을 4km 뒤에서 우린 이제 2km 뒤에 우리도 2km 뒤에 이래야 되는데
2: 네.
3: 쉽게 말하면 그 철조망을 남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2: 밑으로?
3: 그래서 예, 그래서 남 MDL 인근 가까운 데는 거의 100m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2: 그러니까
3: 여기다 철조망, 그다음에 지뢰 배설, 불모지와 그다음에 이제 각 이 초소들을 연결하는 전술돌이 이런 걸 마련하고 있는데
2: 예.
3: 또 아이러니한 게 유엔사에서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상 DMZ는 라이플, 소총 정도만 가지고 있지
2: 예.
3: 기관총이나 중화기는 들여오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 네.
3: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2: 아.
3: 그런데 사실 장벽을 내려오면 유사시 우리한테 훨씬 불리하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우리 군 당국과 유엔사가 사실 유엔사 해석이 너무 기계적인 거죠. 사실 무시 못할 일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GP 외에는 이 MDQ로 뒤에 통문을 만들어 놓고 본진이 거기에 있는데
2: 예예.
3: 저 친구들이 남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2: 100m씩 이런 식으로.
3: 예예.
2: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전술 도로를 만들고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3: 일단 명분은 남한과 북한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 다른 나라다.
2: 네.
3: 완전히 그러니까 통일이고 뭐고 뭐 완전히 영구히 단절하겠다.
2: 네.
3: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경계선 개념을 남부지대 국경 요새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2: 남부지대 국경 요새화.
3: 그러니까 이제 MDL이 군사 분계선이 아니고 국경인 거고 남북을 영원히 단절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 네.
3: 문제는 이제 북측 완충대 2km가 사라져버리니까
2: 예.
3: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도가 뭐 본인들은 방어용이라고 그러지만 유사시 충돌하면 뭐 방어 칼이 뭐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따로 있나요?
2: 네.
3: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전술도로 닦고 뭐 하고 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진짜 북한이 그 비용을 감수하고 올까도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를 더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건가요?
3: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죠.
2: 두 가지 목적.
3: 일단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속셈이지만 그리고 자기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들도 안 건드린다 그러지만
2: 네.
3: 그리고 이제 통일도 잘게 살자 그러지만 또 충돌하면 남조선, 남한이라는 표현 안 쓰죠.
2: 예.
3: 대한민국을 수복하겠다. 영토를 안정하겠다.
2: 예.
3: 평정하겠다. 그러면 예. 사실은 이쪽을 점령하겠다는 군사적으로 의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2: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또 지금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3: 일단은 뭐 유엔사에 문제 제기를 해놨지만 유엔사도 미온적이고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저걸 중단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2: 예.
3: 그렇다면 이제 변화된 환경, 이제 북측 DMZ가 사라졌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죠.
2: 그 전면적 재편의 방향은 뭡니까? 그럼 우리도 뭐 군사분계선 그 철조망 인근에 뭐 도로도 더 닦고 막 더 접근이 쉽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까?
3: 우리도 뭐 그렇게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북측 왕층 기대가 거의 사라지는 개념. 그동안의 대응,
2: 네.
3: 그다음에 전술 교리,
2: 예.
3: 그다음에 부대 배치 이런 걸 모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2: 네. 그리고 그 2km 그 내부에 또 지뢰도 많이 묻어놨잖아요, 북한이, 그죠?
3: 예, 예.
2: 근데 이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잘 되고 있나요?
3: 이게 지금 한국 전쟁 6.25 끝나고 나서 심지어 헬기로 뿌린 적도 있거든요.
2: 아이고.
3: 원래 지뢰 배설할 때는 지뢰 지도를 다 작성을 해서
2: 해야죠.
3: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지금 73년이 지나니까
2: 예.
3: 지뢰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비 오거나 이러면 이제 유실되거나 그러면 지뢰 지도를 만들어놨어도 이게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 예.
3: 사실 지금 뭐 100만 발 대외 추정입니다, 이건.
2: 예.
3: 추정.
2: 예.
3: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뿌려진 지역인데
2: 예.
3: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대부분은 안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북한이 추가적으로 지뢰들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2: 또 더 심어요?
3: 더 심고 있으니까 사실 지뢰는 많은 대인지뢰 해벽에 많은 국가가 들어서서
2: 네.
3: 지금 비인도적 무기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2: 그러니까요.
3: 73년 동안이나 이 세계 이 10위 세계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 근데 그럼 그런 식이면은 북한 경비병들이 다니다가 자기들도 모르고서 막 지뢰 사고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3: 이게 많이 지뢰 매설 작업 중에도 사고가 나고 있어요.
2: 그거 좀 그 자기들도 정비에 예. 필요가 있을 텐데 정비 안 하나요?
3: 이제 북한에는 사실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인명 존중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체제 우선.
2: 네.
3: 그다음에 군사적 우선. 이게 훨씬 더 강하니까.
2: 알겠습니다.
3: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도 뭐 인민군 생명 손실이 네. 엄청나게 높죠.
2: 네. 우리 쪽 2km 쪽에 우리도 지뢰를 막 심나요?
3: 우리도 있죠. 왜냐하면 방어적 목적에. 방어적 목적에.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따로 다 안전지대.
2: 예. 예.
3: 예. 통로 개척 이런 게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죠.
2: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지뢰지도 같은 게 있습니까? 어디 관리가 되고 있겠죠?
3: 하고 있다고 봐야죠.
2: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3: 예, 고맙습니다.
2: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방금 그 지뢰가 막 뭐 뿌려져 있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네, DMZ 얘기를 했는데 그 DMZ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려 30여 년 넘게 DMZ 생태계를 취재해 오신 분 초대했습니다.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겸임교수 전영재 교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DMZ 관련 다큐멘터리만 20여 편을 제작하셨다면서요?
3: 네. 제가 90년대 초 춘천 MBC 기자로 처음 DMZ를 취재했습니다.
2: 네.
3: 철책 앞에 딱 섰는데 아 여기서부터는 같은 하늘인데도 갈 수 없구나 하는
2: 못 가죠.

0: 생각에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 가슴을 울린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 뭐요?
0: 사람은 철책을 넘지 못하는데 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과 북을 오가더라고요. 아,
1: 당연한 얘기죠.
0: 네, 잠자리로 예. 가는 두루미 때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DMZ가 사람에게는 분단의 땅이지만 자연에게는 자유의 땅이구나.
1: 자유의 그래서, 땅.
0: 예, 아. 그래서 DMZ 다큐를 20여 편 제작했습니다.
1: 그렇죠. 그 자연에게는 사람이 전혀 접근 못하는 곳이니까
0: 네.
1: 동물들한테는 더 좋은 땅이죠.
0: 네.
1: 그렇죠. 자, 30년이 넘었는데 그 90년대 초 DMZ를 처음 찾으셨을 때랑 지금 뭐가 과연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0: 그 조금 전에 이제 조한범 통일연구원 네. 그
1: 박사님께서
0: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현장에 가면 군사적 긴장감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저는 생태적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안타까운 변화도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민통선 주변의 개발 때문에 습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텃새와 철새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 습지가 줄어들었어요.
0: 예, 예. 그리고 그러나 DMZ는 세월이 멈춘 냉전의 유물이긴 하지만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생태계입니다.
1: 여기 몇 종 정도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나요?
0: 지금 116종의 멸종위기종과 5,800여 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비무장지대도 크게 뭐 네 개 구역으로 나뉜다면서요?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0: 그 전선별로 나누는데요. 네. 우선 서부 파주 문산 지역은 한강 하구와 넓은 습지가 있어서 물새들과 맹금류의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철원은 말할 것도 없는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죠.
1: 철원의 두루미.
0: 네. 그리고 중동부 화천과 양구는 수달과 사냥 그리고 우리 민물고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동부 인제와 고성은 깊은 산과 바다 그리고 네. 석호가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일반 네. 국민들이 그 DMZ 안에 못 들어가지만
0: 네.
1: 그 옆에 인근의 산이나 이런 데서 DMZ 안을 들여다보는
0: 그 전망대에서
1: 생태관광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0: 네, 전망대에서 보실 수 있죠.
1: 그럼 비무장지대 그 동식물을 제일 잘 관찰할 수 있는 명소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예요?
0: 아, 참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서부전선 임진강 주변에 가시면
1: 예.
0: 썰물 때 밀물 때 그 저어새를
1: 저어새.
0: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중부 철원에서는 그 지뢰밭 한가운데 막 번식을 마친 백로와 왜가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철원 평화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잘 찾아보시면 고라니가 그 연못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고라니가 헤엄도 쳐요?
0: 네네. 그래서 영어로는 워러디어라고 표기라고 돼요. 물을 좋아해서.
1: 그래요.
0: 물론 한겨울에는 두루미와 제두루미, 독수리, 기러기 무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현재 파주 임진각 도깨다리 양쪽 철책에 DMZ 생태 사진을 걸어 사진전을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들려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화천 북한강 상류 오작교 아래를 내려다보면 팔뚝만한 쏘가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북단에 위치한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 전망대에 오르시면
1: 예.
0: 엄청 시원한데요. 북한 임남댐과 남쪽 평화의 댐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특히 이곳은 사냥의 집단 서식지입니다.
1: 예.
0: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사냥들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그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명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여러 곳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우선 이렇게 DMZ 생태 관광할 수 있는 전망대가 여러 곳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DMZ에 있는 많은 생명 중에 제일 먼저 취재하셨던 주인공은 뭐였어요?
0: 두루미였습니다.
1: 두루미.
0: 예, 예. 혹시 두루미가 어떻게 우는지 아시나요?
1: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0: 이렇게 울어서 두루미라 그러거든요. 그 세계적인 희귀조인데 그 철원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적으로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월동하는 아주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죠.
1: 그렇군요.
0: 예. 그 소리가 마치 DMZ는 살아있다.
1: 네.
0: 제게 외치는 것처럼 들려서 지금까지 DMZ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생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호사비 오리라는 새가 있어요?
0: 네. 판도 아시죠? 중국 팬더 곰. 예. 네, 중국의

0: 거기에서는 호사비 오리를 팬더 정도의 국가 천연기념물로 특별 천연기념물로 그런, 보호하고 있는데요.
1: 아, 그 정도예요?
0: 예, 예. 전 세계 지금 한 500마리에서 많으면 한 1000마리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 멸종 위기 종입니다.
1: 그런데요?
0: 예. 근데 이 호사비 오리가 어디서 번식을 하냐면 백두산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계곡에서 번식을 합니다.
1: 예.
0: 거기서 새끼를 부화를 해서 키운 다음에 남쪽으로 해마다 10월이면 분단의 강을 지나서 한탄강으로 날아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이 호사비 오리가 거대한 철책에 막혀 단 한 걸음도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호사비 오리는 이미 남과 북을 지난 분단 세월 동안 자유롭게 오가며
1: 네.
0: 먼저 통일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새를 남북 생태 연결의 상징인 통일의 새라고 부릅니다.
1: 그렇군요. 네. 두루미, 호사비오리, 네. 뭐 새들도 있고 또 꽃도 대단히 많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0: 광릉요광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뭐, 몰라요.
0: 멸종위기종입니다. 그 되게 큰 꽃인데요.
1: 예.
0: 그게 이제 그 평화의 땡 주변에 집단 우리나라 최대 번식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초롱이라고
1: 네.
0: 금강산에만 사는 그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 뭐 그래서 한 5,800여 종이
1: 그렇군요.
0: 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아까 고라니 말씀하셨고 뭐 예. 노루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0: 예.
1: 그렇죠?
0: 그다음에 수달.
1: 수달.
0: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사냥보호협회 회장인데요.
1: 사냥도 거기 있죠?
0: 예. 먼저 2년 전에 좀 사냥이 많이 그 폐사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요.
1: 있어요.
0: 제가 북한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가서 북한 그 안내원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금강산에도 사냥이 많다고
1: 네,
0: 그렇게
1: 네.
0: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1: 네. 사냥도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0: 예, 예.
1: 그렇죠. 혹시 그 무슨 저 고양이과 동물들은 잘 없어요?
0: 삭이 있죠. 삭.
1: 삭.
0: 예, 예. 그래서 한 번은 2000년대 초에 호랑이가 DMZ에 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1: 호랑이가요?
0: 예, 그래가지고 한참 또 뭐 서식지 조사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1: 예.
0: 그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평화의 댐 주변이었습니다.
1: 네, 한참. 그렇군요.
0: 예.
1: 혹시 곰은 없어요?
0: 곰은 2년 전에 그 국립환경 수목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저 센서 TV를 장착을 했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1: 그 반달 가슴곰 이런
0: 예,
1: 것들이
0: 예, 그렇죠. 반달 네. 가슴곰이죠.
1: 그러면 그 DMZ 생태계에서의 최고 포식자는 곰이겠네요.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네. 혹시 북한도 우리처럼 네. 그 DMZ 주변의 희귀종 그 생명체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요?
0: 예,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이제 DMZ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1: 2km,
0: 북쪽으로
1: 2km.
0: 있는데 예. 지금 북쪽이 군사 분계선 자체를 지금 그 밑쪽까지 내려와서
1: 조금씩
0: 예, 전술 도로를
1: 내려오고
0: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예.
0: 되게 좀 심각하게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도 천연기념물과 보호동물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예.
0: 두루미의 경우 2008년에 안변 두루미 보호구를 지정하고 국제 두루미 재단과 함께 보호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조류 같은 경우는 북한도 한 100호 정도의 그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1: 네.
0: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그 자료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공동조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북측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죠.
1: 남북 그 네. DMZ 생태 공동조사는 한 번도 없었나요?
0: 네, 없었습니다.
1: 한 번도.
0: 그래서 저는 그 진정한 통일에 앞서
1: 네.
0: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남북 DMZ 생태조사가 아닌가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지금처럼 남쪽만의 반쪽짜리 조사는 지금 이루어져 있지만 그 반쪽을
1: 예, 예.
0: 빨리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조금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와 예. DMZ 안에 지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0: 네네.
1: 동물들도 지뢰 피해가 많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겠죠. 지뢰라고 하는 게 그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사람과 동물도 구분
0: 예,
1: 안 하죠.
0: 예.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그 발목을 잃은 멧돼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니나 사냥도 지뢰 피해가 사례가 지금 종종

0: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가슴 아픈 현실이죠.
1: 그렇죠. 네. 독일은 통일할 때 네. 동서독 베를린 장벽 그 주변을 생태축 뭐 그린에스반트 녹색띠 네, 네, 네. 녹색띠로 만들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거기는 이제 어찌 보면 그 베를린 장벽 그 좌우 해봐야 뭐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곳인데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0: 그 면적이 제가 2년 전에 네. 그 독일은 그 길이가 1393km입니다. 분단의 길이가.
1: 예.
0: 그리고 폭은 50m에서 200m밖에 되지
1: 그러니까,
0: 않아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아무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4km짜리인데 네. 폭이 네. 훨씬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큐 만들었던 게 한반도 DMZ 독일 그린이스반트를 뛰어넘자라는 다큐멘터리를 그러니까요. 만들었는데요. 독일의 예. 그 생체적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낫습니다.
1: 당연하겠죠.
0: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도 늦기 전에 남북이 함께 DMZ 생태를 조사하고
1: 예.
0: 끊어진 한반도의 생태축을 다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1: 그렇죠.
0: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럼요. 함께 조사하고
0: 예.
1: 어떻게든 지뢰 빨리 좀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진짜 세계적 관광 명소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래서 저는 그 관광 명소보다는 DMZ를 세계의 평화의 성지로 만들자.
1: 평화의 성지.
0: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분단의 현장, 그 철책 거대한 철책의 현장에서 냉전의 현장에서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그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 국가가 많이 있습니까?
1: 맞아요.
0: 국민들이. 그래서
1: 맞아요.
0: 여기에서 띄워보내는 한반도 DMZ에서 띄워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를
1: 그렇죠.
0: 좀 보내자.
1: 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우선 크고
0: 네네.
1: 진짜 뭐 아직은 먼 얘기지만 남북 간에 정말 관계가 좋아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러면
0: 네.
1: 그러면 진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어요.
0: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방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1: 네, 네.
0: 전방 사단들이 좀 많이 철수하고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제가 독일 가서 취재했더니 옛날 독일 기지들을
1: 네.
0: 다 호텔로 만들고
1: 그렇죠, 그렇죠.
0: 박물관으로 만들고
1: 그렇죠.
0: 그 역사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 예.
0: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그 군 유휴부지를 어떻게 적경 지역 주민들이 평화에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방문자 센터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방부나 통일부가 한번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전망대뿐이 아니라
0: 네.
1: 군 유휴 시설을 민간인들이 즐겁게 오갈 수 있는 장소로.
0: 네네.
1: 자, DMZ를 30년 취재해 오신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전영재 겸임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조용필의 전선야곡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고,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 지푸로 엮어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섬은 소금을 담은 자루를 말하는 것인데, 여울과 섬은 모두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이 속담은 소금섬을 물로 끓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고 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울은 물여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울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여울목이 있습니다. 여울목은 여울을 흐르는 물이 턱 진 곳을 말하는데, 이곳은 물살이 세차게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길이 세차게 소용돌이를 치는 이 여울목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울지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여울을 이루다이고, 이곳은 실개천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모인 강물이 여울져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처럼 감정 따위가 힘차게 설레거나 움직이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남부 일대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더위로 체감온도 37.8도 안팎인 곳 바로 전남 동부와 경상권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마가 종료되면서 당분간 체감온도 33에서 35도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오늘은 대다수 지역에, 내일은 수도권 강원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5에서 최대 50mm 정도, 남부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 양 예상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3도, 대구 37도, 포항 36도 등 29도에서 37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26도 등 22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6도 등 28도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으로도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죠. 관련된 소식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와 정리해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온라인 국민 의견에서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제일 많았다면서요?
3: 네. 보유세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당장에 이제 이번에 한 5천 건 정도 사전에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중에 대출 규제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3: 그중에서도 그날 화제가 됐던 게 토론회에서 직접 그 수원에 2년 전에 아파트 계약하신 분. 그때는 이제 이렇게 대출이 나온다고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총량 규제로 대출을 하니까 대출이 막혔다.
2: 예.
3: 입주 잔금은 어떻게 치르냐. 여기 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보면 황당무계한 피해를 볼 수 있겠다 해서 예,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바로 그날 그 여성분이 수원의 펠 무슨 아파트 계약자인데 그 홈페이지에 같이 그 계약한 분이 은행의 대출 상담자분으로부터 대출 나오게 됐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글을 올려서
2: 하하.
3: 야, 얼마나 빨리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 그 여성분은 펠다르크라고 불리더군요. 네.
2: 네.
3: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들은 구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대출 나올 거라고 믿고
2: 계약하신 분들.
3: 계약한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의 잔금 대출은 나올 것 같습니다.
2: 근데 지금 은행별로 대출 총량 규제가 묶여서 얼마 전에 국민은행도 네. 대출 상한을 뭐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갑자기 줄이고 이런 상태
3: 그랬죠.
2: 아닌가요?
3: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5월, 6월에 가계대출이 급증했습니다. 6조, 9조 이랬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요 추세 들어가면 1년에 또 금방 100조 돼버리죠.
2: 그렇죠.
3: 그게 아마 주식 투자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은행들마다 총량 가게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한계를 딱 뒀는데
2: 네.
3: 이제 KB 같은 경우에 이거 돈 다 대출 다 나가겠는데 싶으니까 미리 묶어버린 거죠.
2: 예.
3: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빨리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럼 거기도 또 대출 총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2: 또 줄이겠죠.
3: 예. 그래서 지금 서울과 서울 남부로 제가 보기 한 2분기 넘어서 돈이 굉장한 속도로 풀리고 있고요.
2: 네.
3: 지금 용인에 펩 10개 짓는 데만 해도 도대체 현금이 얼마가 풀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 그다음에 서울 또 소득이 높아진 분들도 굉장히 많고
2: 네.
3: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아파트부터 살려고 할 텐데
2: 네.
3: 정부는 대출을 집값이 너무 이쪽으로 급등하니까요. 서울과 서남부 쪽으로. 여기는 대출 규제를 조이고 있고.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분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고.
2: 예.
3: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이런 분들을 가려내야 되는데.
2: 예, 예.
3: 예, 대출 규제는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좀 막고. 정말 실수요와 무주택 서민들은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참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네.

0: 어쨌든 중도금 대출, 무주택 서민들 대출 이쪽은 조금 풀리는 쪽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죠?
1: 그렇습니다. 네네네.
0: 자,
1: 기본적으로 예. 우리 저도 2주 전에 그 금융위 토론회 가서 그런 말 했는데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저 1주택자, 2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거 정부가 갭 투자 막기 위해서 꽉 막고 있고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0: 예. 예.
1: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대출도 얼마 안 해. 지금 대출 2억, 4억, 6억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런데도 집을 뭐 동탄 가서 20억씩 사는 젊은 친구들 지금 서울에 주택 매수자 중에 30대가 40%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나 보면 소득 높아지고 또 부모로부터 받는 그 자금 조달 그 계획서를 보면 부모로부터 받는 돈도 작년에 서울 주택 올해 서울 주택 매매 중에 6조 원이 넘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막아야 되고 반면 지금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특히 빌라 연립에 사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만기 돼서 나가려고 했더니 전세값이 막 1억씩 올라 보증금이 1억씩 네. 올라 있잖아요.
0: 네.
1: 이건 좀 풀어주자. 이분들이 갭 투자할까봐 무서워서 못 빌려주는데 이분들이 지금 경기 남부로 가 어차피 4억 5억 이상은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요. 그 저 전세 가액이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그것 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할 일도 없고 지금 또 실금

0: 박근혜 정부 수준만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려서 종부세를 더 걷자.
1: 네.
0: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번 토론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중과세.
1: 예.
0: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점점 더 강화되어온. 우리는 그렇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세제에서. 이 부분이 조금 고쳐질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종부세가 다주택자는 많이 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종부세랑 재산세를 그냥 합쳐가지고 금액 기준으로 하나로 그냥 단일화시키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나요?
0: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1: 그러게요. 네.
0: 자, 기본적으로 이제 20억 주택 두 채 갖고 있으면 40억인데 우리는 40억, 45억, 50억 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이 보유세나 양도세 할 때 세제 혜택을 봐가지고 더 유리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왔고.
1: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양성하냐면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다주택자는 일단 필요 없는 집을 자꾸 사니까
1: 네.
0: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버리니까 그 수요를 뺏어가서 가격을 올리는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1: 네.
0: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월세도 없는 거 전월세 민간 공급도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는 공공임대 비율이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낮은 나라고
1: 네.
0: 그러면 집주인이 여분으로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월세를 내주지 않으면
1: 그러니까요.
0: 예를 들어 대전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삼성전자에 취직한 학생은 공공임대가 없으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민간이 내준 전월세 주택을 사야 하는데
1: 그렇죠.
0: 전월세 공급이 그래서 다주택자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이 정책을 풀자. 풀릴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1: 이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도 개편이 어디까지 이게 워낙 거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인데
1: 네.
0: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 예를 들어 사실 우리 국민의 보통 국민에게 반포 아파트가 70억짜리가 80억 되는 건 정당한 세부담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문제는 예를 들어 내가 서울 남부에서 빌라 우리 4인 가족이 살려고 하는데 이 전월세 가격이 지금 뭐 한 2-3년 만에 한 5천만 원 1억이 보증금이 올랐다. 월세도 그만큼 올랐다.
1: 예.
0: 그 이유가 뭐냐면 비아파트 특히 빌라 연립이 공급이 3-4년 만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거의 전년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전년은 70몇 퍼센트가 줄었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없으니까요.
1: 예.
0: 근데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을 연립은 한 채까지 풀어준다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이 그런 집을 사서 월세나 전세를 내주려고 하고 수익화하려고 할 것이고
1: 그렇죠.
0: 그런 수요가 생기면 누군가가 전월세 그 연립주택을 지을 거고 그러면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겠죠?
1: 네,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주택수보다 주택가액으로
1: 맞아요.
0: 과세를 하고 똘똘한 한 채도 좀 바꾸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보유세는 그렇게 가면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예외 없다. 계속해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후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네.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대통령이 벌써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중과세는 예외 없다고 했고 또 그걸 믿고 우리 국민들이 5월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그 유예 조치를 세금 조금 내려고 많이 팔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버리면 정부만 믿고 판 5월 전에 판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1: 손해죠. 예.
0: 그러니까 이건 후퇴를 못할 겁니다. 다만 지금 예. 이야기 나오는 건 어떤 특히 지금 이제 우리 고령자 분들이 은퇴 후에 좋은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1: 예.
0: 이분들에게 세금을 물리지도 못하고 젊은 고소득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1: 예,
0: 공급
1: 예.
0: 부족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들이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팔고 나오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보자.
1: 맞아요.
0: 네, 그런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예를 들어 고향에 5억짜리 집을 또 서울에 다주택자가 사면 그것만큼은 양도세에서 빼주자. 네, 5억만큼 예를 들어 뭐 25억 주택을 팔았다면 20억을 판 걸로 계산해서 양도세 계산해 주자.
1: 그러니까
0: 이런
1: 서울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 이거 아닙니까?

0: 이명박이나 리 대통령은 이제 뭐 집을 살 필요까지 있냐, 지역에 내려가기만 해도 혜택을 주고 싶다. 그 행간에 뭐가 있냐면, 나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이번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팔 수 있게끔 뭔가 유인책을 만들고 맞아요. 싶다라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그런 그 유인책이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죠?
0: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촘촘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제도가 나오면 그걸 되게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그래서 이제 핀셋 규제 이야기가 그날도 많이 나왔는데
1: 네.
0: 네 어떤 대안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네.
2: 금주했던 인물을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3: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2: 네. 네.
3: 저는 처음인데 대통령 꼽은 게 처음인데
2: 예.
3: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 조금 예. 아까도 정리했는데.
3: 아, 그랬군요. 예. 예.

0: 기류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대처 없이 무조건 얘기나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워낙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 얘기 쭉 들어봤다라는 거 대통령이 거의 주재하다시피 하면서 190분을 말해 의미가 있죠.
1: 네.
0: 저게 상당히 그 어떤 그 국정 운영 핵심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또 하나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방문했잖아요.
1: 네.
0: 그 AI 선언했는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계약으로 체결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대통령이 상당히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1: 최진 원장은 금지했던 인물.
2: 아 일단 저도 같은데 다른 분 소개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말이죠. 가장 저는 돋보이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중심 도시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정책 프로젝트 청사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 예, 예.
2: 이런 점에서 아무리 이 칭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라는 말씀 드리고
1: 예.
2: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박지원 의원을 꼽고 싶어요.
1: 박지원 의원.
2: 예, 요즘에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 멘토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옳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해외 순방인데 여야가 도움을 못 줄 망정 대통령 쪽방 깨지 마라.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연임한 것에 대해서 맹렬히 또 비판을 했지만
1: 네.
2: 또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도 총리 출신답게 좀 미래 비전 제시하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선거 전략 하라라고 상당히 균형 있게 예, 이렇게 딱 짚어가는 모습이
1: 네.
2: 저는 좀 보기 좋았습니다.
1: 네, 네. 박지원 의원이 최연장이죠 지금.
2: 그렇습니다. 예, 83세. 예.
1: 뭐 그런 건 좋은데 또 뭐 하시는 말씀이 틀린 얘기는 거의 없는 것도 맞는데.
2: 예, 요즘에 유달리 좀 옳은 말씀 많이 하죠.
1: 근데 제 느낌에는 너무 자주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거의 매일 발언을.
0: 예, 예. 모든 이슈에 다 발언을 하니까.
1: 거의 매일 방송에 나오시는 것 같고. 그건 좀.
0: 네, 방송에 다소는 지금 그걸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중요할 때 한 말씀씩
0: 글쎄요,
1: 이렇게. 그게 원로의 쓰... 품격인데.
2: 저는 이제 자주 한 건 좋은데 전에는 솔직히 틀린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0: 근데
2: 최근 들어서 옳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1: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0: 권영진 의원이 오늘 참.
1: 멱살.
0: 그, 네, 멱살. 이거는 뭐 이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1: 아니, 당연하죠. 네,
0: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의원들 배정하는 거 상임위 저는 그 원칙도 좀 공개를 하거나 뭐 공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저기 멱살 잡고 반말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중징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재선밖에 안 됐지만 대구시장도 하고
1: 그렇죠.
0: 나름대로 상당히 중진에 속 실질적인 중진인데 게다가 요즘 또 대안과 미래에 소속돼 있어서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상임위 배정 문제 가지고
1: 예, 예.
0: 자기가 가고 싶은 정보위를 못 갔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러면은 저 중진 자격이 없다. 일단 상당히 이건 질 수밖에 없다. 그 정영식 원내대표도 리더십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런 점이 들어서 두 사람 일단 꼽았습니다.
1: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2: 정성호 법무장관. 예.
1: 지금 뭐 대통령 사표 낸다 그러고
2: 예.
1: 그렇죠?
2: 부재시에 해외 순방 중 했는데 그 멘트가 상당히 귀에 좀 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라는 말했는데 그만큼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 아쉬움, 섭섭함을 토로한 건데 어찌됐든 본인이 사실 극도의 불만 속에서 더 이상 그 좀 약간 의욕상실감을 느낀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당으로 들어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후 역할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0월 전에 검찰청 이제 반지 폐지하기 전에 역할, 그 다음에 혹시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한계가 있고 일단 당으로 하루속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2: 일단은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한 단계 좀 가라앉는.
0: 그런데 저는 또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2: 예.
0: 저는 정성호 장관을 굉장히 이번에 높이 평가했어요. 소신 있게 발언한 거예요. 평소에 얘기했던 것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그런데
1: 예. 예.
0: 뭐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당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직을 걸고 이 법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좀 뜬 인물로 할까 하다가 그냥 뜬 인물로 안 했었는데 진 인물로 하셨군요.
2: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동의하는데 해외 순방 중에 말해 사의 표명을 하는 바람에 이제 국민의힘에 엄청난 비판의 이제 소지를

0: 제공했죠. 이게 뭐 램덱이 실로탄이다, 뭐 최악의 도피다라 엄청 공격받을 빌미를 저는 제공했다고 보는데 그 때문에 좀 아쉬워요.
1: 그런 공격성 발언이 나오니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한 게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서 그치. 나는 당에 돌아가 역할하고 싶다는 저 사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죠. 했는데 예. 그런데 아무튼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게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에 알려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건 좀 그 일단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에 반발해서 사퇴하는구나.
2: 뭐 그렇게 느껴지죠.
1: 라고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죠.
0: 오선의 대통령 최측근인데 대통령 직접 전화통화만 하면 되는 건데 참모들이 그동안 좀씩 흘렸다라는 네.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고 그렇죠. 일단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1: 네, 네. 그나저나 여기 나온 김에 뭐 보안수사권 아마도 전당대회 전에는 못할 거다라는 글쎄요, 식으로 저는 했는데. 전망을 했는데 제가 틀린 것 같아요.
2: 저도 틀렸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았는데.
1: 뭐 결국은 전당대회 끝나고 뭐 정청래 지도부가 아닌 뭐 예를 들어 김민석 지도부가 되면 다시 재검토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2: 그렇게 전망을 많이 했죠. 네.
1: 그게 아니라 그냥 전격적으로 당론 추인을 하고 다만 일부 보안수사 요구권 같은 걸 실질로 하는 조항을 좀 더 신설했다. 요 정도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2: 저는 어쨌든 이건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전당대회와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도 발언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또 대통령은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왜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고 야당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바로 이제 전당대회라는 이 프레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1: 못하죠. 네,
2: 전당대회 때문에
1: 그냥
2: 그래요.
1: 완전 폐지다라는 네. 식만 말을 하고 있죠.
2: 그냥 뭐 저기 지난 6월 25일 한 얘기가 꽤 다 들어가고 다예요. 정부 방침은 그대로다. 총리 시절 한 얘기에 이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애매하게 그냥 그러나 뭐 저기 정부 안은 따로 없다. 이 얘기는 사실상에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의식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건데 이전의 발언의 그 내용은 이대로 완전히 폐지는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1: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네. 민심 여론조사에서는 보안수사권 유지가 훨씬 높은데.
2: 아, 높아요. 당연히.
1: 민주당 당원들에서는 완전 폐지가 더 높은가 봐요.
2: 높아요.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저기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말이죠.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 어쨌든 간에 그 압승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쳤던 거로 대부분 분석하거든요.
1: 분위기가 꺾인 하나의 계기였죠.
2: 계기였잖아요. 예. 이건 전 이것과 뭐 동의선상에서 등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더한 거일 수 있어요. 이건 이 더가 더한 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정말 민주당 그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에게.
0: 예. 예. 검찰개혁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너무 공감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에 된 이게 오판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 개혁이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라든지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그 검찰개혁 제1주의 이건 상당히 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데 이 방법론이 너무 급하고 격하다. 그런데 하다못해 오늘 보니까 한겨레신문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이 검찰개혁 문제 그러니까 저 검찰 수사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를 겨냥해서 증오의 중독이다.
1: 그러게요.
0: 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겨레 진보 언론이. 이거는 좀 지나칩니다.
1: 글쎄요.
0: 과격하고.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엮이냐면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검찰은 악마다. 검찰은 수사를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2: 네, 그런 거죠.
1: 이 신념 하에서.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 취소를 시키려고 검사 말을 검찰 편을 들면서 네. 일부 유지를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2: 논리가 아주 기묘해요. 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연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건 저는 그래요. 이 정치라는 게 뭐 여든 야든 진보건 보수건 국민들에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과반이 넘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집권당이 이걸 그렇게 밀어붙이냐고요. 그 전당대회 기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니까 네. 뭐 10월 1일 날 발족해야 되니까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 그건 지금 하는 거랑 8월 20일 날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나요?
2: 차이가 뭐 없죠. 그런데 아무튼 전당대회가 지나면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주장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0: 동일하고 네.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0: 응? 정청래를 전 대표를 비롯한 밀어붙였던 사람이 고스란히 다 갖게 되고 이걸 검사소가 폐지했을 거니까 여러 가지 후유증 후폭풍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 부분은 전부 고스란히 대통령께 갖게 되는 거죠.
1: 네.
0: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2: 그것도 하나가 이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위헌 소지도 있어요. 보니까. 위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헌법이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적으로 분배하면 된다. 이걸 헌법으로 꼭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있지만 충분히 지난번도 23년 정도에 헌재에서 4명의 그 헌법재판관인데 이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규정한 것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라는 걸 4명이 얘기했었어요.
1: 예, 예.
2: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위헌 논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가 있나.
0: 네, 만약에 말이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당으로 돌아서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위증 같은 데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전당대회 판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다시 거부권 행사할지 이게 이제 예, 좀 문제죠.
2: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아무런 여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 말을 못하느냐.
1: 그렇죠.
2: 현실 정치의 측면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야말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0: 정성호 본부장은 상당히 진중한 사람인데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한 걸 보고 아 저건 혹시 이재명 대통령 추후에 이렇게 다다음 주쯤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명분?
1: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0: 아니냐. 만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전 생각을
2: 아니 뭐 전 나름의 교감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전혀 대통령과 상의 없이 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저는. 저도 예, 상당히 그 부분을 지금 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아무튼 이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성파들이 입법을 완료시켜버리려고 밀어붙이는
2: 거죠.
1: 오히려 그게 문제 아니에요.
2: 아, 문제죠. 문제죠. 당연히 문제고 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상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거였는데 이걸 그렇게 좋습니다. 뭐 헌법에 규정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수사 폐지는 다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몇 개를 남겨두자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그동안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것은 대부분 다 기획수사, 인지수사, 별건수사 뭐 이런 건데.
2: 표적수사, 기획수사 이런 거죠. 예.
1: 민생사건이나 뭐 사회적 약자 사건에 제한시켜서 보안수사권을 주면 그렇게 별도 기획수사는 아예 못하는 거 아니냐.
2: 할 수가 없어요. 예.
1: 이런 논리를 폈더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민생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지를 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2: 글쎄 그렇게
1: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던데.
2: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0: 저는 참. 아까 최창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안수사권의 어떤 강론적인 제도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2: 그러니까.
0: 예, 이번 지방선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득실, 폐득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는 이 정치 전략적인 이 의도가 저는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1: 맞아요.
2: 그걸 이용하는,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죠. 지금.
0: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조속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2: 그 정책의 문제를 지금 정치의 문제와 이렇게 뭐 버무렸어요. 버무려 가지고. 예, 예. 빼도 박도 못하게끔 이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키게끔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를 완전히 바꾸는 건데.
1: 그 밑에 구조적인 문제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다.
0: 예.
1: 그 사실 그 한참 김민석 전 총리가 뜨고 이럴 때 정청래 당시 대표 시절에 딱 몇 글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요것만 딱 써가지고 전선을 만든 거 아닙니까.
2: 맞는 거죠.
1: 그럼 사실은 거기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나는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0: 네.
1: 이거 가지고 경쟁해보자.
2: 그렇게 써야
1: 라고 했어야 하는데
2: 맞아요.
1: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전당대회 진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2: 그렇게
1: 바로 이게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힘 당원도 그렇고 민주당 당원도 그렇고 일반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2: 근데 양당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적들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성 당원들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룰의 문제예요. 룰을.
1: 예,
2: 룰을
1: 예.
2: 고치면 이런 게 자연히 없어지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룰을 안 고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면서 거기 공천까지 결부돼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 문제라고 숱하게 지적합니다만 그 최소한의 필요 조건조차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네.
0: 저는 그래 이걸 좀 크게 보면 정청래 후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과거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예, 벤치마킹 하고 있지 않나.
1: 그대로 하는 거예요.
0: 네, 그대로 똘똘 뭉치고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온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중요한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봐요.
1: 뭐예요?
0: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실상 계엄을 했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개딸들 그때 생생히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권을 교체하는 게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정권을
1: 잡은 거죠?
0: 교체를 하게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다시 개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내 5년 내내 지속될 경우는 지금 민주당 내에든 강성 당원들이란 비판 강도는 훨씬 더 점점 높아지고
1: 그렇죠.
0: 저는 이번에 결과도 지금은 상당히 좀 뭐 막 뜨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결국은 이게 바로 자승자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정청리 대표에게.
2: 그런데 지금 네. 여당이잖아요. 그때는 야당이요.
0: 예. 그렇습니다.
2: 차이가 예. 커요. 예. 결정적인 차이.
0: 그렇죠.
2: 예.
0: 예. 그렇죠. 예.
1: 자 전당대회 그리고 보안수사권 얘기 좀 정리해봤고요. 1시 31분 향해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날이 너무 뜨거워서요.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동광산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있는데요. 서광산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도 볼게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진부 1터널을 진입해서입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부 부근부터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역시 사고 때문인데요. 상남 5터널에서 4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입니다. 서울 방향 용담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매송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관악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터널을 통과하는 데만 2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정리해볼까요? 최창렬 교수.
3: 두 사람 얘기를 네. 소개를 하겠는데 김민석 후보인데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이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2: 그래요.
3: 이 얘기는 아주 그야말로 본질적인 얘기를 지적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또 유시민 작가가 이 마주 출격이 잦아요.
2: 썩은내.
3: 네. 썩은내 얘기도 하고 이건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뉴 이재명 그들의 이 모든 행동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얘기는 조금이 잦아들긴 했어요. 수위가 낮아졌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죠. 그건 이제 필패의 길로 간다라는 게 꼭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네. 약간 톤을 다운시켰던데 네. 아무튼 유시민 작가 이 말이 또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논쟁을 야기시켰고
2: 네.
3: 김민석 후보의 그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게 3자 비밀연합이라는 이 단어 이것도 전당대회가 뜨거운 이슈를 불러왔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2: 그래서 신천지와 썩은 내로 일주일이 갔다.
3: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이번 주 내내.
2: 참. 최준 원장 검주의 핫한 한마디.
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근 복심으로 알려진 지 윤건영 의원이 네. 예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2: 그렇죠.
4: 이게 이제 유시민 뭐 작가 이제 독설을 그냥 한 건데. 이 말이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노노의 뭐 선진편에 나오는 이제 뭐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이제 지나치면 이제 부족한 뭔가 못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꼭 유시민 독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장동욱 대표나 뭐 정정식 대표가 계속 대통령이나 정부 공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뭐 악담, 뭐 독설, 뭐 막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이게 많으면은 뭐 당사자들도 별로 이 화가 나지만 국민들도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의 말이 이렇게 참 정치권의 모든에게 이 들어맞는 말 하나 참 말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약도 진짜 많이 먹으면 취하는데 하물며 나쁜 약을 많이 먹으면은 거의 뭐 배가 뒤틀려서 예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죠.
2: 그러니까 과하면 뭐 나쁘다는 얘기인데 이미 과함의 금도를 다 넘어버린 넘었죠. 것 같아요. 이미 뚝이 무너져버렸는데 어떡합니까?
3: 그리고 윤건영 의원의 그 말은 물론 이제 검찰개혁에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충분히 일리는 말씀이고 이게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2: 전혀 한 거예요. 얘기예요.
4: 네, 그렇습니다.
3: 처음에는 이제 윤건영 의원이 그 유시민 작가의 말에 좀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거 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4: 예, 그렇습니다.
3: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좀 과해요. 유시민 작가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자신의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여권의 지금 균열을 어떻게 가져오는가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어요. 자신들 그 어떤 그 강한 기득권, 엘리트 운동권 그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득이 될 게 별로 없어요. 유시민 작가에게도 그렇고 이른바 친문, 친노 진영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후보의 이 전당대회 전략으로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2: 네. 그런데 아무튼 강성 당원들한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건 또 맞죠.
3: 확실하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불을 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2: 네.
3: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저는 결국은 왜냐하면 당원이 모두 강성은 아니거든요. 좀 그래서 여전히 여론조사 30%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역풍이 볼 수 있다. 아마 그걸 의식해서 좀 이번 주에 그 MBC에서 그 발언을 했나요? 조금 톤을 낮춘 게 아닌가 유시민 작가가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4: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지층들의 이제 증오 분노가 불타오를수록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중도 성향 이제 당원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2: 네.
4: 아직은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 이 당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뽑는데 마지막 중도 당원들이 조금 더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면서 좀 대세를 좌우했던 것이 항상 역대 모든 선거가 그래왔고
2: 네.
4: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 김민석 후보가 강연을 통해 가지고 아니 중원을 장악해서 총선 대선에 압승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얘기냐라고
3: 그렇죠.
2: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 잘하는 얘기죠.
2: 당원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선거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층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 말을 전면에 내걸어야죠.
3: 그렇죠.
2: 네. 당원들 당신들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면 당원들이 내 편을 올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3: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성 당원들의 영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해요. 제가 보니까. 영이 눈에 보여요. 예. 눈에 보이거든요. 맥락에도 그게 보이고 그 비트윈 라인, 그 라인 사이에 그 보이는데 근데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승부수로 던진 거거든요.
2: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3: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게 보통 이게
2: 쉬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3: 예, 게다가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소개한 것처럼 반명 분열주의 이건 누가 봐도 김수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지켰던 거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느껴지는 해석하기에 충분한데 거기에 신천지를 같이 개입시켰다고 그러니까요. 같이 연결시킨 거로 봐서는 같은 단어가 나열됐잖아요. 이건 연상작용을 충분히 불러일으킨다고요. 신천지 개입을 이거는 여기 정청래 후보가 한 게 한 거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앞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개입 이 3자의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전대의 본질이다. 전당대회. 예, 예. 이런 누가 봐도 이건 정청래 후보 쪽 아니냐라고 직격하는 걸 느껴지니까 지금 이 뭡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 반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이 부분을 꽤 남았는데 전당대회가 이거를 논거를 계속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얘기한다고 뭐 얘기했고
2: 공개하겠다고는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 또 뉴스는
4: 국수본에서
2: 뭐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하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그쪽 아닐까 싶어요.
4: 국수본에서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 들어보셨죠? 며칠 전에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뭐 고향이나 과천이라든지 말이죠. 그다음에 가평에 있는 신천지 간부들이 이 지난 6월 3일 투표일 당일날 신도들에게 집단적으로 가입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증을 확보했다라는 코멘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천지 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상당히 좀 깊은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수를 감수하고 던졌다고 보는 건데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 당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적통론인데 그 적통론 강성 지지자 중에 한 복판에는 상당히 신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에 신천지 개입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당신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거기에 일종의 말하자면 찬물을 얹어버린 거죠.
2: 사실은 신천지가 이재명 대통령 잘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쪽을 민다라는 네. 식으로 논리를 편 거죠.
4: 일부러 부글부글하고 네. 이 증오의 이 구판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부분이 상당히 말이가 좀 일리 있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홍준표 얘기했지만 이건요 전수조사해서 네. 찾아내서 출당시키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 당 선거 때마다 여야를 불거지 통일관 신천지들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3: 아직 우리가 단정할 단계는 아닌데 뭐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건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이미 이만희 교주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2: 예, 예.
3: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은 표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당원 가입시켜가지고 그 이제 표를 가지고 뭐 전당대회 이긴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그 교단들은 그 종교단체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민원도 해결하고
2: 그렇죠.
3: 특혜도 받고 뭐 이런 구조. 이건 최악의 정경유착과 더 나쁜 거예요. 정경유착.
2: 아주 나쁜 거죠.
3: 최악이에요. 최악 이거는. 완전히 다원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어느 진영 어느 당을 다 떠나서 이건 발본 세번 해야 됩니다. 이번 계기로 어쨌든 간에.
2: 그런데 네. 뭐 홍준표 전 의원이 말한 식으로 전수조사에서 퇴출시키는 게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3: 네, 네.
2: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네. 이런 운동을 펼쳤는지를 수사해서
3: 그렇죠. 그건 네. 반드시 해야
2: 그걸 처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
4: 예, 그렇다고.
3: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가입을 시킨 그 정황을 알아낸다든지 이 특정 시기에 당원을 한꺼번에 이제 가입시켰다든지 이런 거 수사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2: 예,
3: 거.
2: 예.
3: 그거 밝혀내야죠.
4: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세력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렇게 데려왔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넷 사이트에는 지금 정치인 후보가 신천지 간부들과 관련된 걸 마포라든지 뭐 광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영상들만 나옵니다.
3: 많이 나오죠.
4: 상당히 퍼져 나가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팩트 체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그 뇌관 중에 하나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치명타인데
2: 예.
4: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이제 앵커 말씀하신 어차피 양쪽에 들어와 있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종교 세력들 이 당원들 이거를 저는 색출해야 진짜 당당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그런데 왜 그때 통일교 특검 얘기 나올 때 신천지 특검 얘기 나왔었잖아요.
2: 나왔죠. 예. 같이 하자고.
3: 같이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지금 자꾸 제기하는 거죠.
4: 예, 아직도 그러니까. 예, 미스터리고.
3: 의혹이에요. 그것도, 의혹. 그것도 밝혀질 수 있을 예. 겁니다. 아마. 왜 그때 안 했을까 특검을. 그런 생각도. 뭐 어느 정당이 들어갔다고 우리가 단정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데
4: 네.
3: 아마 그런 정황이 있다고 나오니까 이건 이번에 반드시 어제 수사를 해야 돼요. 특검도 필요하고.
2: 아니, 하고 있어요.
3: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또 적당히 넘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이런 게 유협에 넘어가는 게 꽤 많아요. 잔뜩 이슈화 됐다가
4: 네.
3: 시기가 지나면 또 그냥 다른 이슈에 묻혀버리고 그랬는데 이건 정교유차 이건 너무나 퇴행적입니다. 이건 뭐 아주 망치는 거예요. 이거.
4: 네.
3: 아주 반드시 이번에는 뭐 이게 어쨌든 어떤 전략에 의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 네.
3: 그 계기 동기 여부를 떠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는 뭐 반드시 수사해서 어떤 거 다 있다면 말이죠. 뭐 이때 뭐 단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수사해서 밝혀내야
4: 뭐
3: 된다.
4: 네. 예, 오죽하면 뭐 김민석 후보를 당과 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신천지 문제 제기했다고 하니까
2: 예.
4: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 감수하고 예, 승부수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3: 뭐
4: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시체마루 좀 끝장을 봐야 될 겁니다. 신천지 문제는.
2: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네. 사실 뭐 신천지 통일교 뿐이겠어요.
3: 그렇죠.
4: 그런데
3: 이제 그게
4: 알겠어요.
3: 맞는데 그 뭐 종교와 정치, 그러니까 종교가 뭐 정치에 전혀 관여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관여 정도 떠나서 정치적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 조직된 당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아니에요.
4: 그
3: 이거 뭐 이 차원이 다른 거죠.
2: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4: 맞습니다.
2: 직접 당도 만들고 뭐
3: 아니, 그러니까
2: 결국 다 하잖아요.
3: 일로백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분들은 신천지도 아니고.
4: 그리고 본인이 당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국민님 우리 당세도 많아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2: 공공연하게 해요.
4: 예, 했습니다. 이게
3: 우리나라가 아, 언제부턴가 종교가 너무 그렇게 정치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전광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2: 네.
3: 그 교회 이름까지 다 알려진 상황이니까
4: 예.
3: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꼭 신천지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건 꼭 이 종교만들도 아닙니다.
2: 예. 예. 바로 그런 거를 일반 국민들이 또 엄정하게 평가를 하니까
3: 예.
2: 정당 의사결정이 당원 물론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3: 맞죠.
2: 대한민국의 정당은 유럽의 정당과 달리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아니에요.
3: 그렇죠. 국고보조금을 받잖아요.
2: 아니, 국고보조금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3: 네, 절대적이죠.
2: 그런 상태는 국민정당이어야 한다고.
3: 당연한 말씀이죠.
2: 법에도 그렇고 네. 이런데 큰 그런 뭐 참 온갖 음모론까지 횡행하는 당원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3: 그러니까 그거
2: 말이 안 된다
3: 옳지
2: 이거예요.
3: 않죠. 예, 절대 예. 옳지 않은 거. 왜냐하면 저는 당에 가입해 있지 않지만 제 세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최진 원장 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2: 당연하죠.
3: 세금이니까. 그런데
4: 예, 예.
3: 이 부분을 지금 전당대 룰을 말이죠. 7대 3 8대 2. 국민의힘 8대 2예요. 당원이 80입니다.
4: 예.
3: 여론조사 20이고.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4: 예,
3: 당원 중심이라고.
4: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3: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예. 달라요. 예.
4: 과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100% 했던 적도 있었죠. 민심. 예, 그건 좀 뭐 과하더라도
3: 여론조사 100% 한 적이 있었죠.
4: 최대한 5대 5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최소한 5대 5는 돼야죠.
4: 최소한 5대 5 정도는
3: 그러니까
4: 해야
3: 여론조사 100%가 21년도 그때가 여론조사 100%였어요.
4: 예,
3: 그 오세훈
4: 예,
3: 시장 예. 그거 할 때가.
4: 그리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특정 어떤 종교 집단의 세력이 이 들어간 거는 이거는 정말 당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상적인 당원. 이 부분만큼은
2: 예.
4: 자제 분명히
3: 의심할 여지가 있죠.
4: 걸러내야 된다고 그런 거죠.
3: 포착되면 의심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4: 예. 예.
2: 그런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점점 당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쪽이 힘을 더 갖게
3: 그렇죠.
2: 되고.
3: 그렇죠. 예.
2: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근본적 한계.
3: 한계고
2: 숙제,
4: 예.
2: 병폐
4: 그렇다 예.
2: 이런 양상으로 제, 지금 시작됐어요.
3: 그게 여야가 그 진영 모두 그렇게 강성 당원들을 이 강조하면서 이 정치가 양극단화하는 거거든요.
2: 네.
3: 다 연관돼 있어요.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병폐 불신과 다 연관돼 있다 이것들이.
4: 그러니까 자기 대권주자나 자기 당권주자들도 민심을 신경 안 써도 일단 당심 당원들만 잡으면
2: 우선 그걸로
4: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죠.
3: 후보가 되니까. 후보가 안 되면 뭐 출마 못하는
4: 예,
3: 거예요.
4: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예.
3: 이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누가 나서서 정치인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누가 이 총대를 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결국은 오늘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국민의힘 얘기가 잘 안 나왔는데.
2: 당의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그쪽으로 가자니까.
3: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새로 그걸 반발하고 좀 뭔가 체계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 나오다가 그냥 무산되고 말잖아요.
2: 네, 네.
3: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이 뚝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 무너질 만한 계기가 안 보여요, 사실.
4: 그리고 이거를 뭐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위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어떤 당무 개입의 어떤 범위, 역할 이런 부분에 그렇죠. 한번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있어요. 보지 않겠습니까?
3: 이게 정치개혁인데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나서야죠. 이럴 때는 무슨 뭐 근거 좀 바꾸서라도.
4: 대통령이 하는 행동 모든 정치 행위인데 무슨 얘기하면 자꾸 당무 개입하고. 당만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3: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면 그 당무 개입이라고 또 공격하고 말이죠.
2: 그런데 아무튼 지금 집권 1년 차인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치고는 지나치게 과열된 거 아니에요?
3: 과열되어 있죠. 과열되어 있죠. 어느 전당대회나 다 이랬지만 지금 과해요. 지금 조금 그 집권 초기 일을 감안하면 뭐 이러다 뭐 저기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레임도 온다 뭐 이런 말까지 돌고 이런 정도니까 집권 초기 이런 전당대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당의 전당대회.
4: 저도 아무리 기억해봐 옛날 친친밖에 있었지만은 그때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3: 친박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그때 야당하면서 이제 이재명과 이명박과 박근혜가 드세게 붙었던 거였고
2: 맞아요.
3: 지금 여당이거든요. 여당이 집권 초기라고요.
4: 야,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원론적인 문제인데 이를테면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오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상관없다. 새로운 당권 주진을 만든 새로 당 차기 대권 만든다. 지금 이거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 당원들이
2: 예.
4: 대통령 어떻게 됐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임덕이 오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민생 직결된 성과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그때부터는 거의 국정운영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3: 왜냐면 이제 정책
4: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강성 당원들의 마인드를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3: 그 이제 강성 당원이라는 분들은 대통령의 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든 간에 네. 법으로 우리가 끌고 가겠다. 그래서 네. 일단 유 이재명 세력 말고 우리의 세력의 그 지향점이 있는 입법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대통령님들 무슨 정책을 입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뭐 이마 당청 관계가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는 걸 떠나서 국정 운영 국정의 주체 세력의 균열이기 때문에 이건 심대한 민생에 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제 취지하고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아,
4: 당연하죠. 네,
3: 당청의 뭐 긴장 견제 균형의 차원
4: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일단 정권 잡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5년 채고 가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2: 우리 세력이
4: 네, 우리 세력이 빨리 총선 공천권 장악하고 지금부터 다 해나가겠다. 라는
3: 그러니까 정당이
4: 설명이 안 됩니다.
3: 설명 안 돼요. 정당이 권력 획득이 목적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건 권력 획득이 목적이지만 그 권력 획득이 목적이라는 그 단서에는 예. 민생과 국정을 생각하는 거에 권력 획득이에요. 예. 오로지 권력만 차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건 이건 파벌이지 정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예.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우리 세력이 잡아야 된다. 이게 더 너무 강해요. 아,
2: 그리고 그러니까 예. 세력이 잡는 것도 잡는 거고 보안수사권이 전형적인 건데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3: 확신하는 거죠. 네. 만약
2: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들이 생길지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너무 적은 거예요.
3: 적은 거죠. 이거 이제 만약 조금이라도 틈새가 생기면 네. 검찰에 장악한다.
2: 일종의 당위론 명분만 네. 갖고 밀어붙이는 거고 네. 그러나 당장 그 보안수사권이 줄어들면 뭐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걱정하는 거 아 그건 저 뒷번이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 그건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으니까 아 그럼 우리 이 정도로 보완해 줄게. 이 정도
2: 그 정도예요.
3: 지금.
4: 그 네. 배경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검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증오.
2: 악마화시키죠.
4: 예, 아주 악마.
3: 검찰이 악마화죠. 말하자면.
4: 또 거기 한 단계 더 나가면 국민힘에 대한 너무 철저한 증오와 악마화입니다. 사실은. 지금 장동욱 대표가 충분히 그 명분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아무튼 예, 이 국힘 제로
2: 예.
4: 마인드가 너무 강한 거죠 지금.
2: 네. 아, 이 세력이 뿌리로 생각하는 게 노무현 아닙니까?
3: 노무현이죠. 노무현 대통령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2: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을 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대연정까지 제안했던 사람이거든요.
3: 그럼요. 대단히 잘해요.
2: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아요. 노무현 정신과.
3: 예, 예. 해군 그 기지 제주도 거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관철시켰던 거
2: 아니에요.
4: 그러니까요. 그리고 잠미 FDA.
3: 가장 좌파적인 생각과는 안 맞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고 한미 FDA는 더 그렇고.
2: 아니 그 대연정을 보세요.
3: 대연정 무슨 대연정. 근데 이 부분하고 보통 때 노무현 정신이 얘기하는 게 너무 전 제가 너무 위선적이다.
2: 그러게요.
3: 위선을 은폐하고 있다. 과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4: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제일 앞장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정청래 후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민주당. 그런데 지금 뭐 사통 4명 대통령 이어봤자.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핵심적인 정신이 중도 실용 아닙니까?
2: 그렇죠.
4: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이 모순 정도가 아니라 너무
2: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때 대연정 제안을 극도로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3: 또 옹호했죠.
2: 지금 완전히 또 바뀐 거 아니에요.
3: 그 김대중 대통령은 초기 비서실장을 김중건 의원을 썼다고요. 아이고, 민정당 출신에.
2: 대단한 일이죠.
3: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지금 네. 이것과. 네. 아, 설명 자체가 논리적으로. 네. 당일도 떠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상황들이.
2: 아,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바꾸고 사람들이에요.
3: 있으니까 그게 힘든 문제가 있어요. 지금.
4: 근데 이 똘똘 뭉쳐있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친청계 강성 당원들의 네, 마음 이 부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변화할지가 중요한 관건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수의 소리 없는 이제 둥조 성향의 그런 이제 당원들의 이제 마음이 저는 크게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2: 네.
4: 일단은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저는 최근에 이제 대전적인 이제 대학 교수 하신 분들 상당히 평소에 온건한 분인데 아유 뭐 친정계 논리를 펴는데 놀랐습니다. 아주 그 평소답지 않게 당당히 분노, 증오에 막 불타오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큰 성과를 내고 그러면 그럼 당 후보들이 당 대표 후보들이 좀 같은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싸우더라도
2: 그런데 그쵸? 별로 말들도 안 해요.
3: 말 얘기하지 않고
4: 전혀 말.
2: 자, 하여튼 민주당 전당대회 점점 격화되고 있는 양상 우려 섞인 분석을 좀 나눠봤습니다. 직진본동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사의 굿굿바이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장마 기간에도 폭염이 잦았지만 더욱더 강해지는 추세가 우려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됐죠. 폭염의 최상위 단계 폭염 중대 경보가 전북 동부와 영남 위주로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 37, 8도 안팎이고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로 뜨겁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33도, 전주 34, 대구 37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26도 등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대구 36도 등으로 오늘과 거의 비슷한 수준 되겠습니다.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중부와 경상권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최대 50mm, 남부지역으로 5에서 30mm 예상되고요. 내일도 중부지방, 그 가운데 수도권 강원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0: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이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브라질 브라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상파울루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와 양국 기업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9일에는 칠레, 30일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귀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로 출국하기에 앞서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뛰어난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에 이어 문화적 경쟁력까지 갖추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이란 공습을 하루 중단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하지 않고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중동지역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 대규모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국경지대인 러시아 보로네시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운임이 급등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 수출 제조기업 200여 곳 중 83%가 상반기 물류 애로로 운임 상승을 꼽았습니다.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은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의 20% 미만으로 반영했다고 답했고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업도 32%에 달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늘어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KBS 1TV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내국세는 390조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5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급등한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꺼져가는 성장 잠재력의 반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분실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장부에 적힌 탄약 수량보다 실제 교도소가 보유한 탄약이 100발 적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탄약 장부의 수량이 잘못 기재됐거나 내부 유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반출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정식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어제 오후 전남 광주 해남군의 도로변에서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광양과 대구, 경북 고령과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김해, 밀양, 함안 등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KBS 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생률이 높은 암이지만 조기 발견의 기회가 많은 암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초기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병기에 따라 치료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조기 대장암의 상태에서 진단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그리고 초기 대장암일 때의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치통이 주는 불편은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치주 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쿨의 이 여름 서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가장 큰 원인으로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이 지적이 됩니다. 우리 일상의 변화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내과 김민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에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육류나 동물성 지방, 가공육 이런 부분들이 대장암 발생과 연관이 된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정했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도 이 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공육을 50g, 그러니까 소세지 한두 개 정도씩만 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먹고 장 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용종 그리고 암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식탁이 빠르게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노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선호할 텐데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도 대장암을 방심할 수 없는 건가요? 대장암 발생 위험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의사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젊은 대장암, 이제 50세 이전에 생기는 조기 발병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유명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조사 대상이었던 42개 나라 중에 1위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 하고 증상이 있어도 치질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런 안 좋은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오래 이어지면서

0: 중년, 노년의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정상 점막에 작은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기까지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쌓인 식습관이 그대로 40대, 60대로 갔을 때 대장암이 생길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또 제거한다면 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0: 이 말씀 주신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또 지적이 되던데요.
1: 네, 크게 다섯 가지를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네. 운동 부족,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음주, 흡연, 그리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장 운동력은 떨어지고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지속해서 대장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술은 이제 소량만 마시더라도 대장암 위험을 올린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연구 결과이고요. 흡연 역시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대장암이 세계 1위가 된 배경에도 육류 섭취는 이제 소고만큼 늘었는데 운동량은 오히려 부족하고 비만 당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0: 말하자면 건강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도 중요한데요. 검진율이 높아지는 것도 조기 대장암의 발견율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한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검사받은 분들의 44%에서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선종이 발견돼서 제거가 됐고 발견된 대장암 중에서는 암이 이제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초기 단계 비율이 57%로 전국 평균인 약 4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만큼 내시경 검진이 암 초기 발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은 그동안은 이제 대변 검사로 하는 분변 자멸 검사가 먼저였는데, 이제 2028년도부터는 45세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시경 검진의 효과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할 텐데요. 증상이 생기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 점막 안쪽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혈변이 보이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변이 가늘어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장을 막기 시작했거나 피가 날 정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물론 증상이 있다고 다 진행암은 아니고 증상이 있어도 막상 보면 초기에 발견된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증상이 없을 때 검진으로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또 대장의 모양을 생각할 때 어느 위치에서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은 이제 오른쪽 아랫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배를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내려오고 직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약 1.5m의 긴 장

0: 형태도 달라서 같은 대장암이라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장암의 증상은 항문 쪽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거네요. 뭐 혈변이나 설사, 변비도 그렇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왼쪽 대장과 직장 쪽은 장이 상대적으로 좁고 또 구불거려서 변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형태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도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소홍색 혈변이나 아니면 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온다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 등이 이제 한 달 이상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1: 그게 직장암의 위험인 거죠?
0: 네.
1: 그럼 위쪽에 있는 결장암은 복통이 심해지고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는데 그땐 암이 아주 커진 건가요?
0: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 결장암 보통은 장의 직경이 넓고 내용물도 아직 죽처럼 묽은 상태라서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는 장이 막히지도 않고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심해지거나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가 되면 이미 암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대장암이 왼쪽보다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의존하면 안 되고 대장 내시경으로 꼭 대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 심한 빈혈도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대장암은 겉보기로는 이제 혈변 없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만 아주 조금씩 피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게 몇 달 쌓이면 철결핍성 빈혈이 되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고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진다면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 만약 거기서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으로 출혈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1: 이런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안타깝게도 진단 시점이 이미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 한 20% 정도가 됩니다.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전이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폐전이입니다.
1: 일단 전이가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제 사기로 분류를 합니다.
1: 그런데요, 다른 암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대장암의 중요 특징인데요. 다른 암들은 이제 자기가 되면 수술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장암은 다릅니다. 간이나 폐 전이가 있어도 그 전이된 병소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원발 부위, 즉 대장암과 그 전이 부위를 모두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네, 또 처음에는 절제가 어려운 전이라도 요즘은 항암치료와 표적치료가 좋아져서 항암치료로 전이병소를 줄인 다음에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들으셔도 절대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1: 또 그래서 수술, 방사선, 항암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0: 아, 네.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성 대장암은 항암을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지를 환자분마다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뭐 여러과,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 여러 이제 전공 교수님들이 환자를 모여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공의 의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최선의 치료를 찾는 것이 환자 예후를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장암이 조기 대장암 상태에서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서 고생을 좀 덜하는 거죠.
0: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암이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똑같은 대장암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예후가 하늘과 땅 차이는 셈이죠.
1: 다행히 대장암은 내시경

0: 검진이 있어서요.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기 네.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1: 네, 그 대장의 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대장의 벽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이 점막, 그 아래가 점막하층, 네. 그 밑이 근육층, 그리고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네, 조기 대장암은 암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점막 또는 점막 4층까지만 침범하고 그 아래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0: 네.
1: 네, 2단계에서는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치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병기는 암의 크기가 중요한가요? 이제 말씀 주신 침범 정도가 중요한 건가요?
1: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대장암 병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침용 깊이입니다.
0: 아.
1: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0: 네.
1: 그래서 림프절에 퍼졌는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지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병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기가 그 암 크기가 성인 주먹만큼 큰 종양이라도 만약에 표면에만 넓게 퍼져 있고 깊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그건 초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뭐 1, 2cm의 작은 암이라도 이제 벽을 깊게 침범에 들어갔으면 이것은 진행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넓게 깔린 잔디보다 깊게 박힌 못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 내시경으로 암이 있는 점막 부위만 도려내는 치료인데요. 작은 병변은 올가미로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이라는 시술로 치료하고요.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점막 아래층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 칼로 그 병변 아래에 있는 점막 합층을 박리를 해가지고 통째로 떼어내는 점막합 박리술이라는 시술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시술하면 몸에는 전혀 흉터가 남지 않고요. 대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네, 뭐 밖에서 보면 이분이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0: 그럼 내시경으로 시술적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 네,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데요.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암이 이제 점막에만 국한이 됐다거나 아니면 점막 합층이지만 아주 얇게만 들어갔다거나 암의 분화도가 좋고 림프관이나 혈관 침범이 없고 절제된 가장자리가 깨끗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면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내시경 절제만으로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하고 추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합니다. 네, 다만 병리 결과에서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전을 위해선 추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종양의 크기가 커도 암이 파고든 정도가 깊지 않으면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걸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일 텐데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 대장에는 측방 발육형 종양이라고 해서 깊게는 파고들지 않았지만 점막 표면을 따라 옆으로 이제 카페처럼 넓게 자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은 크기가 커도 치민이 얇기 때문에 시술로 한 번에 통째로 절제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어야 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내시경 시술로 대장을 보존하면서 치료받고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0: 그렇겠네요. 그렇게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조기 대장암과 바로 그 전 단계인 큰 용종의 상당수가 이제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가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이 본격화된다면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내시경 시술이 갖는 장점이 많을 텐데요. 일단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요?
1: 훨씬 빠르죠.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에 이제 장을 잘라서 이어붙이는 과정이 필요해서 보통 일주일 안팎 입원을 하고 회복에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내시경 시술은 수면 내시경하듯이 진정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보통 시술 후에는 다음 날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배에 상처가 없으니까 통증도 거의 없고 대부분 바로 일상으로 또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장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배변 기능이

0: 기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1: 위치가 직장 쪽이어도 뭐 항문 보존이라든지 대장암 환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덜 수 있겠네요.
0: 네, 이 부분이 환자분들께서는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 직장암, 특히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 수술에서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 항문이나 장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네. 환자분들이 암 자체만큼 이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조기 직장암이 조건만 맞으면 시술로 병변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문과 직장의 기능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뭐 배변 기능도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1: 네.
0: 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기에 발견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시술이나 수술 또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도 그렇고요. 치료 후에 네.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할 텐데요.
0: 네, 보통 크게 세 가지를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 네.
0: 먼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빼놓지 않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대장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용종이나 암이 생길 위험이 결국은 다른 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대장내시경과 영상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붉은 국이나 가공육, 초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줄이시고 대신 채소나 과일, 통곡물 같은 섬유질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연과 금주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하고 체중 관리입니다. 실제로 진단 뒤에 꾸준히 운동한 대장암 환자들이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는 근력 운동을 숨이 차게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만약에 여력이 안 되면 빠르게 걷기라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네. 또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대장 내시경 검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에서도 검진은 좀 필요할까요?
0: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젊은 대장암 증가를 반영해서
1: 네.
0: 이미 검진 시작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췄고
1: 네.
0: 우리나라도 2028년부터는 45세부터 대장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45세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형제들 중에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본인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40세 이전이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원인 모를 빈혈이나 체중 검사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찾으면 완치가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 한 번이 여러분들의 대장 건강을 10년을 지켜드리니까 꼭 대장내시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받으시는 거를 꼭 권유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주 질환은 통증뿐 아니라 구취나 피가 보일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로 불편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이상뿐 아니라 치주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치주 질환으로 얘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0: 경희대학교 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치아의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치주 질환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그 말 그대로 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치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주변 조직, 즉 치주 조직도 건강해야지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치주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치주 조직이 좀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잇몸부터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1: 아, 네. 치주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아 주위 혹은 치아를 둘러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주 조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 네. 치은, 그리고 그 속에 치조골,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치주인대, 네. 그다음에 치아 뿌리의 겉면인 백악질이 요 네 가지가 치주조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들이 함께 치아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중에서 흔히 말하는 치은이 잇몸인 거죠. 뭐 치조골, 치주인대, 치과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잘 모르는 용어들이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은이 바로 잇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치조골은 치아가 심어져 있는 턱뼈의 일부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치주인대는 치아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얇은 결합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치아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곳에 딱 박혀있는 게 아니라 네. 쿠션 역할을 하는 인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연결된 치주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아를 안정되게 지지하는 역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충격도 흡수하고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구강의 유해한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이나 혹은 염증을 막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치주 조직이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뭐 튼튼한 기초공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러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치주 질환을 얘기할 때 풍치라고 하잖아요. 또 풍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1: 풍치는 아주 옛날부터 저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는 이제 풍치가 아니라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아마도 과거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풍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 같은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는 치주 질환으로 불러야겠죠?
0: 충치와는 좀 다른 거죠?
1: 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충치는
0: 네.
1: 치아 자체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치주 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겠죠.
0: 그러니까 충치가 치아 자체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풍치는 잇몸의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1: 네. 크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풍치는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조골, 뼈와 치주인대까지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이 진행이 되면은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0: 네.
1: 치아가 흔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0: 용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질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 말하자면 충치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풍치는 치아 주변의 조직, 잇몸의 문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는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0: 네. 또 치주질환을 얘기할 때 치은염, 치주염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치은염은 좀 가벼운 상태, 치주염은 좀 더 진행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일 것입니다.
0: 네.
1: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 아래로 퍼져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 치주인대까지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기준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잇몸뿐만 아니라 치조골까지, 뼈까지 진행되었을 때 그거를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초기 치료라서 효과가 크겠어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 치은염 단계에서는 적절한 칫솔질 방법을 사용하고 또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같은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럼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때 치은염은 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라서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까지 진행되지 않고 다시 이제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도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치은염 단계에서도 증상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양치할 때 이제 피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치은염이 만약에 많이 심해진 경우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이제 붉게 변하거나 칫솔질할 때 시큰거리가 나,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 치은염 단계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양치할 때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붉게 된다든지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치주염 단계로 진행될까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이 치주 질환이 조금 많이 진행된 다음에야 불편감을 느끼고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병을 찾는 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치주 질환은 뭐 침묵의 암살자라든지 혹은 소리 없이 진행된 질환이라든지 라고 별명이 좀 붙여져 있습니다.
0: 치은염 단계를 넘어서 염증이 그렇게 잇몸 표면으로 퍼진 상태로 진행이 되면 치주염의 단계라는 건데요. 그때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1: 기본적으로 치은염의 증상을 같이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잇몸 출혈이 좀 더 자주 생기고 잇몸이 붓거나 또 고름이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입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잇몸이 이제 퇴축이 되면서 붓는 거랑 달리 치아가 길어져 보이거나 혹은 치아 사이가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심해지면은 치아가 흔들리면서 이제 씹기까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0: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잇몸에서 그렇게 피도 나고 잇몸색이 변했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1: 네. 잇몸 출혈이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혈만으로는 단지 이게 치주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치은염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잇몸에서 피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치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또 치주 농양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치주 농양은 뭔가요?
1: 네, 치주 농양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잇몸 안에 고름이 차는 급성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 부위에서 세균 감염이 생기는데 이런 세균 감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심해지면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더 많이 붓게 되고 통증도 비교적 심하게 됩니다. 또 이 염증과 감염이 더 심해진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씹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0: 그렇게 잇몸에 염증성 고름이 잡히는 경우가 흔한가요?
1: 이 치주 농양은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평소에 치주염이 있었거나 치주 치료를 받지 않고 치주 질환을 오래 방치한 경우에 그 위험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당뇨나 혹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0: 아무래도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질환을 치료받지 않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치료 농양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1: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0: 네. 대부분 이제 치주 농양은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치되면 단순히 통증이 심해지는 걸 떠나서 주변의 잇몸이나 주변의 뼈가 더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등 감염이 주변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데 그렇게 잇몸 안에 고름이 찬다면요. 통증이 우선 느껴지겠네요.
0: 통증일 환자분이 일반적인 치주 질환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죠.
1: 교정이나 틀니도 치주 농양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0: 교정이나 틀니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요. 뭐 교정하면 여러 가지 장치도 들어가고 또 틀니도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있는 경우에 장치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세균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이제 치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이 치주질환이 악화되면 이제 치주농양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약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1: 치료는 수술적 치료인 건가요?
0: 치료는 먼저 이제 고름을 배출해서 염증을 줄이고 또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잡힌 위치에 따라서 고름을 배출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 하방 부위에 지저분한 것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세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잇몸 하방 치아 부위를 청소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감염이 심하면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런 수술 후에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고름만 보통 제거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보통 아니죠.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예요.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이 남아있으면 다시 충분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양 제거 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평소에 올바른 뭐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치간소 사용, 또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등을 해서 치료하고서 치주 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치주 질환에 있어서 예방으로 스케일링도 강조가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걸까요?
0: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꼭 1년 한 번은 적어도 1년 한 번은 스케일링 받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히 내가 예전에 치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할 경우에는 한 번으로 부족한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 다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주 질환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보다 더 많이 가능하면 2회 이상 받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1: 스케일링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스케일링이 잇몸을 좀 약하게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0: 환자분마다 조금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불편감이 뭐 하루나 이틀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잇몸 하방이 아니라 잇몸 상방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감이 있더라도 대부분 잇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잇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병원 치과 임현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마마 엘레나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질 뻔한 티타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라운 박사는 가르사 가문의 주치의입니다. 그는 티타를 자신의

티타는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요리를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성냥이 있습니다. 그 성냥에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촛불이 필요합니다.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이고 촛불은 음악이거나 다정한 손길이거나 아름다운 말이거나 소리이거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마마 엘레나는 평생 그 성냥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산소를 차단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그 열정과 사랑의 산소를 돌려줍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아직 티타의 마음에는 페드로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사우라가 죽고 마마 엘레나도 죽고 두 사람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사라진 후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포옹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페드로는 티타를 안으면서 내면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그 불꽃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집 전체를 태웠습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이,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랑이, 표현하지 못한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녀를 불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리책은 남습니다. 티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레시피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 종료를 앞둔 시점인데요. 체감 온도가 33에서 37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산과 광양이 38도대인데 이렇게 남부 일대에는 극한 폭염을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3도, 대구 37도 등 전국적으로 29도에서 37도 분포고요.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상권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50mm 안팎, 남부지방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의 확률이 높은데요. 천둥, 번개, 돌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2에서 26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3, 대구 36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브라질 브라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상파울루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와 양국 기업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9일에는 칠레, 30일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로 출국하기에 앞서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뛰어난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에 이어 문화적 경쟁력까지 갖추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늘어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KBS 1TV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내국세는 390조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5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급증한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꺼져가는 성장 잠재력의 반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이란 공습을 하루 중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하지 않고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중동지역 방공미사일 제고가 부족하다는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 대규모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여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러시아는 국경지대인 보로네시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0: 준비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LAFC의 손흥민이 월드컵 이후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5분 선취골을 뽑아내며 팀의 4-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앞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훈은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6호 홈런 등 3타수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9-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강인이 빅클럽에 합류해 매우 행복하다며 빨리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모험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창한 스페인어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10살 때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한 이강인은 2019년 라리가 프로축구에 데뷔한 이후 마요르카를 거쳐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한 뒤 3년 만에 스페인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배럴당 유가는 두바이유 약 $90,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89로 일주일 전보다 $10 안팎 올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광양과 대구, 경북 고령과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김해, 밀양, 함안 등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 더위가 예상됩니다. KBS 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과가 SK 경영권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김수영 시인의 시집 달나라의 장난을 살펴봅니다. 내일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남북의 차이 지금 북한은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2: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답게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 평소 일요일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지방 방향 이동은 오전부터 내내 원활한 편이고요. 오후에 들어서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엔 서울 방향 최대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벌써 한 번에 10km 넘게 막히는 곳도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11km 구간 길게 정체인데요. 경계권 진입하시더라도 안성과 기흥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다시금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은 정안 휴게소부터 7km 구간 답답하게 지나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쪽으론 문경세제와 감곡 부근에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많이 찾는 동해안에서 돌아오신다면 강원권 노선 많이 타실 텐데요. 현재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의 정체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까지 먼저 이어지는데 경계권 진입하신다면 서종부터 화도 사이로 한 번에 12km 구간 긴 정체 이어지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강원권인 평창부터 둔내터널 사이로 10km 구간 막혔다가 경계권 진입해선 여주분기점부터 여주휴게소 사이 지나실 때 시간 여유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예. 뭐 결혼했다 또 이혼하고 뭐 매우 예. 또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예. 뭐 여기서 이제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근데 발생한 돈 문제의 액수가 워낙 커서 예. 예. 흔한 개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뭐 거의 한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액수가 지금 이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사실상의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1: 파기환소심에서 다시 결정이 된 건데 최태원 남편은 부인이었던 노소영 여사에게 9,440억 원을 물어주라.
0: 예.
1: 갈라주라는 거거든요.
0: 저는 9천만 원 내라고 그래도 뭐 이제 아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 큰일 난 정도가 아니죠.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9,400억이 어느 정도 돈인가 이것을 계산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0: 예.
1: 우리 앵커님 하루에 100만 원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그냥 100만 원 써 하고 지금부터 길거리 나가서 100만 원 써 했을 때
0: 뭘 사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거에는 그런
1: 그렇죠.
0: 일이 없죠.
1: 예. 예. 매일같이 100만 원을 쓰면요.
0: 네.
1: 2739년이 걸려요. 2739년. 그러니까
0: 쓴다고 써도.
1: 예. 예. 매일 100만 원씩.
0: 예.
1: 그러면 단군 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100만 원씩 쓰고 한 푼도 벌지 않고 그러면 27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0: 예.
1: 이분 그러니까 최태원 노소영 이분은 1989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네. 때도 세기에 결혼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0: 네.
1: 당시에 1989년 현직 대통령 딸이었고 그때 저도 이제 당시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이 경제 쪽에 큰 이슈니까 그 청와대 영빈관에 결혼식장에 갔었어요.
0: 아.
1: 저는 뭐 저 부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취재를 하러 갔었죠.
0: 예.
1: 어마어마한 결혼이었는데 이혼도 이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
0: 그렇네요.
1: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재산 분할 사건
0: 예.
1: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의 가정사 문제를 떠나서 SK라는 회사의 재산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0: 그렇네요.
1: 그러면 이게 SK그룹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예.
1: SK그룹은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0: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하여간 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이제 개인사로 이제 얘기하는 거 뭐 이거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1: 예.
0: 저희 특별히 방송에서. 하지만 이제 이 판결 결과
1: 예.
0: 판결 내용이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제 이걸 다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판결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0: 네.
1: 660억 원을 줘라.
0: 예.
1: 그것도 뭐 엄청나게 큰 돈인데
0: 예.
1: 660원 밖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2심에서는 1조 3,808억을 주라 이렇게 차이가 나왔거든요.
0: 엄청나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몇백 배가 차이가 나니까
0: 예.
1: 그 정말 그 판결이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대부분 갔는데 대부분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해서 환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삼은 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또 노태우 대통령이 또 나와요.
0: 아.
1: 이번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0: 이게 심지어 돌아가신 분인데
1: 예. 예. 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딸인 노소영 여사 측에서
0: 네.
1: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돈 벌지 않았느냐.
0: 당시 들고 왔던 비자금이 있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300억짜리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죠.
0: 예.
1: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아니 300억 가지고 시드만 해서 돈 벌었으니까 그만큼은 돌려줘야지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자금은 불법 자금 아니냐.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불법 자금에 대해서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0: 아.
1: 그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재판하라.
0: 그러면 네. 깎였다는 거네요.
1: 그래서 많이 깎였어요.
0: 1조가 넘었는데 9천만 원대로 왔으니까 아 9천억 원대로 왔으니까 깎이긴 깎였군요.
1: 정확하게 4,300억 원이 깎였습니다.
0: 아, 그 300억 때문인가 보죠. 그러니까.
1: 예, 4,300, 예.
0: 예.
1: 4,300억이라는 돈도
0: 예.
1: 하루에 100만 원씩 써서 1,000년, 1,5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0: 아이고, 예.
1: 엄청나게 깎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400억이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자, 쟁점이 또 하나만 더 있습니다.
0: 네.
1: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0: 아하.
1: 이것도 SK그룹 경영권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에 들어

0: 가서 어차피 이혼소송 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꾀를 냈다. 이게 노소영 측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 7년 전에 이혼소송 들어간 이혼인데 그 처음에 동생, 사촌들한테 주식을 정여를 엄청나게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1: 예.
0: 그게 1조 몇천억이에요.
1: 그 뭐 증여세나 이런 거는 다 냈겠죠.
0: 증여세는 다 냈죠.
1: 예, 예, 예.
0: 그런데 노소영 측에서는 내한테 재산 분할 나눠줄고 그것 줄이려고 1조 4천억 형제들한테 언니 해놓은 거잖아.
1: 아, 그러니까 그리고 분할 대상이 되는 거를 줄였다는
0: 그렇죠.
1: 거군요. 의도적으로.
0: 분할 대상 분모를 줄여버린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그것은 형제들 간에는 나중에 줬다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 꼼수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 달라 해서 2심 고등법원은 노소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맞다.
1: 예,
0: 그래서 돌려줘라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 이 대목은 증거가 좀 애매하다.
1: 예.
0: 심정은 있는데 그 흔히 재벌 총수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왔다 갔다도 하니까
1: 예.
0: 이 대목은 증거 불충분. 그래서 증거 없으면 이 대목도 파기하라 해서 이 두 가지가 파기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파기되는 바람에 4,300억이 날아갔습니다.
1: 예.
0: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의 금액이 적고 많은 문제도 있지만
1: 네.
0: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된다고요.
1: 그렇겠죠. 예, 예, 예.
0: 그래서 앞으로 이혼소송을 하면 주식 있으면 재산 분할하기 전에 형제들한테 빨리 던져줘라. 이것을 법원이 용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세력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비자금의 경우에도 300억이라는 돈이 갔는데
1: 네.
0: 그러면 그게 불법으로 갔으면 그 불법은요. 세금도 안 내고 넘어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조세 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 세금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세청 세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이 뭐 워낙에 이제 특수한 분들이라서 뭐 일반 그 일반인들이 뭐 이혼을 한다거나 할 때 뭐 비자금 얘기 가지고 쟁점을 삼거나 이렇게야 되겠습니까?
0: 그런데 이제 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요즘은 주식이 일반적인 재산이거든요.
1: 예.
0: 그러면 뭐 서둘러 팔아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언제부터 판 것을 부부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한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이 판결 내용을 보니까 좀 특별해 보이는 것이 현찰로 이 돈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 예. 대목도 이 대목도 노소영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속이 탈 겁니다.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1: 예.
0: 그러면 오늘의 주식으로 나눠줘라.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30%, 33% 기여분을 인정했다 이러는데 주식의 33%를 나눠주면 3조가 넘어갑니다. 현 시세로. 그런데
1: 아니 아 그러면 지금 현 시세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시점이 기준이 되나 봅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항소심 마지막 변론 종결일이 2024년 5월 30일인데
1: 예.
0: 그것도 이번에 하나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1: 아.
0: 어느 시점을 주느냐. 그런데 뭐 이 대목에서는 다수설이
1: 아.
0: 최종 결정보다는 변론 종결일을 한다.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아무튼
1: 네.
0: 다수설에 따르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전히 앞으로 이혼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 또 부동산도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이 판례를 보고 자 내가 언제 이혼할 것인가 언제 소송할 것인가 이걸 타이밍을 잘 잡아야 금액이 큰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1: 이야.
0: 그런 면에서 이번 최태원 노소영의 재판은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SK 그 주식이 올랐으니까. 아 그런데 지금 시세대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현찰로 돌려받는다 이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0: 과거의 시세대로 현찰로 주라. 그런데 만약에
1: 예.
0: 그냥 주식으로 줘라 이랬으면 주식은 과거의 시세든 어쨌든 그 주식 숫자만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현재 주식을 나눠줘다니까 가격이 현재의 가격이 되는 거죠. 내심 노소영 측에서는 주식으로 나눠주기를 많이 바랬을 겁니다. 처음부터
1: 예.
0: 소장을 제가 보니까 소장에도 주식으로 나눠달라고 돼 있어요.
1: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0: 그런데 예.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1: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SK 쪽에서 이제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걸 어쨌거나 싫든 좋든 현금화해서 줘야 될 텐데 이 과정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만 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예.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오.
0: 다시 한번 대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1: 갔다가 또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0: 예. 그런데 예.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법리 적용 여부가 따지니까
1: 예.
0: 서로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도 이번대로 결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1: 네.
0: 자, 그런데 어쨌든 노소용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졌지만 종전보다는
1: 네.
0: 종전보다는 불리해졌지만 9,44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바로 줘야 되고요. 만약에 안 주잖아요.
1: 예.
0: 좀 늦어지잖아요.
1: 네.
0: 그럼 하루에 5% 이자를 칩니다.
1: 아,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어서.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조 되는 금액의 5%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1: 예.
0: 그러니까 SK로서는 일단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SK가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내야 개인으로 되는데.
1: 뭐 개인이 저기 이혼한 거지 뭐 회사가 이혼한 게 아니니까.
0: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이혼 재난 부산 과정에서 법원에서 양쪽 재산을 전부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1: 예.
0: 미술품까지 다 가져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게 됐죠.
1: 네.
0: 우리 재벌 총수님들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부동산이 엄청난데 660억이에요.
1: 오.
0: 많은 건데.
1: 많은데.
0: 9,000억에는 안 되는. 1조에는 턱 없잖아요.
1: 예. 그렇네요.
0: 집 예. 나가고 집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재벌 총수들은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주식이. SK의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라는 주인격인 회사가 주식회사
1: 예.
0: S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사실상 SK 하이닉스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 SK의 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1: 네.
0: 그게 17.9%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 시세로 약 9조 원이에요.
1: 그건 이제. 꽤 된다는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0: 예. 예. 그러니까 1조 정도 줘야 되면
1: 네.
0: 그거 10분의 1만 팔면 돼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문제는 네. 그거 팔면
1: 네네.
0: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거 팔 수 없어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이 또 예.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0: 예.
1: 이제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가 아니라 꽤 구체적으로 알게는 됐는데
0: 예.
1: 뭐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사지만 이게 이제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겁니다.
0: 예.
1: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 점을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예.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시나요?
0: 그래서요. 당장의 주식을 내다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재벌 총수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1: 예.
0: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끌어당깁니다. 주식담보대출에는 한도도 없습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1: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0: 예, 지금 예. 그동안에도 많이 빌렸는데 주식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것은 일주일 내로도 1조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능력이면 끌어당길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1: 예.
0: 안 되면 외국에서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처 때문에 SK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오히려요.
1: 예, 예, 예.
0: 자, 지금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 많은 회사 거기서 배당을 많이 줄 거예요.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많으면
1: 네.
0: 그래야 돈이 돼야 그걸 빚을 갚을 테니까 이런 거를 주식 투자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아, 이거 워낙에 규모가 큰 거 뭐 몇천 년을 써도 못 쓴다는.
0: 예, 2700년.
1: 예.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파급 효과까지 가져올까에 대해서 오늘 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전남 남동부와 영남 지역을 비롯해서 폭염 중대 경보 해당 지역의 체감온도 37, 8도 안팎입니다. 극한 폭염이고요. 그 밖에 폭염특보 해당 지역 대부분인데요. 33에서 35도의 체감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 종료 바로 앞둔 시점인데요. 무더위 열대야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이 같은 양상 반복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 섭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와 경상권은 대체로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경상권으로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5에서 50mm 정도 되겠고요. 남부지방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수도권 강원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

0: 27도 등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6도 등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3, 대구 36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안개 짙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정 씨입니다.
1: 네,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서종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렵고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도유계소 쪽으로 8km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분기점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차로입니다. 처리하면서 충주분기점 부근 3km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에도 사고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4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3: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아, 오늘은 시입니다.
4: 예.
3: 예, 시고 시집이고.
4: 예. 예.
3: 김수영 시인의 달나라의 장난.
4: 그렇습니다.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시인.
3: 예.
4: 시와 함께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꿈꿨던 시인. 벌써 세상을 떠난 지 6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3: 예.
4: 그가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만을 남겼습니다.
3: 오.
4: 그 시집이 바로 달나라의 장난인데요.
3: 예.
4: 지금은 김수영 전집 1권 시라는 책에 이 달나라의 장난에 포함된 시 전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발표했던 시까지 함께 이제 김수영 전집 1권에 담겨 있습니다.
3: 예. 김수영 시인하면은 저는 매우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풀이 눕는다. 제가 또 이 말 들었네요. 대학 다닐 때 대학 방송했는데
4: 네.
3: 함께 그 이제 공연하던 이제 방송제 하던 그 다른 학교에서 이 풀 가지고서는 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잊을만 하면 풀이 눕는다. 저게 뭐야 그러다가 김수영 시인의 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4: 맞습니다.
3: 네.
4: 유독 김수영 시인의 시 중에는 한 글자로 된 제목의 시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풀이 눕는다 이 이제 이 대목으로 유명한 시 역시 제목은 풀입니다.
3: 예.
4: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유명한 대목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3: 예.
4: 이 대목일 것이고요.
3: 그렇습니다.
4: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풀이 민중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3: 민초 뭐 이런 말을 쓰니까
4: 맞습니다.
3: 네.
4: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예. 자,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예,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21년인데요. 집은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35년부터 41년까지 설린 상업학교, 중학교, 이야. 고등학교 과정이죠.
3: 그 야구로 유명해지기 전에 김수영 시인 같은 분을 길러냈군요.
4: 그렇습니다.
3: 예.
4: 당시에는 미술의 재질을 보였다고 해요.
3: 예.
4: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 가게 되는데 대학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북 예비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려고 했는데
3: 예.
4: 이때는 또 연극에 또 미쳐 있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3: 하기는 저 돌아가신 김민기 씨 같은 경우도 뭐 가수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작자로도 유명합니다만은 그 대학에서는 전공을 원래 미술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4: 맞습니다.
3: 그 천재들은 다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3: 예.
4: 1943년 20대 초반이죠.
3: 네.
4: 조선 학병 징집을 피해서 일본에서 빠르게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3: 예.
4: 역시 이제 학병 징집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주 지린성으로.

0: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광복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1: 예.
0: 이 시기까지 연극을 아주 사랑했던 모양이고요. 이제 광복 이후에 귀국해서 본격적으로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술불학이라는 잡지에 시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뭐 등단 아닌 등단을 한 셈인데요. 이후에 1946년부터 48년까지 연희전문 영문과에 편입을 하게 돼요.
1: 예.
0: 하지만 졸업은 못했습니다.
1: 그렇군요. 묘정의 노래? 저희 딸 친구 중에 묘정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혹시 김수영 시인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0: 네.
1: 예. 20대 중반 얘기까지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뭐 천재적인 예술 그 재능 그게 가득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삶은 좀 평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뭐 한국전쟁 당시에 누구나 다 그랬었지만
1: 예.
0: 전쟁이 발발했는데 북한군이 이제 후퇴하면서 서울에 남아있던 시인을 징집해서 북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1: 예.
0: 거기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죠. 천신만고 그때 탈출했지만 바로 자유인이 되지는 않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 예.
0: 52년에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1: 그렇겠죠. 예.
0: 이후에 이제 부산, 대구 등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1: 통역이요?
0: 예.
1: 그러면 외국어 뭐 적어도 영어를 잘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설린상업학교 영어 교사도 잠깐 했습니다.
1: 예.
0: 뭐 일본 유학했으니까 당연히 일본말 잘했을 것이고요. 영어도 잘해서 통역관 활동했고 훗날 번역 작업도 꽤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때라고 하는데요.
1: 예.
0: 그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 오스카 와일드의 매료가 되어서 10대 중후반에 그의 작품을 접하고서 여러 편을 영어 원문으로 외우고 다녔다고 해요.
1: 야, 이분 저랑 접점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이분은 이렇고 저는 그냥 이렇게 됐을까요?
0: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1: 외국어 이제 일본 유학을 했으니 일본 말은 뭐 당연히 잘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아니 뭐 영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0: 영어에 관심이 이제 오스카 와일드 작품에 관심이 생기니까
1: 예.
0: 계속해서 그 왜 작품을 외고 영어를 이제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1: 예.
0: 그래서. 아예 청년 시절에 50년대 중후반인데 미국 잡지사에 편지를 보내서
1: 네.
0: 나 이 잡지 좀 보내달라 정기구독을 신청할 정도.
1: 요즘은 정기구독 같은 게 아주 쉬워졌어도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외국 잡지 하기 쉽지 않죠.
1: 그런데 그 옛날에
0: 예.
1: 이야, 대단한 분입니다.
0: 그런데
1: 예.
0: 묘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 시의 비밀은 내 번역을 보면 안다.
1: 저 당신의 시를 번역을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0: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번역한 문장들, 미 영어를 네. 한국말로 번역한 문장들을 보면 나의 시세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 아,
0: 그만큼
1: 예.
0: 많은 작가들의 영어 원문 작품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외국 작가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작품 세계가 넓어 적겠죠.
1: 예.
0: 부지런한 시인이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한 시인이었던 거예요.
1: 예.
0: 이런 그의 생활과 작품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가 50년대 중반 정도에 창립이 됐는데
1: 네.
0: 1957년 12월에 처음 한국시인협회 상을 제정하고 시상을 하게 됐어요.
1: 네.
0: 그 1회 수상자가 김수영 시인입니다.
1: 그 이후에는 그 해에 제일 그 두드러진 분한테 상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1회 수상자라는 거는 그 앞에까지를 다 모아서 상을 준 건 아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그렇죠.
1: 그야말로 그 정말 그 훌륭하고 또 대표적인 시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분 말고도 훌륭한 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다 쟁쟁한 시인들이 너무 많던
1: 네.
0: 시대죠.
1: 예.
0: 청록파 시인들 다 계셨고.
1: 이야.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예.
0: 껍데기는 가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 신동엽 시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1: 아, 저는 40년간 지금 신동엽 씨의 팬으로 사는데요.
0: 그렇죠. 예. 껍데기는 가라. 예.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없지만 굉장히 예.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신데 그럼에도 첫 수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시세계가 넓었고 컸고 의미 면에서도 당대의 시대적 흐름을 관통했다고 시인협회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까지 시는 발표했지만 그가 시집은 달나라의 장난 낸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59년이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1: 시집을 내면 시인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등단의 방법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은 시인이 상을 타기 전까지 시집을 안 냈었단 얘기예요?
0: 그렇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달나라의 장난이 1959년 작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아봤더니 1948년부터 59년 사이에 한 10여 년 동안의 시를 모아서 낸 첫 시집이에요. 그리고 생전에 발간한 유일한 시집인데
1: 예.
0: 그 이듬해 그러니까 1960년에 이 시인의 온 몸과 마음을 전율케 한 일대 사건이 생겼습니다.
1: 1960년.
0: 다 아시는 4.19 혁명입니다.
1: 아, 예.
0: 이 혁명을 계기로 그의 시 세계가 한 발 더 확장이 되었는데요.
1: 역사와 함께 민중과 함께 시가 발전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현실과 정치를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시도 썼고 시론도 썼고 시평도. 잡지와 산문 등으로 잡지의 글과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1: 예.
0: 아쉽게도 또 그 이듬해죠.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1: 아이고.
0: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1: 적극적으로 역사와 연동도 있던 시인의 삶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당한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사실은. 예.
0: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 김수영 시인의 산문 중 한 대목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데요.
1: 예.
0: 시여, 침을 뱉어라 라는 산문이에요.
1: 아, 기가 막힌 시구네요.
0: 예. 예.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은 시를 쓴다는 것인데요.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1: 예.
0: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1: 네.
0: 시라는 것이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온몸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시를 쓸 수 있다는 것.
1: 예.
0: 저는 이 대목이 김수영 시인을 가장 정확하게 적확하게 표현하는 글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 세치 혀를 울린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온몸으로 살아내야 말이 되든 글이 되든 한다.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0: 그렇습니다.
1: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이 시인의 시를 접해봤거나 말거나 사실 좀 이제 문학에 이제 문외 아닌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0: 네.
1: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깊이 있는 또 흥미로운 내용들을 접한 계기가 썩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 시인이에요.
1: 예.
0: 자부심 같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해방 직후에 연희전문을 몇 년 다녔다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졸업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문학 그러니까 연세대 출신들 동문들이 만든 문학잡지 학교에서 발간되는 잡지이겠죠. 1962년에 발간된 연세문학에 동문 자격으로 작품을 기고해요.
1: 동문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0: 그 당시에는 예. 그럼에도 학교를 뭐 2, 3년 다니셨기 때문에 동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1: 예.
0: 연세문학의 밤에 자청해서 나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방문하기도 했다고 해요.
1: 애교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그 연대의 그 국문학 이쪽 그 학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전에 윤동주 시인도 이제
0: 맞습니다.
1: 해당이 되는 분이고 오늘날 이제 한강 작가에 이르기까지.
0: 그렇죠.
1: 예.
0: 재미있게도 1966년인데요. 연세대 영문과에서 동문이니까 특강을 한번 오시라.
1: 예.
0: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1: 졸업 안 하시고 동문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그런데 참 열심인 부지런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예.
0: 강의 준비 위해서 국립도서관 가서 원서 자료 구해다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또 톤과 억양까지 며칠을 연습할 정도로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그날 강의 주제가 T.S. 엘리엇 시인에 예, 예. 관한 이야기였는데 연세대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

0: 었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조그만 소강당에서 중강당 이상으로 넓혀가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하고요.
1: 예.
0: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낸 시인이 다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저로서는 가슴 아픕니다.
1: 아니 뭐 사람이 나고 또 가는 것은 뭐 정해진 이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제 일단 일찍 돌아가신 건가요?
0: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 아.
0: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인이 1968년 6월 15일 밤인데요.
1: 예.
0: 귀갓길에 집 근처 버스에 치여서 집 근처에서 버스에 치여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1: 예.
0: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6월 16일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아.
0: 평소 시인을 아꼈던 신동엽 시인이 조사를 썼는데
1: 예.
0: 지맥 속의 분수라는 제목의 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위대한 증인을 잃었다.
1: 뭐 절대 공감합니다. 예.
0: 예.
1: 아, 정말 온몸으로 그 역사를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아, 대한민국이 시를 잃었다, 역사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 묘소는 이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1: 예.
0: 거기에 이제 시비 풀을 새긴 시비도 함께 있었는데 1991년 시인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1: 예.
0: 시인의 묘도 이제 개장을 해서 화장한 후에 유골함을 도봉서원 앞자리로 옮겼습니다. 시비도 함께 옮겨졌고요.
1: 예.
0: 그 시비에 시인이 쓴 그 풀 원고가 음각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0: 이제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1: 예.
0: 사시사철 풍광도 괜찮고요. 또 다른 문학비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도봉서원 앞으로 간다는 거죠?
0: 네.
1: 예. 시는 제가 한문으로 써보면 이 말씀한 변에 절사자 쓰지 않습니까?
0: 네.
1: 말의 신전이다. 이렇게 저는 한번 풀어봤는데.
0: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인은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시를 통해서 당대 상황을 표현했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세계를 펼쳐내면서 당대에 굉장한 충격을 준 시인이었어요.
1: 그렇군요.
0: 물론 예. 김수영에 관한 어떤 논의는 되게 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읽는 이들의 호오가 분명한 경우로 이제 갈리기도 하는데요. 음흠. 분명한 건 그의 시가 우리 시대에 아주 적확하게 들어맞는 시였다. 그걸 잘 묘사하는 시였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아, 야속하게도 시간이 벌써 다 가서 제가 시는 정작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1: 저보다 더 챙기시네요.
0: 그래서
1: 자, 시는 다음 시간으로 그러면 미루면 예, 되겠습니까?
0: 몇 편 가지고 예, 돌아오겠습니다.
1: 예, 시가 이 말의 신전이라면 제사장이었던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고 정작 그 시는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뭐 KBS에서 KBS 홀에서 아마 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팻말도 서 있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유엔군 참전의 날이 내일이에요. 7월 27일입니다. 727.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 이게 공교롭게 같은 날인 것이 6.25 전쟁, 한국 전쟁 휴전협정 체결한 날이죠. 그러니까.
3: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매년 7월 27일을 우리가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1: 예.
3: 22개국 198만여 명 유엔군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날입니다. 2013년에 이걸 이제 법으로 제정을 했고요.
1: 예.
3: 이때 이제 처음으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1: 예,
3: 국가 기념일로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기념식이라 예, KBS 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내일 오전
3: 예, 내일 예, 오전입니다. 예.
1: 준비 이렇게 하루 일찍 예, 잘 해놓고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013년이 유엔군 참전과 정전 60주년이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이 기념일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2020년에는 별도로 법률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 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정을 했고
1: 예,
3: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11월 11일도 유엔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별도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7월 27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내일 행사도 치르고 기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엔군 참전을 얘기하자면 북한은 기념할 게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의미로 기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 북한은 예, 이날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1: 아하.
3: 그래서 전승절이라고 부르고요.
1: 예.
3: 북한은 내일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틀 연휴가 별로 없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연휴를 보내고 있고요.
1: 예.
3: 그만큼 승리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727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고요.
1: 예.
3: 근데 처음에는 북한이 이렇게 전승절이라고까지 기념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이거를 기념일로 만들기 시작한 게 1973년이고요.
1: 아.
3: 그다음에 전승절이라는 국가 명절로 격상시킨 건 1996년입니다.
1: 예. 예.
3: 경제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이걸 이제 다시 역사적인 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좀 크게 포장을 하고 이제 국가적인 명절로 이제 지키기 시작한 거죠.
1: 예.
3: 그래서 이제 이 날에는 굉장히 크게 좀 행사들을 하고요. 5년, 5주년, 10주년 이런 정주년에는 아주 크게 열병식도 하고 그렇게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1: 예. 전승절 그러니까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미국도 사례가 떠오르기도 하고 뭐 유럽에서도 이제 2차 대전 끝난 날 뭐 이런 거 가지고 행사를 많이

0: 많이 버리고 하는 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올해 북한의 전승절을 놓고는 글쎄요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나요?
1: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 7.27을 아주 크게 행사를 많이 하고요.
0: 예.
1: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노병과 청년 세대를 만나게 하는 모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념식에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중국이나 러시아 대사관의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0: 예.
1: 이 좀 전승절을 사회주의 진영의 약간 축제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0: 예.
1: 위성 사진 분석을 보면 아마 내일 드론쇼 같은 걸 좀 하지 않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는데
0: 예.
1: 아마 좀 지켜봐야 하긴 할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전쟁 노병들한테 선물을 보냈다는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북한이 이제 그 우린 승리할 거다라는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서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활발하게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뭐 내일 김일성 광장에 그 대중 동원 행사가 큰 행사가 열리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1: 아마 내일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7월 27일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게 727이라는 숫자가 북한에 뭐 자동차가 몇 대 없다 그러는데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이 된다고요?
1: 이게 김정은 위원장부터 그 당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독일제 세단을 좀 그
0: 예, 예.
1: 이 직무에 있는 동안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번호판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은 727001, 내각 총리는 727002,
0: 예.
1: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727003.
0: 이거 서열이네요.
1: 예.
0: 그러니까.
1: 그렇게 이제 연달아서 이 번호 체계를 727을 붙여서 예, 고위 간부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이게 북한 번호판은 보통은 앞에 지역이 붙습니다.
0: 어허.
1: 함남, 양강, 뭐뭐뭐 이렇게 붙는데
0: 예.
1: 이 727 번호판엔 지역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패스인 거죠.
0: 좀 이제 이게 티가 나는 거군요.
1: 네.
0: 다른 거예요. 예. 이거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높으신 분들 번호판이라는 게 이렇게 막 공개가 되나요? 저희가 알 정도로? 예?
1: 원래 이제 의전이나 그 경호 문제 때문에
0: 예?
1: 사실 공개를 안 하는데
0: 예?
1: 김정은 위원장도 원래 번호판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2019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노이 노딜이 2월이었거든요.
0: 예.
1: 3월부터 북한 내부에서 자기가 타는 차의 번호판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번호판 앞에 727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승리할 거야 결국에는 이제
0: 전의를 불태우는
1: 예, 이런 자신감과 의지들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0: 예.
1: 이게 북한 내부에서 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북한 밖에서도 자기가 타는 차에 727을 붙입니다.
0: 오.
1: 예, 2025년에 중국 전승절에 갔을 때 727이 붙은 마이바흐를 탔습니다.
0: 정말요?
1: 예.
0: 그 남의 나라 아, 뭐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1: 그 이제 야. 중국이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이길 거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0: 예, 그렇군요. 그 푸틴이 한번 그 북한 방문해가지고서는 그 뭐 차를 선물하고 그걸 김정은이 몰아보고 뭐 이런 저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1: 그게 이제 2024년인데요.
0: 아.
1: 아우루스라는 러시아 그 최고의 세단을 푸틴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그때 달았던 번호판도 727이고 뒤에 1953이 붙었습니다.
0: 1953은
1: 예.
0: 이제 저 휴전하던 해. 아. 그러니까 이제 나라 안팎에서 다 아는 거군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이제
0: 예.
1: 그런 727이라는 거를 반복해서 자기 차에 탄 모습을 보여주면서
0: 예.
1: 과거에도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승리한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6.25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끝났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뭐 그건 이제 뭐 정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0: 예.
1: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사실 그건 이제 북한 당국이 만들어낸 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어쨌든 자기가 탄 차의 번호판을 그렇게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차 번호가 727로 시작되시는 분들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북한이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이 나름의 이제 그 뜻을 의미를 그렇게 두고 뭐 한다는 겁니다. 예. 자, 뭐 휴전은 우리랑도 한 거니까 뭐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전쟁이 그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동차 번호판 말고도 727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같은 의미로는 뭐 딴 데도 뭐 쉽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예. 담배 중에 727이라는 담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예.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즐겨 피운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이게

0: 제일 비싼 겁니까?
1: 아니요. 김정은 위원장은 흰색을 피는데요. 아. 예, 제가 흰색은 입수를 못했고요. 예, 이게 단동 같은 지역에 가시면 북한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다른 북한 담배들보다 이 727 시리즈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예. 두 배입니다.
0: 네. 예,
1: 그만큼 이제 여기에 의미를 많이 담아서 이제 상품들을 좀 마련해서 팔고 있고요.
0: 실제로 예. 뭐 안 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이 더 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1: 일단 포장부터가 다릅니다.
0: 그런 거군요.
1: 예, 일단 여기 홀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 다른 담배들보단 포장도 굉장히 이제 좀 고급스럽게 많이 예. 만들어냈고요.
0: 예.
1: 그래서 뭐 그 외부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727이라는 상품 같은 것을 외부에 팔고 이런 것이 굉장한 홍보 효과도 또 내고 있는 것이죠.
0: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도 뭐 외국인

0: 느낌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전승절도 이제 같은 전승절로 이제 쭉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랑도 근데 그 전승절이 다르잖아요. 예.
1: 이게 이제 국가마다 전승절을 기념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며칠을 기념할 거냐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치 독일이 항복했던 5월 9일. 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항복을 받은 9월 3일을 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영국하고 미국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기념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
0: 아.
1: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좀 하루 차이가 있는 거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날을 VE데이라고 해서 빅토리 인 유럽 데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거는 이제 VJ라고 해서 8월 15일. 로 아, 지키고 있습니다.
0: 예. 예.
1: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 미주리함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9월 2일을
0: 네.
1: 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날짜가 좀 하루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그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의 차이가 있는데 이 나머지 네 국가들은 실제로 완전히 패배를 공식 선언한
0: 네.
1: 예, 나치라든지 일본에 대한 것을 전승일로 지키고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승리인지 패배인지 공식 판단이 그렇죠. 안 된 상태를
0: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 아닙니까?
1: 예,
0: 예.
1: 그 상태를 이제 약간의 역사를 좀 바꾸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기념을 한다는 것이
0: 네.
1: 좀 둘 사이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나름 그러니까 좀 그 전의를 불태우는 의지적인 차원에서 7월 27일을 지키고 또 뭐 함께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7월 27일 하루 전에 북한의 7월 27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실컷 나눠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자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전쟁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자 나훈아 씨의 노래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야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고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 지푸로 엮어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섬은 소금을 담은 자루를 말하는 것인데 여울과 섬은 모두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이 속담은 소금섬을 물로 끓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고 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울은 물여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울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여울목이 있습니다. 여울목은 여울을 흐르는 물이 턱 진 곳을 말하는데 이곳은 물살이 세차게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길이 세차게 소용돌이를 치는 이 여울목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울지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여울을 이루다이고 이곳은 실개천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모인 강물이 여울져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처럼 감정 따위가 힘차게 설레거나 움직이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강원도 철원과 인제 양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3시대에 내려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5에서 50mm 가까이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도 수도권 강원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은 높은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낮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다수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해당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체감온도가 지금 29도에서 38도 안팎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최고체감 33에서 3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등 22에서 26도, 낮 최고기온 서울 33,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건강 백세에서는 무더운 여름 방심하면 큰 병을 부르는 탈수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올바른 물 마시기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은 몽골의 울란바타르로 갑니다.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2: 네,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오늘 서울 방향 이동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먼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노선들 정체 짚어드리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인제부터

0: 서초부터 내린천 휴게소까지 8km 구간 막혔다가 경계권 진입해 서종부터 화도 사이론 한 번에 12km가량 길게 흐름 떨어지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강원권보단 경기권 이동이 더 어렵습니다. 여주분기점부터 이천까지 7km 구간 정체인데 이후로도 양지와 북수원 그리고 둔대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정체가 계속됩니다. 현재 남부권에서 올라오는 노선들은 충청권과 경기권에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양평방향은 충주분기점과 감곡부근 지나실 때 4, 5km 구간씩 답답하겠고요. 25번 논산천안선 천안방향은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까지 한 번에 10km 구간 길게 막힙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로 11km 구간 지나기 가장 어려운데요. 이후로 경기권 들어서자마자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막혔다가 다시금 양재부터 반포 사이 지날 때도 시간 여유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건강 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황희진입니다.
2: 예. 여름철 탈수는 뙤약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요즘 또 장마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장마철처럼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탈수 위험이 높다는 겁니까?
3: 예, 맞습니다. 예. 흔히 햇볕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야 탈수가 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습도가 높고 이런 꿉꿉한 장마철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게 되면은 땀이 공기 중으로 잘 마르지 않아서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땀을 계속 흘리게 되거든요.
2: 예.
3: 그래서 겉으로는 잘 안 느껴져도 몸속 수분은 속절없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계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수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더 크다.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3: 예,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2: 예.
3: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이제 느끼거나 또 목이 마르니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감각 중추가 점점 무뎌지게 되는데요.
2: 예.
3: 예, 몸속에 수분이 한참 부족한데도 목마름을 잘 못 느끼는 이른바 마른 갈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 오.
3: 그래서 어르신들은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정해두고 습관적으로 물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핸드폰 뭐 꼭 무음을 해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시면은 요새 이제 시계, 경시마다 이렇게 알려주나요? 1시, 2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을 때마다.
2: 어허.
3: 예. 한 잔을 다 드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예.
3: 계속 반잔씩이라도 계속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아, 한 시간에 한 번씩 씩이라도 이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3: 예, 시간을 정해놓고
2: 좋겠다. 네. 예. 예. 그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그럼 다른 건 또 어떻게 느끼시겠는가 뭐 싶기도 합니다만 이분들이 탈수를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신체 신호가 전혀 없습니까?
3: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2: 네.
3: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소변 색이 원칙적으로 이제 좀 맑아야 되는데요.
2: 예.
3: 너무 진한 노란색이라든지 마치 칡즙처럼 이렇게 좀 갈색으로 변한다면
2: 네.
3: 몸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2: 아하.
3: 또한 이제 거울 같은 거 잘 안 보시고 싶으시겠지만 거울 보고서 이제 에 하고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었을 때
2: 네.
3: 혀가 이제 바짝 마른다든지 이렇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2: 네.
3: 이것도 안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 그렇군요.
3: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핑도는 어지럼증의 원인 너무너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2: 네.
3: 하나가 이제 탈수가 됐다는 것이고 또 이유 없이 피부 피로감이 찾아온다면 아, 내 몸이 혹시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서 바로 물을 한 잔 드실 것을 권합니다.
2: 예.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만 맹물만 계속 마시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뭡니까?
3: 운동선수들도 이제 달릴 때 보면은 이제 이온 음료 마시라는 얘기인데요.
2: 아.
3: 땀이 나갈 때 이제 맹물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땀 마른 거 이렇게

0: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만져지면서 하얀 것들이 끼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1: 아하.
0: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땀 흘려요. 평상시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흘리고 나서 갑자기 맹물만 엄청나게 마시게 되면 피 속에 소금 농도가 묽어지는 이제 더 나트륨 혈증, 쉽게 말해서 물 중독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막 갑자기 아프고 어지럽고 또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1: 음흠.
0: 땀을 정말 아주 평상시보다 많이 흘렸을 때는 맹물만 드시기보다는 전해질 음료도 좀 같이 드시고, 물론 거기에 맹물 같이 드시는 건 좋고요. 그다음에
1: 예.
0: 이제 보리차라든지 옅은 꿀물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그 군대에서 힘든 훈련 받기 전에 소금을 이제 같이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원리 아닌가요, 그러면?
0: 그때 그렇게들 하셨던 시절이 있고요. 이제 제가 군의관 할 때 그게 바뀐 건데
1: 아.
0: 우리 예 이제 정말 전투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평상시 훈련하는 정도에서는
1: 예.
0: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물을 마시되 이제 사실은 시원한 물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식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끓인 물을 꼭 그 수통에다 넣어서
1: 아.
0: 나눠줘서 그걸 식혀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은 아. 탈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물 그 배알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1: 네네.
0: 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인성 전염병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예예.
0: 예, 따뜻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수통에 넣어서 식혀서 먹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1: 예. 아우
0: 조금 답답하긴 하죠.
1: 예예. 아 옛날 군대 경험 가지고선 좀 아는 척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이제 바뀐 옛날 거군요. 그러니까
0: 예, 그게 예예. 제가 군의관 했던 그 04년 05년 때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어르신들께서 사실 이제 그 뭐 야뇨 빈뇨 이런 것 때문에 밤중에 이제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0: 활동도 줄이고 수분 부족도 막을 수 있습니다.
1: 예. 이왕 먹는 거 그냥 한 잔씩 마셔야지 벌컥벌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 번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드셔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왜 자리끼라 그래서 머리맡에 이렇게 물도 좀 갖다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1: 예, 예, 예.
0: 요새 누가 그렇게 챙겨주지를 않으니까 혼자 챙기셔야 됩니다.
1: 예. 물 대신 이제 이온 음료들 뭐 운동선수들도 많이 먹기도 하고 뭐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유 물이 더 좋은 거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지 이제 이온 음료가 좋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온형 음료 섭취에는 뭐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0: 이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좋지만 물 대신 이 이온 음료를 매일 달고 사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1: 아.
0: 이온 음료에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예.
0: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것만 달고 사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1: 예.
0: 또 콩팥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이온 음료 속에 칼륨이나 나트륨을 쉽게 잘 배출하지 못해서 또 심장이라든지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예. 자, 나는 수분 보충하는데 뭐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물 마시기는 싫어. 뭐 근데 이거 액체구 물 같은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커피 드시고 차 마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아닌 거라고 제가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예. 예,
0: 제가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원한 아이스커피 정말 맛있죠. 그리고
1: 네.
0: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같은 거 드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몸속에 수분을 더 빼앗아가게 됩니다.
1: 예.
0: 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요. 한 300mg의 카페인이 들어가면 한 7 내지 8% 정도 소변량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나 녹차 같은 것 들은 이제 맛있는 음료로 주로 이제 즐기시면 되겠고요.
1: 네.
0: 수분을 채울 때는 순수한 맹물이라든지 카페인이 없는 묽은 보리차, 옥수수차, 뭐 현미차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 예. 아유 제가 교수님께 이 얘기를 오늘 두 번째 듣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 옆에 있는 거는 맹물이 아니고 그냥 시원한 커피 한 잔이거든요.
0: 아, 저도 오늘 예. 오후에 먹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여하튼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또
0: 네.
1: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아, 이 커피랑 차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수분이 많은 수박 먹는 건 어떻습니까?
0: 그 뭐 물 마시는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아주 훌륭한 수분 보충제이기도 합니다.
1: 아.
0: 수박은 사실은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0: 여름철 갈증 해소에 정말 좋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이게 과일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과일하고 채소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맨날 시험 문제들도 냈었는데 다 밭에서 따고 줄기에서 따는 밭에서 자라고 줄기에서 따는데도
1: 예.
0: 차이가 나는 건 이제 당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토마토는 채소고 이제 뭐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브릭스라고 해서 단위가 있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되나.
1: 네네.
0: 이제 12브릭스가 넘냐 안 넘냐 가지고 이제들 나누는데요.
1: 오.
0: 하여튼. 이 과일이기 때문에 수박이 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고요.
1: 예.
0: 또 이제 칼륨도 좀 많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하루에 한두 쪽 정도로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한두 쪽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손바닥 다 펼 만큼 크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1: 자르는 방법도 조금 다르죠. 예.
0: 다 당연히 다른데 이제
1: 네.
0: 그냥 우리가 이제 호텔 뷔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 그거 한두 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아이고 호텔 뷔페에서는 너무 그 짜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조각들을 고면 되긴 하지만
0: 그게 권장량입니다. 그게
1: 아 그렇게 보면 또 감사하네요. 예,
0: 예.
1: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하루 수분 섭취량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습니까?
0: 예, 성인 기준으로 한 하루에 순수한 물 섭취량은 종이컵 기준으로 한 7잔 내지 8잔, 약 1.5리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오.
0: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예, 1시간마다 물을 반잔에서 한 잔씩은 꼭 나눠 마신다입니다.
1: 네.
0: 예, 다만 이제 콩팥이 안 좋은 콩팥병이 있다든지 심장이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물 제한을 하라고 지시를 해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1: 네.
0: 그런 분들은 이제 주치의가 정해준 양만큼만 드셔야 된다는 점도
1: 예.
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본다면은 그냥 하루에 페트병 한 병 정도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0: 예, 그게 예.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 그런데 한꺼번에 먹을 생각은.

0: 그러면 기가 막히니까
1: 예예 그거를 나눠서 예. 드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0: 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건강 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희섭의 세계 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희섭 도시문학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월드컵 우승을 아르헨티나가 하기도 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저희가 다섯 번이나 다뤘기 때문에
3: 네.
1: 왠지 뭐 우리가 아르헨티나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월드컵 우승도 우리가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3: 네.
1: 이제 떠나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어디 간다고 그랬죠?
3: 몽골의 울란바타르로 오늘 떠납니다.
1: 울란바타르. 뭐 거의 그냥 우리나라 가까이 왔네요.
3: 가까이
1: 네.
3: 왔습니다. 네.
1: 아, 참 호연지기가 있네요. 우리나라 가까이 왔다고. 몽골 울란바타르.
3: 네.
1: 특별히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3: 지금 울란바타르를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고요.
1: 지금이?
3: 네.
1: 예.
3: 7월과 8월이 가장 좋습니다.
1: 아.
3: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아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1: 아무래도 우리보다 이제 위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3: 그렇습니다. 예. 위도가 약 48도니까요. 위도 하나당 111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38도라고 잡으면
1: 네.
3: 저희보다 위도가 10도 위에 있으니까 적어도 1111킬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니까요.
1: 예.
3: 지금이 아주 쾌적하고요.
1: 예.
3: 그리고 지금 가시면 밤에는 한 17도, 낮에는 한 20도 정도니까
1: 예.
3: 아주 여행을 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나라마다 여행하기에 그 최적기가 따로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사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안 겪고 그냥 갖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만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나라 가서 낭패를 볼 때도 있거든요.
3: 많습니다. 예. 네.
1: 그 도시별로 그 최적기 어울리는 날씨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또 이게 비가 내리는 게 더 아름다워 뭐 이런 동네도 있고.
3: 맞습니다. 예. 예전에 한국에 그 런던 포그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1: 한번 입어봤던 것 같은데.
3: 네. 예. 런던 포그 하면 괜히 그 런던에는 그 안개만 있을 것 같은
1: 예.
3: 뭐 그런 느낌도 들고 했었는데요.
1: 예.
3: 그런데 뭐 런던에는 뭐 안개가 사실 많이 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 브랜드 중에 또 아쿠아스 큐텀이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아쿠아가 물이고
1: 예.
3: 스쿠텀이 방패란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습기가 많으면 물을 또 막는 방패를 입어야 되느냐.
1: 그런 거군요.
3: 뭐 그러니까 뭐 도시마다 그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1: 예.
3: 그리고 또 뭐 스페인의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나 화창해야 될 것 같은
1: 예.
3: 그런 태양의 도시가 돼야 될 것 같은.
1: 전 마드리드에서 구름 한쪽을 못 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예.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방콕은 왠지 뭐 추워서는 안 될 것 같고 열대성 스콜이 확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햇빛이 나야 될 것 같은.
1: 저는 5월에 갔다가 더워서 아주 혼났어요.
3: 맞습니다.
1: 그냥 폭폭 젖으니까 땀에
3: 네.
1: 나중에 제가 옷을 저기 티셔츠를 한두 벌을 새로 샀어요. 근데 잘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 여행의 적기가 있고
1: 예.
3: 중요한 것은 역시 몽골은 지금 가셔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몽골이 한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비자를 그 면제해 준 상태입니다.
1: 그래요?
3: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비자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그렇군요. 가면 아주 큰일 납니다.
1: 예. 오늘 이제 써 있는 거를 제가 악착같이 잘 읽으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울란바타르. 이제 옛날에 또 몽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몽골이고.
3: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몽골 반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3: 엄밀히 따지면 몽골 반점이죠.
1: 그렇네요.
3: 네.
1: 예, 자. 몽골의 울란바타르를 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몽고의 울란바토르 그랬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예.
3: 이게 러시아식으로 읽으면 울란바토르였고요. 그리고 공식 문서에도 울란바토르로 적혔고요.
1: 그래요?
3: 그런데 올해 3월부터
1: 네.
3: 올해 3월부터 그 몽골 외교부의 그 요청을 받아서 국립국어원이 심의를 해서 울란바타르 타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정확히는 그 제가 현지 몽골 사람

0: 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네. 정확히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몽골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예. 현지 사람들은 울란바타르도 아니고 오울란바타르 이렇게 좀
1: 울란바타르
0: 웅대하게 예. 징기스칸의 도시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울란바타르가 많습니다. 그 2005년까지 중국이 그 서울을 한청이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1: 한성이라고 쓰고 중국식으로 읽으면 한청이었죠.
0: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서울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요.
1: 만든 글자죠. 그러니까 아 글자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 비슷하게 만든 거죠.
0: 그래서 가차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1: 쇼얼 그러니까 수이라고 쓰고
0: 맞습니다.
1: 쇼얼이라고 읽는 이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0: 네. 예. 참고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엔 몽고였습니다.
1: 그렇죠.
0: 이 몽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관점에서 이민족이었던 몽골 사람들을 비하할 때 그 몽자가 그 무지몽매할 어리석을 몽자거든요.
1: 아, 그건 좀 나쁘네요.
0: 거기다가 오래될 예. 고자를 써서 예. 한자어로 뜻풀이를 하면 어리석고 낡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1: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0: 예. 네. 그래서 이거 역시 몽고가 아니고 1990년에 대한민국이 몽골과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몽골이라고 좀 불러달라.
1: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몽골리아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0: 예전에는 시절에는? 예전에는 이제 예전 원래 몽골이었고 우리는 중국식을 채택을 해서
1: 중국에서 근데 이제 그 자기들 이제 글자로 이거 표기를 하고 비슷하게 읽는 게 이제 몽구였던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그거를 그런 글자를 썼네요.
0: 네.
1: 지금도 네이몽구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부릅니다.
1: 네몽구. 아이고.
0: 제가 그래서 몽고분한테 몽고라고 한번 얘기를 했다가 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몽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 몽골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한테는 음소 하나가 리을이라고 하는 음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1: 그렇죠. 예.
0: 이 몽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예. 말을 타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뜻하는 순수한 몽골어인 것이죠.
1: 아유, 근데 그게 바보가 됐으니 이 세상에. 그게 뭡니까?
0: 네.
1: 아유, 저희 뭐 작정하고 제가 길을 쓰고 이제 몽골 이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몽골 반잠. 울란바타르. 예, 이 웅대한 느낌의 도시 울란바타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0: 이 울란바타르는 그 몽골 말로 그 붉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이 울란이 붉다라는 뜻이고요. 아. 바타르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1: 예.
0: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1924년도에 그 몽골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그 담딩 수후 바타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1: 바타르가
0: 네, 수후 바타르라는 예. 사람의 그 바타르를 따갖고 와서
1: 네.
0: 또 사회주의의 색깔인 그 붉은 그것을 합쳐서 울란바타르 붉은 영웅이다 이렇게 지은 것이고요.
1: 예.
0: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 울란바타르는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639년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1: 이건 이제 그 옛날인데
0: 옛날입니다. 예. 그 예. 우르구라고 불렸습니다. 우르구는 그 궁전을 뜻하는 것이고요.
1: 아.
0: 그러다가 1706년도까지는 또 이래 이크후레라고 불렸는데요. 이크후레는 그 큰 수도원이란 뜻이고 그러다가 1911년부터 1923년까지는 그 니슬렐 후레 중심이란 뜻입니다.
1: 예.
0: 그렇게 불리다가 1924년도에 독립영웅 이 수바타르가 국가를 건국하면서
1: 예.
0: 그냥 완전히 울란바타르로 이렇게 새롭게 바꾼 것이죠.
1: 그 울란바타르와 수우바타르는 뭐 동격이네요, 그러니까.
0: 거의 동격입니다. 예. 거의 뭐 수우바타르 광장도 있고요.
1: 그 이퀄즈 뭐 이런 건데. 자, 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그 수도의 이름이 될 정도로 영웅이 된 겁니까?
0: 거의 뭐 징기스칸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징기스칸의 그 위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0: 그 사람이 바로 이 수우바타르인데요. 예. 말씀을 드리면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0: 1000년 전에는 위대한 징기스칸이 있었고
1: 예.
0: 100년 전에는 다시 위대한 수우바타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요.
1: 예.
0: 이 사람이 그 너무 그 위대하기 때문에 몽골 지폐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징기스칸과 수우바타르가 동시에 들어가 있고요.
1: 네.
0: 수우바타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분 역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유목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생을
1: 예.
0: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했고 젊어서는 그 생계를 위해서 마부 일도 하고 뭐 마차꾼 일도 하고
1: 예.
0: 또 기계 수리공을 하면서 아주 그 이렇게 빈공하게 살다가 큰 큰 일을 합니다. 1921년도가 이 사람이 이제 28살이 되는 나이인데요.
1: 20세기 초에.
0: 이 사람이 예. 몽골 인민 의용군을 조직을 해서 중국군을 몰아내고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이분이 몽골을 독립시킨 개국공신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1: 그
0: 수가 없죠.
1: 우리는 그 시절에 나라를 뺏겼던 상황인데
0: 네.
1: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그 대국 사이에서 몽골을 세워낸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와.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슬픈 게 뭐냐 그러면 이 예. 사람이 건국을 시켰는데 예. 2년 후에 나이 30살이 됐을 때 예. 결핵으로 죽어버린
1: 아이고.
0: 그런 아주 또 이런 요절한 스토리가 있고요.
1: 예.
0: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17세기 후반에 그 몽골은 그 청나라에 의해서 외몽골 그리고 내몽골로 나뉘어져서 통제를 받았습니다. 지배를 예. 받은 예. 것이죠. 그러다가 1911년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몰락을 하니까
1: 그러면서 이제 중화민국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틈을 타서 독립을 하려고 독립 선언을 했는데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1: 아하.
0: 요 틈을 타고 러시아군이 내려와서 막 학살 사건도 벌어지고 하다가
1: 예.
0: 이때 담딩 수바타르가 나와서 군인이 되고 몽골 인민혁명을 성공시키면서
1: 아하.
0: 현재의 몽골을 건국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하. 대단한 겁니다.
1: 그렇군요. 야 어떻게 이런 분에 대해서 진짜 한 가지도 모르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또 죄송한 느낌마저 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을 이렇게 기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예. 이 중국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1: 네.
0: 1946년이 되어서야 국민당 정부에서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외몽골을 독립국으로 승인했다.
1: 아.
0: 그 전에는 승인을 안 하다가
1: 그러니까 국공 내전 벌이던 그 국민당
0: 맞습니다.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코너의 이제 그 뭐 상징 특징 뭐 그 뭡니까 그 느낌을 잘 살리는 그 해당 지역의 느낌을 잘 살리는 노래 선곡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어떤 노래입니까?
0: 이 몽골 하면 왠지 그 스펙타클한 징기스칸의 기상이 느껴지는
1: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0: 그런 예. 노래를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1: 네.
0: 그런 노래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약간 의외인데요. 그 비틀즈의 그 레리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1: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몽골하고 관계된 노래를 선곡을 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0: 왜냐 그러면
1: 예.
0: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이 비틀즈가
1: 예.
0: 이 몽골의 민주화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요.
1: 예?
0: 그리고 울란바타르 시내 한가운데에
1: 예.
0: 비틀즈 광장이 있고요. 비틀즈의 동상이 있습니다.
1: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설정인데.
0: 이거는 예. 노래를 듣고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1: 예, 예.
0: 그래서 비틀즈가 거의 몽골 국민한테 엄청난 임팩트를 미쳤기 때문에 비틀즈의 노래를 듣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예, 비틀즈의 Let It Be는 인생 뭐 약간 수태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이렇게 궁금함을 품고 이 노래를 틀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가겠습니다.

0: 궁금증을 가득 안고 레디비를 들었습니다. 예. 노래 틀 때 이렇게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라디오에서 레디비를 트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몽골 얘기를 하다가 레디비를 들었다는 거 이제 또 갑자기 또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아니, 뭡니까 이게 왜 뭐 비틀즈랑 레디비가 이게 왜 이게 몽골하고 울란바타르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1: 저도 울란바타르를 여행을 하면서 예. 비로소 발견을 했고요.
0: 네.
1: 되게 그 신기해 했고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 보니까 그 비틀즈의 노래에는 그 몽골의 민주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몽골이 그 공산체제, 사회주의 네. 체제 아래에 있을 때
0: 네.
1: 이 몽골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뭔가 이 개혁을 해야 되고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동유럽을 통해서 암거래로 들어온 비틀즈의 노래 LP를 들으면서 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라는 것이거든요.
0: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이게 흘러들어왔고 그 막 보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을 몽골 민중들이 가졌던 거군요.
1: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식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
0: 예.
1: 몽골 인민공화국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서구 세계의 자유를 비틀즈가 상징을 했고요. 또 비틀즈를 통해서 몽골 사람들이 서구를 접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989년 12월부터
0: 예.
1: 1990년 3월까지 몽골에서는 엄청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집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0: 네.
1: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화적인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변환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몽골인데요.
0: 예.
1: 그래서 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 몽골 젊은이들이 비틀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아파트 계단에도 모이고 공터에서도 모여서 비틀즈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0: 그러면 몽골의 아침 이슬이 레디비군요.
1: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 더 재미있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틀즈의 노래는 뭐 밝고 낭만적인 노래도 물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우울한 노래도 있고요.
0: 그럼요.
1: 냉소적인 노래도 있고.
0: 또 노래가 많기도 하지만 또 다 기가 막히고 또 각기 깊어서.
1: 네. 예. 그래서 심지어는 퇴폐적인 노래도 있는데 과연 몽골 젊은이들이 가사 내용까지 알고 예.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했는가. 그런.

0: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1: 중고등학교 때 Let It Be라는 이제 그 노래 제목을 접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Let은 사역 동사고 It은 비인칭 주어고 Be는 동사 원형인데 뭐야? 이제 이러면서 이거 해석을 못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뭐 생각해보면 이제 내버려 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해석하기 힘든 문장이었죠.
1: 아, 굉장히 어려운 이 문장이죠. 예.
0: 맞습니다.
1: 나중에 장난치며 그랬습니다. 비인칭 주어 It에 이제 사역 동사 Let가 오면서 이제 비아 내려라 그런 것들.
0: 그럴 듯한데요.
1: 이거 영어 공부 못하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농담이야. 아 너무 늘 일필 빠졌어요. 자, 근데 요즘 뭐 그러니까 매체에서 소개가 되는 거 보니까 몽골이 여느 때보다 우리나라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몽탄 신도시 그러길래 동탄을 잘못 얘기한 거야 아니면 또 뭐 어디 그런 신도시가 생겼어 이제 이런 얘기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0: 이게 참 이 네? 탄은 그 동탄에서 온 게 맞고요. 아, 그렇죠. 그 몽은 그 몽골에서 네. 온 건데요.
1: 그러니까 그 몽 하나 바꿔가지고서는 이제 묘한 느낌이 나요 그게. 네. 네. 적절한 느낌도 있고.
0: 저도 가기 전에 듣고 갔지만 가서 아주 그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실감을 했는데요.
1: 예.
0: 한국의 그 C로 시작하는 편의점 또 G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1: 뭐 대표적인 편의점들이 예. 네.
0: 울란바타르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 100m에 하나씩 있는 느낌이었고
1: 정말요?
0: 또 5성급 호텔의 로비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우리 C로 시작하는 편의점과 예. G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예. 그리고 곳곳에 한국어 간판과 한국식 노래방과 한국 식당이 즐비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된 그 중고 버스가 한국어의 행선지를 그대로 갖고 다니는 모습도 보고요.
1: 전 옛날에 베트남에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베트남에서 이제 졸다가 깼는데 버스에서 졸다가 깼는데 갑자기 경기대로 가는 버스가 옆에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귀국했나? 근데 그게 한글이 써 있으면 더 뭐 있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0: 아주 반갑죠. 그런데 왜냐 그러면 그 한국의 그 신도시 개발 노하우
1: 예.
0: 이런 것들과 또 한국 문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 몽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갔었던 예. 그런 결과이고요.
1: 예.
0: 더군다나 그 도시 느낌이 너무 한국과 비슷합니다. 왜냐 그러면 몽골 분들의 외모가
1: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의 외모하고 거의 비슷해서
1: 네.
0: 지나가다가 그분이 이제 몽골어만 안 쓰면 왜 한국의 아저씨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나 한국의 어머니가 아주머니가 왜 여기서 앉아 계시나 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1: 저는 너무 절감하는 게 그 예전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아시아 그 스포츠캐스터들 그 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가를 했는데 이 한중일에서는 저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이게 좀 뭐 웃긴 얘기지만 이게 시체 말이지만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서남아시아 사람들끼리 놀고
0: 네.
1: 중동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끼리 놀고 이제 그 동남아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극동 3개국에서 혼자 갔으니까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밥 먹을 때 되니까 누가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누가 저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 몽골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몽골말 하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생긴 것만 가지고 동질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0: 엄청난 DNA적인 이야. 동질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그러고 보니 오늘 몽골 얘기를 또 하고 있네.
0: 네.
1: 세상에. 아 그때 이제 그 저 SNS 친구가 된 친구가 아직도 친구인데. 예. 아 이 얘기를 써줘야 되겠네요. 그 한국인이 설립한 대학교가 몽골에서 그렇게 그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줄여서 그 MIU라고 하는데요.
1: 몽골 국제대학교군요.
0: 몽골 국제대학교입니다.
1: 예.
0: 택시 기사한테 그 학교 MIU 가자 그러면 다 찾아가고요. 그도 그럴 것이 2002년도에 한국 사람인 그 권오문 박사께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1: 예.
0: 근래에 설립한 그 학교인데 지금은 그 명문대학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타르 시민들이 다 아는 학교가 됐고요.
1: 예.
0: 흥미로운 것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한국어, 몽골어 안 쓰고요. 영어로만 진행이 되고 제가 그 캠퍼스 투어를 하고요. 캠퍼스에
1: 예.
0: 기숙사까지 들어가서 다 보고 왔는데 우리 한국 대학만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좋았던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Is it so? 여름에 울란바타르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다른 건 다 버틸 만한데

0: 교통체증이 너무해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로는 어떠셨을까요? 뭐 시기가 다르셨을까 아니면 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저는 뭐 늘 그렇다고 보고요.
0: 아, 예.
1: 그 러시아워 때 평균 속도가 시속 7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게 저는 저한테는 뭐 이게 나았고요.
0: 예.
1: 그런데 참 이상하리 많지 몽골 분들은 시속 7km래도 굉장히 태연함을 유지했다.
0: 그래 그렇게
1: 조박한 게 없고요.
0: 자전거가
1: 게.
0: 훨씬 빠르겠네요.
1: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이틀 동안은 택시로 다녔지만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걸어 다녔고요.
0: 예.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토가 광활한데 이 한반도의 7배나 되는 그런 광활한 나라에 무슨 교통 체증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0: 작은 면적에 모여 사시는군요.
1: 맞습니다. 몽골이 땅은 크지만 그 350만 인구 중에서 180만 명이 울란바타리에 삽니다.
0: 이집트 카이로 같은 거네요.
1: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그렇고 더 흥미로운 것은 몽골 전체에 대학교가 4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44개 중에서 39개가 울란바타르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그 관리해 주는 학부모가 다 울란바타르에 와서 사니까
0: 예.
1: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우리나라도 수도권 밀집도가 뭐 가히 세계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살인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몽골 얘기, 울란바타르 얘기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도 계속할까요? 아직 아무데도 특정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죠? 그렇습니다.
0: 예, 세계도시 산책 정인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2분 이제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씨.
2: 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더디늘은 보이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황천휴게소 부근입니다. 앞 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낙동분기점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여파로 낙동분기점 일대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내린천휴게소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고요. 일대로 5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13km,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어렵고요. 그 사이 중동 부근 갓길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으로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막힙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영동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들어오자마자 물어보시네요. 나라라 슛돌이 얘기.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1기, 2기, 3기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오늘 이제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3기에 해당합니다. 예, 3기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KBS N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선발한 첫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1기, 2기가 성공을 하면서 그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나 다 저거 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쑥스러워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그래가지고 진짜 잘하는 애들이 전국에 발 달린 애들은 다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와가지고서는 이제 선수 선발을 이게 이제 돕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강인 같은 선수를 안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강인도 있고 뭐 이태석도 있어. 이태석 선수는 이제 조금 이제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예.
4: 네.
0: 그리고 이제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겠는데요. 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4: 네.
0: 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게 레알 마드리드에 가려서 조금 빛을 돌보긴 했지만 또 이게 많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4: 네, 예. 맞아요. 뭐 스페인 3대 명문으로 불리는 팀이고요. 바르셀로나와 예. 함께 어저께 그 이강인 선수와 그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적료가 우리 돈으로 670억 원에 달합니다. 예. 오늘 SNS에 들어가 보니까 또 어린 시절을 상징하던 또 나라라 슛돌이 패치도 또 이렇게 붙여놨고요.
0: 이거 붙여주고 왔어야 되는데.
4: 네, 그리고 서울 광화문 대형 광고판에도 대형 이미지까지 걸렸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워낙 또 나라라 슛돌이로 또 이미지가 각인된 선수고 또 어렸을 때 아나운서님께서 또 이렇게 지켜봐서 저도 궁금한 마음에 또 오자마자 또 여쭤봤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할아버지 된 심정으로 그냥 막 조금만 찍으면 막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는 진짜.
4: 그때도 남달랐죠.
0: 어마어마했어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때 차범근 축구교실과 매번 첫 경기를 하는데 개수마다 하마터면 이길 뻔했어요.
4: 아.
0: 예. 하마터면 이길 뻔했어요. 예. 상대팀에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네. 이강인이랑 그때 공 한번 잡았다고 평생 자랑하고 다니죠. 예. 그 이강인 선수가 대접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등번호만 봐도 느낌이 딱 오는데 이게 7번을 이적하면서 받는다는 거는 이거 앞으로 받을 대접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예. 축구에서는 그 7번이 굉장히 상징적인 번호입니다. 예. 뭐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7번을 달았으니까요. 특히나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7번은 그 구단 최고 선수로 꼽히는 그리스만 선수가 달았던 등번호거든요.
0: 그 프랑스의 그 대표로 뛰었던.
4: 맞습니다. 예. 예. 그 2018년 월드컵도 우승에 기여를 했던 정말 훌륭한 선수고요.
0: 아, 그리스만 선수의 등번호라면 이거는 거의 영국 열번을 해도 되는 정도 긴 한데 7번 같은 번호를 영구 결변을 해놓으면 앞으로 어떤 번호를 선수들이 다냐 이래서 아마 남겨뒀던 번호 같습니다.
4: 아, 맞아요. 정확히 예. 짚어주셨는데 이 선수가 구단에서 212골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선수고 아. 실제로 구단이 이제 이강인 선수의 7번을 새기는 영상을 올리니까
0: 예.
4: 대부분의 팬들이 반기긴 했지만 일부 팬들은 이 위대한 그리스만의 번호를 이대로 물려줘도 되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거든요.
0: 따라가야죠. 뭐.
4: 네. 예. 그런 또 평가를 지우는 것도 이강인 선수의 몫이고요.
0: 예.
4: 그리스만도 직접 또 이 이강인 선수와 7번에 달린 그 SNS에 또 구단 상징색인 붉은색과 흰색 하트를 남기면서 자신의 후계자의 또 입성을 또 반기기도 했습니다.
0: 예. 아, 그리스만 꼭 따라가 주길 바랍니다. 7번 유니폼 하니까 이제 생각이 두 가지가 나는데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4: 짧게 어떤. 저도 궁금한데.
0: 아나운서들 저 축구팀이 있었는데 제가 7번이었고요.
4: 네.
0: 그리고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데이비드 베컴이 7번이었잖아요.
4: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베컴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거 이어받은 선수가 호날두예요.
4: 맞아요.
0: 그 네. 7번이 그런 번호입니다. 그게. 예. 제 아나운서 팀에서 7번이었다는 것까지.
4: 네, 그만큼 뭐 구단이 예.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를 기대가 크다는 걸 또 예.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장면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뭐 이미 강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은 이미 자리 잘 잡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주전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 네, 우선은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었잖아요.
0: 예.
4: 당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10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또 이야기고요.
0: 예.
4: 사실 이 팀이 좋은 팀인데 2021년 이후에 그 리그 우승이 없거든요.
0: 아.
4: 유일한 약점이 좀 창의력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데려왔고요. 이강인 선수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 오른쪽 측면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그리스만 선수가 하던 역할을 좀 물려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인 줄리아노 시메오네 그리고 바에나 선수 같은 선수들과 또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0: 예. 손흥민 선수가 무슨 월드컵 끝나기를 기다렸던 선수 같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었네요.
4: 네, 오늘 캔사스시티와의 메이저리그 사커 홈경기에서
0: 예.
4: 킥오프 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4-0 완승을 이끌었고요. 상대 태클이 뒤로 흐르자 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따내서 페널티 박스로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0: 예.
4: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는 득점이 없었는데요. 대회가 끝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지금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4: 네, 그때 월드컵에 좀 아쉬웠던 한을 미국 무대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0: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참 이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이 팬들의 마음이 이제 또 위로와 격려의 마음 이렇게 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월드컵 기간부터 해가지고서는 사실 어제까지 내내 축구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기 이정우 선수. 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맹타를 휘둘렀군요.
4: 네, 샌프란시스코 예. 소속이고요. 오늘 예.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9대2 또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2대0으로 앞선 3회 2사 1, 2루에서 우측 스탠드로 날아가는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터뜨렸는데 공의 시속이 163km에 달했고요. 거의 총알처럼 날아갔고요. 예. 네, 거의 한 달 만에 시즌 6 홈런을 또 터뜨렸습니다. 예. 5회에도 2루타를 때렸고요. 사실 월드컵 기간에 이정우 선수가 18경기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을 또 이어갔는데
1: 아, 죄송합니다. 이거 월드컵 기간이라 얘기 못했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또 묻히긴 했고 그래도 정말 현지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기록이었고요. 최근 좀 주춤하면서 타율이 2할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할 1위로 올라갔습니다.
1: 예. 우리나라 프로야구 KT가 요즘 연승입니까?
0: 네. 어제 롯데를 꺾고 팀 최다인 9연승을 달리면서 2위까지 올라섰고요.
1: 예.
0: 선두 삼성과는 두 게임 반차입니다. 오늘 또 롯데를 상대로 10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뭐 KT의 여러 가지 연승 비결 중에서는 뭐 특히 선발진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고용표 선수라든지 뭐 소영준 그 외국 선수 사우어 선수도 좋고요.
1: 예.
0: 타선에서는 샘 힐리어드 선수가 홈런포를 또 몰아치면서 공세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프로야구 경기 열리죠? 저녁 때 누구 만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저 야구 경기 보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떤 경기 보러 갈까요? 이 사람이?
0: 오후 6시부터 5경기가 열리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그 LG가 최근에 그 8년 만에 8연패에 빠졌다가 어제 하나를 꺾고 그래도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1: 예.
0: 오늘 연승에 도전하다 보니까 또 LG 팬들이 또 많은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네,
0: LG가 사실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다가 지금 3위까지 떨어졌거든요.
1: 글쎄요.
0: 뭐 선발진도 무너졌고 지금 타율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어제 또 반등을 또 마련한 만큼 또 오늘 또 연승을 이어갈지 주목이 되고요.
1: 예.
0: 선두 삼성은 두산을 상대하고 기아와 키움 그리고 SSG와 NC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1: 예. 배드민턴 얘기를 할 텐데 배드민턴 얘기를 하면 아, 또 안세영 이럴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안세영 선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빼놓지 않는 선수들이 이 선수예요. 예. 서승재 김원호 선수가 중국 오픈 우승에 도전합니다. 남자 복식이 또 굉장한 선수들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세계 랭킹 1위고요. 뭐 작년에 11개 대회 우승을 했으니까 그 안세영 선수와 또 한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도 또 세웠거든요.
1: 예.
0: 오늘은 그 한국 시간으로 경기가 조금 밀리곤 있지만 오후 5시 20분경부터 인도네시아 조와 또 중국 오픈 그 남자 복식 결승전을 치릅니다.
1: 예.
0: 시즌 초반에는 순항을 하다가 최근 세계 대회 연속 우승이 없거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할지 주목이 됩니다.
1: 예. 두 개의 소식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직권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펜싱 소식이 낭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 여자 펜싱의 송세라 선수 지금 예배의 제일 큰 언니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지금 홍콩에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열렸는데 여자 예배 개인 결승전에서 이탈리아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을 차지한 거잖아요.
0: 네, 예. 맞습니다. 예. 9대 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2022년에 이집트 카이로 세계 선수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했는데
1: 예.
0: 4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고요.
1: 예.
0: 이 선수가 또 그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메달권으로 또 기대를 받고 있고
1: 예.
0: 또 여자 펜싱의 간판 선수라 불리니까요. 또 좋은 활약을 또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을 또 전해왔습니다. 사실 펜싱도 최근에 성적이 좀 주춤한 편인데
1: 글쎄요.
0: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낭보입니다.
1: 송세라 선수는 파리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이게 MBTI가 바뀔 정도로 자기 성격이 바뀔 정도였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예,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계선수권에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 기가 막힙니다. 김택수 선수촌장께서 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예배 단식에서 우승했다고 쓰셨던데 단식 복식은 탁구에서 하는 얘기고요. 펜싱은 개인 그리고 단체입니다.
0: 예. 워낙 기뻐서 예. 또 이런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1: 재밌죠.
0: 네.
1: 자, 일요일의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주말 생방송 정보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김승덕 씨의 노래 아베 마리아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많이 더우시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폭염특보 3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상도 지역은 39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은 경남 양산과 밀양으로 39.3도를 기록했고요. 경북 경주가 39도, 대구 36.8도, 광주는 35.7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6도였습니다. 이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과 부산, 제주 33도, 전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더운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인제와 홍천, 양구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인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광주 광양, 대구 중부, 달성 북부와 남부, 경북 경산과 청도 고령 포항, 경주 중북부와 남부, 그리고 경남 양산과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합천 중부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발령합니다. 소방당국이 어제 오후 전남 광주 해남군의 도로변에서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밭일을 하다 어지럼 증세를 보여 숙소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온열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상파울루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와 양국 기업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9일에는 칠레, 30일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다음 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귀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경선 후보들이 지방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친 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향해 반 이재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시당에서의 당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사자는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당은 엄중히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진안 고원시장 청년몰에서 청년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으로 청년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오늘 투표율 조작 사건이 터져 국조특위가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빨리 통과돼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까지 하면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전날 해당 아파트 CCTV 14대 가운데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사건 하루 전인 22일 오후 3시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CCTV 14대 가운데 관리사무소 내부를 비치는 한 대를 제외한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의 CCTV가 꺼진 경위와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그제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판 변론에 참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이 화해가 아닌 판결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약정금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광양과 대구, 경북 고령과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김해, 밀양, 함안 등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 제주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1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사실 거시경제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미치는 그 영향들이 여기저기에서 뭐 돌발 변수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 앞에 항상 갈림길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 좋을지, 오늘은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패스파인더 역할을 좀 해주십니까?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길잡이라는 게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긴 관점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0: 그래서 항상 그 길 앞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번 책의 제목도 부의 갈림길이.
1: 네네.
0: 어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그리고 이제 책을 기획을 할 때, 이제 저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의 책을 써보고 싶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린 이제 일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매번.
1: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어떤 회사를 다녀야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마다 갈림길이 돼요. 하나의 결정이 A하고 B라는 결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근데 이 갈림길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A를 결정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6개월, 1년 지나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B로 갈 걸, 이런
0: 이게,
1: 생각 되게 그쵸?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0: 아닌가?
1: 그렇죠.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10년, 20년 지나면 일로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갈림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에 어떤 길이든 저는 탄탄대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길이든 처음 갔을 때 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큰 성공을 만들어내려면 장기간의 긴 호흡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저는 갈림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씩 우리가 이제 되게 뭐뭐 할 걸, 살 걸, 팔 걸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 3월에요. S&P 500 지수가 670이었어요. 지금 7,500이거든요.
0: 네.
1: 10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살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건 하나의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7,000까지 빠졌어요.
0: 네.
1: 지금 참고로 64,000 정도 그쵸? 해요.
0: 예.
1: 9배 뛰었잖아요. 이거 7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배까지 올라간
0: 네.
1: 거죠. 살 걸 이런 생각 들죠. 또 비근한 예로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의 바닥이 1,400이었어요. 그럼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해도 약 5배 정도 올랐잖아요.
0: 네.
1: 그럼 또 살 걸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0: 길게 보면.
1: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그래서 뭐 저기 뭐뭐 할 걸 이런 얘기 하려고 만든 책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이 2026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날이 2036년인 거예요. 2036년에서 10년 전이 2026년을 바라봤을 때 그때 뭐뭐 할 걸이라는 소재가 있을까, 그런 갈림길이 있을까를 고민해봤어요.

0: 올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환율 레벨이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작년만 해도 1,400이면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1,500이 익숙해지는 세상이잖아요.
1: 익숙하게 또 살아가고 그렇죠. 있죠.
0: 우리는 환율에서는 뉴노멀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금리도 꽤 많이 올랐죠.
2: 네.
0: 제가 코로나 때 기억나는 게 동네에 정기예금 금리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4% 막 3. 몇 프로 이러잖아요. 그때는 2%가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2%가 미쳤죠. 다른 의미에서 너무 낮다고. 작년 이맘때 코스피 5,000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했죠.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잖아요.
2: 그렇죠.
0: 지금 코스피 5,000이라고 와 진짜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고.
2: 그렇죠. 여기서 한 몇십 프로 더 떨어지란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바라봐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뭐냐면 환경이 바뀐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환율, 금리, 주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럼 새로운 세계의 룰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기존

0: 있죠. 그런 것들 한 5개 정도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1: 우리가 왜 가끔 그런 뭐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나에게 영상편지를 보낸다.
0: 그렇죠.
1: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영상편지를 띄운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
0: 네.
1: 그러니까 사실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0: 네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어떤 선택을 딱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택하든 어떤 회사를 택하든 말씀 들어보면은 처음에 진짜 다들 너무 힘들게 어떤 사업을 하시든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갔었을 때 그 익숙함 속에서 제가 저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려면 맨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계속 경쟁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하겠느냐? 저는 굉장한 업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긴 호흡에서 어떤 갈림길을 택했을 때 긴 호흡에서 얘가 좋을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현명함도 필요하지만 뚝심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갈림길에서는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럼 뚝심 있게 믿고 가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단군 왕검신화 보셨잖아요.
1: 네.
0: 단군 왕검신화 보면은 호랑이하고 곰하고 들어가서 마늘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또 호랑이는 왜 뛰어나왔을까? 마늘만 먹는 게 싫어서도 뛰어나갔겠지만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는다고 사람 될까?
1: 의심.
0: 그렇죠. 그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마늘 먹을 때 기분이 의심이 생기면 버티기 힘들잖아요. 근데 곰은 어땠죠?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갈림길 같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갈림길이고 얘가 어떤 험로가 예상이 되지만 어떤 미래가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리즈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했었을 때 거기까지 갈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부의 갈림길에서는 그런 갈림길의 후보를 5가지를 제시하고 그 각각의 후보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떤 갈림길이고 얘가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한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1: 사실 단군 신화가 주는 그 교훈
0: 네.
1: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데 사실 뭐 전 국민이 다 알고는 있지만
0: 네.
1: 요즘 세상은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는 게 아니라 당장 지난주에 산 주식이 움직이고 어제 산 코인이 움직이고 하는 거에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
0: 네.
1: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네요. 진짜.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6만 원에 사시기 시작했대요. 우와. 근데 이제 5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1: 네.
0: 너무너무 후회를 하셨대요.
1: 와, 마이너스 근데, 거의 20%.
0: 그렇죠. 근데 견디시니까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9만 원에 정리를 하셨대요. 19만 원에 정리하시면서 거의 3배가 오른 거잖아요.
1: 네.
0: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데 나중에 화가 나시더래요. 30만 원을 넘어가니까.
1: 사람의 마음이.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워낙에 험로가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험로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시장 변동성을 보셔도 그렇고.
1: 네.
0: 저는 그래서 갈림길이라는 걸 바라볼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어떤 귀신의 집 들어갈 때도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 이런 걸 알고
1: 알죠.
0: 들어가면 스포하고 들어가면 덜 무섭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 귀신의 집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가면 덜 무섭고 도망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소스가 뭘까? 그런 걸 한번 다각도로 고민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1: 그러니까 주식의 속성이 어떠하고
0: 네네.
1: 채권의 속성은 어떠한지
0: 그렇죠.
1: 금의 속성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0: 네, 그렇죠.
1: 거.
0: 네네.
1: 그 이후에 본인이 선택한 길을 또 뚝심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0: 네네.
1: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부의 갈림길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AI입니다.
0: 네네.
1: AI가 있던 시절과 없는 시절의 갈림길도 다를 거 아니에요?
0: 저는 굉장히 큰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갈림길을 5가지 정도로 제시했는데 그중에 네 번째로 제시한 갈림길이 AI 혁명이에요. 이게 AI라는 거는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거는 생산성의 개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까지 있어왔던 어떤 성장을 바꾸게 됩니다. 잠깐
1: 네.
0: 볼게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IT 혁명이 일어났을 때나 어떤 때나 다들 이 정도면 인류의 성장은 대충 멈춘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1: 그쵸.
0: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타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대충 다 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새로운 성장을 만들려면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볼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요.
1: 네.
0: 저 기사님 제가 이 볼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딱 얘기하면 마음속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이건 이미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거 과연 틈새 시장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0: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모두가 쓸 때 그 성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2006년도 7년도 아직도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네.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혹시 위에 선반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네네네.
0: 그 선반에서 그렇죠. 신문 올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딱 타면은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 저게 딱 신문 있으면 짚거든요.
1: 그쵸.
0: 근데 신문 딱 짚었는데 경제 신문 아 이렇게 되고 딱 짚었는데 스포츠 신문하면 너무 좋아했던 그 기억이 막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기억이 이제 생생한데 요즘 제가 가끔 타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 선반 없지 않나요?
1: 선반도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네. 거의 뭐 신문을 보는 사람도 없죠.
0: 신문 사람에서. 보는 사람 있으면 진짜 엄청나지 않을까요? 책 보는 사람 가끔 보이거든요. 오, 멋있어요.
1: 아, 멋있어 보이죠.
0: 왜냐면 다 이러고 뭐, 저도 이러고 있거든요.
1: 예, 스마트폰.
0: 이러고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 풍경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없었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은 하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죠.
1: 그렇죠.
0: 없었던 게 생겼는데 그걸 모두 갔으면 그때는 스마트폰 공장이 만들어져서 미친 듯이 쏟아내야 되잖아요.
1: 네.
0: 참고로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우리 끝났다고 했어요.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다 무너졌으니 우리 뭘로 살아? 이랬거든요. 그때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그게 갤럭시 2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무언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고 AI는 또 스마트폰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확장성이 엄청나거든요. 그 확장성 속에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지금 알고리즘 방식에서 이제 ChatGPT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미래에는 피지컬 AI로 간다고 하면 하잖아요. 피지컬 AI는 범용성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모두가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뭐 구경제, 신경제 막 나누잖아요. AI는 신경제고 구경제다 이렇게 하는데 이 AI라는 신경제가 구경제에 접목될 게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아마 세상에 없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핵심적인 킬러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미래의 성장을 자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데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미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생활을 또 바꿔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0: 네네.
1: 그러면 얼마 전에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도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AI 시대에는 그럼 성장은 계속 열리겠지만 물가라든지 그게 또 거시경제는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0: 네네.
1: 금리를 비롯해서
0: 네네.
1: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0: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건데 AI라는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I라는 성장은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거시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국가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아유 큰일 났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본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돈 쓴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은요 국가가 빚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게 성장도 힘든데 만만치 않은데 이제는 돈 풀기도 쉽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빚이 많아서 돈 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빚이 있는 걸 어떻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볼게요. 빚이 많으면 무조건 무너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부채의 금액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채 비율도 중요해요.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빚이 100억 있어요. 아 끝났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연봉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1: 별거 아니죠.
0: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1: 그쵸.
0: 소득 대비. 내지는 연봉은 100억이 아니지만 빌딩 1조짜리가 있어요. 아, 뭐 이런 거죠. 편안한 사람이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부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
1: 그렇죠.
0: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부채 금액 자체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장 대비 부채를 봐요. 그래서 GDP 성장 대비 과연 부채가 어느 정도냐. GDP 대비 부채 비율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장보단 부채가 작길 바래요. 그러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성장을 강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돼요.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빚을 갚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는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빚내서 돌던 돈이. 그러면은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원치 않죠. 이거 잘못했다가 30년 누워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1: 네.
0: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장을 끌어올리는 게 나아요. 근데 성장을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장이 강해지잖아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요.
1: 네.
0: 그럼 물건을 살려는 수요가 강해지고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1: 그렇게 되겠죠.
0: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선 금리가 오르면 쥐약이에요. 왜?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그러면 회의론에 빠져요. 부채를 줄이는 건 어렵고 성장을 강화시키면 물가랑 금리가 올라서 결국에는 부채 부담을 더 키우니까 그럼 성장에도 의미 없고 부채 줄여도 의미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회의론에 빠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캐비넛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예요.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만들어요.
1: 네.
0: 볼펜을 딱 만드는데 이 볼펜이 예를 들어서 원가를 1,000원을 투입했더니 이 볼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개당 생산 원가가 100원이죠.
1: 네.
0: 여기에 10% 마진을 붙이면 110원에 팔면 될 거예요.
1: 네.
0: 근데 갑자기 로봇가 등장했어요. 로봇가 밤새도록 만들어요. 그랬더니 와 1,000원을 투입했더니 이런 볼펜을 10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생산 원가가 10원이죠.
1: 네.
0: 여기에 10% 마진 붙이면 저는 11원에 팔 수 있어요.
1: 네.
0: 가격이 싸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들이 더 살려고 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벽돌폰 500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옛날에,
1: 옛날에.
0: 회장님 폰.
1: 예.
0: 그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사잖아요.
1: 그쵸, 그쵸.
0: 5만 원이 되면 오, 나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널리 쓰게 돼요. 그게 스마트폰 혁명으로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0원일 때는 안 사던 사람들이 11원일 때는 살려는 저변이 훨씬 늘어나죠. 그럼 모두가 이 볼펜을 쓰는 세상이 와요.
1: 네.
0: 그럼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면 강력한 성장이 나오겠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볼펜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자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이 강해지니까 수요가 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아까 보시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로봇가 만드니까 110원 하던 게 지금 11원에 팔고 있죠.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성장은 강한데 물가가 되려 안정이 되죠.
1: 네.
0: 그러면 금리도 낮아요. 그럼 성장은 강한데 금리가 높지 않으니까 위에 부채가 녹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A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생산성 향상의 그렇죠. 끝판왕.
0: 그렇죠. AI에 대해서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캐비넛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이상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렇고 뭔가 하나둘씩 자동화되고 기계화될 때마다 생산성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0: 그렇죠.
1: 이제 AI 또 로봇의 시대가 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또 다만 안심할 수는 없겠어요. 그 가는 길마다는 또 울퉁불퉁한 또 이제 물가 변수들이 또 생길 테니까.
0: 그러니까 이제
1: 굉장히 이건 길게 본 거고.
0: 긴 텀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잠깐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AI 쪽 전문가분들 많이 뵙거든요. 그 조언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문과예요. 그래서 AI 기술 같은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거인들한테 조언을 들을 때 되게 많이 배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분들도 자기들이 많이 틀렸다고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틀렸냐. 당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대요. 지금 AI의 진화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빠르구나. 근데 이 얘기는 누구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빠르거든요.
1: 네.
0: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보단 느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내일 큰 돈 벌고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AI 혁명이 내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저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무언가 주가가 세게 오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더 빨리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 주식을 샀는데 스페이스X 주식이 미친 듯이 뛰잖아요. 그럼 우주에 내일 갈 것 같아요. 내일 이미 우주에 달나라에 떠다니는 느낌 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AI라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보단 빠르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보단 느린 것 같아요.
1: 항상 금융시장은 너무 앞서가죠.
0: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근데 시장은 그런데 전문가들이 기대보다 실제 AI는 더 빠른 거죠. 근데 신기한 건 투자자들은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궤적이 이렇게 달려가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느린 것 같은데 내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가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태클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줘야 한다면 이렇게
1: 충격.
0: 출렁.
1: 네.
0: 출렁출렁 할 수 있죠. 그래서 험노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대표님 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지만 어떤 길이든 탄탄대로는 거의 못 보지 않으셨어요?
1: 하다못해 포장된 길에도 이렇게 도로 파인대가
0: 그렇죠.
1: 있고 요철 구간이 나오고 합니다.
0: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길이 맞겠지만 그 길로 가는 그 중간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험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어느 속도인지도 사실 산업의 시간과 기술의 시간 또 금융시장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그렇죠. 알아요. 근데 이게 내 계좌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면은 모든 판단이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0: 네. 맞죠.
1: 그래서 항상 길게 보는 또 습관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왜 예전에 쓰신 책에서도 고성장 고물가 뭐
0: 아,
1: 저성장 뭐 저물가 국면 그 내 분면
0: 아, 네네.
1: 표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0: 네네.
1: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면 매크로를 바라볼 때 큰 툴로 두 개를 봐요. 성장하고 물가를 보거든요. 그럼 성장은 두 가지가 있죠. 고성장, 저성장.
1: 네.
0: 물가는 두 가지가 있죠. 고물가, 저물가. 그럼 고성장, 저성장과 고물가, 저물가를 합치면 두 개씩이니까 2 곱하기 2라서 네 개의 국면이 나오죠.
1: 네.
0: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네 개가 네. 나와요. 그러면 이 네 개의 국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요. AI의 성장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하냐면 AI의 성장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킬 거야. 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1: 장기적으로. 네.
0: 그러면 성장은 강한데 물가가 약하죠. 그러면 되게 그림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라는 걸 그려볼게요.
1: 네.
0: 이게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매출에서 내가 돈 번 거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순이익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러프하게 보면. 근데 자, 보시죠. 성장이 강하대요. 고성장이래요.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늘겠죠. 성장이 세니까. 근데 저물가래요. 비용은 줄겠죠. 그럼 그 벌어들이는 건 많은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마진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그러면 고성장 저물가 시대에는요 주식만큼 좋은 게 없죠. 너무너무 탄탄한 거죠.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브라이트한 미래를 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을 끝없이 높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했는데 이게 둘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했는데 저성장 고물가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위에는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겠죠. 그럼 마진의 압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했다가 저성장 고물가가 나올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헉 하고 쫄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겠죠.
1: 그게 지금인가요?
0: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AI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AI가 실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I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고성장 저물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가 만약에 쉽지 않다 여러 가지 태클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성장 자체는 위축이 되는데 물가는 쉽게 안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이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주식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천착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살 것 같애라고 했는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1: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하다가 또 긴가민가 하면서 또 혼란에 그렇죠. 빠지고 그게 사실은 또 변동성이 생기는 시장이고.
0: 네네.
1: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 AI 시대가 맞는데 그 사이에서는 저성장 고물가가 나타날 수 있고
0: 네네.
1: 그게 홍로라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성장 고물가 가기 전에 고성장 고물가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미국도 똑같은데 미국 연준에서도요. 케빈어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죠.
1: 네.
0: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니까 미래에 지어야 될 걸 다 땡겨서 지어요.
1: 그렇죠.
0: 그럼 원자재 비용 들죠. 인건비 들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사와야 되죠.
1: 가격도 올라가고.
0: 그렇죠. 그러면 단기로는 결국에는 성장이 집중이 되고 원자재 수요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원자재나 반도체 가격 뛰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치플레이션이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가져오게 되니까 우리는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앞에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저변을 깔아야 되니까 빌드업 과정에서는 고성장 고물가를 만날 수도 있죠. 내지는 이게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오히려 고성장 저물 고성장 고물가가 아니라 저성장 고물가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바라볼까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점이죠. 그건 고성장 저물가고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AI가 궁극적으로 잘 된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미래에는 꽤 강한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0: 근데

0: 그 가는 길엔 고성장 고물가 내지는 저성장 고물가라는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꽤 많은 험로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 수석이 되고 싶어요. 그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아요?
1: 그렇죠.
0: 다들 놀 때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굉장히 힘든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1: 땀 눈물 흘려야죠.
0: 네네.
1: 근데 그 과정을 또 많은 투자자들은 내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도 또 같이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그렇죠.
1: 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자산 배분,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뭐 세계에서 최강대국 또 AI를 선도하는 나라 미국을 또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0: 그렇죠.
1: 아, 미국에는 또 트럼프라는 변수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0: 네.
1: 투자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달러의 패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한 시각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으로 그 어떤 이론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거나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시대는 갔다. 끝났다. 이런 생각들도 되게 쉽게 하고 그래도 다시 올라오면 그래도 미국이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 왜냐하면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서 스토리가 따라가는, 내러티브가 내러티브를 스토리를 퍼포먼스로 증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할 때는 다들 아 미국이다 이러다가 달러가 휘청하잖아요. 그러면 아 미국이 되게 위험하다. 그럼 그때부터 막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뭐 아, 빚을 많이 늘렸고 전쟁이 너무 오래가고 아마 이런 얘기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투자도 우리가 보면은 뭐 S&P 500은 꾸준히 올랐잖아요. 아, 탄탄대로잖아요. 안 그래요. 중간중간에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기노업에서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의 패권은 함부로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1: 그쵸.
0: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고 이거 달러 패권 위험하다며 미국이 빚이 많다며 미국이 빚이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케이스를 겪어봤어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물건을 사고 전 세계가 그 미국에 돈을 빌려줘요.
1: 네.
0: 미국이 물건을 다른 나라 걸 사주면 달러를 주겠죠.
1: 네.
0: 그 달러를 미국의 채권에 투자해요. 그럼 미국의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불한 달러를 미국에 또 빌려주잖아요.
1: 네.
0: 미국은 이 돈 갖고 또 소비를 해요.
1: 네.
0: 그럼 또 이 나라 쪽으로 계속 재화를 다른 나라에서 끝없이 사오고 끝없이 달러를 줘요. 그리고 그 끝없이 준 달러로 미국 채권을 투자하죠. 그러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미국한테는 거대한 채권자예요.
1: 네.
0: 미국은 거대한 채무자가 되죠.
1: 그렇죠.
0: 그러면 딱 보면 채무자잖아요. 거대한 채무자면 느낌이 어떻죠? 빚이 많은 사람인데.
1: 불안하죠.
0: 위험해 보이죠. 불안해 보이죠. 그러면 무언가 이쪽에 윽 하는 순간 봐봐. 거대한 미국의 부채가 문제가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갖게 돼요. 아마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종종 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거대한 채무자잖아요.
1: 네.
0: 그럼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응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채권을 팔면서 미국의 국채를 팔면서 들어오게 되면 미국은 부채 문제 때문에 침몰할 수도 있겠죠.
1: 네.
0: 이걸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1: 그렇죠.
0: 근데 조금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달러를 많이 벌었잖아요.
1: 네.
0: 그 달러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아마 미국 자산을 사야겠죠. 그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겠죠.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15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거든요. 많이 빌려주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가 많이 빌려준 돈을 많이 빌려준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갚으라고 콜하잖아요. 그럼 네. 홍길동은 죽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콜할 수 있을까? 코라는 순간 홍길동이 죽는데 그럼 우리도 같이 죽잖아요.
1: 내 돈 못 받죠.
0: 그렇죠. 결국에는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많이 빌려준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트러블은 뭐냐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발을 먼저 그렇죠. 못 빼는 거예요.
0: 작년에 관세 때린다고 했을 때 네. 미국이 다른 나라들 괴롭힌다고 하니까 미국의 채권자들이잖아요. 다
1: 예.
0: 미국 국채 던져가지고 응징한다고 했거든요. 아무도 못 던져요. 중국도 못 던지고 일본도 못 던지고
1: 중국이 좀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0: 거의 못 팔았어요. 중국은 왜요?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분위기 안 좋을 때 던지잖아요.
1: 일거에.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분위기 안 좋을 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다 팔리지도 않고
1: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
0: 그렇죠.
1: 던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채권의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줬을 때는 막 뭐라고 할 수 있죠. 100억 빌려주잖아요.

0: 얘가 다치면 큰일 나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면 채권자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미국이 참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휘청휘청할 때마다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부채 문제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항상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들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제 공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위험한 순간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수를 해요. 그렇게 싸우던 애들이. 악수할 때가 어떻게 악수하냐면 이러면서 악수해요.
1: 같이 누구 먼저 쓰러지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죽기 싫으니까 공조를 하는 거지.
1: 거의 그냥 부축해주겠다라는 그렇죠. 의미의 악수 아닙니까?
0: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투자를 바라볼 때 미국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 미국이 갖고 있는 탁월한 성장도 바라보지만 미국이 달러 패권이라든지 부채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노업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저는 생각인데 기본 골자인데 다만 모든 길에는 무슨 말씀드렸냐면 험로가 존재한다는 말씀드렸죠. 그 험로는 끝에는 좋아질 것 같지만 중간중간 계속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미국 국채를 다 던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험로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미국이 험로를 딱 겪었을 때 미국 자산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 자산이 막 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만 갖고 있죠. 다른 나라 자산이 확 뛰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때 미국은 많이 안 오르는데 전 세계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동해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같이 두 개를 다 갖고 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다른 나라 미국 이외의 지역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져가면 여기가 아닌가 하면서 이 전체가 넘어올 때가 생겨요.
1: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홀짝을 맞추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1: 그게 안 되니까 분산이 필요한
0: 그렇죠.
1: 거고.
0: 그렇죠. 이게 지역 분산, 종목 분산.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르는 거에 막 따라가잖아요. 차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근데 가끔씩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많이 가던 길이에요. 알아요.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익히. 그럼 여기서 여기 더 먼저 가도 신경 안 쓸 때 있죠. 그냥 그냥 아유 뭐 저 끝에 가면 다 만나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면 얘기가 다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보다 탄탄한 성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미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비우고 가야 되느냐? 그럼 차선 바꿔요. 왜냐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1: 그렇죠.
0: 나만 안 나갈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눠놓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투자의 코어 쪽에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산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지수 투자, 종목 투자할 때 어떤 거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를 때는 S&P 500 사서 그냥 오래 갖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기노업에서는 S&P 500과 같은 미국에 있는 주요 지수 이런 것들 미국 주식을 조금은 담아놓는 게 코어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1: 그렇죠. 사실 뭐 S&P 500이라는 500개의 기업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 글로벌 네네. 기업이라는 또 그렇죠. 상징성도 있고요.
0: 네네.
1: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왔다 갔다 내가 이쪽 길로 가면 더 빨리 가겠지라는 거는 사실 자기 주도성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선택하면 이 길이 오를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서 시행착오들을 또 많이 겪어요.
0: 네.
1: 그러다가 결국은 아 결국 그래서 포트폴리오구나 그렇지 또 느끼게 되고요. 네.
0: 그러니까
1: 이거 반복입니다.
0: 이거 IRP 계좌 갖고 계신 IRP 계좌는 퇴직연금 계좌라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시고 요즘 가끔 IRP에서도 사팔사팔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거의 IRP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1: 예.
0: ISA도 좀 덜 움직여요.
1: 약간 그 계좌가 MTS로 매매하기가 살짝 불편해요.
0: 불편한 것도 네. 있고 약간 기노업이니까. 근데 네. 이제 일반 계좌는 사팔사팔 많이 하시잖아요. 성과를 보면 IRP가 압도적이에요.
1: 제 얘기인가요?
0: 아 죄송합니다.
1: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0: 네, 통계적으로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꾸준히 잡아놓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좀 하나 그런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책에다가도 그 조언을 썼거든요. 이 갈림길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0: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 남자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삼촌들도 그렇고 이제 계곡에 놀러 간 거예요. 네네. 근데 어린애가 저만 갔어요. 왜 저만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저한테 이게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딱 평상 깔아놓고 매운탕 끓이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약주도 드시면서 이제 좀 고스톱 드시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술 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 삼촌이 저한테 이 족대라고 해서 이 그물 같은 거 뭔지 아시죠?
1: 물고기 잡는
0: 거. 물고기 잡는 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주시더라고요. 이걸로 딱 기억나는 게 다 삼촌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이걸로 피리미 잡아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리미 잡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삼촌은 뭐 하셨냐면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항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약간 통발 비슷한 건데
1: 통발
0: 쭉 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떡밥을 발라서 물 속에 딱 어디 이제 이렇게 해서 돌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물 속에 통발처럼 있잖아요. 거기 물고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1: 냄새 맡고 오죠.
0: 그렇죠. 떡밥 발라놨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게 해놓은 그 뭔가 맞아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3시간을 뛰어다녔거든요. 체력도 좋고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결국에 깨달았어요. 3시간 뛰면서 물고기가 저보다 빠르다는 거. 못 잡더라고요.
1: 어린이 오건 형은 그렇죠. 현명했네요.
0: 예, 그렇죠.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현명하다기보다는 마지막에 3시간에 형 멘탈 털린 거죠.
1: 깨달았어.
0: 근데 이제 너무 근데 한 마리 잡았는데 보람차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딱 나오는데 삼촌이 이제 계속 3시간 동안 쉬셨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노셨거든요. 근데 딱 어항을 드시는데 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어항 두 개를 넣으셨거든요. 다음 걸 드는데 마음속으로 제발 없어라 이랬거든요. 더 많아요. 메기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허, 너무 너무 어렸을 때 현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그쵸.
0: 노셨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항 달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어항에다 이렇게 떡밥 발라서 물속에 넣어놨어요.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실수한 게 물살이 센 데다 넣었어요.
1: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0: 그러니까 떡밥이 다 날아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올 리가 없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넣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가 문제냐면
1: 못 기다려.
0: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그 기억나세요?
1: 계속 들여다보죠.
0: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매 정거장마다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1: 계속 물어보고.
0: 정거장마다 물어보거든요. 가만 못 있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못 앉아 있고 창문 보면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막 창문에 하 이게 막 입김 붙고 막 그러잖아요.
1: 가만히 못 있죠.
0: 가만히 못 있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기 과연 들어올까. 그래서 계속 1분 단위로 가서 들여다봤어요.
1: 그러니까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오니까 물고기들 다 도망가죠.
0: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안 들어오나.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알았어요. 저 때문에 안 들어온 거라는 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어항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투자를 하면 지금은 정보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거든요. 30년 전 계곡의 물고기보다 지금 3배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족대 들고 뛰면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더 빨라졌어요. 근데 3배 빨라진 물고기인데 어항은 안 통할까?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빨라도 쉬어야 돼요. 그 물고기가.
1: 그렇죠.
0: 그러지 않아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오겠죠. 다만 뭘 해야 되냐면 어항을 두잖아요. 계속 들여다보면 계속 의구심이 생기니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1: 뭡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갈림길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길목에 놓고 기다려야죠. 어떤 때는요.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날 때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요즘에도 왜 간접 투자한다고 펀드 네, 또 자산운용사에 맡겨놓고 계속 전화하시고
0: 예.
1: 이 종목 왜 안 샀느냐.
0: 네네.
1: 남들이 이 종목으로 대박 났다는데 너희 펀드 왜 안 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시라고 그럼.
0: 저는 물론 자기가 투자한 거에 현황에 대해서 듣고 스터디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뭐랄까요 이게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조바심 많이 내시는 건 오히려 조금 더 투자할 때 오판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럼 어항을 치워서 딴 데 또 놓고 딴 데 또 놓고 떡밥 다 날아가고 계속 가서 들여다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림길을 택할 때는 어디가 좋은 길목인지를 보고 거기다가 놓고 기다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기 주말농장 같은 데서 이렇게 씨앗 심잖아요.
1: 네.
0: 애한테 얘기해요. 이거 바로 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여줘요. 아 이게 좋지 않아? 이거 바로 나는 거 이렇게 날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느끼는 감흥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갔을 때 탁 자라있는 걸 봤을 때 느끼는 거하고 다르죠.
1: 좀 시계열이 긴 거, 시간이 네, 그렇죠. 오래 걸리는 걸 좀 보여주고 증명해 줄 필요가 있네요.
0: 기다림은 가치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0: 말씀은 약간 긴 호흡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조언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 기다림은 가치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오건영 단장님의 이번 신간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이 내 앞에 놓여있는 앞으로 갈려있는 길일 수도 있지만 네네.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저 네네. 갈림길 중에서 하나로 이 Y자처럼 밑에 깔때기로 들어오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0: 그렇죠. 예.
1: 좋습니다. 또 이게 그 뭔가 벌어져 있는 길 그거를 옆으로 눕혀놓으면 K자가 되거든요.
0: 그럼
1: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덕분에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경상수지 읽어가고 있는데 예. 내수
0: 네네.
1: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수도권 핵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K자의 윗단에 있겠지만
0: 네네.
1: 그게 아니라면 이게 사실 뭐 정치나 뭐 행정당국에서도 못하는 건데 이 K자의 간극을 과연 좁힐 수는 있을까 어떻게 네네. 해야 할까 아니면 개개인의 네. 삶에서라도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요.
0: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양극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는 변하는 것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죠.
1: 그래갔죠.
0: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당시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억만장자라고 했잖아요.
1: 네.
0: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양극화가 좁혀져 있을까? 아니면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벌어져 있을까? 저는 벌어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양극화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로만 나타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도 나타나요. 국가별로도. 미국과 비미국의 양극화도 존재하지 않나요? AI와 BAI의 양극화도 존재하겠죠.
1: 그럼.
0: IT와 BAIT의 양극화도 존재하고 부동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에브리웨어에서 펼쳐져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되게 어려운 건 그럼 AI 쪽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K자의 상단이잖아요. 양극화의 상단에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부는 과연 재정정책을 쓸 때 경기부양을 할 때 어디에 돈을 줘야 되느냐. 사실은 K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되는 쪽하고 어려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영지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복지를 해준다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돈이 많지 않아요. 빚이 많아요. 빚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 미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줘야 돼요. 그죠?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줄 때도 성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밑빠진 독에 물을 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양극화라고 했죠. K자의 상단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K자가 전 세계로 펼쳐져요. 그럼 미국의 AI와 미국의 BAI가 있겠죠. 일본의 AI, 중국의 AI, 한국의 AI, 유럽의 AI 쫙 K자의 상단끼리도 경쟁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중국의 AI는 중국 당국이 지원해준대요.
1: 그렇죠.
0: 미국도 트럼프가 보호해준대요. 그러니까 수출 뭐 이런 것도 막 도와주잖아요. 관세 때리고. 중국이 못하게 누르고.
1: 네.
0: 유럽도 도와주고 일본도 도와준대요. 다카이치 내각이 지금 AI 지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을 하려면.
1: 당연히 똑같이
0: 해야죠. 왜냐하면 K자의 상단끼리도 탑핑이 되려고 경쟁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재정정책도 AI 쪽으로 가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성장이 더욱더 두드러지겠죠. 다른 국영제보다. 그러면 야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AI라는 거는 확장성이 되게 높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럼 우리가 AI가 될 수 있냐? AI 전문가가 바로 다 되어야겠네?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국영제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면 이 국영제를 AI하고 접목시키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은 신경제였고 인터넷 이외의 것들은 국영제였지만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이 다 홈페이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사실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이 결국에는 어떤 전산 시스템 플랫폼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프라인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잖아요. 국영제와 신경제의 조합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무언가 국영제의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경제하고의 융합을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인지 요즘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융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나는 AI가 되고 뭐 전문가가 되고 내가 테슬라가 될 수 있겠어? 내가 스페이스X가 될 수 있겠어? 될 수는 없겠지만 이건 가능하죠. 내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구글이라나 알파벳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그렇죠. 기업들의 성장을 그 과실을 주식 투자라는 형태로 배당으로 쉐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K자의 상단에 있는 AI 관련 기업들 있죠. 이런 데에 긴 호흡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 자체가
1: 네.
0: 과거에는 되게 부정적인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1: 폐가 망신한다고.
0: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 느낌이잖아요.
1: 부모님 세대에.
0: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관점보다는요.
1: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0: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미래의 성장을 쉐어할 수 있는 나는 알파벳의 주주야. 나는 애플의 주주야.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야. 이런 관점에서 기노업으로 한번 바라보게 됐었을 때는 주식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우리가 양극화해서 이 간극을 좁힐 때 어떤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1: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더 편하죠.
0: 네, 그렇죠.
1: 그런 분들은 뭐 개별 주식이라기보다는 대표 기업일 테고,
0: 네, 그렇죠.
1: 대표 지수일 테고 네. 하니까 아까 그 IRP 연금 계좌 수익률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0: 네.
1: 하신 것처럼,
0: 네, 네.
1: 몇 가지 좀 갈림길을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가지고,
0: 네, 네, 네.
1: 갈림길 사이에서 좀 부딪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관세가
0: 네네.
1: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0: 네네.
1: 그거를 뭔가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 좀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상 예를, 또 예, 가까이 보면 헷갈려서
0: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는 걸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3, 4월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 났잖아요.
1: 네.
0: 이란 전쟁이 얼마나 갈지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동 쪽 전문가분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모르죠. 트럼프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언제 전쟁 끝날지. 근데 전쟁이 끝나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1: 트럼프도 끝내고는 싶어 하는데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맨날 뉴스 보다가 새로고침 하다가 아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나중에 깨달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를 딱 올해 말까지만 한다. 그러면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근데 투자를 길게 한다. 5년 정도 보면 5년 안에는 이란 전쟁이 끝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1번, 2번. 끝나진 않더라도 영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작년에 관세 때문에 신경 썼는데 지금 관세 부과하고 있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잠깐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5년쯤 지나면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게 시장이 적응하겠죠, 그 이슈에. 그럼 그때부터는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가 1년으로 바라보면은 전쟁이 언제 끝나요? 이게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5년 이렇게 긴 시계열로 바라보면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거잖아요.
1: 네.
0: 그때 나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지는 그때 나는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준비해 놨어야 돼요?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언제 끝나요라는 불가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흔들렸다가 되돌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그때 더 준비가 돼 있다면 그 회복의 탄력을 더 세게 향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고민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길게 바라봤었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플랜카드 같은 건 붙일게요. 아 이대호 대표님 환영합니다. 라는 건 이제 플랜카드 붙일 때 딱 제가 이렇게 붙일 때 뒤에 한 명이 봐줘야 되죠.
1: 네.
0: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제대로 붙였는지 봐봐.
1: 왼쪽이도 봐 오른쪽이도 그쵸? 봐 이렇게. 예.
0: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봐요.
1: 아 멀리서 봐요.
0: 뒤에 있는 사람이 보죠. 그러지 않나요? 예. 물론 뒤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슈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긴 호흡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질문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그런 여러 가지 컨플릭이 생겼을 때는 얘를 눈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불가지의 영역에서 천착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답 없는 고민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얘가 eventually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한 5년 지나면 미국이 네네. 이란을 타격했던 게 몇 년도였더라?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예.
1: 우리는 또 적응을 또 하고 있고 오늘은 오건영 단장의 신간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예.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어항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나면 결국 어항을 나누어서 잘 세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림이 중요하겠죠. 그게 시간의 가치

0: 아닐까요? 갈림길을 고려하여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빌드업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 책을 갈무리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1: 기다림이 가치를 만든다는 것도 들어는 봤지만 그 길로 우리는 가고는 있는가?
0: 네.
1: 한 번쯤 또 점검이 필요한,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삼북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 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특보의 3단계 중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과 밀양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이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도, 남부 대부분 지역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26도, 제주 27도 등으로 대부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과 부산 33도, 전주 34도, 대구 37도, 경주와 양산 38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릉과 평창, 음성과 울진, 양평 등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광주 광양, 대구 중부, 달성 북부와 남부, 경북 경산과 청도, 고령, 포항, 경주 중북부와 남부, 그리고 경남 양산과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합천 중부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발령합니다. 소방당국이 어제 오후 전남 광주 해남군의 도로변에서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밭일을 하다 어지럼 증세를 보여 숙소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늘어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내국세는 390조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5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증가한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꺼져가는 성장 잠재력의 반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내 안전한 통항과 관련한 기술적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이란 외무부가 현지 시각 26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테헤란에서 오만과 수차례에 걸쳐 외무차관급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양국 간의 기술적, 정치적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상황에는 아직 어떤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배럴당 유가는 두바이 유가 약 $90,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89로 일주일 전보다 $10 정도 올랐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0주 연속 내렸지만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운임이 급등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배로로 운임 상승을 꼽았습니다. 응답 기업 10곳 중 8곳은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의 20% 미만으로 반영했다고 답했으며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업도 32%에 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영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파영관은 전력 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 관입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한전이 발주한 400건 가까운 파영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물량 비율 등을 합의했던 14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8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LAFC는 한국시간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5분 선제골을 뽑아내 이번 시즌 3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엔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경남 중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어제에 이어 인사드립니다. 시민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은퇴를 한 고령층은 아무래도 대출이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죠.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선 이럴 때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을 비롯해서 고령층의 돈 가뭄을 해소할 다양한 상품과 대안을 알아보고요. 이어서 주간 자동차 정보에서는 휴가철 오가는 길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소식 전해드리고요. 하반기 국내 자동차 산업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가깝게 푹 쉬어가기. 바로 2026 올해 여름휴가 흐름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또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스페인 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게 된 이강인 소식, 또 3경기 연속 득점포를 쏘아올린 LAFC 손흥민의 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는 KBS 1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KBS 앱 콩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자,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조금 전 오후 5시경 정점을 찍었고요. 이후 지금은 계속해서 정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부 노선에선 한 구간에 10km대 정체가 남아있어서 시간 여유는 가지셔야겠고요. 자세한 정체 구간에 앞서서 주의하실 사고 지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35번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한 건 발생했습니다. 통영 방향으로 진주분기점을 약 4km 지난 지점에 위치한 4001터 터널 부근인데요. 터널 진입을 앞두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한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km가량 후방 정체까지 생겨난 만큼 전방 주시 잘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부안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 이동하신다면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 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 정체 여전히 11km가량 길게 이어지고요. 이후로는 입장휴게소부터 안성나들목까지 그리고 양재부터 반포 사이에서도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그래도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춘천 분기점과 강일 부근에서만 짧게 주춤하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0: 도 경기권에서만 정체인데요. 둔내터널과 북수원 그리고 둔대 부근에서 짧게씩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현금이 없다.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고령층 상당수가 처한 현실을 대변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와 또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시니어 전용 상품들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3: 네. 요즘 은행권 시니어 금융상품이 부쩍 늘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2: 네.
3: 아나운서님도 대출 해보셨죠?
2: 아니요. 저는 대출 아직까지 안 해봤어요.
3: 해보셨다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2: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대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2: 뭐 신용. 네. 뭐 신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3: 신용도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뭐 가장 큰 거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제 담보 제공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가 없을 때는 신용 같은 걸로 이제 대출을 하게 되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야. 마이너스 통장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한도를 꽤나 많이 신용대출로 해줍니다. 근데 이게 신용대출이거든요. 근데 은행들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2: 네.
3: 직장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월급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가정하에 대출을, 신용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이 없잖아요.
2: 네.
3: 흔히 말하는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은행들도 뭐 대출을 해줄까요?
2: 조금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3: 어렵겠죠. 어렵죠. 아무래도.
2: 네.
3: 그런데 직장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믿고 올 수 있는 뒷배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2: 네네.
3: 그러면 계속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연금 수령 고객을 겨냥한 연 0.1%대에서 1%대의 초저금리 소액 대출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제 급한 돈들이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소액 대출 플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인 건데
3: 네.
2: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3: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 네.
3: 먼저 신한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기초연금 비상금 대출입니다. 기초연금을

0: 있고요. 두 상품 모두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라 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쓴 만큼만 이자를 냅니다. 아나운서님 뭐 없으시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잘 모르시죠?
1: 네. 네.
0: 마이너스 통장처럼 내 통장에 한도가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꺼내 쓰는 방식이고요. 다만 이건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금액이 아주 소액이잖아요.
1: 네.
0: 그만큼 장기 생활비 용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병원비나 공과금, 경조사비 같은 갑작스러운 소액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은행들이 이렇게 시니어 금융에 공을 들인다는 건 그만큼 고령층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0: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상품들이 나온 데 대해서 네. 마음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요. 배경에는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
1: 와.
0: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21.2%까지 올라갔습니다.
1: 네.
0: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시대가 된 거죠.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를 하는데요. 한국은 2024년에 이미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년 사이에만 58만 명이 넘게 더 늘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많이들 뭐 보셨겠지만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삼각형이던 인구 피라미드가 이젠 중간 부분이 두터운 시대가 되었고 미래엔 역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어간다는 내용 들어보셨을 텐데요. 따라서 은행들이 이 시장을 더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발맞추어 상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024년에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한 건데
0: 네네.
1: 그렇다면 고령층의 실제 자산이나 또 소득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0: 네. 통계청의 2025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1: 네.
0: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각종 연금을 다 합쳐서 월 평균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1: 월 평균 수령액이 그래도 한 100만 원?
0: 생각보다 좀 심각하죠.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그렇구나.
0: 그런데 자산의 80% 이상은 또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1: 네.
0: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구조가 통계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앞서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앞서 말씀드린 은행권 소액 대출이나 뒤에서 말씀드릴 실보론, 주택연금 같은 제도들이 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할 것 같아요.
0: 네. 고령층의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인데 OECD 기준으로 한국의 최근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4.8%의 약 2.7% 정도 수준인데요.
1: 네.
0: 특히 연령대로 보면 더 뚜렷한데 75세를 넘어서면 빈곤율이 54%까지 올라갑니다. 두 명 중 한 명이란 뜻이죠.
1: 네.
0: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비 같은 목돈이 필요하면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부업으로 밀려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소액 대출이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 금융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소액 급전 말고 정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목돈이 필요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보론, 정식 명칭으로는 노후 긴급 자금 대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 연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되면
1: 네.
0: 연간 연금 수령액이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거의 2배가 1,200만 원이니까
1: 네.
0: 한도까지 다 빌릴 수는 있겠죠. 다만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생활비 용도로는 쓰실 수가 없고요. 의료비,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의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네 가지 용도만 제한됩니다. 용도 제한이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고요.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는데 올해 3분기 기준 연 2.92%입니다. 시중 신용대출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죠. 이거 꼭 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뭐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하지만 매달

0: 이런 경우에 전공법은 주택연금 활용이 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집이 있는 경우죠.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그 집에 대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재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잘 이어져야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의 핵심은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산을 매달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통계를 생각하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춤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주택연금 제도는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제도라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지만 되는데 12억이 초과하더라도 지금은 각각 은행에서
1: 네.
0: 주택연금 비슷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들도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네. 그럼 이 상품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어떤 상품이든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 네. 의무가 따릅니다. 본인의 연금 수령액 안에서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 먼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입 조건과 판매 한도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미리 확인하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신한은행 상품처럼 총 한도가 정해진 경우는 선착순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비나 경조사비처럼 소액이 잠깐 필요할 땐 은행권 비상금 대출, 또 의료비나 보증금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그리고 매달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
0: 네.
1: 이렇게 상황별로 나눠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런 제도들 근데 잘 몰라서 못 쓰는 어르신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은행권 상품은 각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번,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는데 뭐 모바일 앱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고령층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족분들께서 좀 같이 이제 서치해 주시고 전화번호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정보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 지금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고령층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월평균 연금은 70만 원도 안 되는 평균적으로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은행권 초저금리 소액대출,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주택연금이라는 세 가지 안전판이 마련돼 있고 대출이기 때문에 뭐 상환의 의무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겠습니다. 트렌드 전문가 서유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3: 네.
1: 그래서 오늘은 올여름 휴가 트렌드를 짚어주신다고요?
3: 네. 요즘이 딱 휴가 절정 기간인데요.
1: 네.
3: 오늘은 2026년 여름 휴가 소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3: 올여름 휴가 키워드는 짧게 가깝게 푹입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1: 네.
3: 휴가를 보내는 방식을 바꿨거든요. 고물가의 항공료, 숙박비까지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또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1: 맞아요.
3: 대신에 멀리 오래 가는 대신에 가까운 곳에서 짧게 다녀오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쉬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변화를 숫자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휴가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고요?
3: 네. 이게 올해 가장 뚜렷한 변화인데요.
1: 네.
3: 지난달 리서치 기업이 성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1: 네.
3: 10명 중 7명 이상이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휴가 기간을 물었더니 1박 2일에서 2박 3일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일정이 10명 중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 진짜 많이 짧아졌네요.
3: 네. 오.

0: 예전 같으면 3박 4일이나 뭐 굉장히 일주일도 갔다 오는데
1: 맞아요.
0: 요즘 10명 중 8명 정도가 거의 나흘 안짝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5박 이상 길게 다녀오겠다는 분은 10명 중 1명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도 짧은 여행은 늘고 긴 여행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사정을 봐도 좀 비슷한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번 달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올해 기업 들의 여름 휴가도 평균 3.8일이라고 합니다. 휴가 일수를 3일로 정한 회사도 되게 많은데 결국 회사가 주는 휴가도 사람들이 원하는 휴가도 모두 짧고 굵게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휴가가 짧은 만큼 아무래도 국내 여행이 많겠죠?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만큼 가까운 데로 가는데요.
1: 네.
0: 이 같은 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내 여행을 계획한다고 했고 해외로 가더라도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해외여행은 100명 중 3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1: 아, 여름에는 강원도죠.
0: 그렇죠. 3명 중 1명이 강원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도 있고요. 수도권에서 오가기 편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 뒤로 이제 제주도, 부산, 여수나 통영 같은 남해안 도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대신에 차로 두세 시간 거리에서 알차게 보내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휴가가 짧아졌고요. 그러면 휴가 가서 뭘 하는지도 달라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쉼이 목적이 된 거네요.
0: 네. 예전에는 휴가라고 하면 관광지 여러 군데를 부지런히 도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휴가 스타일을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분들이 완전한 휴식과 힐링을 골랐습니다.
1: 네.
0: 볼거리를 많이 보는 여행이 아니라 숙소에서 푹 자고 근처를 천천히 걷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여행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쉬기 좋은 환경인가가 제일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비용 대비 효율, 오가기 편한 접근성 순인데 남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유명 관광지보다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느냐가 먼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숲이나 온천, 한적한 소도시에서 조용히 지내다 오는 여행 상품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같은 쉼이라도 뭔가 세대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쉼이라는 최우선이란 거는 정말 다 같았지만 그 안에서 결이 조금 달랐는데요.
1: 네.
0: 40대와 50대는 10명 중 6명 안팎이 완전한 휴식을 원했습니다. 평소 일과 살림에 치다 보니까 휴가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반면 20, 30대는 뭐 쉬면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그 지역만의 문화를 체험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동네의 이름난 식당, 전통시장, 작은 축제 같은 것을 찾아가는 시기인데요. 젊은 세대는 쉬되 먹는 것과 경험에서는 아끼지 않는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도 비슷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0: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 네.
0: 외국도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얘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요번에 나만의 이야기 아니야? 라고 얘기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유럽도 이제 조사를 유럽여행위원회가 지난 3월에 10개 나라 6천 명 가까이를 조사를 했는데 올 봄 여름에 여행을 가겠다는 유럽인이 늘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자기가 여행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들은 늘었는데 코로나 이전만큼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유럽인들이 또 휴가 오래 가기로 유명하거든요.
1: 네네.
0: 3주, 4주. 근데 여행 기간이 4박에서 6박 정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넘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1: 네.
0: 뭐 한 번만 가겠다는 응답도 늘었고요. 이게 유럽만이냐라고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아예 그 베케이션을 마이크로 베케이션, 마이크로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초미니 휴가쯤 됩니다. 3, 4일 안짝의 짧은 여행을 뜻하는데요. 뭐 정말 아예 집에서 쉬겠다, 스테이케이션, 조용히 있겠다, 콰이어트케이션 같은 말들이 뭐 유행할 정도로 이렇게 짧게 가깝게 푹은 우리나라

0: 그렇군요. 근데 결국 이렇게 바뀐 이유는 비용 때문인 걸까요?
1: 네, 핵심은 결국 비용인데요. 뭐 진행된 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분들이 올 여름에 휴가 비용이 가장 부담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중에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두 명 중 한 명은 이제 숙박 요금 인상이 가장 부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휴가철만 되면 숙박비가 껑충 뛰는 걸 다들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항공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서 네. 3명 중 2명이 여기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장거리 여행의 문턱이 확 높아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에서도 여행을 줄이거나 짧게 바꾼 가장 큰 이유로 하나같이 비용을 꼽은 겁니다.
0: 근데 그래도 여행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더 많이 여행은 사실 가고 싶어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 장거리 대신 가까운 여행지를 고른다. 뭐 해외 대신 국내로 바꾼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또 성수기를 피해서 일정을 조정하겠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시기와 거리를 조절해서 예산을 맞추는 건데요. 예약을 하는 방식도 훨씬 더 꼼꼼해졌는데 글로벌 커머스 여행 리포트를 보면 요즘 여행자들은 예약하기 전에 여러 플랫폼을 이미 돌면서요. 가격과 혜택을 비교하고 비수기나 사전 예약 할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에라 질러버리자 이런 충동 예약이 정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0: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6 여름 휴가 트렌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네. 올 여름 휴가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은 여행을 줄인 게 아니라 쉼을 골라 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말 며칠을 갔느냐, 얼마나 멀리를 갔느냐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 몸이 얼마나 회복됐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올 여름도 길든 짧든 기간에 상관없이 푹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트렌드 코리아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서유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상도 일부와 전남 광양에는 폭염특보의 세 단계 중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경남 밀양과 양산의 낮 기온이 39.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과 부산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경주와 양산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릉과 동해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전국 곳곳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신월천교 2차로에서 버스 화재 사고 처리 중이라 경계광주 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 심해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전 구간에서 수월해졌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에선 정체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경기권에선 광교터널 부근 그리고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부근까지만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6km 구간 밀리고 이후 쭉 수월하다가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에 자동차 회사들이 일제히 무상점검을 진행한다고요?
2: 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서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하계 휴가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자동차 무상점검은 국내 5개 제작사가 모두 참여하게 되는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쿠폰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에게 하나여 직영 그리고 협력점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고 르노코리아와 KGC 모빌리티, 한국GM 역시 거점, 직영 그리고 협력센터에서 무상점검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지는 각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 네, 주로 어떤 부분을 무상점검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이번 무상점검 기간 동안 지정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엔진 주변 부품뿐만 아니라 공조장치 상태, 타이어 공기압 마모 상태,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냉각수,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등의 점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작사별로 긴급출동반도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된 경우 가까운 정비소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정부도 발맞춰서 대비에 나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었던 만큼 지하차도 특히 짐출입 차단시설과 지능형 CCTV를 통한 비탈면 모니터링 등 기상이변 대응 태세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럼 올해 휴가철 이동 수요는 어떻습니까?
2: 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433만 명, 하루 평균 61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수치인데요. 승용차 이용률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 역시 전년 대비 0.6% 늘어난 543만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 응답자의 또 이 중 8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휴가철 출발 희망 시기는 7월 25일부터 31일 사이가 가장 많이 몰렸고요. 가장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이 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총 1억 433만 명, 하루 평균 614만 명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이렇게 이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 기간 하루 평균이 600만 명이 넘는 이동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2: 네, 그래서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확실히 평상시보다 11% 늘리기로 했습니다.
1: 네.
2: 또 고속도로 59개 구간에 갓길 차로를 임시 개방하고 일반 국도 9개 구간도 새로 개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속 일반 국도 234개 구간에는 교통운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하고 모바일 앱이나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서 차량 소통 상황과 우회 도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번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휴갓길 고속도로 안전 위험 요소 찾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1: 네.
2: 이번 캠페인은 휴가철 고속도로 주행 중에 특히 뭐 휴게시설 같은데 위험한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사진과 찍어서 제보했을 때 도로공사가 현장을 즉시 확인해서 개선을 조치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예방 활동입니다.
1: 이런 이벤트 너무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2: 네, 제보 대상은 휴게소나 졸음쉼터, 교량, 터널, 아니면 뭐 비탈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또는 공식 SNS나 휴게소 등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에 QR코드를 통해 접수 화면으로 넘어간 뒤에 위험 요소의 위치와 내용, 사진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주행 중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운전 중 촬영이라든지 네. 아니면 갓길 정차 후의 촬영은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신고는 동승자가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해야 하고 특히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총 170만 원 규모의 포상금과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네, 운전자의 운전 중 촬영이나 갓길 정차 후의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있다면서요.
2: 네, 조금 유익한 내용인데
1: 네.
2: 다자녀 가구의 주말 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20%, 2명인 가구도 다자녀로 들어가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 22일부터 이제 1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되어 있고 민자고속도로로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1: 네.
2: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부터는 22일부터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할인 혜택 받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2: 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에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1: 아,
2: 네. 참고로 선불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 계좌로 사후에 정산받게 되고 후불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제 할인을 받은 금액 그대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일단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부는 이후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반기 국내 자동차 산업 전망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무엇인가요?
2: 네,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금리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체 간의 가격 경쟁과 시장 재편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는 당분간 시장의 중심은 하이브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차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선택하기에는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가격과 편의성,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균형 잡힌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수를 꼽자면 중국 전기차의 공세인데요. 얼마만큼의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문을 두드리느냐가 하반기 친환경차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동차 부품 업종은 하반기 어떤 분야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2: 네,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과 전력 반도체, 열 관리 시스템, 전장 부품 등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DV 확산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판매 확대보다는 수익성 확보인데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고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부품 업종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자동차 산업을 한 문장으로 전망해 주신다면요.
2: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입니다. 이 속도보다 수익성으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이 공존하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단순한 판매량보다는 어떤 차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과 영업이익률,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대응, 이에 따른 수익 전략이나 중국 업체들의 이 해외 시장 확대 속도를 함께 살펴보면 기업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강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제도 이강인 선수 이적 소식을 저희가 또 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후속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하다가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전격 이적했어요. 근데 이적료가 어마어마하네요.
4: 그렇습니다. 네.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줄여서 아틀레티코라고 하겠습니다.
1: 네.
4: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기본 이적료 3,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을 지급합니다. 58억 원 아니고요. 580억 원입니다.
1: 580억 원이요?
4: 네. 게다가 또 출전 경기수.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또 많이 출전하느냐, 또 몇 골, 뭐 어시스트를 몇 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1: 네.
4: 500만 유로의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은 최대 4천만 유로. 약 665억 원에서 670억 원.
1: 와.
4: 이게 사람의 어떤 몸값이 정해진다는 것이 좀 웃기긴 한데 축구는 또 그렇긴 하거든요.
1: 네네.
4: 이 이적료가 선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이적료면은 정말 유럽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거의 뭐 탑 클래스 손꼽히는 정도거든요.
1: 와.
4: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1: 네.
4: 2023년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 전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2,200만 유로로 데려왔거든요.
1: 네.
4: 그런데 이번에 4천만 유로로 팔게 됐으니까
1: 네.
4: 3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뛴 거죠.
1: 와.
4: 그러니까 재테크로 보면은 주식 투자로 보면 아주 수익률이 괜찮은 겁니다.
1: 네.
4: 장사를 아주 잘한 거죠.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1: 네.
4: 이 가치가 높아졌겠죠.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는요. 우리나라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길 때 기록한 5천만 유로에 이어서 한국 선수 역대 두 번째로 큰 이적료입니다. 계약 기간도 2031년 6월까지 5년이고요.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등번호가 의미가 있어요.
1: 네.
4: 이강인 선수가 행운의 7번을 달게 됐는데요. 이게 7번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참 행운의 번호긴 하지만 축구 선수들에게는 이게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과 또 소속팀 LAFC에서 달고 있는 번호가 7번이고요.
1: 네.
4: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7번입니다.
1: 와.
4: 그런데 그 팀의 에이스 번호를 이강인 선수가 달게 됐다는 것. 그만큼 아틀레티코 팀이 이강인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기대가 크다는 거죠.
1: 그렇네요. 아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우승도 많이 했지만 확실한 주전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새로운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에서는 마드리드에서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4: 그렇습니다. 출전 기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적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4: 이강인 선수 파리에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세 시즌을 뛰면서 공식 경기 124경기에 출전했고요. 16골 1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리그 우승은 물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두 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만 놓고 보면은 이런 업적만 놓고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쟁쟁한 선수들, 대단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붙박이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4: 네.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어쩔 땐 좀 중요한 경기, 특히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기에서는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1: 네네.
4: 그렇다 보니까 뭐 어쩌다 나가도 20, 30분 뭐 교체로 출전하고. 근데 아틀레티코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굉장히 높은 이적료를 투자하고 상징적인 7번을 맡겼다는 것은 정말 이 팀의 기둥 이거를 기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날개, 뭐 2선 공격수 이렇게 여러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 공을 지키고 또 날카로운 패스로 수비를 흔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1: 네.
4: 이게 지금 지난 시즌 보면은 아틀레티코 팀에서 가장 필요로 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족한 부분에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자기 실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은 충분히 붙박이 주전을 넘어서 이 팀의 간판 스타로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전이 또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죠. 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요. 이 아틀레티코 팀 전술의 특징이 뭐냐면은
1: 네.
4: 전방에서 공격수들도 열심히 수비를 하고 압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라 그래서 앞에서 놀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적극적인 몸싸움, 수비 가담, 그리고 경기 내내 높은 활동량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결국 이 출전의 기회의 문은 이 파리 생제르맹 때보다 분명 넓어진 건 맞습니다만은 계속 그 문

0: 문을 열어둘기 위해서는 수비, 꾸준함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강인 선수가 어제는 파리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고요. 오늘은 마드리드 팬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는데 근데 유니폼을 입고 이제 공식적인 첫 출전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일단 파리 팬들에게는 어제 작별을 고했는데요. 네. 불어로 했고요.
1: 너.
0: 그리고 오늘은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스페인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거의 3개국어를 4개국어 정도 할 것 같아요. 영어까지.
1: 네, 네.
0: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인사를 다 전했고요. 이제 관심은 새 유니폼을 입고 언제 경기에 나서느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미리 예고라도 한 듯이 짝이라도 한 듯이 모르겠는데 아틀레티코가 8월 9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1: 아, 8월 9일이요?
0: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은 이 한국 팬들 앞에서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다만 이제 이 경기가 데뷔전이 될 거냐 이거는 좀 확실치가 않은 게 아틀레티코가 8월 1일 날 스웨덴에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또 친선전을 치르는데요. 만약에 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이제 이 경기가 데뷔전이 되는
1: 그쵸.
0: 거고 이제 한국은 두 번째 경기가
1: 그럼요.
0: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 좀 휴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스웨덴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석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이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면 신고식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요. 공식 이 라리가 데뷔전은 8월 19일 말라가와의 리그 개막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마드리드의 7번으로 이 새 출발하는 장면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좀 기분 좋은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8월 1일 스웨덴에서 친선전을 치를지 말지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손흥민 3경기 연속골. 미국 프로축구 LA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도 골을 터뜨렸네요. 3경기 연속골이에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월드컵에서는 왜 그렇게 고개를 숙였는지
1: 네.
0: 정말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월드컵 이후에 소속팀 3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스포르팅 캔자스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팀 동료가 뒤에서 찔러준 공을 따라잡아서 공을 잡은 뒤에 상대 수비수 몸싸움을 이겨내고
1: 네.
0: 침착하게 마무리를 한 건데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3억 골이자 월드컵 휴식기 이후 3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과 또 드니 부안가의 멀티골,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추가골까지 묶어서 4-0 크게 이겼는데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팀도 살아나고 있어요. 최근 리그 4연승 중이고 지금 오늘 이기면서 이 서부 컨퍼런스, 이 LAFC가 속한 지구에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후반 40분에 교체될 때까지 85분을 뛰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슈팅 4개를 기록했는데요. 정말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보면은 이게 다 운 좋아서 넣은 골이 아니에요. 다 어찌 보면은 정확한 슈팅, 상대와의 몸싸움, 이런 스피드가 돋보였던 골다운, 멋진 골다운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다 방식은 달랐지만은 자신의 장점을 모두 보여준 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도움 10개로 리그 1위입니다.
1: 네.
0: 그전까지는 도움이 손흥민이었다면은 이제는 골 잘 넣는 원래 모습의 손흥민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전까지는 골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어시스트만 9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뒤늦게 득점을 몰아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뭐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 선수 실력이 뭐 갑자기 좋아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1: 네.
0: 팀 내 역할과 전술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월드컵 전까지 이 LAFC는 수비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마치 뭐 우리나라 대표팀을 옛날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수비수 3명을 쓰고 소극적으로 지키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공을 받아주고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개막 후 13경기에서 골은 없었지만은 도움을 9개나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만 없었을 뿐이지 손흥민 선수가 팀의 공격을 만드는 역할은 충실히 해낸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마치고 나서 이 감독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LAFC가 전술을 바꾼 거예요.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경기한 건 내 실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격적인 축구로 바꾼 겁니다. 그전까지는 뒤로 물러서서 수비에 치중하는 축구를 했다면은 이제는 공격적으로 앞에서 공을 뺏고 기회가 오면은 빠르게 역습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손흥민은 뭐하냐. 그전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최전방에 머물러요. 수비수 상대 수비수들과 같이 서 있다가 뒤에서 공이 찔러 나오면은 이거 수비수들과 경합하고 스피드를 이용해 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골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인데 좀 아쉽다면은 지난 월드컵에서 이런 플레이를 또 못 보여줬다는 거죠.
1: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0: 또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월드컵을 준비할 때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부담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물론 성적은 안 좋았지만은 어쨌든 끝난 건 끝난 거니까요. 소속팀 경기에만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골문 가까운 곳에서 공을 잡는 횟수가 늘었고 한 골이 터지자 자신감까지 늘어났고 이 막혔던 수도꼭지가 한번 열리자 골이 콸콸콸 터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1: 골이 콸콸콸 터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LAFC가 전술도 바꾸고요. 또 손흥민 선수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득점을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리그 올스타전에도 출전한다고 하는데 올스타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0: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팬과 선수 그리고 언론 투표로 뽑는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 선발 명단에 공격수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이 메이저리그 야구처럼 올스타전을 열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30일 오전 9시 미국 샬럿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미국 MLS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커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멕시코 리그를 대표하는 올스타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이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이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올스타전은 아무래도 정규리그보다는 조금 압박이 심하고 공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기술과 스피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네. 원래 올스타전 공격수로 같이 뽑힌 선수가 리오넬 메시예요. 그러니까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가 함께 전방에서 공격을 이끄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메시가 월드컵 결승까지 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식기 때문에 좀 너무 좀 체력적인 회복이 안 됐다 보니까 올스타전에 불참을 합니다.
1: 너무 아쉽네요.
0: 네,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손흥민과 메시가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걸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게 좀 아쉽고 어쨌든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올스타에서 별 중의 별 가장 빛나는 왕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7시 5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과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경상도 일부와 전남 광양은 폭염특보의 세 단계 중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전국 많은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밤낮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26도, 제주 27도 등으로 대부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33도, 전주 34도, 대구 37도, 경주와 양산 38도까지 오르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 정선과 경북 영천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 시간 오늘 오후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상파울루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와 양국 기업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9일엔 칠레, 30일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다음 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귀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표와 특검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장 대표가 어제 대

0: 룰을 찾아 투표율과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선을 긋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당대표가 앞장서 퍼뜨리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동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찌 이란 외무부 장관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지정했던 항로보다 더 느리고 위험한 항로를 개설해 선박들을 우회하도록 종용했다며 최근 무력 충돌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아라그찌 장관은 현지 시각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가 지금의 긴장 고조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졌던 이란 공습을 하루 중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하지 않고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중동지역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 공격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국경지대인 러시아 보로네시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방화 사건 전날 해당 아파트 CCTV 14대 가운데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사건 하루 전일 22일 오후 3시쯤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CCTV 14대 가운데 관리 사무소 내부를 비추는 한 대를 제외한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의 CCTV가 꺼진 경위와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집단 몸싸움 끝에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음성군 대소읍 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 일행과 난투를 벌이다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엔 중부지방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경남 중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영남 지역에는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임주혜의 생활법률에서는 재계 결혼에서 재계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판결이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판결 들여다봅니다. 주식도 분할 재산에 또 포함될지, 배우자의 기여도는 어디까지 인정할지 쟁점이 많았는데요. 주요 내용과 의미 짚어보고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올 여름 휴가 흐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휴가지에서 즐길 만한 다양한 여름 축제 소식, 또 문화 행사 정보도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 시원한 여름바다로 한번 떠나볼까요? 바닷가의 낭만을 떠올려주는 올디스 but 굿디스, 명곡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정체를 모두 더해도 30km가 채 되지 않는데요. 다만 오늘 화재 사고 소식이 꾸준합니다. 현재 14번 함양 울산선 이용해 경남 지역 이동하신다면 함양 쪽으로 배내골나들목 부근에 위치한 제약산터널 내부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연기가 터널 내부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라 잠시 제약산터널 통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불길은 모두 잡혀서 통행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전방 상황 잘 살피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수도권에선 37번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분기점 부근에서도 버스 관련한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불은 모두 껐지만 처리 차량들이 여러 대 서 있어서 사고 지점 많이 혼잡하고요. 경기 광주분기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3km가량 꽉 막혀 이동하니까요. 시간 여유 넉넉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체로 인한 불편함은 1시간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 옥산분기점부터 청주휴게소 사이, 그리고 안성나들목부터 안성분기점 기점 사이에서만 살펴주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동홍천부터 춘천 분기점까지, 또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면원부터 둔내터널 사이로만 정체 마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임주혜의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오늘은 국내는 물론이고요. 외신에서도 주목한 판결이었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을 들여다보겠는데요. 변호사님, 일단 이번 판결에서 막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된 거죠?
2: 그렇습니다.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최태원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양측이 재산 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일단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건 분명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요. 과연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 그 부분이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역시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과연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여부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소영 관장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비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SK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재판부에서는 주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요. 3분의 1 퍼센테이지로 하면 33.3%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9,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건데요. SK 주식이 이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됐다는 점, 그리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던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다소 높게 확인된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0: 네, 일단 9,440억 원이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사실 쉽게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인정되었던 1조 3,808억 원보다는 크게 낮아진 액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한번 짚어주시죠.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액수가 잘 감도 오지 않는 액수임은 네. 분명해요.
0: 네네.
2: 이 재판 과정이 정말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도 최태원 회장이 혼인 파탄을 알리는 그런 편지를 언론사에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가정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요. 몇 년 뒤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으로 맞서면서 이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고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요. 665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액수도 큰 액수지만 사실상 재산분할, 특히 재벌가의 재산분할로는 액수가 매우 작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재판이요. 항소심에 와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1조 3,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거예요.
0: 네.
2: 이때까지만 보면 또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의 손에 들어준 거다 볼 수 있는데
0: 네네.
2: 대법원에 가서 또 한번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불법 원인 급여를 결과적으로 보자면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기여도로 참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비자금 부분은 빼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참작하라는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얼마 전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에서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의 영향력을 제외하고서라도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봤다. 이 부분이 최종 결론이

0: 말은 결국 부부만의 문제겠지만 결국 끝이 이렇게 소송으로 끝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9,440억 원이라는 액수는 막대합니다. 국내 재산 분할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온 점 굉장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항소심에서 받았던 1조 3,800억 원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막대한 재산 분할 액수를 기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SK 주식의 그 가액,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과 관련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서 이전에 항소심이 종결될 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년 전보다 최근에 SK 주가가 5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주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액수다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을 것 같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막대한 액수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만약 최근에 이 주가가 상승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 액수보다 최소 5배 정도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장 감안하자면 양측의 입장이 좀 많이 조정이 반영이 된 판결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전체 3분의 1 정도로 인정했다는 건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부부 간의 재산 형성에 크게 반영해 주었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주신 것처럼요. 이 부분이 이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굉장히 길었죠. 네. 30년이 넘는 이 부부 생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쪽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고 해도 결국 그 가사와 양육 덕분에 부부 간의 공동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다. 이건 이전부터 내려왔던 확고한 판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도요. 가사노동만 담당했던 부인에게 재산 분할이 30%에서 50% 정도 인정이 되어왔거든요. 재벌가의 이혼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인 것 같고요. 다만 결국 이 대기업의 성장은 배우자의 역할보다는 임직원이나 사회 전반의 구조가 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노소영 관장에게 33.3%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된 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최근에 SK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걸 오히려 기여도를 좀 높게 측정해 줌으로써 보정해 주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1: 네. 그리고 최근에 SK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느 시점에 주식 가치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쟁점이 되었죠?
0: 맞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했어요. 이런 부분은요. 다른 이혼 소송에서도 항상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요. 가치가 변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가격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사실심은 2심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심 결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나 아니면 주식 가액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혼 사건으로는 정말 이례적으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다시 2심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2심 변론 종결 시인 24년 4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인 지난달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는요. 이미 혼인은 파탄이 되었고 이혼 확정도 이미 대법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부부가 남남이 된 상황 이후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요건의 변화를 재산 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2년 전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2심 변론 종결시로 보았습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만약 그 당시 이후로 그 시점 이후로 SK 주식이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네. 오히려 또 이번 판단이 더 합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른 이혼 사건에서도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유사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번 파기 환송심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상고에서 양측이 다툴 수 있나요?
0: 다툴 수는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재상고심을 간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는 법률

0: 법률적인 쟁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뭐 남아있는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한다면 그 SK 주식의 그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 정도만 추가로 다퉈볼 수 있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앞으로 또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양측 모두 재상고 여부를 좀 굉장히 숙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태원 회장은 9,940억 원을 어떻게 지급하게 될까요?
0: 9,440억 원은요. 사실 대법 기업 총수라고 해도 너무 막대한 금액입니다.
1: 그럼요.
0: 이걸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SK 주식으로 만약 노관장에게 나누게 된다면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 자체는 최태원 회장에게 오히려 반길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자금 조달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예금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일정 부분 마련을 하고요. 주식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주식에 대한 그런 배당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지분이나 계열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세기의 이혼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외신에서도 이 판결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이혼 사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0: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먼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더라고 해도 가사와 양육에 전담을 했고 그 맡은 일을 훌륭히 끌어냈다면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다면 이 경우에는 아무리 한쪽이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최소 30%에서 50%까지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특히 한쪽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그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되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위자료도 20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위자료가 좀 더 많은 액수로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위자료 액수의 상향도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오늘은 여름 휴가 이야기가 많은데 먼저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기업 결과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3: 네, 5인 이상 67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네. 하계 휴가 계획 등을 이제 설문조사했는데요. 88.6%가 올해 하계 휴가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나머지 11.4%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은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균 휴가일 수는 3.8일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조업은 네. 단기간 그러니까 일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한다가 69.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7말 8초 역시 집중적으로 이때 나타났고요.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휴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64.6%였습니다. 아무래도 I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여기당이 될 것 같고요. 하계 휴가 실시 기업의 53%가 올해 하계 휴가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라고 봤더니 작년에는 54%여서 올해는 1%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앞서 트렌드 코리아 코너에서 올 여름 휴가는 짧게 그리고 네. 가까이 푹 뭐 이런 푹 쉰다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 정해진 예산에서 어떤 걸 더 비중하게 다루고 있나요?
3: 네. 푹 쉬려면 아무래도 숙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장 아끼고 싶은 비용으로는 숙소가 40%였고요. 또 쇼핑도 24%였습니다. 반면 절대 줄이고 싶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식비가 74%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1: 네네.
3: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맛집은 포기할 수 그쵸? 없다.
1: 포기할 수 없어요.
3: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휴가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와 아울러서 즐길 거리도 같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체험거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3: 그렇지만 3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했다는 응답은 13.9%였고 1개월 이내나 아직 예약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8, 27 이렇게 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네. 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휴가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경험에 집중하는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국내 여행을 좀 많이 갈 것 같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택지에서도 변화가 보인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 여전히 있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동남아는 상대적으로 주춤해지고요. 중국이 약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3: 중국을 왜 많이 가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중국 여행 많이 갔던 곳이 장가계인데
1: 네.
3: 여기보다 백두산을 지금 많이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1: 백두산이요?
3: 그래서 37% 이상 네. 올랐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왜냐? 7-8월은 백두산이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는 데다가
1: 네.
3: 1년 중에 맑은 천지를 감상할 수 있는 날이 다른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최성숙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과 미주 남태평양 등 장거리 지역과 유류활중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동남아 일부 노선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류활중료가 지금 점차 인화되고 있고
1: 네.
3: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신규 예약 수요가 살아나서 9월 추석 연휴 예약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 이후로 이 휴가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해외여행을 좀 더 많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3: 네.
1: 이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2040 네. 여성 절반 이상이 휴가지에서도 운동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체 53%가 휴가지에서도 운동 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10명 중 6명 58.8%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평소보다 운동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9.7%는 여름휴가가 운동을 시작하거나 꾸준히 운동하는 동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출의 계절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 네.
3: 휴가를 위해 계획 중인 운동으로는 홈트레이닝 집에서 실내에서
1: 네.
3: 하겠다는 게 49.3%였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를 앞두고 운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체중 감량이 26%였고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가 22%, 수영복, 여행 룩을 입기 위한 것이 17%였습니다. 역시 운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어려움으로는 식단 관리가 32%. 아까 맛집 말씀드렸는데 맛집 가긴 가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3: 참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또 운동 습관 유지가 또 이어졌고 더운 날씨와 장마도 운동 의지를 약 시키는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휴가지에서 즐길 만한 문화 행사 또 축제 정보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름 축제를 겸한 야간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3: 그렇습니다. 동해안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올여름 야간 개장 해수욕장을 확대하고
1: 네.
3: 콘텐츠도 강화하는데요. 양양에서는 낙산 해수욕장이 주말과 성수기를 중심으로 야간에도 피서객을 맞습니다. 페스티벌도 다양하게 추진되는데요. 경포 서머 페스티벌 속초 썸머 페스티벌 그리고 양양 썸머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주문진 종합시장 일원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문진 별빛 야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1: 네네.
3: 밤에 또 야시장 구경하시고 또 해산물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관광객이 낮에 이어서 밤까지 즐길 수 있도록 7-8월 체류형 야간 관광 행사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제주 시티투어 밤 버스도 이미 시작을 해서 8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공항과 이호목마 등대 또 도두봉, 동문시장, 산지천, 목관화 등을 순환 운행합니다. 부안군도 변산 격포 모항해수욕장에서 야간축제 공연 콘텐츠 운영하는데요. 변산해수욕장에서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변 공연과 거리 공연이 어우러지는 비치파티가 개최되고요. 격포해수욕장에서도 폐장 전까지 DJ 공연 등을 선보이는 행사 또 모항해수욕장에서도 밤바다와 어쿠스틱 공연을 주제로 매주 금, 토, 일에 모항 비치 버스커스가 열립니다. 보령시에서도요. 보령 머드축제가 여전히 계속됩니다. EDM과 DJ 공연 그리고 K-힙합 페스티벌 8090 나이트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물놀이와 문화공연을 앞세운 여름 축제 소식도 있다면서요. 더 알아볼까요?
3: 네, 그렇습니다. 충북으로 가겠습니다. 제천시는 8월 1일 의림지 일원에서 제천 열대야 페스타를 열고요. 청주에서는 8월 21일과 23일까지 성안길 일원에서 한여름밤의 오싹 호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청주시 도심형 야간 축제로 여름 축제 피서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문화제조청 잔디광장에서 8월 15일에서 16일 힙한 청주 페스티벌이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 같은 경우는 8월 6일에서 9일 토리숲에서 별빛 음악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그 행사가 축제 형태로 열립니다. 또 연관 지어서 7일과 9일에는 맥주 축제와 연계돼서 홍천강 물 마실 행사를 여는데요. 카약과 패들보트를 체험할 수 있고요. 저녁 노을을 배경 삼아서 수상 요가 행사도 펼쳐지게 됩니다. 춘천 공지천 의암원 일원에서는 8월 8일 오후 8시 30분부터 호수 드론 라이트 쇼가 기다리고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대전 스토리 투어를 계속합니다. 보문산 전망대 투어, 갑천 반딧불이 투어, 엑스포 야경 투어 등 3개 코스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대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덕구의 중리 전통시장에서는 금빛 야시장 운영을 통해서 야간 상권 활성화까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어제 부산이 외국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3: 요즘 난리입니다.
1: 부산이. 난리죠. 특히 여름철에는 그 광안리 드론쇼가 장관이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상설 공연을 시작한 드론쇼인데요.
1: 네.
3: 거의 뭐 600만 명이 지금 다녀간 것으로 특히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부터는 드론 대수를 기존의 1000대에서 1100대로 확대를 했고 올 가을부터는 드론쇼와 레이저가 결합한 드론 레이저 쇼까지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치발리볼 대회도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광안 해변로 일부를 주말 오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차 없는 문화거리로 바꾸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회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부산 바다축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고요. 경북에서는 봉화 은어축제가 다음 달 2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두잡이 체험이 있습니다. 이건 쪽대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고 맨손 체험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덕에서도 황금 은어축제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덕읍 50천 둔치에서 열리게 되고요. 울진에서는 왕피천 공원에서 또 울진군 근남의 왕피천 공원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또 진화 해수욕장에서도 울주 해양 레포츠 대축전이 열리기 때문에 아쿠아슬론 전국대회와 함께 다양한 라이프세이빙 대회까지도 선보인다고 하니까 방문해보시면 온과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정말 다양한 여름 축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즐길거리가 많아서 참 좋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위생이나 또 바가지 그렇죠. 요금도 걱정이잖아요.
3: 네.
1: 이런 부분도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을까요?
3: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엔 SNS상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3: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방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개장 전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 또 표준 가격제 운영 질서계도 요원 술창 강화 등을 통해서 질서 확립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안의 수온 상승으로 해파리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각 해변 지자체별로 차단망 설치와 감시 강화 등 피서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는데 물놀이 안전사고도 최대한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뭐 멀리 떠나는 것도 일이다. 가까운 도심에서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3: 바로 갤러리 미술관입니다.
1: 오.
3: 경기 안산의 경기도 미술관에서는 개관 20주년 기념 우리의 여름에게를 9월 27일까지 합니다.
1: 네.
3: 그래서 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청춘기를 여름 시간과 이제 겹치면서 청년 작가 26팀의 다양한 저마다의 여름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요. 또 피카소 도의 발로리스의 여름이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또 열리기도 합니다. 이게 발로리스의 여름은 피카소 예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1946년 여름 휴가차 찾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발로리스에서 마두라 공방을 우연히 방문하면서 겪게 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 선을 보이고 있고요. 용산구에서는 성율기획전 여름을 닮은 우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140여 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여름에 관련된 작품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양한 작품들 또 주변에 많이 또 갤러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2023년에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1515억 원으로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민 호응에 맞춰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먹거리 중심에서 기부한 지역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관광 체험 상품으로 확대하고
3: 그렇습니다.
1: 있다고 하죠.
3: 이 강원 홍천구는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입장권을 마련했고요. 호남 예성군과 전북 고창군에는 답례품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 이용권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 특별한 여름 보낼 수 있는 답례품도 있는데요. 여수시에서는 요트 투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부산광역시와 강원 양양군에서는 서핑 이용권이나 강습권을 고를 수 있습니다. 통영시 목포시에서는 해상 케이블카 이용권을 증정하기도 하고요. 안동시 에서는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이용권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제공받는 포인트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하시면 여러모로 일거양득 삼득 좋은 의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여름 휴가철 떠나실 때 주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네. 또 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3: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 네. 카페, 관광지 등에서 무료 무선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표적형 피싱 등이 있기 때문에 숙소 이름이나 투숙 일정 등 실제 예약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때는 제공 기관이 안내한 공식 네트워크 명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특히 사용 후에는 와이파이 자동 연결을 끊고 네. 저장 네트워크 목록을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문화로 세상 읽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4분이고요. 이어서 날씨와 교통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4: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돈 곳이 많았고요. 특히 폭염특보의 세 가지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전남 광양의 낮 기온은 39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가 밤사이에도 충분히 식지 못해 전국 많은 지역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과 강릉, 부산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포항과 양산 38도 등으로 오늘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 영월과 경북 영천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정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방향 제약산 터널에선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 쪽으로는 7km 구간 정체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신월천교 2차로에서 버스 화재 사고 처리 중이라 경계왕조 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전 구간 수월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는 7km 구간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경기 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는 7km 구간 밀리고 더 가서는 안성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에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바닷가의 낭만을 떠올려주는 올디스 벗 구디스 곡 소개해 주신다고요?
6: 그렇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청춘의 감성을 대변하는 노래들. 그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의 딥

0: 한참 들었던 오. 노래들이 되겠는데요.
1: 네네.
0: 먼저 우리 그룹 번님들의 노래 그 바닷가입니다.
1: 오.
0: 번님들은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비로소 전성기를 구가했고 이제 정상의 밴드가 됐고요. 그 이전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는데 근데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1: 네.
0: 해변가요제에서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1: 아.
0: 그 바닷가가 바로 해변가요제에서 그 인기상을 받았던 곡이 되겠고요. 1978년 야 정말 옛날인데 그때 연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진 해변가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 해변가요제는 단 1회만 하고 그냥 다른 가요제, 젊은이의 가요제로 대처가 돼요. 대처가 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해변에서 이제 가요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음향 문제나 이런 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조금 열악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거 바깥에서 할 게 아니다. 안으로 와야 된다. 해서 이제 안으로 체육관 가요제가 되면서 이제 가요제 이름도 바뀌었는데 근데 해변 가요제에 여러 가수들을 배출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뭐 이채원 씨도 이제 배출이 된 거고요. 뭐 장남들, 피버스, 활주로, 블랙 테트라 뭐 이런 팀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요제 덕분에 구창모, 배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영은 씨도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데뷔의 장이 됐던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개그맨 주병진 씨도 이대 출신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가수로 이제 출발을 했다가 유명한 개그맨이 되는데요. 이 곡은 그 바닷가의 낭만, 네, 그러니까 바닷가의 풍경,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바닷가의 낭만적인 풍경을 담아낸 곡이고요. 이 곡을 그 만들고 부를 때 이천 씨가 대학생입니다.
1: 아.
0: 풋풋한 젊은이, 네, 2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때 또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낭만적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1: 네. 예전에는 정말 가요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해변 가요제는 좀 낯섭니다. 네. 이 대회 특징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해변에서 열렸고요. 여름에 열렸기 때문에 시원한 노래들 많이들 불렀고 근데 여름이라는 곡이 이제 최우수상 그러니까 대상격인데 그 상을 받았는데 이 곡은 뭐 지금도 고전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인기 가수들 또 유명인들을 배출한 가요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한국 최초의 해변 가요제였고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방송사가 개최했던 이제 메이저 가요제였고 또 단 한 해에 그쳤다. 이게 또 신규로 같았지만 그게 또 이 가요제 차별화된 매력이 됐어요. 강변가요제는 딱 한 번 했지만 거기에서 그 배출된 가수들이나 히트곡은 많았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 가요제입니다.
1: 네. 쟁쟁한 그룹들 중에서 번님들의 그 바닷가는 어떤 상을 받았나요?
0: 네. 인기상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당시에 그 이치현 씨가 원래는 밴드를 결성해서 다섯 명까지 이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군대를 가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통기타 듀엣으로 출전을 해요. 밴드인데 그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건반 이렇게 연주하는 팀이 이렇게 통기타 두 대 가지고 나가는 것도 조금 이제 이례적인 건데 그만큼 이치현 씨가 어떻게든지 가요제를 나가야겠다.
1: 네.
0: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나의 이름을 알려서 이제 가요계로 데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냥 이때 가요제는 젊은이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의 로망이었거든요.
1: 네.
0: 일단 1977회 제1회 대학가요제가 기대 이상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너도 나도 나도 가요제 나가서 상 받고 유명해져야지 이런 꿈을 키우게 됐는데 게다가 이치현 씨는 원래 음악을 그 정규 코스를 밟아서
1: 네.
0: 이분은 음대 출신이고 원래 클래식 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네.
0: 악보도 잘 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기타도 잘 치고 이제 뭐 피아노도 치고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더 나름대로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에 비하면 인기상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렇지만 그런

0: 게 있잖아요. 상을 못 받았어도 대중들이 반응을
1: 그쵸.
0: 보여주고
1: 큰 또, 사랑을 네. 받았죠.
0: 그리고 또 그 가요제가 끝나고도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오면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1: 네네.
0: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1: 네.
0: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입상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대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1: 그쵸.
0: 누렸으니까 이제 번님들도 이 곡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1: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번님들의 그 바닷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바닷가의 낭만을 떠올려주는 올디스 벗 구디스 명곡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 뭔가요?
1: 네,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1: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그 코파카바나 해변에 코파카바나 네. 호텔이 있대요.
0: 오.
1: 네, 거기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그 베리메닐로가 이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공연을 가게 됐고요. 이제 그 코파카바나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0: 네.
1: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밤만 되면 어디론가 몰려가서
0: 네.
1: 뭐냐,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저렇게 가는 거냐 했더니 아, 클럽에 춤추러 간다. 그래서 요즘 디스코가 유행이라서
0: 네.
1: 젊은이들이 다 가서 디스코를 추고 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별천지였던 거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내가 발라드만 부르고 있었는데 이런 또 신나는 그 무대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0: 네.
1: 생각과 더불어서 아, 내가 노래도 하지만 작사 작곡가이기도 한데 아, 나도 이런 노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이런 노래 한번 만들어서 불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만 하고 다시 이제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분이 뉴욕을 본거지로 활동을 했.

0: 있는데 뉴욕 길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거리에 코파카바나라는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1: 네,
0: 합니다.
1: 코파카바나?
0: 아니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던 그 코파카바나 해변에 있던 코파카바나가 뉴욕에도 있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또 거기도 보도장이었대요.
1: 아,
0: 클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이거 계시다. 곡을 쓰라는 얘기다.
1: 네.
0: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팀들을 불러서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곡 하나 한번 디스코 곡을 만들자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놀랐대요. 아니 베니 메닐로는 발라드 가수인데 디스코를? 아니 왜? 약간 이제 의외의 반응을 일으켰고 음반사에서도 처음엔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래도 점잖은 스탠다드 팝 부르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굳혀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댄스 음악 하면 조금 팬들이 실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1: 네.
0: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니다. 나 한번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디스코 클럽을 한번 더 방문해서 이제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이제 뚝딱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진 곡이군요.
0: 네.
1: 근데 이 미국의 가수 베리 매닐로우의 곡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가수는 어떤 가수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0: 얼마 전에 새 음반을 발매했어요.
1: 아, 그래요?
0: 83세. 아직도 현역. 프랭크 시나트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정도로
1: 네.
0: 이제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미국의 뭐 신승은 미국의 뭐 나훈아 같은 네, 가수입니다. 이제 원래 재즈 발라드 특히 이제 발라드 전문 가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 곡으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음악적인 변신을 한 거고요. 성과도 좋았습니다. 일단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었지만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최우수 팝 남성 퍼포먼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성 또 상업성 두 마리 도끼를 다 잡게 됐는데 근데 베리 매닐로우는 사실 발라드 가수로 각인돼 있지만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정말 어떤 장르든 간에 이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본인 노래를 본인이 다 작곡한다는 거.
1: 아, 그렇군요.
0: 작곡가이기도 하고 또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방송 위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송보다는 라이브 위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라이브 위주의 활동을 했고요. 지금도 공연을 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흥행 수입을 거둬요. 막 이런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은 공연하면 몇 천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이런 기사 뜨면 정말 놀라게 되는데 매닐로우는 아직까지도 그런 흥행 파워가 있는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가수입니다.
1: 그렇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곡의 도입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죠?
0: 뭐 일단 굉장히 현란하고 리드미컬 하고요.
1: 네.
0: 사실 이제 그 공을 베리 매닐로우는 편곡자와 연주진한테 돌렸어요.
1: 네.
0: 나는 이렇게 안 썼는데 나와보니까 너무 현란하고 화려한 곡이 돼 있다.
1: 네.
0: 또 그게 편곡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틴 퍼커션, 브라스, 스트링, 피아노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아주 꽉 찬 사운드를 들려주는 또 그런 곡이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 작품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또 반증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곡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베리 매닐로우의 물론 이제 발라드 명곡들이 있지만 그의 그 약간 경쾌한 노래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또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네네. 스토리가 있는 노래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음악만 들으면 굉장히 신나는 그런 노래인데요. 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여튼 비극적인 사랑을 테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 들으면 아니 이 가사에 왜 이런 사운드가 나오지? 예,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1: 네.
0: 뭔가 이제 드라마가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래 속에 인생의 허무 또 또 아름다웠던 청춘의 추억 이런 것들을 녹여낸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또 미국 음악 사이트에서도 이 곡을 두고 정말 디스코와 브로드웨이 감성이 결합된 가장 독창적인 팝 히트곡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단순한 댄스곡 그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베리 매닐로우도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을 이 노래가 선사했다라고 소감을 남긴 바 있습니다.
1: 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오늘은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정각의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저녁 8시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많이 덥습니다. 현재 기온이 경남 합천 32.5도, 충북 청주와 전북 남원은 31.7도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과 강릉, 부산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포항과 양산 38도 등이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그중 경상도 일부와 전남 광양에는 폭염특보의 세 가지 단계 중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경북 울진과 포항, 경남 밀양 등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악행으로 원성이 자자했던 왕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연쇄살인마 바로 순화군 이보인데요. 왕자의 직위마저 잃게 한 그의 악행을 알아보고요.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릴게요. 호러소설 빵충 사육준수사항 또 과학서 뇌가 만든 천재들 만나보고요. 또 주목해서 읽을 신간으로는 책 읽는 사회를 위한 분석 미약해 가오의 책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보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소개할 인물 좀 무섭습니다. 조선 시대 연쇄 살인을 저지른 왕자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살인을 많이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연쇄살인마라고 하죠.
0: 네.
2: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그런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0: 네네.
2: 더구나 오늘 소개할 사람은 왕자의 신분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순화군 이보라는 왕자입니다.
0: 왕자 하면 또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근데 연쇄살인마라고 하니까 더 뭔가 섬뜩한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순화군 어떤 왕의 아들이었나요?
2: 네, 바로 조선 제14대 국왕이었던 선조의 아들이었습니다.
0: 아, 선조의 아들이에요?
2: 예, 선조는 조선 왕조 최초로 반계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0: 네.
2: 즉, 선대왕 명종이 그 호사 없이 승하했기 때문에 명종의 양자가 되어 즉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명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순회세자라고 하는데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외엔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조는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고 어머니도 왕비가 아니었던 최초의 왕이었어요.
0: 그렇군요. 선조에게는 부인과 또 자식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얼마나 되나요?
2: 일단 선조에게는 왕비 2명
0: 네.
2: 그리고 후궁 8명으로 부인이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자녀들은 14남 11녀 25명을 낳았습니다. 왕비 소생으로는 영창대군과 정명공주 딱 2명이었고
0: 네.
2: 나머지 23명은 모두 후궁들이 낳은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광해군
0: 네.
2: 또한 어머니가 후궁이었죠.
0: 그렇죠.
2: 예, 즉 선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종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순회세자가 후사 없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는 다시금 왕손의 번창을 위해서 이렇게 후궁을 많이 둔 결과 자녀들까지 이렇게 많이 낳았던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 순화군이라는 왕자는 어떤 후궁이 나왔나요?
2: 순빈 김씨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0: 순빈 김씨.
2: 네, 순빈 김씨는 선조하고 사이에서 유일하게 이 순화군이라는 왕자 한 명만을 낳았어요.
0: 아.
2: 우리가 선조 후궁 중에서 가장 유명한 후궁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광해군을 낳은 공빈 김씨라는 여인이고
0: 네.
2: 후궁 중에서 또 많은 자녀를 낳았던 후궁은 인빈 김씨라는 여인입니다.
0: 네.
2: 이 인빈 김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정원군이고 정원군의 아들이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였어요. 자, 그렇게 순빈 김씨라는 여인이 유일하게 낳은 순화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순화군이라는 왕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2: 네, 그 선조가 낳은 25명의 자녀들 중에 여섯 번째 왕자였어요.
0: 네.
2: 1580년에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2년 전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다 혼인했기 때문에 부인은 승지를 지낸 황혁이라는 사람의 딸 장수황 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0: 네.
2: 이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오직 딸 하나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첩도 있었는데 첩과의 사이에서도 딸 둘만을 낳았어요. 즉 순화군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양자를 들여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0: 28살이요?
2: 네.
0: 아니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어떻게 연쇄살인마가 될 수 있었을까요?
2: 일단 어려서부터
0: 네.
2: 품성이 정말 못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특히 어려서부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가 많았어요.
0: 네.
2: 현대의 연쇄살인범들도 그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항상 어렸을 때 동물 학대한 경우가 참 많아요.
0: 네.
2: 그러고 보면 이 16세기 왕자 순화군 또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성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선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화군이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나는 이미 그가 사람 노릇 못할 줄 알았다. 항상 걱정했는데 그가 저지른 소행을 보면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나의 죄다. 신하들을 볼 면목이 없다. 라고 언급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13살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장인이었던 황혁이라는 사람과 함께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강원도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왜적이 강원도로 침입했기 때문에 그 윗지방인 함경도로 옮겼어요.
0: 네.
2: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임해군과 함께 주둔했습니다. 임해군 또한 광해군의 친형이었지만
0: 네.
2: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한 왕자였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제 전쟁 중에서도 그 품성이 어디 안 갑니다. 자기가 왕자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온갖 행패를 저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백성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유배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결과 임해군과 숭화군 이 왕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일본 외적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외적의 장소가 가토 기요마사라고 유명한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같은 자기 나라의 왕자들을 잡아가지고 넘겨버렸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정말 얼마나 못됐으면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자 그럼 순화군은 일본에 그 당시 끌려간 건가요?
2: 아 끌려갔으면 참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안 끌려갑니다. 이듬해 부산 다대포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0: 네.
2: 그 앞바다에 배 안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명나라 사신 심유경이라는 사람과 외장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화의가 성립됩니다.
0: 네.
2: 그래서 순화군으로서는 천만다행이었죠. 그러나 그게 순화군 본인에게는 다행이지만 이제 앞으로 조선업 백성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게 아이고. 됩니다.
0: 네. 자,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화군이 처음으로 백성을 해친 건 언제였나요?
2: 아마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0: 네.
2: 순화군은 항상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상이라는 거는 왕이나 왕비가 죽은 걸 말하죠.
0: 네.
2: 당시 선조의 왕비가 승하했는데 이때 빈전 옆에서 궁녀를 범합니다. 빈전이라는 것은
0: 네.
2: 우리가 누구 조문을 가면 빈소에 가잖아요.
0: 네네네.
2: 왕실에서는 빈전이라고 합니다.
0: 빈전이라고 하는군요.
2: 그러니까 아주 그 조심해야 되는 곳에서 경건한 곳에서 그 근처에서 궁녀를 겁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선조의 노여움을 샀죠. 그 결과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를 간 곳도 우리가 뭐 왕사남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 뭐 먼 데로 가는데 이 왕자는 가까운 수원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온갖 폐악질을 합니다.
0: 아니 유배까지 가서 반성은 안 하고 못된 짓을 한 거네요.
2: 아마 아나운서님도 왕과 사는 남자 보셨을 거예요.
0: 네, 봤죠.
2: 거기 보면 영화 초반에 형조판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까?
0: 네, 네.
2: 저 닭을 잡아 올려라 막
0: 네.
2: 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못된 짓을 합니다. 유배 중일 때
0: 네.
2: 자신에게 약주, 그러니까 약이 되는 뭐 술이겠죠.
0: 네.
2: 이것을 늦게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들여가지고 옷을 전부 벗기고 결박해서 구타를 합니다. 무슨 구타를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일 정도로 때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잡아들여서 묶은 다음에 산 사람의 이빨을 막 집게로 잡아 뽑아버리는 등 끔찍한 악행을 벌이죠.
0: 네.
2: 결국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그 순화군이라는 왕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유배생을 하면서 하인들이 올리는 나물이나 채소가 맛이 없다. 뭐 신선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채소밭을 갈고 있는 노비들의 가족을 잡아와서 또 몽둥이로 수십 차례 구타하거나 소고기나 생선을 반찬으로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노비의 집을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사남 보면은 조금 상상이 되실 거예요.
0: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해친 건데 유배를 온 것은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 일단 왕자라는 신분입니다. 그 왕사남에서도 단종이 유배를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

0: 이 체력적으로 힘도 상당히 셌었나 봐요.
1: 네.
0: 괴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선조가 이제 순화군을 도망치지 못하게 담장을 높게 쌓고 가시 울타리를 치게 합니다. 이걸 당시 용어로 위리 안치라고 그래요.
1: 어.
0: 위리는 가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이 금부도사가 담장을 쌓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죄인인데 사람을 두들겨 패고 또 이제 못 나오게 문을 잠궜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뜯어서 열고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지방관인 수원 부사를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하냐? 긴 칼을 찬 채 이제 말을 타고 관아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부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사의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수원 부사도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출근을 안 해버려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 먹고 하는데
1: 네.
0: 그 부사가 이럴 정도면 백성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수원의 백성들은 순화군이 무서워서 앞다투어 수원을 떠나버립니다.
1: 어.
0: 오죽하면 수원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텅 빈 도시가 될 정도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1: 네, 저 같아도 무서워서 떠날 것 같은데 결국 순화군은 왕자의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아무 죄 없는 수원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선조는 이제 수원에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1: 네.
0: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로 압송을 합니다. 이제 서울의 집에 두고 가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런데도 순화군은 반성은 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괴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버려요.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또 사람을 나가서 집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매를 때리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등 망나니 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1: 아까 선조가 만들어 놓은 그 담장 높게 쌓은 걸 부신 건가요?
0: 네, 다 부셔버려요.
1: 와.
0: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흙으로 된 담장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이제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허물기 힘든데
1: 네.
0: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허물었다고 하니까 뭐 보통 괴력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배가 또 조금 풀리자 시간이 지나니까
1: 네.
0: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때마다 사람을 때리고 죽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특히 여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호환을 피하듯 순화군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호환이라는 것이죠.
1: 네.
0: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1: 네네.
0: 조선 말기까지도 많아가지고 나타나면 사람 잡아먹잖아요.
1: 그쵸.
0: 그 피하듯 순화군을 피했다고 해요. 게다가 폐륜도 저질러요. 바로 외삼촌을 잡아와서

0: 뭐 매년으로요? 네. 아, 그래도 한
1: 자세히 뭐 세보진 않았겠지만
0: 뭐 네다섯 명
1: 아유 그 초월합니다.
0: 네다섯 명을 초월한다고요?
1: 네, 조성조 실록에 보면 순화군이 매년 네. 10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가 10대 시절부터 살인을 저질렀고
0: 네.
1: 28살 정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걸 추산해 보면 100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정말 또 왕자라는 신분과 또 자기 힘을 믿고 폐악을 저지른 연쇄 살인마였는데 이런 사악한 순화군의 말로는 어땠는지 법적 처벌은 받았는지 궁금해요.
1: 신하들이 정말 죽이라고 막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선조는 자기가 직접 또 명을 내리지 않고 신하들에게만 맡겨요. 그러면 신하들은 또 그건을 하지 못해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결국은 뭐 사형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박탈당하고 귀양을 갔다가 이제 자기 화병에 죽어요. 그게 이제 실록에 보면은 이제 풍병에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이제 술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풍병에 걸렸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결국은 28살 나이에 그냥 자연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받은 거죠. 천벌을 그쵸. 받은 겁니다.
0: 천벌을 받은 거네요.
1: 아마 죽어서도 지옥에 있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0: 아, 정말 조선 왕조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가장 최악의 살인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 왕조 500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출판평론가 홍순철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신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빵충 사육 준수상이란 책 출간됐는데요.
0: 네.
3: 스스로 괴물을 사랑한다라고 소개하는 김혜영 작가의 호러 소설입니다. 빵에 열광하는 지극히 익숙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블랙 코미디를 추가한 작품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정한입니다. 무명 트램포터로 살다가 빚에 쫓겨서 귀농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딸기 농사마저 처참히 실패를 해요. 바닥까지 내려간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가 신종 식용 애벌레 빵충 사육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두촌 코를 이을 유망 사업으로 갓 구운 소금빵과 외형도 맛도 똑같은 빵충을 사육하는 건데요.
0: 네네.
3: 노밀가루, 고단백 식품으로 전국적인 디저트 열풍을 타고 이 주인공을 고수익자 반열에 앉힙니다. 이 소설이 전개되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 유행을 쫓는 한국 사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묘사가 블랙 코미디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공 정한의 인생 역전이 그리 오래 순조로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공급 과잉, 가격 폭락,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규칙 위반이 농촌을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밀어넣는데요. 빵충 사육 준수사항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빵충은 상품으로 출하하지 말 것, 사육장 안에서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무엇보다 어떤 경우에도 성충으로 변태시키지 말 것, 이런 준수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결국 빵충이 성충이 되면서
0: 네.
3: 마을이 피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호러 소설로 바뀌는 거죠.
0: 네네.
3: 변조와 반전이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코미디에서 호러와 스릴러로 전환하는데요. 소설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달콤한 풍요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0: 네, 빵충 사육 준수사항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신간은요?
3: 뇌가 만든 천재들이란 책 출간됐는데요. 신경과학으로 읽는 천재 예술가들의 뇌와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독일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 뇌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 마리오 테라 피에드라는 인류의 역사에서 창의력이 어떻게 발현되어 왔는가를 과학의 시선으로 추적을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 실비아 플라츠, 앤 섹스턴, 20세기 영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또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이라

0: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을까 아니면 뇌에서 비롯된 생물학적 반응이었을까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세 작가의 삶에는 좌절과 상실, 가족의 학대와 갈등,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억압과 단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라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끝나지 않는 굴레였지만 그 고통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들이 겪었던 상실과 고통이 뇌에 흔적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고 이게 감정 조절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신경회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취약성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되면 우울이 점차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위대한 문학 작가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면 삶에 대한 의지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고통과 비극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서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였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들의 비극이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저자 마리오 데라 피에드라 윌터의 뇌가 만든 천재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주목해서 읽어볼 책으로는 어떤 책 고르셨나요?
0: 책 제목이 재밌는데요. 네. 책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본 작가인 미야케 가오가 책을 썼는데요. 그까지 책이 뭐길래 회사를 그만뒀나 싶죠. 사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이 38.5%거든요. 이 말은 성인 10명 가운데 한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분들이 62.5%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책의 제목이 도저히 공감이 아마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자는 왜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걸까? 책을 읽지 못하는 건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문학 소녀였지만 일본에서 IT 회사에 다니게 된 뒤 책을 전혀 읽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이 책을 읽기 위해서 회사에 사표를 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일과 독서를 병행할 수 없게 됐나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 책에 보면 일본의 근대 150년의 노동사와 독서사가 함께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네, 현대인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아닐까 싶은데 책을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 저자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0: 그렇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회사에 다니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도 없다, 에너지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3년 반을 참다가 책을 읽고 싶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토록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노동과 독서의 양립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저자는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별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밝혀낸 노동자가 책을 읽지 못하게 된 진짜 이유는 단지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아니라 책이 노동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가 되는 사회에 출연해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일본인들의 근대적인 독서 습관이 시작된 게 메이지 시대였다고 그럽니다. 당시는 문명 국가로서 문화와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를 장려했고요. 국가 주도로 독서 국민화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대량으로 인쇄됐고 독서의 활황기를 맞았죠.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국력 증진을 위해서 전국의 도서관이 증설되고 시간도 있고 독서 의욕도 있는 대학생 신문의 젊은이들이 크게 늘면서 그야말로 활자의 나라 일본이 높은 독서율을 자랑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었다고 그럽니다.
1: 일본 독서의 역사를 통해서 왜 책을 읽지 않는 사회가

0: 됐는가를 분석해보는 작업이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가 일본 역사상 법정 노동 시간이 가장 긴 시기였다고 그래요.
0: 네네.
1: 당시만 하더라도 주 5일째 생각도 못했고요. 회사마다 주말을 이용한 사내 운동회라든가 뭐 직원 여행 이런 것도 활발히 있었습니다. 이때 직장인들은 출퇴근 지하철에서 책을 읽었죠. 그래서 이 문고판이라고 하는 작은 판형이 널리 보급된 것도 이때였다고 그럽니다. 저자가 분석하기에 일본은 언제나 장시간 노동 국가였지만 그렇다고 손에서 책을 놓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독서 대중화의 시대가 펼쳐졌고 심지어는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책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뭐 료마가 간다 같은 영웅적인 소설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직장인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책을 통해 얻으려 했고 자기개발, 처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던 시대를 지나왔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0: 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서율도 상당히 높은데 요즘 독서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독서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한 게 1990년대였다. 그때가 거대한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이닥치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조직이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가 노이즈가 됐다라는 건데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를 통한 자아 실현을 부추기는 문화가 확산했고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책이 더욱더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그럽니다. 인터넷은 더욱더 독서 소외 현상을 가속화했는데요. 즉각적인 답을 주는 인터넷형 정보가 환영받게 됐다라는 거죠. 저자는 일본 사회의 노동사를 분석하면서 몸과 영혼을 통째로 일에 갈아넣는 사회에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일에 바치고 있는 현실에 저항하고 이제 우리도 책을 펼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일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으로 이하이의 한숨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서훈된 유공자들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정부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서훈된 유공자들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고요?
1: 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이번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훈장을 받은 76명에 대해 추가로 무공훈장과 포장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거짓 공적이 확인될 경우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포상의 영향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예,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규제를 완화했다고요?
1: 네, 국방부는 7월 21일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원 고성과 속초, 평택, 고양, 용산 등 5개 지역의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마포와 은평, 고양, 세종 등 4개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함께 해제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예, 해군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민간 용역 사업을 추진했다고요?
1: 네, 해군은 함정 승조원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업무를 경감하고 비전투 분야 군수 지원 업무에 외주 용역 시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용역 시범 사업을 통해 호출 작업이나 함정 안팎의 청소와 같이 출입한 과정에서 필수적이면서 인력이 많이 드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대에서만 시범으로 시행하던 탄약 적재와 하역 업무, 함정 급식 지원 서비스 등을 진해 기지로 드나드는 수상함과 함정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2월부터 19년 8월까지 군복무 군복무를 마친 박찬호라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 2사단 나왔고요. 폭발대대에서 본부중대 이제 보급병이었습니다. 김진열이라고 마틴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처음 돌아왔을 때도 많이 잘 챙겨줬던 기억이 있고 같이 힘들었던 기억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안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좋은 추억이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대 포사격 훈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텐트 치고 같이 이제 안에서 자고 물바다 상황에서 같이 자고 막 그런 최악조건에서 같이 군생활을 하면서 계속 힘들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야영 훈련이었는데 텐트를 치고서 이제 훈련을 나갔다가 이제 다시 텐트로 복귀하는 와중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텐트 안에 물이 다 엄청 스며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열아, 나 찬호인데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은 잘 우리 버텨내고 이겨내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진짜 너가 정말로 사회 나가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한번 화이팅 해보자. 보고 싶다 전우야.
3: 일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0: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내무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국가 전략 무기 체계로 영해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해온 1200톤 장보고급 잠수함 4척이 안전하게 30만 마일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고요?
4: 그렇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21일 장보고급 최무선함 이종무함 정운함, 이순신함이 무사고 안전항에 30만 마일을 달성하며 뛰어난 운용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30만 마일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55만 5,600km로 지구 둘레 14.5바퀴를 돈 것과 같은 거리죠. 이로써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장보고급 잠수함 9척 가운데 7척이 무사고 안전항에 30만 마일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0: 예,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무사고 안전항해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4: 네, 이번 성과는 잠수한 승조원들의 안전의식과 숙련된 임무수행 능력, 정비, 군수지원 등 모든 분야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인데요. 잠수함 승조원들은 태세 설정 점검표를 통해 항해 전후로 장비 작동 현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획 정비 제도를 비롯한 체계적인 절차로 장비의 이상 유무도 살피죠. 특히 주요 밸브 또는 스위치에 봉인지 형태의 스티커를 부착해 오작동을 방지하는 안전 경고 제도, 항해 안전 강조 교육, 맵 스터디, 임전 태세 점검, 자체 항해 훈련 등 실전적인 안전교육 훈련으로 최고도의 안전 항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예, 장보고급 잠수함은 그동안 어떤 활약들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4: 네, 장보고급 잠수함은 1993년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총 9척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동서, 남해, 전 해역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연합합동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작전 수행력을 입증해왔죠. 장보고급 3번함으로 1995년 취역한 최무선함은 1997년 우리 해군 잠수함 최초로 경남 진해에서 미국 괌까지 단독 잠항 항해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 서태평양 주변 5개 나라가 처음 실시한 다국적 잠수함 탈출 구조 훈련인 퍼시픽 리치 2000에도 참가했죠. 장보고급 5번함으로 1996년 취역한 이종무함은 1998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최초로 환태평양 훈련에 동참해 13척의 함정을 적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6번함으로 1997년 취역한 정운함은 1999년 하와이 단독 파견 훈련을 시작으로 2001년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 훈련, 2006년 환태평양 훈련, 2017년 한미연합잠수함 훈련 등에 출전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또 장보고급 7번함으로 1998년 취역한 무이공 이순신함은 2008, 2014년 환태평양 훈련, 2019년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 훈련 등에 투입됐는데요. 2025년 항모 감습단 훈련에서는 단 한 건의 피탐사례 없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세계 해군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렸죠. 최무선 함장 이태규 중령은 무사고 안전항에 30만 마일을 달성한 것은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헌신해준 전현직 승조원과 잠수함사 모든 부대원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열매라며 무사고 안전항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본에 입각한 안전의식을 기본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막 부대로 전입한 초급 장교들의 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부대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군이 초급 장교들의 빠른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요?
4: 그렇습니다. 먼저 육군 25부병사단인데요. 25사단은 임관 후 부대로 전입한 신임 장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과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집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이끌어가며 미래를 선도하는 사단의 일원으로서 신임장교의 애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부대 특성을 고려해 1차, 2차로 나눠 나흘간 진행됐죠. 교육에선 아미타이거 소개교육을 비롯해 금융, 경제, 주거교육, 개인학위 0점, 실거리 사격, 실무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부대 전사교육, 선배와의 대화 등 18개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6.25 전쟁 전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부대 전사교육을 통해 선배 전우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한 가운데 실거리 사격을 하며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사단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다졌죠. 교육에 참가한 김민혁 소위는 소위가 된 후 야전에서 받는 첫 부대 및 실무 교육으로 앞으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려볼 수 있어 그동안 지녔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미래를 선도하는 부대 일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는 책임감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공군 1전투 비행단도 임관 3년 이내 초급 간부들의 안정적인 군 생활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요?
4: 있는데 일정비는 지난 20일과 21일 26-2차 초급 간부대상 부대 적응 교육을 열었습니다. 교육은 사고 예방, 부대 기본훈련 이론학습, 소통 활성화 등 16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죠. 1일차에는 성고충 상담관실 지원체계 안내와 자살, 금전, 보안 등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부대 훈련 실무를 담당하는 초급 간부의 임무 특성에 따라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화생방, 재난통제, 기지방어 교육도 병행했죠. 2일차에는 사회 초년생인 초급 간부들에게 건전한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교육과 인권, 군기강, 차량 운전 관련 사고 예방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지휘관 정신 훈화, 군종 간담회, 신분전 간담회를 통해 고충 해소와 군생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죠. 교육을 주관한 인사행정처장 박규함 중령은 사고 예방 교육과 다면적 소통 증진을 통해 공군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급 간부들이 안정적으로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20년 가까이 이어온 레바논 평화 유지 임무의 방점을 짓기 위해서 동명부대 33진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고요?
4: 그렇습니다. 동명부대 33진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편성식을 열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유니필 소속으로 활동해온 동명부대는 2007년 첫 번째 파병 이후 레바논의 평화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33진은 그 임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파병부대인데요. 동맹부대는 그동안 평화유지작전과 민군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며 레바논 평화뿐만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0: 예, 동맹부대는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4: 네, 먼저 동맹부대의 상징 명칭인 동명은 군 장병 공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군의 의지와 레바논의 밝은 미래에 평화를 소망한다는 염원이었죠. 동명부대의 작전지역인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죠. 팔레스타인 시리아 난민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동명부대는 레바논 지역 내 분쟁을 막고 작전 지역 내 불법 무장 세력의 유입을 차단 억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0: 예,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군 작전도 펼쳤다고요?
4: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한 민군 작전은 동명부대의 명성을 드높이는 자양분이었는데요. 동명부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품 지원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학교를 운영해 친송이 자자합니다. 특히 K컬처 영향으로 부쩍 관심이 커진 한국어 교실과 동명 서포터즈는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이 밖에 성심을 다한 의료 지원을 꾸준히 펼친 결과 지난해에는 대민 의료 지원 13만 명을 돌파하는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이런 동명부대의 민군 작전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격을 드높였죠. 유니필 안에서도 타국 부대와 연합작전을 비롯한 교류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군의 체력단련법과 특공무술을 전수하는 등 제복입은 군사 외교관 역할도 충실히 했죠.
0: 예, 33진 장병들은 앞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건가요?
4: 네, 선배들의 성과에 정점을 찍게 된 33진 장병들은 7주 동안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 공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무수행 능력 구비를 위한 필수 과제와 주특기 위탁 교육을 비롯한 교육훈련을 소화하게 됩니다. 또 지휘통제기구훈련, 야외기동훈련, 드론위협 대응폭격도발 등 현지 정세를 고려한 상황별 조치 능력을 숙달할 예정이죠.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는 오는 9월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서 본격적인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합니다. 파병 준비단장 황재봉 대령은 동명부대 33진 장병 모두가 20년 가까이 이어온 레바논 평화유지 임무의 최종 주자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며 선배 전우들이 쌓아온 동명부대의 신뢰와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 임무수행 능력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해군 육항공전단 622비행대대가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하며 항공기 운영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요.
4: 네, 육전단은 지난 21일 예하 622대대가 창설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약 6년 8개월에 걸쳐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며 부대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창설된 622대대는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하면서 전진 도서기지와 함정의 전력 배치에 대함, 대잠작전, 해상정찰, 탐색 구조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며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이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부대의 설명이죠. 육전단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해군작전사령부 임중재 부사령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사를 한 해군작전사령관 강동훈 중장은 무사고 비행 기록은 전력 도입부터 부대 창설, 작전 임무까지 부대가 거쳐간 모든 장병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일군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빛나는 전통과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네. 육군 1군단이 저격수 임무 수행 능력을 표준화하고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정예 저격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요?
4: 그렇습니다. 군단은 최근 용미리 사격장에서 군단 주요 지휘관, 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개토 저격수 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와 함께 훈련센터는 K-14 저격총과 K-2C1 6배일경 사수를 대상으로 기초과정 및 교관 전술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K-14과정은 원거리 정밀사격 능력과 이동표적 제압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K-2C1 6배일경 과정은 사여단 및 대대급 교관을 양성해 부대 단위 교육훈련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은 군단 이하 저격수 전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K-14 기본과정은 기수당 30명씩 연 8개 기수, 교관 전술과정은 30명씩 연 2개 기수로 운영되며 K-2C1 6배일경 교관 전술과정은 25명씩 연 2개 기수로 편성되죠. 군단은 올해 하반기 5개 기수 140여 명을 교육한 뒤 내년부터는 기초과정 8개 기수, 전술 교관과정 2개 기수 총 300명 규모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관진으로는 군단 특공연대 소속 우수저격수와 하단 수색대대 전문요원 등 총 14명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교관들은 탄도계산, 고급사격술, 교수법, 전술운용 등 실전 중심의 과제를 교육하며 저격수들의 전투기술 숙달을 지원할 계획이죠.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교육장비 확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군단은 총기 삼각대와 탄속 측정기,

0: 고배율 관측기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교육 훈련 과정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36사단 사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이동식 사단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육포병여단에 계실 때, 천무장으로 계실 때 제가 운전병으로 임무를 수행했었던 운전병입니다. 당시 이제 CP병으로서도 역할을 하면서 참모장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CP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서병 같은 역할이죠. 참모장님께서 되게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그 다음에 실제 병사들을 대해주시는 부분까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말이 되었을 때 달력을 다음 달로 이제 미리 이제 뜯어놓고 퇴근하시는 부분이나 퇴근하실 때 항상 군복을 칼각으로 접어놓고 퇴근하셨던 모습이 저는 인상이 너무 깊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모장님의 이제 앞길을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많은 병사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군이 더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군대로서 나아가는데 사단장님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편안한 주말 우리 군이 책임집니다.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계유지곤란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생계유지곤란 병역 감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1: 생계유지곤란 병역 감면 제도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그리고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전시 근로역으로 처분하여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역 이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현재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조기에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가 됩니다.
0: 예, 신청 가능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한 대상과 신청 시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체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병역 감면과 관련된 사항이라 좀 많은 편인데요. 병역 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가사사항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산 수입,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의 생계방법 진술서, 부하 조부의 재적등본, 그리고 기타 병역 감면에 필요한 등빈 서류입니다.
0: 예,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원을 처리할 때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과 미혼의 형제자매가 되겠고요.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0: 예, 그렇다면 병역감면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있나요?
1: 네, 부양비와 재산액 그리고 월 수입액의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의 피부양자는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의 피부양자는 2명 이상, 그리고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0: 예, 부양자, 피부양자 등의 용어가 조금은 생소한데요.
1: 아, 네. 부양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19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대의 사람을 말하고,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 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18세 이하 65세 이상이 해당합니다. 참고로 60세부터 64세의 사람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자활 가능자로 구분이 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현역 또는 대체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자활 가능자로 인정합니다.
0: 예. 그러면 재산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재산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한 토지, 주택 등의 재산을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을 하고, 이외에 차량,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으로 재산액은 9,85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0: 네, 처리 기준상 월 수입액도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1: 네,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올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인 가족의 경우에는 259만 7,859원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만 6세 미만의 취약점 영유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의 기준에 30% 가산 적용이 되는데요. 4인 가족을 예로 든다면 259만 7,895원에 30%를 가산한 337만 7,264원이 월 수입액 기준이 됩니다.
0: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밤낮 없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이 서울과 강릉, 대전 26도, 제주 27도 등이 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과 부산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포항과 양산 38도 등으로 오늘만큼 오르 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중 경상도 일부와 전남 광양에는 폭염특보의 세 가지 단계 중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표 중이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경남 밀양에는 시간당 45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도와 울릉도, 강릉과 영천에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순방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세대 삼성과 SK를 함께 만들자며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전날 반도체 빅딜에 이어 스타트업 협력으로 순방 성과를 넓히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손사연 기자입니다.
1: 빅테크 기업과의 AI 동맹 확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순방 둘째 날 벤처 투자 업계와 만나 대한민국 세일즈를 이어갔습니다. 기술력에 더해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와 문화적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2: 대체하기 어려운 혁신의 거점임이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벤처 투자 역량과 대한민국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가 결합하면 30년을 함께 만들어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2: 다음 세대에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시너지 효과에 미국 투자 기업들도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3: By pairing Korea's hardware and manufacturing strength with the
4: frontier of American software and AI, we believe we can drive significant abundance and benefits for both nations.
1: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 회사들은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AI 협력 공고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브라질을 국빈 방문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등판한 후보들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이른바 반명이라고 몰아붙이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멱살잡이 소동으로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원들을 만났지만 화살은 상대 후보를 향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냥 친명 대 반명 구도를 강조했습니다.
7: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당선 관계가 어떻든 같아요. 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6: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이력을 소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8: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6: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도 사입이 나타나면 때리겠다. 당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당사자가 사과해야 한다.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상임위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다 멱살잡이 소동을 벌였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9: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6: 앞서 권 의원이 사과했지만 당내에선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 의원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 회의에서 처분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밤 9시가 넘었지만 집안의 후끈한 열기는 여전할 듯합니다. 39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과 싸웠던 하루.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잠시 이 서울 홍제천의 인공폭포로 가겠습니다. 김규리 캐스터, 시원한 폭포 근처면 그래도 낫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10: 네, 해가 진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습도가 높아서 땀이 금방 흐르는 날씨입니다. 이곳 서울 홍제폭포를 찾은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도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월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26도여서 밤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이 밤낮 없는 더위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건가요?
10: 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여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더위가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광양과 영남 일부 지역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은 폭염이 치명적인 수준이어서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을 자주 보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서울이 33도, 대구 37도, 밀양이 38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 폭염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쬐지만 그 열기를 견디는 방법까지 평등하진 않습니다. 이 냉방시설이 부족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지금 더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에 달합니다. 여소영 기자입니다.
11: 쪽방촌 공원 그늘 아래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선풍기로 열기를 식혀봐도 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입니다.
12: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잠깐만 서 있어도 금세 온몸이 땀으로 끈적해집니다.
11: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들이켜도 효과는 그때뿐. 해마다 찾아오는 폭염이지만 체감하는 두려움은 매번 새롭습니다.
13: 쌀빵고 코리가 골짜기 돼서 완전 찜통이지. 밖에서 사는 거에 박수 깔고 냉면 맛있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11: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도심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최고 50도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산속 그늘에서조차 더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14: 아침에 데오드란트 안 썼으면은 아주 큰일 날 뻔한 정도로 땀이 너무 나는.
15: 소금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결국 너무
14: 땀이 엄청.
11: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기온이 최고 39도까지 치솟으며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더위라는 겁니다.
16: 옛날보다 좀 더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많이 뜨겁고 좀 어지럽고 좀 그러네요.
17: 더워가지고 힘들고 많이 덥긴 하지만 아빠랑 같이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11: 올해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1,300여 명. 어제와 오늘 전남 광주 해남과 전북 완주에서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 무려 6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출동 중이던 순찰차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18: 흰색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더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이 차량, 400m가량을 더 달려 추가 사고도 냈습니다.
19: 가해 차량은 이곳에서 차량 4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어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0: 어르신들이 이제 막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쾅 소리가 나면서 부딪히길래 딱 돌아보니까 이미 완전히 뭐 차들이 다 완파돼 있고.
18: 경찰 조사 결과 사고에 휘말린 차량은 모두 6대. 이 중엔 출동 중이던 경찰 순찰차도 한 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등은 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는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1: 빨간불이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가더라고요.
18: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화진포 인근 해변에선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던 50대 군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들 덕분에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4시쯤엔 고성군 가진항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수면

0: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세아 기자입니다.
1: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로 들어가는 수사관들. 의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병원. 이번에도 의사에게 영장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수면을 목적으로 내원한 사람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 A씨는 7명에게 71차례, 의사 B씨는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번 투여할 때 평균 35만 원을 받았고 11개월 만에 2억 넘게 지불한 투약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감시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식약처에 마약류 취급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 덱스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A씨는 약물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2: 수면 마취제 투약 시 환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과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1인실 등 병원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악용한
1: 경찰은 의사와 투약자 등 1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의사 2명의 재산 4억 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심사합니다.
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고 절감된 재원은 고등과 평생 유아교육에 더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와 의견이 조율되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발표를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지만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3: 13일 연속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단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란에 대한 폭격 계획을 보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우선 이란의 반격을 방어할 요격 무기의 고갈이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회의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공 무기의 재고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댄 케인 합참의장은 대규모 전투작전이 가능하지만 요격 무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미국은 12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한 걸로 추산되는데 최근 요르단에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지 못해 미군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만이 중재하고 있는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공습 중지 명령은 오만 대표단이 이란에 도착한 직후에 이뤄졌으며 주말 중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4: 그들은 합의를 원합니다. 지금 그럴 준비가 된 것 같지 않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은 있습니다.
3: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납니다. 이번 회담이 앞으로 확전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병력 3만 명 추가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0: 물류가 어점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 북한군 파병 지역인 쿠르스크에서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러시아 국경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9개월 만에 러시아를 전격 방문한 점도 북한군 추가 파병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1: 특별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해 준 북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0: 북한과 러시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에서도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2: 수십만 명이 모인 이 독일의 성소수자 행사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범죄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3: 흰색 승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인근 성소수자 행사장으로 돌진한 뒤 용의자가 버리고 달아난 차량입니다. 토요일 밤 베를린 시내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에서 축제를 즐기던 참가자들을 승합차 한 대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3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1: 정말로 놀랐습니다. 사건 직후에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와 안도할 뿐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행사 참가자의 말입니다.
3: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용의자는 21살 남성 압둘 비. 독일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력 2,200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검거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행 차량이 버려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경찰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데요. 도심 경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은 직접 접근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건 당시 여러 명이 흉기에 찔린 정황도 드러나 2차 공격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수십만 명이 몰린 유럽 최대 성소수자 행사까지 극단적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현장 보안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엄마라는 단어 하면 따뜻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죠? 모성애의 통념을 뒤흔들며 한국 영화사에 강렬한 기억을 남긴 영화 봉준호 감독의 마더입니다. 가슴 먹먹한 스릴러의 정수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함께 하시죠. 우리 시대 영화 현경화 기자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 여고생. 평범한 시골 마을은 살인사건의 충격에 휩싸이고 어리숙한 동네 바보 도준이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2: 죽일 거야.
3: 미쳤어만 당연히 안 죽였지.
1: 하나뿐인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혼자서 진실을 쫓기 시작하는 엄마.
2: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1: 관객은 끝없는 의심과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4: 모정에서 물론 출발하지만 그게 이제 집착과 광기로 점점 폭주기 관차처럼 가게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이 있었어요.
1: 김혜자는 헌신적인 국민엄마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으며 모성애를 집착과 광기로 변모시키는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고 원빈 역시 선과 악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도준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4: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 때문에 사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쓰게 된 영화죠. 또 바보인 척하는 건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미묘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 범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췄던 스릴러의 공식을 벗어나 개인의 심리와 죄의식을 파고든 마더.
5: 그 인간의 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각인시킨 영화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1: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초청과 함께 해외 평단에 찬사를 받으며 흥행을 넘어 예술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0: 지금 충남 보령에서는 바다를 넘어 또 다른 즐거움을 향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른 채 미끄러지고 뛰고 뒹굴고 보령 머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폭염도 못 말린 글로벌 진흙탕 속으로 이현

0: 이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1: 55m 대형 슬라이드를 바람처럼 내달린 사람들이 시원한 머드물 속으로 거침없이 풍덩 빠져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얼굴엔 짜릿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네 발로 진흙을 더듬으며 숨겨진 바둑돌을 찾는 게임. 패배한 팀에게는 사방에서 사정없이 머드 세례가 쏟아집니다.
2: 머드 축제 처음 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와서 더운데 시원한 머드도 맞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좋아요.
1: 미끄러운 반구형 언덕을 힘겹게 기어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고 유수풀에서는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둥실둥실 떠다니며 더위를 식힙니다. 축제장 곳곳에서 아이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3: 아이랑 와보니까 놀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원래 해수욕장만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1: 해마다 수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갈 만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대표 한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4: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 타임라인을 계속 보이길래 직접 와서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진 축제네요. 그럼 미국 관광객이 말입니다.
1: 짜릿한 즐거움으로 바꿔놓을 보령 머드 축제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5: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LAFC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캔자스 시티와의 홈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시즌 3호 골을 신고했는데요. 그동안 정기리그 무득점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가 월드컵 이후 치러진 3경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30일 올스타전에 출격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축구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자, 축구협회가 내년 1월 아시안컵 전까지 대표팀 감독을 임시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죠.
2: 예. 그제 이사회를 열었고요. 올해 남은 A매치 6경기 임시 감독 체제로 간다. 그리고 정식 감독은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맞춰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네.
2: 임시 감독도 역시 이제 공개 채용으로 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대표팀 감독으로 벤투, 포이에스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죠.
2: 예, 이 벤투 감독하고 거스포의 감독은 뭐 한국 대표팀 감독 맡고 싶다 의사를 밝혔고요. 프랑스에서는 또 좀 약간 좀 뜬금없이 느껴지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튀니지를 이끌었던 르나르 감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2: 여기에 또 이제 대표팀 골키퍼 출신인 김영광은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을 나는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여기도 여기서 그냥 감독을 막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 이 북중미
1: 네.
2: 월드컵 참사의 교훈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번 월드컵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보면 일본과 한국 축구를 비교하는 의미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2: 요약하면은 일본은 100년 대기를 세우고 일본 축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일본 축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을 찾았다. 이거고요.
1: 네.
2: 우리는 월드컵이 끝날 때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을 찾아서 대표팀을 맡겠다는 겁니다.
1: 네.
2: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월드컵이 끝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1: 네. 감독 선임보다 한국 축구 방향 설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2: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감독을 영입하고 그 감독에다가 대표팀을 맞춰왔거든요.
1: 네.
2: 자, 이러다 보니까 마치 프로스포츠에서 외국인 선수 잘 뽑으면 우승하고 잘못 뽑으면 망하는 것처럼
1: 네.
2: 감독 잘 뽑으면 16강, 잘못 뽑으면 조별리그 탈락. 이게 이제 번복이 되었죠.
1: 그렇게 또 인식이 돼왔고요.
2: 예, 그랬죠.
1: 네.
2: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팀을 감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하겠다는 명확한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감독을
1: 그렇죠.
2: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1: 네. 우리의 장점을 네.
2: 예, 그래야지 연속성이 생기고 직전 감독의 유산도 승계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장점을 살리는 축구가 뭔지 먼저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2: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은 뭐 정교한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이 티키타카 축구를 완성을 했죠. 전통적으로 일본은 미드필드에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고요. 이 과정을 중시하는 일본식 사고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2: 일본의 성향에 맞는 축구를 찾아낸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축구는 유럽도 인정하는 바가 있죠. 유럽이
1: 네.
2: 인정하는 거는 한국 축구는 스피드하다, 많이 뛴다 이거고요.
1: 네.
2: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게 전통적으로 스트라이커에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한 경기, 빠른 템포, 스트라이커의 파괴력 이게 이제 한국 축구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축구를 먼저 설계를 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이 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 네. 월드컵 이후에 감독을 교체하는 나라가 많아서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 좋은 감독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겠어요.
2: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히딩크도 그렇고 벤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영입할 때 히딩크도 그렇고 벤투도 A급 감독이 아니었거든요. 이 얘기는 스포츠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적은 연봉 순위 아니다라는 진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1: 네.
2: 여기저기서 뭐 누가 좋다 누가 잘한다 이 한마디에 축구협회가 혹하면 안 된다. 또 이름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잘 맞는 감독, 자신만의 동창성이 있는 감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그렇지. 갖추는 게
1: 네, 네.
2: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신지은 선수가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5타차 선두를 달리면서 10년 만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죠.
0: 네, 신지은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언더파를 쳐 중간 합계 12언더파로 2위 태국의 파자리 아난나루칸의 5타 앞선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1: 네.
0: 1라운드부터 공동 선두에 오른 신지은은 3라운드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노립니다.
1: 네.
0: 신지은은 2016년 5월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슈다웃에서 첫 우승을 따낸 이후 무려 10년 2개월 만에 LPGA 투어 통산 2승에 도전합니다.
1: 네. 신지은 선수가 우승하면 한국 선수 들이 세계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해만 6승을 합작하게 되죠.
0: 네, 우리 선수들은 2010년대 후반까지 LPGA 투어에서 한 해에 15승씩을 합작하고
1: 대단했죠.
0: 했는데
1: 네.
0: 네, 2022년 4승, 2023년 5승, 2024년에는 3승에 그치면서
1: 네.
0: 최근 암흑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7승을 거두면서 부활 발판을 마련했고요.
1: 네.
0: 또 올해 18개 대회에서 벌써 5승을 합작했습니다. 유해랑과 김효주가 각각 2승씩 거뒀고 이미양이 1승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 신지은이 우승하면 시즌 6승으로 7승의 미국과 양강 구도를 굳히게 됩니다.
1: 네.
0: 또 앞서 메이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유해란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서 오늘 신지은까지 우승하면 한국이 3개 대회 연속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1: 네. 자, 2주 전에 PGA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던 김주형 선수는 3M 오픈에서 순위를 끌어올렸죠.
0: 네, 김주영은 오늘 미국 미네소타주의 TPC 트윈시티스에서 열린 PGA 투어 3M 오픈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1: 네.
0: 3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204타를 적어내고 공동 28위로 3계단 상승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김주영은 2주 전에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2년 9개월 만에 우승 갈증을 씻어내고 부활을 알렸는데요. 이번 대회 선두와는 11타 차로 벌어졌으나 14언더파 공동 9위 그룹과는 5타 차여서 마지막 날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번 대회 선두는 지난달 프로로 전향한 2005년생 잭슨 코이번으로 오늘 무려 10언더파를 몰아치면서
1: 네.
0: PGA 투어 첫 우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코이번은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 출신이고요. 프로가 된 이후 세 번째 대회 출전인데 벌써 우승 기회를 맞았습니다.
1: 네. 자,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KLPGA 투어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요?
0: 네, 미국 LPGA 투어와 한국 KLPGA 투어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대회에선 KLPGA 투어 선수 15명, 내년 대회에는 30명이 출전하기로 합의했다고
1: 네.
0: 밝혔습니다.
1: 네. 네,
0: 이에 따라 오는 10월 22일 전남 해남군의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개막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엔 LPGA 투어 선수 68명과
1: 네.
0: KLPGA 투어 선수 15명, 그리고 초청 선수 1명 등 총 84명이 참가합니다.
1: 네, KLPGA 투어 선수들의 출전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국내파 홀대 논란이 제기됐었죠.
0: 네, 이 대회는 2019년부터 LPGA 투어와 KLPGA 투어가 공동 주관했다가 네. 2022년부터는 LPGA 투어가 단독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KLPGA 투어가 출전 선수 30명을 보장하라는 협상을 작년부터 벌여왔는데 네. LPGA 투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올해 협상이 결렬됐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간 이후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그 타이틀 스폰서인 BMW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파국 직전에 협상이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1: 네.
0: 내년에는 또 이 대회가 출전 선수 108명의 풀필드 대회로 바뀌고 KLPGA 투어 선수도 30명 출전하기로 하면서 대상 포인트 상금 등이 KLPGA 투어 공식 기록으로도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1: 네. 유혜란 선수는 다음 주에 LPGA 투어 메이저 3연승 기록에 도전하죠.
0: 네, 유혜라는 오는 30일 영국 잉글랜드의 로열 리더맨 세인트앤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제50회 AIG 여자 오픈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그 메이저 3연승에 도전하는데요. LPGA 투어가 창설된 이후 76년 동안 이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선수는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와 네. 2013년 박인비 2명뿐입니다.
1: 네,
0: 유혜라는 올해 메이저 2연승으로 세계 랭킹 3위까지 오르면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1: 예.
0: 또 올해 LPGA 투어 그린 적중률과 볼 스트라이킹 부문 등에서 모두 LPGA 투어 1위를 달리면서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네네.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혜라는 자신의 그 샷이 탄도가 높아서 바람이 많이 부는 AIG 여자 오픈에는 유리하지 않지만 미니 드라이버 등 비밀 병기를 사용해서 이전과 다른 플레이로 링크스 코스에 접근해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고요.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3: 네.
1: 네. 자, 손흥민 선수 골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지금, 오늘 있었는데요.
1: 네. 세 경기 연속 네. 골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1: 네. 네,
3: 홈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 시티와의, MLS 정규리그 18라운드 경기였는데요. 경기 전반 5분. 0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리그 3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1: 네.
3: 역습 상황에서 공을 따낸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통해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2월 개막 이후 리그에서 득점이 없던 손흥민인데
1: 네.
3: 최근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1: 네.
3: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처음 치른 18일 LA 갤럭시와의 더비 경기에서 1호 골을 넣더니 23일 레알 솔트레이크 전과 이날까지 3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고 있거든요.
1: 네네.
3: 손흥민과 흥부 듀오로 불리는 선수죠.
1: 네.
3: 데니 부안가 그리고 다비드 마르티네스까지 골을 성공시키며 LA는 선발 공격진 3명이 모두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1: 네.
3: 손흥민 선수가 후반 40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는데 이후 부안가 선수의 세기골까지 터지면서 LA가 4-0.

0: 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 월드컵 이후 보란듯이 골을 몰아치고 있는데 축구 통계 매체 평점은 어떻게 나왔나요?
0: 네, 축구 통계 매체에서도 전반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풋몹 같은 경우는 손흥민에게 평점 7.7점을 매겼습니다.
1: 네.
0: 손흥민이 양팀 통틀어 최다인 4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이 2개였어요. 그중 하나가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1: 네.
0: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볼터치도 총 4회로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는 드니 부안가 선수가 9.3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이 소파 스코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7점을 부여했습니다.
1: 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서 LAFC도 펄펄 날고 있죠.
0: LA가 어느새 리그 4연승인데요. 현재 10승 3무 5패, 승점은 33점이고
1: 네.
0: 골득실은 16골입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 네, 손흥민과 메시의 올스타전 동반 출전은 무산됐죠.
0: 그렇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해 아르헨티나에 준우승을 안겼던 리오넬 메시가 결국은 MLS 올스타전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 MLS 사무국이 성명을 통해 그 선수협회와 이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들이 소속팀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적절한 휴식과 훈련 및 경기 복귀 일정을 결정하도록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메시, 로드리고 데파울 선수가 올스타전 참가 의무 면제를 받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 네.
0: 이 메시와 데파울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일원으로 스페인과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인데요. 이에 따라 멕시코 리그 올스타 팀과 맞붙는 이번 MLS 올스타전에서는 손흥민과 메시 선수가 나란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득점을 합작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MLS 올스타전은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전 9시 미국 노스캐롤라이주에서 열립니다.
1: 네. 포르투갈의 명문 구단 FC 포르투로 이적한 황인범은 프리시즌에서 데뷔전을 치렀죠.
0: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새로운 소속팀 포르투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 21일 포르투 이적을 마무리한 황인범인데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후반 37분 프로홀트 선수 대신 교체 투입됐습니다.
1: 네.
0: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후반 42분에 나왔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재치 있는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보루아 사인스 선수의 헤더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홈팬들의 박수를 이끌어낸 장면이었습니다.
1: 네.
0: 황인범 선수가 소감도 남겼는데요. 데뷔전을 치러서 행복하다. 그렇지만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이 조금 실망스럽고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 네, 네. 자, K리그1은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서울과 울산의 경기부터 짚어볼까요?
0: 네, 이 경기가 지금 방금 끝난 경기인데요.
1: 네.
0: 이 원정팀 울산이 3대1로 서울을 제압했습니다. 이 원정팀 울산이 초반부터 맹공을 펼치면서 홈팀을 몰아붙였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에릭 선수가 선제골을 넣더니 월드컵 대표 이동경이 8분 뒤에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네.
0: 그런데 단독 선두 서울의 뒷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15분 최근 좋은 기세를 보이는 정승원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렸는데요. 그렇지만 울산이 야구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울산의 3대1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고요. 그렇지만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이 13승 3무 4패 승점 42점으로 2위 전북현대에 승점 9점 앞선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울산이 9승 3무 7패로 리그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 네, 인천과 부천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이 승격팀 더비로 관심을 받은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도 지금 방금 들어왔네요. 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승격팀 더비는 무승부로 끝이
1: 네,
0: 났습니다.
1: 네.
0: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2부 리그에 있었던 두 승격팀답게 전반 정규 시간까지 우위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팽팽하던 0의 균형은 전반 추가 시간에야 깨졌습니다. 추가 시간 2분 이비자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부천이 전반을 1대0으로 리드한 채 마쳤습니다. 인천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고사와 이동료를 투입하면서 반등을 노렸고 후반 36분에 정치인까지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이 윤정환 감독의 용병술이 후반 38분 페리어 선수의 동점골로 이어지면서

0: 인천이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 네. 광주는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였죠.
0: 그렇습니다. 광주가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이번에도 뭐 승리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광주가 경기 시작 9분 만에 정지훈 선수가 선제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출발은 좋았는데요. 그런데 제주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39분 오재혁 선수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1: 네.
0: 1-1 무승부로 끝났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에야 승패가 가려졌는데요. 이창민의 코너킥에 이어 권기민의 슈팅이 나왔고 이 슈팅이 쐐기골로 연결되면서 제주가 적지에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안양과 강원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0: 네, 안양이 홈에서 강원을 꺾었습니다. 안양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최건주의 선제골로 일찌감치 앞서 나가더니 전반 35분 엘쿠라노 선수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전반을 두 골 차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강원은 후반 45분 이후에 추가 시간 5분에 아불달라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1점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승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두 경기가 열렸는데 김포와 용인이 맞붙었죠?
0: 그렇습니다. 김포와 용인의 그 시민구단 더비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포와 용인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1: 네.
0: 팽팽한 영의 균형을 깬 쪽은 원정팀 용인이었는데요. 후반 29분 최지훈의 선제 득점으로 용인이 뒤늦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포가 5분 만에 루안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1-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포가 7위를 유지했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1: 네. 파주와 안산의 경기도 살펴보죠.
0: 네, 원정팀 안산이 적지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안산은 후반 11분 베테랑 공격수 김인성이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1: 네.
0: 안산이 이 골을 남은 시간 잘 지켜내면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솔직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폭염도 무색하게 프로야구 인기 날로 높아지는데 잠실에서는 여름 이벤트가 열렸죠?
2: 네, 800만 관중을 넘어선 프로야구 인기가 한여름에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1: 네.
2: 한화, 삼성, LG 등 전통의 역사를 가진 팀들이 흥행을 이끌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름 시즌을 치르고 있는 잠실구장이 썸머홀릭 이벤트로 팬들을 찾아갑니다. LG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키움과 주중 3연전에서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기존 1루 내 외야석을 넘어 3루 측에도 워터존을 설치해 팬들과 함께 워터캐논을 활용한 물놀이를 즐길 계획입니다.
1: 아, 네네.
2: 해당 이벤트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기아와 주말 3연전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2: 그렇습니다.
1: 네, 프로야구는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잠실로 가보죠. 에이스 곽빈의 역투에 힘입어서 연패 탈출 시급한 두산이 1위 삼성을 꺾었네요.
2: 네, 두산이 삼성을 7-0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두산은 4회 말 공격에서 양의지 선수와 안재석 선수의 적시타를 앞세워 먼저 2-0으로 앞서갔는데요. 6회 말 공격에선 상대 수비 실책과 투수의 보크 등으로 2점을 더 보태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2: 두산 선발 투수로 나선 곽빈 선수는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9승째를 기록하며 두산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 네. 자, 삼성의 새 외국인 투수 보스 투구 내용 어땠습니까?
2: 네, 삼성이 아리엘 후라도 선수의 부상 대체 선수로 영입한 선수죠. 오스틴 보스 선수, 오늘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스 선수는 오늘 변화구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위퍼, 커브, 스플리터, 커터, 싱커 등 변화구만 5개 이상을 던졌습니다.
1: 네.
2: 보스 선수의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보스 선수는 오늘 타승이 한 바퀴 돈 이후 두산 타자들에게 안타를 연이어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KBO 리그 타자들을 압도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첫 경기에서 받았습니다.
1: 네. 자, 부산에서는 창단 최다 10연승에 도전한 KT가 롯데의 벽을 넘지 못했군요.
2: 네, KT가 10연승 도전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홈팀 롯데가 KT를 15-1로 대파하며 4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0: 했습니다. 네. 롯데는 1회 말부터 4점을 뽑으며 기세를 올렸는데요. 나승엽, 윤동희, 손성빈 선수가 모두 적시타를 때리며 팀 화력을 높였습니다. 롯데는 6대0으로 앞선 3회 말 고승민 선수의 트럼프로 승부의 세기를 박았고요. 5회 말 레이에스 선수가 2점 홈런을 추가하며 10대0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1: 네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죠. 8연패에서 탈출한 LG가 하나와 주말 3연전을 3차전을 치렀죠?
0: 네, LG와 하나가 오늘도 혈전을 벌였습니다. 8회 말 타선이 폭발한 하나가 최종 14대4로 이기면서 승부가 방금 막 끝났는데요. 네. 하나는 경기 초반 4대0으로 앞서갔지만 이후 LG의 추격 끝에 4대4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화 8회 말에만 10점을 내며 다시 승기를 잡았는데요. 상대 야수 선택으로 5대4를 만든 한화는 한지훈 선수가 좌월 3점 홈런을 때려 8대4까지 달아났고요. 이후 문현빈 선수의 1타점 적시타, 노시환 선수의 5월 트럼프, 허인서 선수의 우중월 솔로포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12대4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1: 네네. 자, KBO에 데뷔한 한화 짐머맨, 선발이 처음인 LG 박시원, 양팀 선발 투수 대결은 어땠나요?
0: 네, 새롭게 한화에 합류한 짐머맨 선수 오늘 데뷔전서 4이닝 무실점에 깔끔한 투구를 했습니다. 마완인 짐머맨 선수는 확실히 좌타자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구 구속은 최고 146km에 그쳤지만 슬라이더, 포크볼 등 변화구 제구력을 잘 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0: LG 대체 선발로 나선 박시원 선수는 3과 3분의 2이닝 4실점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초반 자신의 구위를 살려 호투를 이어갔지만 4회부터는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결국 조기 강판됐습니다.
1: 네, 자, 홈런 선두 다툼이 아주 치열하죠?
0: 네, 오스틴 선수와 기아 김도영 선수의 홈런왕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 네.
0: 오늘은 단독 1위 자리를 김도영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오늘 키움전서 시즌 30호 홈런을 때리면서 단독 1위에 올라섰고요. 오스틴 선수는 오늘 홈런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29홈런으로 2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네. 광주에서 열린 키움과 기아의 경기는 어땠습니까?
0: 네, 키움이 기아를 8대3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챙깁니다.
1: 네.
0: 키움은 1대0으로 앞선 3회 초 김웅빈 선수의 5월 트럼프로 3대0까지 점수차를 벌렸고요. 4회 초 추재현, 데이비슨 선수의 연속적 시타가 나오면서 7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1: 네.
0: 오늘 키움 선발 김윤아 선수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김윤아 선수 5이닝 3실점 투구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18연패를 끊고 무려 2년 만에 거둔 승리. 김윤아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자, 기아의 두 베테랑 나성범과 김선빈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죠?
0: 네, 베테랑 김선빈 선수는 올해 공수에서 모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범호 기아 감독도 연습량을 늘리자며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반면 나성범 선수는 오늘도 홈런을 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느새 시즌 21호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중심 타선 화력이 살아나고 있는 기아가 베테랑의 경험을 앞세워 가을 야구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인천에서는 NC와 SSG가 중위권 순위 싸움을 벌였죠?
0: 네, NC와 SSG는 5대5로 연장 승부를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NC는 3회 초 타선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갔는 등 4회 초 김용준 선수의 솔로 홈런까지 더해 3대1 스코어를 만들었는데요.
1: 네.
0: 그러나 SSG가 불펜진 공략에 성공하며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SSG는 7회 말 박성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한 점을 더했고요. 이후 9회 말 이사말로 상황에서 밀어내기로만 3점을 추가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1: 네. 자, SSG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 이탈했는데 이거 어떻게 메우고 있나요?
0: 네, 말씀해 주신 대로 SSG 최정, 김광현 선수 등 베테랑 선수들의 이탈이 매우 많았는데요. 돌문 선수들이 현재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미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1: 네.
0: 2002년생 영건, 선발 김건우, 마무리 조병현 선수가 올해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6년생 신인 투수인 김민준 선수가 선발진에 큰 힘을 보태며 잠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는 맹타를 휘두르면서 빅리그 통산 100타점 고지를 밟았네요.
0: 네, 이정호 선수 오늘 에인절스전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홈런포를 날리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3할 타율에 복귀했습니다. 이정호 선수는 팀이 2대0으로 앞선 3회 말 2사 1, 2루 찬스에서 5월 3점 홈런을 터뜨렸고요. 이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통산 100타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네.
0: 2024년 데뷔 이후 3년 만에 만든 성과이고요.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에서는 6번째로 만든 기록입니다.
1: 네네네. 자,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이물질 부정투구 적발 사태가 국내외로 발생했는데 글러브 접착제 문제라는 의견

0: 이 나왔다고요?
1: 네, 어제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상무 김기중 선수가 글러브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퇴장 조치를 받았는데요. 네. 이는 프로야구 1, 2군 경기를 통틀어 처음 나온 사례입니다. 한편 그 이전에는 미네소타 트리플A로 강등된 고우석 선수가 역시 이물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퇴장 조치를 받았는데요. 네. 프로야구는 투수들이 타인타르 등 손에 이물질을 묻혀 투구하는 것을 부정투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0: 네.
1: 공 접촉 능력을 높여 회전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김기중 선수는 현재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고우석 선수는 사무국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기중 선수는 이물질은 무더위에 글러브 접착대가 녹으면서 생긴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네. 자, 애틀랜타 트리플A의 김하성은 2타점 2루타로 빅리그 재컬업 가능성을 높였죠.
1: 네, 오늘 시카고 산하 트리플A팀과 더블헤더 1차전에 나선 김하성 선수 유격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2회 말 1사 2, 3루 찬스에서 2타점 적시 2루타를 때리며 좋은 타격감을 보였습니다.
0: 네.
1: 김하성 선수는 오늘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트리플A 타율은 2할 5푼 6리를 유지했습니다.
0: 네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 조가 중국 오픈 준우승을 차지했죠.
1: 네, 이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 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2026 월드투어 슈퍼 1000 시리즈 중국 오픈 결승 상대, 바로 이 지난주 일본 오픈 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세계 2위 인도네시아 조와 다시 만났습니다. 네네. 일주일 만에 리턴 매치이면서 완벽한 서륙전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1대2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1게임을 먼저 따내면서 기선을 제압했던 서승재, 김원호조는 2게임과 3게임 모두 19대19 동점까지 가는 피말리는 혈투를 네네. 벌였는데요. 막판 뒷심에서 한 끗 차로 밀리면서 지난주 일본 오픈에 이어서 2주 연속 준우승에 만족했습니다. 네. 이로써 상대 전적은 3승 3패 이 동률이 됐고요. 두 선수는 다음 달 열리는 이 세계선수권 대회와 그리고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목표로 다시 한번 이 금빛 스매싱을 위해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0: 네. 펜싱 간판 송세라는 4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땄죠.
1: 네. 여자 펜싱의 송세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홍콩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여자 에페 결승 개인전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줄리아 리치와 맞붙었는데요. 8대8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네. 경기 종료 불과 9.7초 전에 송세라 선수가 과감하게 상체 공격을 성공하면서 9대8이 됐고요. 한 점 차로 짜릿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1: 2022년 이집트 카이로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던 송세라 선수 4년 만에 다시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해냈고요. 더불어서 지난해 동메달에 이어서 2년 연속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전 입상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송세라의 이번 우승으로 오는 9월에 열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0: 네. 남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 진출했죠.
1: 네, 우리나라 20세 이하 남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중국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 남자 주니어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바레인을 만났고요. 32대31로 이 손에 땀을 쥐는 1점차 승리를 거두고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0: 네.
1: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 리그부터 5승 1무 토너먼트 2연승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미 8강전 승리로 내년 이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리는 21세 이하 세계 주니어 선수권 티켓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0: 네.
1: 우리나라는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왕좌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결승전은 27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0: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은 평가전 전승을 거둔 반면에 남자 배구 대표팀은 3차전에서 역전패했죠.
1: 네, 먼저 이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의

0: 1차전, 3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뒀고요. 평가전, 3연전 전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주장 강소희가 18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려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이 남자 배구 대표팀은 마지막 3차전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아쉽게 역전패했는데요. 브라질은 세계 7위고 우리나라는 세계 26위입니다. 네. 비록 결과는 1승 2패지만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매세트 접전을 펼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배구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상대가 확정됐네요.
0: 네, 지난 23일 이 일본 나고야에서 조 추첨이 진행이 됐어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진행한 조 추첨 결과 이 한국 남녀 배구 대표팀 모두 D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16개 나라가 겨루는 남자 배구의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과 함께 D조에 묶였고요.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은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만큼 명예 회복을 노리게 되고요. 네. 한편 그 14개 나라가 출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 역시 베트남과 홍콩, 카타르와 함께 D조에서 경쟁을 합니다. 최근 아시아 배구 연맹 컵 이 7전 전승 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부활의 날개짓을 또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1: 네. 동아시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할 남자 배구 국가대표 엔트리도 발표가 됐죠.
0: 네, 이사나의 라미레스 감독이 브라질과의 평가전 일정을 마치고 다음 달에 열리는 동아시아 선수권과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할 이 최종 14명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라미레스 감독이 크게 성장했다고 칭찬한 정한용 선수를 비롯해서 임성진, 그리고 신호진, 또 세터 황승빈과 또 한태준 등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임동혁과 그리고 양수현 등 4명의 선수는 제외됐습니다.
1: 네.
0: 이 라미레스 감독은 아시안게임 전까지 부상 중인 황태기 그리고 김지한 또 허수봉의 복귀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고요. 더욱더 완벽하게 또 호흡을 맞춘 후에 아시안게임에 임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대표팀은 유스 챔피언십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했네요.
0: 네,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유스 챔피언십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총 6개 메달을 삭실했습니다.
1: 네.
0: 19세 이하 남자 리드 종목의 정찬진 선수가 첫 금메달을 쏜 데 이어서 박범진 선수가 19세 이하 남자 볼더링에서 정상에 올랐는데요. 금빛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
1: 네.
0: 특히 이 정찬진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과 은메달 이렇게 두 개 메달 획득을 했고요. 이하율 선수도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하면서 나란히 멀티메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1: 네, 일요 스포츠와이드 ELA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밀양과 양산 지방의 낮 최고기온 39.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광양과 경상권 여러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및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에 건강관리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안가운데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10에서 60mm,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도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25도, 서울, 광주, 부산 26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울산 36도,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인천, 세종, 제주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밭에서 10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여성의 체온이 42.2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이 34.7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밭일을 하다 어지럼 증세를 보여 숙소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광주 광양, 대구 중부, 달성 북부와 남부, 경북 경산과 청도, 고령, 포항, 경주 중북부와 남부, 그리고 경남 양산과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합천 중부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발령합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중동 내 미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이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며 이란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주간 매일 밤 이어지던 미군의 폭격이 멈추고 이란도 보복 공격을 중단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관측이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 공습 중단이 방어 무기 재고 부족에 따른 압박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브라질 브라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상파울루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와 양국 기업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9일에는 칠레, 30일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다음 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귀국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에 대해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항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거짓이라고 적었습니다. 중앙그룹 회생 절차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계 처리 자체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JTBC가 발생한

1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엔 중부지방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경남 중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생률이 높은 암이지만 조기 발견의 기회가 많은 암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초기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병기에 따라 치료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조기 대장암의 상태에서 진단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그리고 초기 대장암일 때의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치통이 주는 불편은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치주 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쿨의 이 여름 서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가장 큰 원인으로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이 지적이 됩니다. 우리 일상의 변화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의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육류나 동물성 지방, 가공육 이런 부분들이 대장암 발생과 연관이 된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정했고
0: 네.
1: 소개국이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도 이 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공육을 50g, 그러니까 네. 소세지 한두 개 정도씩만 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먹고 장 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용종 그리고 암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식탁이 빠르게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노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선호할 텐데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도 대장암을 방심할 수 없는 건가요? 대장암 발생 위험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의사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0: 네.
1: 흔히 젊은 대장암, 이제 50세 이전에 생기는 조기 발병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유명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0: 네.
1: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조사 대상이었던 42개 나라 중에 1위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 하고 증상이 있어도 치질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런 안 좋은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오래 이어지면서 중년, 노년의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정상 점막에 작은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기까지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쌓인 식습관이 그대로 40대, 60대로 갔을 때 대장암이 생기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0: 네. 네,
1: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또 제거한다면 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0: 네. 이 말씀 주신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또 지적이 되던데요.
1: 네. 크게 다섯 가지를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0: 네.
1: 운동 부족,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음주, 흡연, 그리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이제 들 수 있는데요.
0: 네.
1: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장 운동력은 떨어지고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지속해서 대장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0: 네.
1: 술은 이제 소량만 마시더라도 대장암 위험을 올린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연구 결과이고요.
0: 네.
1: 흡연 역시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대장암이 세계 1위가 된 배경에도 육류 섭취는 이제 소고만큼 늘었는데
0: 네.
1: 운동량은 오히려 부족하고 비만 당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0: 네. 말하자면 건강 습관이 중요합니다.

0: 이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1: 네.
0: 그 우리나라 그동안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은 그동안은 이제 대변 검사로 하는 분변 잔멸 검사가 먼저였는데 이제 2028년도부터는 45세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시경 검진의 효과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할 텐데요. 증상이 네. 생기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대장 점막 안쪽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혈변이 보이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변이 가늘어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장을 막기 시작했거나 피가 날 정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1: 예.
0: 네, 물론 증상이 있다고 다 진행암은 아니고 증상이 있어도 막상 보면 초기에 발견된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네, 다만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증상이 없을 때 검진으로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또 대장의 모양을 생각할 때 어느 위치에서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대장은 이제 오른쪽 아랫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배를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내려오고 직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약 1.5m의 긴 장기인데요.
1: 네.
0: 위치에 따라 장의 굵기도 다르고 변의 상태도 달라서 같은 대장암이라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장암의 증상은 항문 쪽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거네요. 뭐 혈변이나 설사, 변비도 그렇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왼쪽 대장과 직장 쪽은 장이 상대적으로 좁고 또 구불거려서 변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형태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도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소홍색 혈변이나 아니면 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온다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0: 한 달이 더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1: 그게 직장암의 위험인 거죠?
0: 네.
1: 그럼 위쪽에 있는 결장암은 복통이 심해지고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는데 그땐 암이 아주 커진 건가요?
0: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 결장은 보통은 장의 직경이 넓고 내용물도 아직 죽처럼 묽은 상태라서 네.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는 장이 막히지도 않고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복통이 심해지거나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가 되면 네. 이미 암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른쪽 대장암이 왼쪽보다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존하면 안 되고 네. 대장 내시경으로 꼭 대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 심한 빈혈도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대장암은 겉보기로는 이제 혈변 없이 눈

0: 진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 거기서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네.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으로 출혈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1: 이런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안타깝게도 진단 시점이 이미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예.
0: 전체 한 20% 정도가 됩니다.
1: 아.
0: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전이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폐전이입니다.
1: 일단 전이가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예. 저는 이제 사기로 분류를 합니다.
1: 그런데요, 다른 암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대장암의 중요 특징인데요.
1: 예.
0: 다른 암들은 이제 사기가 되면 수술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대장암은 다릅니다. 간이나 폐 전이가 있어도 그 전이된 병소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원발 부위, 즉 대장암과 그 전이 부위를 모두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하면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네, 또 처음에는 절제가 어려운 전이라도 요즘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가 좋아져서 항암 치료로 전이 병소를 줄인 다음에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라는 말을 들으셔도 절대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1: 또 그래서 수술, 방사선, 항암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0: 아, 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성 대장암은 항암을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지를 환자분마다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과,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1: 네.
0: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 여러 이제 전공 교수님들이 환자에 모여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공의 의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1: 네.
0: 최선의 치료를 찾는 것이 환자 예후를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장암이 조기 대장암 상태에서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서 고생을 좀 덜하는 거죠.
0: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암이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1: 네.
0: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1: 네.
0: 뭐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똑같은 대장암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예후가 하늘과 땅 차이의 셈이죠.
1: 다행히 대장암은 내시경 검진이 있어서요.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기 네.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0: 네, 그 대장의 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 네.
0: 대장의 벽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이 점막, 그 아래가 점막하층,
1: 네.
0: 그 밑이 근육층, 그리고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네. 네,
0: 조기 대장암은 암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점막 또는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하고 그 아래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1: 네.
0: 네, 2단계에서는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치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병기는 암의 크기가 중요한가요? 이제 말씀 주신 침범 정도가 중요한 건가요?
0: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1: 네.
0: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대장암 병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치명 깊이입니다.
1: 아.
0: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게 파고 들었는지
1: 네.
0: 그래서 림프절에 퍼졌는지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병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크기가 그 암 크기가 성인 주먹만큼 큰 종양이라도 만약에 표면에만 넓게 퍼져 있고 깊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그건 초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뭐 1, 2cm의 작은 암이라도 이제 벽을 깊게 침범에 들어갔으면 이것은 진행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넓게 깔린 잔디보다 깊게 박힌 못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 내시경으로 암이 있는 점막 부위만 도려내는 치료인데요.
1: 네.
0: 작은 병변은 올가미로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이라는 시술로 치료하고요.
1: 네.
0: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점막 아래층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 칼로 그 병변 아래에 있는 점막 하층을

0: 박리를 해가지고 통째로 떼어내는 점막과 박리술이라는 시술로 치료를 합니다.
1: 네.
0: 이렇게 시술하면 몸에는 전혀 흉터가 남지 않고요.
1: 아.
0: 대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네, 뭐 밖에서 보면 이분이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1: 그럼 내시경으로 시술적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네,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데요.
1: 예.
0: 이제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암이 이제 점막에만 국한이 됐다거나 아니면 점막 합증이지만 아주 얇게만 들어갔다거나 암의 분화도가 좋고 림프관이나 혈관 침범이 없고 절제된 가장자리가 깨끗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면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내시경 절제만으로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하고 추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합니다. 네, 다만 병리 결과에서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전을 위해선 추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종양의 크기가 커도 암이 파고든 정도가 깊지 않으면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걸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네. 정말 다행일 텐데요.
0: 네, 맞습니다. 앞서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 네.
0: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 대장에는 측방 발육형 종양이라고 해서 깊게는 파고들지 않았지만 점막 표면을 따라 옆으로 이제 카페처럼 넓게 자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병변은 크기가 커도 치민이 얇기 때문에 시술로 한 번에 통째로 절제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어야 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내시경 시술로 대장을 보존하면서 치료받고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1: 그렇겠네요. 그렇게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조기 대장암과 바로 그 전 단계인 큰 용종의 상당수가 이제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가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이 본격화된다면 네,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내시경 시술이 갖는 장점이 많을 텐데요. 일단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요?
0: 훨씬 빠르죠.
1: 예.
0: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에 이제 장을 잘라서 이어붙이는 과정이 필요해서 보통 일주일 안팎 입원을 하고 회복에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1: 네.
0: 내시경 시술은 수면 내시경하듯이 진정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보통 시술 후에는 다음 날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배에 상처가 없으니까 통증도 거의 없고 대부분 바로 일상으로 또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장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배변 기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1: 위치가 직장 쪽이어도 뭐 항문 보존이라든지 대장암 환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덜 수 있겠네요.
0: 네, 이 부분이 환자분들께서는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 직장암, 특히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 수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 항문이나 장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암 자체만큼 이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조기 직장암이 조건만 맞으면 시술로 병변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과 직장의 기능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뭐 배변 기능도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1: 네.
0: 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기에 발견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시술이나 수술 또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도 그렇고요. 치료 후에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할 텐데요.
0: 네, 보통 크게 세 가지를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 네.
0: 먼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빼놓지 않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대장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용종이나 암이 생길 위험이 결국은 다른 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대장 내시경과 영상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붉은 국이나 가공육, 초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줄이시고 대신 채소나 과일, 통곡물 같은 섬유질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연과 금주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하고 체중 관리입니다. 실제로 진단 뒤에 꾸준히 운동한 대장암 환자들이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력 운동을 숨이 차게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만약에 여력이 안 되면 빠르게 걷기라도

0: 5회, 하루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네. 또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대장 내시경 검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에서도 검진은 좀 필요할까요?
0: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젊은 대장암 증가를 반영해서 이미 검진 시장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췄고 우리나라도 2028년부터는 45세부터 대장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45세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형제들 중에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본인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40세 이전이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원인 모를 빈혈이나 체중 검사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찾으면 완치가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 한 번이 여러분들의 대장 건강을 10년을 지켜드리니까 꼭 대장내시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받으시는 거를 꼭 권유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주 질환은 통증뿐 아니라 구취나 피가 보일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로 불편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이상뿐 아니라 치주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치주 질환으로 얘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치아의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치주 질환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그 말 그대로 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치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주변 조직, 즉 치주 조직도 건강해야지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치주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치주 조직이 좀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잇몸부터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1: 아, 네. 치주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아 주위 혹은 치아를 둘러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주 조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 네. 치은, 그리고 그 속에 치조골,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치주인대, 네. 그다음에 치아 뿌리의 겉면인 백악질이 이 네 가지가 치주조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들이 함께 치아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중에서 흔히 말하는 치은이 잇몸인 거죠. 뭐 치조골, 치주인대, 치과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잘 모르는 용어들이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은이 바로 잇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치조골은 치아가 심어져 있는 턱뼈의 일부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치주인대는 치아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얇은 결합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치아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곳에 딱 박혀있는 게 아니라 네. 쿠션 역할을 하는 인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연결된 치주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아를 안정되게 지지하는 역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충격도 흡수하고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구강에 유해한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이나 혹은 염증을 막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치주 조직이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뭐 튼튼한 기초 공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러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치주 질환을 얘기할 때 풍치라고 하잖아요. 또 풍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1: 풍치는 아주 옛날부터 저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는 이제 풍치가 아니라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아마도 과거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풍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 같은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는 치주 질환으로 불러야겠죠?
0: 충치와는 좀 다른 거죠?
1: 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충치는
0: 네.
1: 치아 자체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치주 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겠죠.
0: 그러니까 충치가 치아 자체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풍치는 잇몸의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1: 네. 크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풍치는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조골, 뼈와 치주인대까지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이 진행이 되면은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0: 네.
1: 치아가 흔들릴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0: 용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 말하자면 충치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풍치는 치아 주변의 조직, 잇몸의 문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는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0: 네. 또 치주질환을 얘기할 때 치은염, 치주염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치은염은 좀 가벼운 상태, 치주염은 좀 더 진행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일 것입니다.
0: 네.
1: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 아래로 퍼져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 치주인대까지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기준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잇몸뿐만 아니라 치조골까지, 뼈까지 진행되었을 때 거를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초기 치료라서 효과가 크겠어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0: 네.
1: 그 치은염 단계에서는 적절한 칫솔질 방법을 사용하고 또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같은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럼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때 치은염은 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라서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까지 진행되지 않고 다시 이제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도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치은염 단계에서도 증상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양치할 때 이제 피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병, 또 치은염이 만약에 많이 심해진 경우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이제 붉게 변하거나 네. 치소질할 때 시큰거리가 나, 약간의 불편감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 대부분 이 치은염 단계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양치할 때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붉게 된다든지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 치주염 단계로 진행될까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치주질환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이 치주질환이 조금 많이 진행된 다음에야 불편감을 느끼고 이제 치아가 흔들림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 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치질환은 뭐 침묵의 암살자라든지 혹은 소리 없이 진행된 질환이라든지 라고 별명이 좀 붙여져 있습니다.
1: 치은염 단계를 넘어서 염증이 그렇게 잇몸 표면으로 퍼진 상태로 진행이 되면 치주염의 단계라는 건데요. 그때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0: 기본적으로 치은염의 증상을 같이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잇몸 출혈이 좀 더 자주 생기고 잇몸이 붓거나 또 고름이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입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잇몸이 이제 퇴축이 되면서 붓는 거랑 달리 치아가 길어져 보이거나 혹은 치아살까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심해지면은 치아가 흔들리면서 이제 씹기까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1: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잇몸에서 그렇게 피도 나고 잇몸색이 변했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0: 네, 잇몸 출혈이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혈만으로는 단지 이게 치주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치은염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잇몸에서 피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치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런데요, 또 치주 농양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치주 농양은 뭔가요?
0: 네, 치주 농양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잇몸 안에 고름이 차는 급성 염증 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 부위에서 세균 감염이 생기는데 이런 세균 감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심해지면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더 많이 붓게 되고 통증도 비교적 심하게 됩니다. 또 이 염증과 감염이 더 심해진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씹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1: 그렇게 잇몸에 염증성 고름이 잡히는 경우가 흔한가요?
0: 이 치주 농양은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평소에 치주염이 있었거나 치주 치료를 받지 않고 치주 질환을 오래 방치한 경우에 그 위험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당뇨나 혹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주질환을 치료받지 않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치주 농양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1: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0: 네. 대부분 이제 치주 농양은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치되면 단순히 통증이 심해지는 걸 떠나서 주변의 잇몸이나 주변의 뼈가 더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등 감염이 주변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런데 그렇게 잇몸 안에 고름이 찬다면요. 통증이 우선 느껴지겠네요.
0: 통증일 환자분이 일반적인 치주 질환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죠.
1: 교정이나 틀니도 치주 농양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0: 교정이나 틀니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요. 뭐 교정하면 여러 가지 장치도 들어가고 또 틀니도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있는 경우에 장치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세균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이제 치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이 치주질환이 악화되면 이제 치주 농양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약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1: 치료는 수술적 치료인 건가요?
0: 치료는 먼저 이제 고름을 배출해서 염증을 줄이고 또 원인

0: 되는 치료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잡힌 위치에 따라서 고름을 배출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 하방 부위에 지저분한 것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세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잇몸 하방 치아 부위를 청소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감염이 심하면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런 수술 후에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고름만 보통 제거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보통 아니죠.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예요. 원인이 되는 치질환이 남아있으면 다시 충분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양 제거 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평소에 올바른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치간초 사용, 또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등을 해서 치료를 치료하고서 치주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치주질환에 있어서 예방으로 스케일링도 강조가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걸까요?
0: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꼭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받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히 내가 예전에 치주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할 경우에는 한 번으로 부족한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다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주질환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보다 더 많이 가능하면 2회 이상 받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1: 스케일링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스케일링이 잇몸을 좀 약하게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0: 환자분마다 조금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불편감이 하루나 이틀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잇몸 하방이 아니라 잇몸 상방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감이 있더라도 대부분 잇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잇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치주질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병원 치과 임현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마마 엘레나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 소설의 악역입니다. 티타의 사랑을 가로막고 티타의 삶을 억압하고 티타를 평생 부엌에 가두는 사람. 그런데 소설을 깊이 읽으면 마마 엘레나 역시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마 엘레나도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슴이 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그녀를 단단하게, 차갑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자신이 받은 억압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런 식의 대물림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 작품은 그 잘못된 감정의 대물림을 안으로부터 깨부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로사우라는 티타의 바로 위 언니입니다. 그녀는 페드로와 결혼합니다. 로사우라는 이 소설에서 종종 미움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규칙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페드로의 눈이 항상 티타를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사우라는 규칙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주었을 뿐입니다. 텅 빈 삶이라는 형태를 말이지요. 로사우라는 어쩌면 진정한 갈망보다는 편안한 관습을 택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규칙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진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 헤르트루디스는 티타의 또 다른 언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헤르트루디스는 욕망에 솔직합니다.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녀는 혁명군에 합류하고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억압 속에서 요리로 감정을 표현했다면 헤르트루디스는 그 억압을 박차고 나가 몸으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렸고 특히 철원 임남면에는 최고 100mm 가까운 많은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부 경남권 동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내린 곳이 있겠고 내일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1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충북 북부에도 5에서 20mm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 상태는 내일 중부 지방은 구름 많이 끼겠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2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 밤에도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가 나타난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세종 25도, 서울, 광주, 대구,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내륙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제주 33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9도, 습도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던 중 기뢰를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해당 선박 측에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내 안전한 통항과 관련한 기술적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이란 외무부가 현지 시각 26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테헤란에서 오만과 수차례에 걸쳐 외무차관급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늘어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증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내국세는 390조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5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증가한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꺼져가는 성장 잠재력에 반등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경선 후보들이 지방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향해 반 이재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시당에서의 당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사자는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당은 엄중

후보는 전북 진안 고원시장 청년몰에서 청년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으로 청년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오늘 투표율 조작 사건이 터져 국조특위가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빨리 통과돼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까지 하면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 시장 복귀 계좌 I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결제 완료일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RIA 계좌에 옮겨 매도하고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이달 말까지는 80%, 이후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공제율은 매도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매도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전날 해당 아파트 CCTV 14대 가운데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사건 하루 전인 22일 오후 3시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CCTV 14대 가운데 관리사무소 내부를 비추는 한 대를 제외한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의 CCTV가 꺼진 경위와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엔 중부지방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경남 중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서윤빈 원작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입니다. 서윤빈 작가는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에서 루나로 대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소설집 파도가 닿는 미래, 날개 절제술, 종말이 차오르는 중입니다. 장편 소설 영원한 저녁의 연인들, 유니버셜 셰프, 동화 장난기, 청소년 소설 코끼리 무덤 케이크 등 많습니다. 제12회 SF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서윤빈 원작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서윤빈 봉안당을 나서자 눈이 시렸다. 빛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나를 물어뜯는 듯했다.

10년째인데도 여전히 당혹스러운 인지 부조화였다. 봉안당 특유의 조명 때문일까? 아니면 죽은 영혼이 바라는 음기 때문에? 우리는 봉안당 산책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다. 산책로의 끄트머리에서 어머니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쪼그려 앉아 잔디밭을 향해 휴대전화를 겨눴다. 어머니가 왼손을 움직일 때마다 약지에 낀 반지가 반짝이는 궤적을 남겼다. 잔디밭에는 들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햇살에 감싸인 것들은 그림자 아래서 더 잘 보였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 부를 수 있겠다.

0: 어머나 예뻐라. 이것도 찍어야지. 이것도 괜찮네.
1: 인생은 요령의 총합이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령껏이라는 말로 인생은 의외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지. 나의 경우 요령껏 걸음마를 떼고 요령껏 친구를 사귀고 요령껏 회사 일을 해치우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되었다. 35세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슬픔이 컸지만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슬픔도 요령껏 견딜 줄 알게 되었다. 어머니에게는 나보다 30여 년치 더 많은 요령이 있을 것이다. 물론 요령이란 통달과는 달라서 어머니가 더 오래 해왔지만 내가 더 능숙한 일도 많다.
0: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2: 거야? 어머니!
0: 어!
2: 불렀어요?
0: 네가 SNS 깔아주고 사용법까지 다 알려줬는데
2: 예.
0: 사진 올리는 걸 또 잊어버렸어.
2: 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 뭐 계정에는 잘 들어가시니까 됐고. 여기 아래 부분 보시면 사진 모양 있죠? 이거 누르고 첨부하시면 돼요.
0: 이거 누르고. 어머머머머! 된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자상한 애가 왜 결혼은 못하나 몰라.
1: 반대로 어머니에게는 요령이 있으나 내게는 요령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다.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며 같이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나는 진심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요령껏 별 문제 없이 살아왔던 셈이다. 여태까지는.

0: 아니면 또 이수진이란 놈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겠지.
1: 아들 이거 봐.
0: 응? 네?
1: 수진 씨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바로 확인한다니까. 아들하고 죽은 남편 보고 집으로 갈 예정이라고 썼거든. 아까 찍은 꽃사진하고 같이.
0: 예.
1: 그랬더니 수진 씨가 그 꽃 이름 꽃다지랜다. 꽃다지. 아유, 울적하겠다고 얼른 들어가서 쉬래. 역시 다정해.
0: 아휴, 연락 좀 빨리 받는다고 뭐가 증명되는데요.
1: 네가 사랑에 대해 뭘 안다고 유세니, 유세는?
0: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이 말을 속으로 삼켰다. 어머니는 이수진과 결혼해 함께 살고 싶어 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아버지가 죽은 지 10년이나 되었으니 어머니도 적적 갈 것이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내가 보기에 어머니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있었다.
2: 미친놈 아니야. 깜빡이 낙서 들어오면 어떡해.
1: 아이고 놀래라. 문자 보내야지.
0: 잠시 후 조수석에서 맹렬한 타자 소리가 들려왔다. 이 일마저 이수진에게 속속들이 일러바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집에 수상한 갈색 유리병 53개가 도착했다. 화를 다스리는 데 좋다는 베르가모트 아로마 오일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검색해보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내 목덜미에 차가운 기름을 발랐다.
1: 고개 좀. 내가 놀랬다고 하니까. 어? 수진 씨가 화 다스리는 데 좋다는 오일까지 보내주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니.
2: 머리 아파. 어머니 이거 냄새가 너무 독해요. 이거 싸구려서
1: 부르셔. 좀 참아. 이쪽도 발라야 돼.
2: 알았어.
0: 다음 날 어머니는 이수진에게 제대로 배웠다며 나를 또 소파에 앉혔다. 독한 냄새는 그대로였고 마사지 시간만 조금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내 목덜미에 불구스름한 반점들이 돋아나고서야 마사지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내 말은 듣지 않았다. 아로마 오일값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기프티콘 몇 장을 받고 어머니는 다시 행복해졌다. 이수진이 버리는 귀신 노름에 어머니는 완전히 홀려있었다. 이수진이라는 유령이 어머니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것은 석 달 전이었다. 꽃샘추위가 찾아온 초봄. 어머니는 고구마를 쪄놨다며 나를 불렀다.
3: 아들! 고구마 먹어!
2: 에? 에? 별일이네? 어머니 원래 간식 안 드시잖아요. 어?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1: 이거 먼저 찍고.
2: 혹시 누가 와요?
1: 아니, 오면 좋겠어서.
0: 내가 고구마 껍질을 까는 동안 어머니는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었다. 천천히 무언가를 입력하는 소리와

0: 황진이 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더라, 그 동짓딸 기나긴 밤을 베어내어 이불 아래 넣어놨다가 뭐 이임 오신 날에 펴는 그런 거였나? 뭐, 뭐 대략 그런 내용의 시가 수채화풍으로 그린 겨울 풍경과 같이 뭐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은데. SNS에 올리면 되겠어요? 응? 어머니에게 SNS 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나였다. 취미로 찍은 꽃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는 쏠쏠한 재미가 아버지의 죽음을 요령껏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SNS를 시작한 이래 어머니는 외출하는 날이 늘었다. 나는 유령 계정을 만들어 어머니의 게시글에 꼬박꼬박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아유, 들꽃 사진에 짧은 식구를 덧붙이는 연재를 계속 하고 계시네. 응? 누가 디카시에 도전해봐도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잖아. 이 댓글에도 좋아요 눌러야지. 그 후 어머니는 한동안 문화센터도 다니는 등 열심이었다. 그러나 한 공모전에서 어머니의 작품이 상은 못하고 언급되기만 한 뒤로 어머니는 디카시를 그만두었다. 심사위원은 어머니의 작품을 이렇게 평했다.
1: 이미 아름다운 꽃사진에 굳이 아름다운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는 현상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언어여야 합니다.
0: 우리 어머니가 쓴 시에 대해 뭘 안다고. 아유, 화나요, 화나요, 화나요. 아유. 나는 심사평이 실린 기사에 화나요를 눌렀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걸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초연한 표정으로 딱 한마디만 했다.
2: 나는 그저 예쁜 게 좋더라.
0: 그게 벌써 4년 전의 일이었으니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다. 게다가 혹평과 독서를 견디는 요령은 어머니의 전문 분야였다. 아버지는 혹평과 독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3: 아니, 당신은 왜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를 않는 거야?
2: 전 원래 간식 잘 안 먹잖아요.
3: 아,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먹으면 먹는 거지. 당신, 나 간식 먹는 거 보고 속으로 욕하고 있지? 무시하는 거지?
0: 그러다 마침내라고 해야 할지.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린 뒤 일주일 만에 목숨을 끊음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완성했다. 나는 경악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답다고 생각했고, 그건 아마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0: 야, 어머니 고구마 좀 드세요. SNS에 시 올리는 건 이따 하시고요.
1: 응? 시라니?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디카시는 다시는 안 쓴다니까. 하여튼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수진 씨뿐이라니까.
2: 하수연과 함께 어머니의 말보가 터졌다. 사연은 이랬다. 이수진은 어머니를 팔로우하자마자 메시지를 남겼다. 어느 학교 나온 누구 아니냐고 냅다 묻는 메시지에 처음에는 어머니도 이상함을 느꼈다.
1: 이런 정보는 프로필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묻는 거지?
2: 어머니는 대충 대꾸하고 말 생각으로 답신을 썼다. 하지만 이어지는 메시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열었다. 이수진은 어머니가 중학교를 언제 졸업했는지 정확히 알아맞혔으며 어머니가 중학생 때 릴케를 좋아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 게 있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진 시

0: 필사 노트까지 언급하면서 이수진은 이렇게 말했다.
1: 너의 시를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게 될 줄은 몰랐어.
2: 어머나, 내가 시 쓰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난 다 잊고 살았는데. 이수진?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앨범 보면 되겠다. 이수진. 어머, 이수진! 이렇게 생긴 아이였네. 맞아, 기억나.
0: 어머니는 졸업 앨범에서 이수진의 사진을 찾아보았다. 마치 운명처럼 앨범 속에는 이수진이 단 한 명뿐이었다. 정면을 응시하는 어색한 표정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장난기가 매력적인 소년. 이수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관계가 역전되어 어머니가 이수진을 더 궁금해하게 되었다.
2: 중학교 때 난 혼자 책상에 앉아 릴케의 시를 필사했었어. 그걸 수진 씨가 다 보고 있었다니.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0: 어머니는 이수진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둘은 가정법으로 만든 고속도로를 따라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사랑을 현재로 데려왔다. 이수진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바이어로 지금 주력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유였다. 우유 하면 고구마, 고구마 하면 우유.
2: 우유를 사고 싶어요.
1: 당신의 글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 어머니는 이수진을 만나는 대신 이수진이 보낸 우유를 받았다. 2리터짜리 우유 51개. 이수진은 총판이어서 무엇을 팔든 50개보다 작은 단위로는 팔 수가 없더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우유를 버리지 않으려고 냉장고를 탈탈 비우면서도 어머니는 행복해했다. 어머니가 산 우유는 50개였으나 도착한 우유는 51개였기 때문이다. 51번째 우유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 내 마음이야.
0: 그렇게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수세미 세트 51봉지 다음으로 비타민, 탄산음료, 2인형 건전지 따위가 뒤를 이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의 유난을 문제 삼았지 어머니가 이수진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쨌든 어머니가 사 모으는 물건들은 개수만 많을 뿐 비싸지는 않았고 대충 계산해봤을 때 용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 면도기 53개가 도착하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2: 아들! 면도기. 너 쓰라고 네? 샀어.
3: 아니, 저 근데 어머니, 보통 물건은 51개가 오잖아요. 50개 묶음에다가 뭐 한 개는 어머니한테 보내는 덤.
2: 그렇지. 수진 씨는 항상 나를 위해 하나 더 보내주지.
3: 근데 이번에는 왜 53개예요? 뭐 어머니를 위한 덤 하나? 나 하나? 마지막 하나는 혹시... 혹시 이수진 씨랑 재혼하기로 했어요?
2: 어머, 어머, 어떻게 알았니? 수진 씨가 우리 새 가족을 위한 선물이랬어.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우리한테 보내는 건 좀 이상하잖아. 이 얘기도 수진 씨한테 해줘야지.
0: 잠시 후 어머니가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방금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말주머니가 있었다. 이어지는 이수진의 답장은 이랬다.
1: 아드님이 날카로운데요?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아들.
0: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어머니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생겼다. 반지는 단 한 쌍만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어머니가 구매해서 해외에 있는 이수진에게 보냈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그 옆에 왼손을 다소곳이 포개놓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어머니와 이수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적어도 SNS를 통해 연락이 닿은 이후로는 그랬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수진에게 여유가 생겨 한국에 돌아오면 그 즉시 혼인신고를 할 거라고 내게 말하곤 했고, 자기 몫의 혼인신고서마저 미리 써두었다.

0: 한 번. 나는 둘의 데이트 비슷한 것을 포착한 적도 있었다. 귀신 발걸음 소리도 들릴 만큼 집이 조용하던 날.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교태를 부리며 갸르릉거렸고 그게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임을 깨달은 것은 나도 모르게 문 앞을 서성거리며 계속 듣고 있던 와중이었다. 어?
1: 내가 서 예쁘지 않아요.
2: 아니요, 아름다워요.
1: 근데 너무 좋았어요.
2: 나도요. 사랑해요.
1: 치, 전화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주면서 왜 메시지로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2: 아, 보고 싶어요.
1: 저도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0: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마 나체 사진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찍어 전송했을 것이고 이수진에게서도 같은 종류의 사진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알 수 없는 수치심에 사로잡힌 채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래서였을까?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옥장판 53개는 내게는 일종의 선고로 보였다. 몇 차례의 말다툼 이후 결국 어머니는 이수진이 아니라 나를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쪽을 택했다. 나는 경찰서로 갔다.
3: 선생님,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기꾼 같아 보인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거든요.
0: 하나가 도움이 안 되기로는 퇴마나 사기나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한참 인터넷을 뒤진 끝에 나는 억스라는 이름의 사립탐정을 찾아냈다. 억스는 수입료는 싸지만 결코 오지랖을 부리지 않은 점이 특징인 탐정이었다. 그녀는 주어진 일만 완수하면 그 과정에서 찝찝함이 남든 현상 이면의 진실을 발견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말하자면 MG 탐정이었는데 나는 그런 면모가 마음에 들어 억스에게 의뢰를 넣었다.
4: 우선 몇 가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0: 네.
4: 그 미디어 때문에 탐정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명탐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탐정은 합법적인 흥신소죠. 뭔가를 조사해줄 수는 있지만 이미 종결된 수사를 재개하거나 실제로 범인을 체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0: 네. 우선 나는 억스에게 여태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이수진과 SNS를 통해 연락이 닿은 일부터 그에게 푹 빠져 불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이제는 급기야 중국에 신혼집을 차리려고 이수진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까지.

0: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으로 보이네요.
1: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SNS 너머에 있는 이수진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줬으면 합니다.
0: 아, 선생님 말씀대로 익명성은 온라인 스캠의 주된 특징이에요. 문제는 그 특징이 사기꾼을 잡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SNS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전화번호를 찾아내봤자 아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가짜 번호일 겁니다. 사기꾼의 정체를 밝히는 건 경찰이 국제수사쯤은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요. 뭐 누군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그건 탐정보다는 해커가 더 잘하겠죠. 애초에 사용자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경찰이 아니면 불법이고 탐정에게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1: 아니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까?
0: 딸기 파르페 하나만 시켜도 되겠습니까?
1: 에?
0: 아, 이 심미전은 제 특기가 아니라서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네요.
2: 내가 15,000원짜리 딸기 파르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억수는 여태 보이던 심드렁한 태도는 벗어던지고 신나게 퍼먹기 시작했다. 못해도 500cc는 되어 보이는 컵이 순식간에 바닥났다.
0: 아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어차피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낸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밝힐 수도 없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1: 뭐죠?
0: 사람의 믿음을 깨려면 두 번의 폭로가 필요해요.
1: 예.
0: 인간 정신은 한 가지 배신은 정당화할 수 있어도 동시에 두 가지는 못하거든요. 자,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1: 네.
0: 하나, 이수진이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거나 이수진이 어머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1: 네.
0: 둘, 이수진이 이수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아, 뭐 이쪽은 좀 까다롭지만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에 비하면 쉬울 거예요. 이건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쪽으로 하시죠.
1: 예, 예, 예.
0: 셋, 제가 도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선생님께서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아, 예?
0: 아, 말씀드렸잖아요. 탐정에게 권위 같은 건 없다고. 이 시대의 탐정은 눈이에요, 눈. 더 잘 볼 수 있게 혹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죠. 더구나 이 사건은 현상 이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머님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설명해봤자 김치로 싸다구나 맞을걸요?
2: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도 귀신 노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SNS에서 이수진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구 목록에서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쓴 남자를 찾으면 됐다. 난처한 건 그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였다. 나는 유령 계정으로 일단 이수진을 팔로우해 놓기만 하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의 프로필에는 소개 글이 없었다. 다만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혹은 그렇게 보이고 싶은지 피드가 세계 각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 사진들은 하나같이 풍경사진으로 이수진 본인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는데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 여기저기서 수집한 것들이었다.
1: 사진이 마음에 들어 연락했다고 하면 수상할까? 아니면 사진을 사고 싶다고 접근해봐?
2: 나는 입술을 물어뜯으며 고민했는데 감사하다고 할지 허무하다고 할지 내 고민은 무용한 것이 되었다. 놀랍게도 이수진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3: 수영님,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 할까요?
1: 좋았어.
2: 나는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답을 보냈다. 곧바로 친구 요청이 왔고 우린 친구가 되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

0: 오른쪽에는 SNS 메신저를, 왼쪽에는 워드 문서를 띄웠다. 문서에는 억스가 만들어준 내 캐릭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1: 임수영은 늙은 남자를 좋아하는 철부지 여대생. 집안은 부유하지만 가족이 저질이라고 생각해 철학과 문학을 탐독하고 멘토가 되어줄 남자를 원함. 여기서 주의할 점! 돈이 많다고 직접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취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야 함. 취미는 모르겠으면 승마나 골프로,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은 지양. 어차피 만나자고 해도 정말로 만남이 성사될 리는 없으니 적극적으로 유혹해야 함. 그러면 아마 만남 대신 전화를 하게 될 텐데 번호는 내 번호를 넘길 것. 통화 한 번당 추가 비용 있음? 사진은 보내지 말 것.
0: 나는 연기에 요령이 없어서 이런 난해한 캐릭터를 어떻게 흉내내야 하나 난감했는데 다행히 이수진은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어머니의 상황과는 정반대였다. 이수진이 자꾸 질문만 던져대는 건 내가 맛있는 먹잇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일 터였다. 이수진이 보낸 메시지가 오른쪽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2: 철학과 학생도 아닌데 락항을 읽는다고요? 대단하네요. 특히 락항은 같은 단어인데도 시기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궁에 빠지게 되는 작가인데 말이에요. 저는 몇 페이지 읽고 쉬고 몇 페이지 읽고 쉬고를 반복했던 것 같네요. 수영님도 그러신가요?
3: 네, 저도 그렇게 읽고 있어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가져온 개념들 때문에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은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말은 추상화해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시기별로 또 다르게.
2: 날카로우시네요.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0: 이거 이 자식이 베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하고 똑같은 걸 보내? 게다가 아직 우리 집에는 네가 보낸 면도기가 50개나 남아있다고! 아유. 안 돼.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자. 락항에 관해 잘 아시나 봐요. 한번 강의하러 우리 집에 와주실래요? 아빠는 제가 공부하는 데는 지원을 아끼시지 않거든요.
2: 제가 얼마나 비싼 사람일 줄 알고요?
0: 사기꾼이라면 당연히 내 비위에 맞는다만 해줄 거로 생각했기에 나는 제대로 당황했다. 혹시 이 이상한 캐릭터가 가짜라는 걸 눈치챈 걸까? 나는 이수진과의 연락을 위해 유령 계정을 새로 팠으나 어쩌면 그에게는 한 계정과 다른 계정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도 몰랐다. 생각해보면 사기꾼이 해킹에 능한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2: 농담이에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메시지 보내주세요. 지금은 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0: 노트북 화면 옆에 엄지를 번쩍 세우고 있는 사진이 도착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 승마하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한 다음 그냥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다. 한번 내동댕이 쳐진 심장을 주워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억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혀가 덜덜 떨면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억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4: 아, 문자 하나에 들켰을까봐 당황한 거 봐. 선생님, 생각보다 소심하시네요. 아, 근데 이수진은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생각 전혀 못했을걸요?
0: 내가 억수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기까지는 꼬박 나흘이 걸렸다. 그 사이 이수진은 내게 예리하다는 말을 6번이나 더했다. 그건 그냥 그가 자주 하는 칭찬일 뿐이었다. 억스가 만들어준 캐릭터는 의외로 잘 먹혔다. 승마하러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부터

0: 이수진은 자기 정보를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보내오는 메시지에는 내가 어머니에게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어머니를 좋아했다는 얘기만 쏙 빠진 채로 그는 전공이나 자신의 사업 내용, 심지어 현재 위치까지도 똑같이 말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이라는 듯이. 이수진은 모닥불에 장작을 넣듯이 꾸준히 화제거리를 공급했다.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수준이었다. 나도 모르게 어머니가 빠져들만도 했겠다고 생각하다가 정신을 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수진은 실제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여유와 유머, 그리고 어떤 말도 무례하지 않게 들리게 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연락한 지 2주가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다. 내가 중국에 놀러가면 방문할 만한 여행지를 함께 골랐다. 비록 억스가 받기는 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했다. 그러나 결코 사랑한다는 메시지만은 보내지 않았다.
1: 이야,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이어서 전화로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웃긴다고 해야 할지 고단수라고 해야 할지.
0: 이수진은 어머니한테도 메신저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1: 아, 이수진 이 사람 전문적인 사기꾼 같은데. 어떻게 이수진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는 좀 찾으셨어요?
0: 아, 아니요, 전혀. 아니, 솔직히 요즘에는 이수진이 진짜 이수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 게다가 졸업 앨범에 떡하니 얼굴이 박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1: 잠깐만. 졸업 앨범이 있다고요?
0: 예. 나는 어머니의 졸업 앨범과 거기에 떡하니 박혀 있는 이수진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그러자 억수는 내게 몇 가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졸업 앨범을 뒤져가며 억수가 요구한 정보를 찾아 보내주자 억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1: 했으면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 아, 저도 좀 반성 좀 해야겠어요.
0: 아니, 뭐 졸업 앨범이 있으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1: 달라지죠. 미행과 사람 찾기는 탐정의 전문 분야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억수는 정말 굉장한 속도로 졸업앨범 속 이수진을 찾아냈다. 그녀가 이수진 추적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내오기까지는 고작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이메일로 전송된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찬찬히 읽었다. 내 눈길은 가이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에 오래 머물렀다.
2: 결국 선생님은 옳은 일을 하실 겁니다.

0: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 건너편에 앉아 심호흡했다. 이미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딱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이수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내뱉고 난 뒤였다. 나는 휴대전화로 SNS 메신저에 접속해 이수진과의 대화창을 띄웠다. 대화의 시작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음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넘겼다. 어머니, 일단 이걸 봐주세요. 이수진은 사랑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의 단 하나뿐인 사랑이 아니라 수많은 VIP 고객 중 하나입니다.
1: 수진 씨랑 통화도 했니?
0: 이수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연락하면 바로 받는 사람이잖아요.

0: 이수진은 통화 연결음이 세 번 울린 뒤 전화를 받았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상했던 것과 똑같았다. 부드러운 고무공처럼 경쾌한 목소리로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1: 임수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2: 알아요. 한 보름 정도 됐나? 내 계정을 팔로우하기에 친구 맺었어요.
1: 왜 그 사람한테 나에게 해주는 예쁜 말들을 해줬어요? 왜 그 사람한테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2: 빨리 친해지려고 그랬어요. 여보도 알다시피 요즘 회사가 어렵잖아요.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 내게 팔 수도 있었잖아요.
2: 여보에게 파는 건 어쩔 수 없을 때뿐이죠. 어차피 당신이 사는 건 팔리지 않은 것과 같은걸요. 부부는 재산도 함께니까.
1: 그 사람에게도 전화로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2: 통화하지 않았어요. 나는 임수영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임수영 씨가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요.
1: 나 지금 임수영 씨와 함께 있어요.
2: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에요. 임수영 씨에게는 착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린 친구라고.
1: 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듣고 있으니까.
3: 이젠 내가 입을 열어야 할 차례. 날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이수진은 혼란스러울 거야. 임수영이 여자라고 믿어왔을 테니까.
2: 그런 적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3: 이수진, 당신이 이렇게 나올 경우 나는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거야. 결국에는 더 큰 함정으로 이어지는 구멍이지만. 거짓말!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2: 맞아요. 나는 사기꾼이에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맺고 물건을 팔죠.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 쓰레기라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여보, 이것만은 믿어줘요. 나는 사기꾼이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원한다면 임수영 씨와 나눈 대화를 모두 보내줄게요. 난 당신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나는 사기꾼이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3: 이수진, 당신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1: 이게 뭐야?
3: 어머니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이수진 씨는 10년 전에 죽었어요. 이수진 씨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고요.
1: 뭐? 수진 씨가 10년 전에 죽어? 중학교 동창 이수진은 죽었구나.
2: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나는 이수진의 소급 친구인데.
1: 끊을게요.
0: 유령 노름은 이것으로 막을 내렸다. 어머니는 아직 집을 살 돈을 보내지 않았고 창고방에 쌓인 잡동선이는 차차 정리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승리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1: 좋니? 지독한 것.
0: 어머니는 한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약지에서 반지를 뽑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억수의 보고서는 갈기갈기 찢겨졌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덧 노을은 완전히 져버렸고 거실이 어둠에 잠겼다. 나는 억스가 가이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게 건넨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다.
4: 결국 선생님은 옳은 일을 하실 겁니다.
0: 억스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단지 현상 이면의 진실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뿐. 현실이 과연 그것보다 좋은가? 사랑과 진실, 유령 노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절반은 진실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4: 이 나쁜 것.
0: 어느덧 어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오랜 밤 동안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내 방으로 갔고 문을 닫지 않은 채로 불을 켰다. 새하얀 형광등 빛에 눈이 부셨다. 빛이 나를 힐난하며 달려드는 것 같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고였다. 눈물을 통과해 막막에 비치는 내 방은 마치 만화경 속에만 있는 신비한 세계 같았다. 그 순간 언젠가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1: 나는 그저 예쁜 게 좋다.

KBS 라디오 문학관 서윤빈 원작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이상, 밤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과 경상권 여러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최고 38도 이상, 최고 기온은 39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지역에서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도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 충북 북부 5에서 20mm입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충청권 내륙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6도, 낮 기온 28도에서 3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와 남해 서부,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중부지방 구름만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 내린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글피부터 목요일까지도 중부지방 구름 많고 남부지방 맑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10에서 4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8도, 개성 최저 24도, 최고 30도, 청진은 최저 22도, 낮 최고 기온 23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인천, 수원, 파주 26도,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파주 33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4도, 춘천 25도, 대골령 20도, 강릉 26도, 낮 최고 춘천 33도, 대골령 27도, 강릉 33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충북 북부 지역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대전 26도, 충주 세종 25도, 낮 최고 청주 35도, 충주 대전 34도, 세종 33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전주 34도, 군산 33도, 광주 35도, 목포 32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권 가끔 구름 많고 경남권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부산, 창원 26도, 울산 25도, 낮 최고 대구, 창원 37도, 부산 35도, 울산 36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서귀포 27도, 낮 기온 제주 서귀포 33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구름 많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7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8도, 습도 79%, 해 뜨는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장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동봉읍의 밭에서 10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여성의 체온이 42.2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온열질환 여부를 포함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던 중 기뢰를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중동 내 미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야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이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며 이란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의 타격이 멈추면 이란 역시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유엔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는 제14회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오늘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부는 미군, 프랑스, 필리핀, 콜롬비아 등 22개 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 참전용사와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3명에게 훈장과 국민 포장이 수여됩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앱으로 알게 된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의 사상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비롯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사건이 발생한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달아난 용의자 압둘 발로우트가 공원에 있던 인파를 향해 차량을 몬 뒤 무기로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뤄진 프랑스 북서부 5개 해변과 그리스 올림포스 산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해당 유적지는 유럽 대륙의 자유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서막을 열었다고 널리 평가받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화 속 고대 신들의 거처인 그리스 올림포스 산도 유네스코 유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남수단의 보마 바딩길로 이동 경관과 일본의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 등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북 칠곡군 외관읍의 과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7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일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왕실과 불교의 나라 태국은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음식으로 여행자들의 천국이기도 하죠. 또한 오랜 전통회에서 여러 곳에서 온 새로운 문화가 만나 꽃을 피웠는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 태국 미술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의 설과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블랙핑크의 뛰어.

0: 미술 이야기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태국 미술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의 서열가 이정화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태국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인데 그러고 보니까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2주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태국 미술 전시회 소식을 준비하셨거든요.
1: 네네.
0: 사실 여행지로 많이들 선택하기도 하고 워낙 네. 익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태국 미술 전시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초로 지금 태국 미술을 조망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건데
0: 네.
1: 사실 태국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잠깐 아나운서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입맛이 없거나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려고 할 때
0: 네.
1: 아나운서님이 그 똠양꿍 만드는 레시피를 이렇게 너튜브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아주 그것도 대표적인 태국 음식이겠고 늘 이렇게 맛있게 해먹는 그런 기억도 저도
0: 음식이
1: 있고.
0: 너무 맛있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놀러가 보면 사람들도 어쩜 이렇게 온화하고 친절한지
0: 그러니까
1: 태국 가면 그래서 항상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또 방콕도 많이 가시지만 저기 북쪽에 치앙마이 가셔서 한 달 살기 하고 오시는
0: 요즘
1: 분들도
0: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친숙한 태국인데 태국 미술 다루는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태국 미술을 조명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규모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은 선사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요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 그렇군요. 귀한 전시네요.
1: 네.
0: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렇게 국내 관람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권의 삶이나 예술을 소개하는 특별전 좀 종종 개최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오세아니아의 예술을 조명하는 마나 모아나라는 전시가 열렸고요.
0: 네.
1: 또 재작년에는 문화공감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북미 원주민들의 생활과 예술을 살펴보는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그리고
0: 포스터 너무 멋졌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또 인도 미술을 토파보는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뭐 이런 전시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해외의 어떤 예술이나 문물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소개하는 그런 기획전은 준비 기간도 정말 정말 길 거고
0: 그렇죠.
1: 관련 부처 뭐 소장 기관 이런 곳들과 신뢰를 가지고 긴밀히 소통해야지만 전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실상 국립중앙박물관 아니면 열 수 없는 전시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메이징 타일랜드 전시도 작품들 거의 대부분이 태국 전역에 21개 국립박물관들의 대표 소장품들이 빌려온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어찌 보면 태국 놀러 가도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일 텐데 그걸 한 곳에 지금 모은 전시이고 또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일부가 추가되어 전시 중입니다.
0: 그러면 태국 각지로부터 온 작품들 가운데 이제 선사시대 문화유산들부터 좀 만나볼까요?
1: 네. 태국 땅에는 한 5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털을 잡았던 사람들이 동굴이나 바위 아래 이런 데 거처로 삼아서 막 이동도 하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러고 살았다고 봅니다.
0: 네.
1: 또 도구도 만들어서 썼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 약 4,500년 전부터는 물이 풍부한 지대에 정착해서 벼농사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러면서 또 구리, 청동, 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들도 뭐 외부에서 전해지기도 하고
0: 네.
1: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시 작품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청동 도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0: 네.
1: 아주 조그맣게 예. 청동 도끼
0: 그게 윗부분이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렇게 도끼 날을 아마도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아무래도 국내 관람객들에게 다 다소 생소한 태국 미술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전시 작품에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렇네요. 네, 1번부터
1: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청동 도끼가 1번 작품입니다.
0: 번호 따라서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이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를 보면 일단 석기나 청동기가 늘 먼저 등장하는 것 같고 네. 또 토기가 함께 나오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번 태국 전시도 그럴까요?
1: 맞습니다. 꼭 교과서 같은 거 봐도 꼭 기구 소개하다가 토기가 네. 꼭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토기들 역시 전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토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태국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반치앙에서 출토된 것들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주 재밌는 이제 토기 두 점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토기 기형이 있는데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물소가 있어요.
0: 아, 저게 물소구나.
1: 소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태국 놀러 가 보면 길거리 같은 데를 지나다녀 봐도 막 물소도 있고 막 외양간 같은 데서 막 물소들이 얼굴만 내밀고
0: 그러네요. 네,
1: 막 그런 것도 예. 볼 수 있잖아요.
0: 그때부터 많았구나.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생한 당시 어떤 생활상
0: 같은 것도. 보존이 참 잘 됐네요. 근데.
1: 그렇습니다. 보존도 너무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토기를 소개하는 거지만 잠깐 함께 소개드리고 싶은 게 그 토기들 주변에 토우가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형상 같은 것들을 네. 흙반죽으로 만들어서 구워낸 것일 텐데 여기 또 물소 모양인 게 있어요. 근데 보면 표정도 없고 크기도 되게 쬐꼬맣거든요.
0: 네.
1: 근데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갖고 키링으로 달고 다니고 싶을
0: 그러게요.
1: 정도. 네.
0: 예.
1: 그래서 그런 생생한 어떤 물소의 모습 같은 것들을 어떤 선사시대의 유적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토기가 하나 있는데
0: 네.
1: 왜 이렇게 소쿠리처럼 생겼어요?
0: 바구니 같네요. 진짜?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그 토기의 표면을 보면 대나무 엮어가지고 네,
0: 예.
1: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바구니 있잖아요.
0: 네.
1: 딱 그 무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토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흙반죽을 이렇게 하고서 이런 풀이나 대나무를 엮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흙반죽을 넣고
0: 넣었구나.
1: 누르는 거예요.

0: 생각하는 아주 창의적인 토기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데 네. 당시에 태국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 조형 감각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륙에서 제작된 것들 외에 일종의 수제품들도 전시 중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 동남아시아 중심부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대륙부 네. 중심에. 그렇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워낙 뭐 사통팔달할 것이고 또 뭐 만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주변에 끼고 있으니까 네. 일찍부터 이 동서의 여러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태국 중부지방에서 발견된 청동 등잔이 하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활발했던 교역의 상황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에 일종의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그게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결코 뭐 동남아나 아시아권에서 만들었을 리는 없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일종의 수집품 혹은 수입품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럼 도대체 장식이 되어 있냐 하냐면 그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이자 스승 실레누스의 얼굴을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손잡이 부분도 보면 이렇게 돌고래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0: 네.
1: 그래서 왠지 바닷가 도시 쪽에서 만든 게 아닐까 뭐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등잔은 아마도 인도를 오가던 로마 상인이나 그들과 교류했던 어떤 그 태국 땅에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태국 중부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0: 네.
1: 근데 방금 소개드린 청동 등잔이 제작되던 게 한 6에서 7세기 사이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0: 네.
1: 당시 그 6에서 7세기 사이에 광범위한 교역망 아래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교역하고 막 이러는 그 태국 땅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또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한 봉수형 유리병입니다.
0: 네.
1: 그래서 워낙 중요한 우리 유산이기도 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인터넷에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검색해보시면 푸른 빛깔을 이렇게 뽐내고 있는
0: 아주
1: 네, 아름다운 자택 그러면서도 매우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신라시대 유리병이 나옵니다.
0: 그러니까 황남대총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0: 예.
1: 보면 이렇게 생긴 유리병이 한반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산조 페르시아나 로마, 터키 이런 등지에서 만들어져서 신라까지 전파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신라도 이렇게 교역망이 아주 이제 넓은 곳이기도
0: 그랬었죠.
1: 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봉수형 유리병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 신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또 실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국중박 가셔서 태국 미술 특별전도 보시고 또 우리나라 문화유산하고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0: 네.
1: 시간 보내시면 너무 알찬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봉수형 유리병과 또 신의 형상이 새겨진 청동 등잔 모두 어떤 경로로 유입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얼마나 활발하게 교역을 했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1: 네.
0: 그런데 이 태국 땅에 들어온 아주 중요한 수입품은 사실 따로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라고 어찌 보면 말할 수 있을 텐데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교역이 워낙 활발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종교 같은 것들도 이런 시기부터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의 그 불교가 이제 전해졌는데 이런 시기부터
0: 네.
1: 그래서 태국 남부의 스리비자야에서는 대승불교와 힌두교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요. 또 태국 중부 지역에서 6세기부터 11세기 무렵까지 발전했던 도시 문화권인 드바라바티에서는 상좌부 불교가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이런 드바라바티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불교 조형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로 만든 법 륜인데요.
0: 네.
1: 이 불교에서 법 륜은 부처가 처음 설법한 일을 법의 수레바퀴를 굴렀다고 표현한 데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0: 수레바퀴 모양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말 그대로 진짜 륜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채의 가르침 그 자체를 이 법륜이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드바라바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법륜,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생긴 돌 조형물이거든요.
1: 네.
0: 요거를 받침이랑 긴 기둥 위에 올려서 이렇게 기념비처럼 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퀴 모양 중에서 지름이 1m를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것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지금 국중박에서 전시하는 법륜의 이 중앙에는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힌두교의 태양신이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교의 법륜 조형인데.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는 아마도 이렇게 태양처럼 부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또 구석구석 표면을 살펴보면 연꽃, 소용돌이, 뭐 새싹
1: 네.
0: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무늬들을 빈틈없이 새겼는데요. 근데 이런 법륜이 인도에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문물을 태국 땅의 사람들이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일종의 재구성을 통해서 드바라바티 문화 특유의 그런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 석조 법륜을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태국 불교 하면은 정말 그 황금빛 사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네. 사원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0: 네.
1: 그와 관련된 전시품은 없나요?
0: 사실 와 어떻게 이렇게 크지?
1: 그러니까요.
0: 네, 정말 네. 그 정도로 아니면 황금빛으로
1: 그렇게 반짝반짝할 네, 수가.
0: 어우 그래서
1: 진짜 금이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네. 막 제가 막 왕이나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1: 그렇죠.
0: 네, 그런 느낌을 막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전시품이 있습니다. 다수 출품되었는데요.
1: 그렇군요.
0: 물론 사원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결계석 이 꽤 많이 왔는데
1: 결계석.
0: 그 네. 아.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0: 방금 소개해드렸던 법륜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설법을 시각화한 거라면 지금 이 결계석은 불교 공간의 일종의 정말 경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계석은 높이가 172cm입니다. 딱 보자마자 와 그리고 사암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암 특유의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딱 보자마자 와 너무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드는데 게다가 군데군데를 뭐 연꽃잎 모양이라든지 해서 아주 예쁘게 장식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1: 네, 예술 작품이네요. 하나의.
0: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술 네.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결계석은 언제 썼냐면 이제 불교 사원에서 승려들이 의식을 행하는 신성한 구역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그곳이 아닌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 표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눈에 띄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넓적한 면에 부처의 생애나 전생 이야기를 새겨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더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구나.
0: 그래서 지금 전시된 결계석에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직 전의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결계석 안에 이렇게 두 인물 상이 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관람객 기준으로 오른편을 봤을 때 인자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대한 인물 상이 수행 중인 부처이고
1: 네.
0: 또 왼쪽에 이렇게 작게 묘사가 된
1: 소년 인물 상이
0: 그렇죠. 이제 그 소년은 풀 한 다발을 이제 바치고 있는 소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따르면 이 부처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 작은 소티아가 건넨 풀로 자리를 만들어서 앉은 다음에 수행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장면인 거죠.
1: 그렇고요.
0: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태국의 사원에 그래서 가봐도 중요한 의례 공간에 둘레에 이렇게 방위에 따라서 결계석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계석이 태국 불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오래전 태국의 역사와 예술을 그들의 삶과 종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걸 렌즈 삼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태국 하면 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와 닮은 듯 또 다른 태국의 옛 문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동률의 산책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이미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클래식에 발을 들인 겁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영화음악의 거장 미클로슈 로자의 음악을 만나볼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영화음악가로 활동한 작곡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2: 예, 특히 20세기의 헐리우드 영화음악가들 중에 유럽에서 건너온 분들은 클래식을 전공했던 그리고 영화음악가로 활약하는 동안에도 클래식 음악을 계속 이렇게 작곡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1: 네.
2: 사실 뭐 현존하는 영화음악 거장으로 빼놓을 수 없는 존 윌리엄스 같은 분도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영화음악들이 이제는 클래식이 돼가지고 베를린 필하모닉, 비엔나 필, 뉴욕 필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이 존 윌리엄스 곡만으로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1: 네.
2: 이런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풍토를 이런 환경을 만든 분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분인 미클로슈 로자라는 그 헝가리 작곡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네.
2: 이분이 1995년 7월 27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이 바로 기일이 되는
1: 그런
2: 거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클로슈 로자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헝가리 이런 쪽의 음악 경향을 다 한 몸에 이어받고 있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분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곡이 바로 1950년대의 대작이죠. 벤허 음악부터
1: 네.
2: 들어보시겠습니다. 로자가 작곡한 영화 벤허 중에서 전주곡 미클로슈 로자 본인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정말 추억의 명화 배너. 진짜 그때 영화 음악이 이렇게 다 웅장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엄청 거대한, 그리고 또 관악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그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네. 로자 이분 자체가 헝가리 분입니다.
0: 네.
1: 1907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다페슈트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인데요. 레기나 베르코비츠라는 분인데 리스트의 제자였습니다.
0: 아.
1: 그리고 그 부다페슈트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외삼촌 라요슈 베르코비츠. 요분들이 네. 다 어머니와 외가쪽 분들이 음악가였기 때문에 다섯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여덟 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하고 발표회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1925년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을 해서 원래 전공은 화학이었는데
0: 네.
1: 워낙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내 라이프치히 음악원으로 전과를 해서 바흐의 후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이었던 칼 슈트라우베라는 분에게 사사를 받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라이프치히에서 자기의 첫 작품을 초연을 하게 되는데, 바로 현악 3중주 작품 번호 1번 그리고 피아노 5중주 작품 번호 2번을 라이프치히에서 발표를 했죠.
0: 네.
1: 그리고 졸업을 한 뒤로는 1932년에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스위스 출신의 작곡가, 20세기 이 프랑스 6인조의 주도적인 작곡가였던 아르티르 오네게르가 소개해서 영화음악 쪽에도 입문하게 됩니다.
0: 네.
1: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영화 최선진국 중에 하나지만 프랑스, 1930년대의 프랑스는 영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0: 네.
1: 바로 이제 영화음악이라는 것도 단순히 대중적인 음악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음악 활동들, 클래식 음악가가 뭐 교향곡도 작곡하지만 오페라 같은 종합예술에도 손을 대듯이 영화음악 역시 옛날에 베토벤도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에 쓰는 음악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바로 그런 극부수 음악을 쓰는 것과 같은 차원의 그런 행동이 영화음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음악에 입문을 하게 되고 더 서쪽으로 가서 1937년에는 런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분도 그 외가 쪽이 유대계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 헝가리인인 알렉산더 코르더라는 영화 제작자가 제작한 갑옷 없는 기사라는 작품으로 진짜 자기가 전적으로 이 영화음악에 책임을 지고 음악감독으로서 작곡한 첫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1937년부터 본격적인 영화음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헐리우드로 가서 1939년부터 본격적인 헐리우드 영화음악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맥스 스타이너, 이분도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0: 네.
1: 이분이 벌써 1910년대, 20년대부터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영화음악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작곡가로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빌리 와일더 감독을 비롯해서 수많은 거장들의 영화음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1945년 히치콕 감독의 명작 스펠바운드라는 영화로 첫 번째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0: 네.
1: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로자가 작곡한 스펠바운드 가운데서 사랑의 테마,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런 웅장한 대규모 관현악을 영화음악으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할리우드 영화가 얼마나 황금기였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영화음악의 황금기가 활짝 열렸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요즘에도 물론 뭐 한스 짐머라든지 이런 거장들은 이런 대규모 오케스트레이션을 쓰긴 합니다만
0: 네.
1: 이런 게 전부 영화의 제작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쓸 필요도 없고 쓰기에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참 이런 대규모 교향악단을 네. 영화사가 직접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조직을 해서 만들 수 있던 시대라는 점이 참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황금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1951년작 쿠오바디스 그리고 말씀드린 1959년작 벤허 그리고 1961년작 엘시드 역시 배너에 나왔던 찰턴 에스톤이
0: 네.
1: 역시 주인공을 맡았던 엘시드 같은 대작 작품만 전문으로 이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드린

0: 1959년작 배너를 통해서 세 번째로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이분의 특징이 보면 후기 낭만주의에 굉장히 거대하면서도 유려한 관현악을 씀과 동시에 마치 이제 이 영화 작품들이 전부 고대라든지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때의 음악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뭐 로마라든지 중동의 분위기를 내려고 르네상스 음악이라든지 초기 바로크 음악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때의 어떤 선율법 이런 거를 혼용을 해서 쓰면서 이 마치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대로 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로자의 영화 배너 가운데에서 다른 음악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초반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 장면이죠.
1: 네.
0: 이 거기에서 정말 웅장한 합창 음악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영화 안에서는 프롤로그와 같은 네.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나왔던 베들레헴의 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일어나는 배너 가족의 변화, 기적의 피날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미클로슈 로자가 직접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 네.

0: 오스카를 세 번 수상할 정도로 영화 음악가로서 최고의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정통 클래식 음악가로서의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1: 예. 클래식 음악가로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1934년에 테마 변주곡과 피날레라는 오케스트라 곡이 있는데요.
0: 네.
1: 이 곡은 프랑스 출신으로 아주 최고의 거장했던 지휘자 샤를 민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거장 칼 뱀, 그리고 말러의 제자였던 브루노 발터 등 당대의 거장들이 전부 한 번씩 지휘를 해볼 정도로 명곡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곡을 토대로 1943년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닉에 데뷔하던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 곡이 연주가 되었고 이게 라디오로 생중계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도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트라든지 첼리스트 야노슈 슈타커 같은 분들이 이 로자가 작곡한 협주곡을 직접 연주할 정도로 클래식 음악가로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로자의 테마 변주곡과 피날레 가운데에서 주제부터 제3변주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레너드 번스타인과 뉴욕 필하모닉의 1943년 11월 14일 뉴욕에서의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닉 데뷔 라디오 실황 녹음입니다. 처음에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멘트부터 등장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2: Mr. Bernstein will next conduct a theme variations and finale by the 36-year-old Hungarian musician Miklos Rosa.

0: 네. 아나운서 멘트까지 나오니까 실감 나는데요.
1: 이 제가 어린 시절에 물론 이 배너라는 영화가 1959년작이니까 당연히 처음 상영할 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 1980년대였던가 70년대 말이었던가 기억이 나는데
0: 네.
1: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로서는 70mm 영화 재개봉을 할 수 있었던 대한극장에서
0: 네.
1: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그 재개봉을 봤었는데
0: 네.
1: 와, 그 70mm 대형 화면에 이 웅장한 로자의 음악에 완전 압도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그 영화 음악이라든지 이런 장르들도 다 또 클래식 음악과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해왔다라는 것이 결국 음악의 장르라는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자,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클래식 음악가로 영화 음악에서 족적을 남긴 미클로시 로자의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미련한 미련, 원태연. 만나면서도 잊혀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필 우리는 헤어지고 생각나는 사람들일까요? 남들은 쉽게 잊고들 사는데 뭐 그리 사랑이 깊었다고 갈수록 진하게 떠오르는 연인 아닌 연인이 되는 것일까요? 쉽게 잊고들 사는 무던한 가슴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무덤덤한 사랑이 아닌 애틋한 추억을 많이 공유한 사이라서가 아닐까요? 원태연 시인의 미련한 미련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28편 북벌론의 출발점 기축봉사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조선 효종은 재위기간이 10년쯤 되는데요 효종의 치세를 다룬 서책이나 논문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어휘들 중 하나가 바로 북벌이라는 말입니다. 북역 북자의 칠벌자의 이 북벌을 글자 그대로 풀면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에 있는 세력을 정벌한다. 그런 의미죠. 북쪽에 있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청나라 아니겠습니까? 효종 재위기에 조선은 병자호란 때 무너진 성곽조차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채 청나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처지에 조선이 명나라를 몰아내고 북경을 차지한 거대 세력 청나라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북쪽으로 진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구나 조선으로서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치욕적인 항복을 한 다음에 천자국으로 받들겠다고 맹약까지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효종은 즉위 직후부터 북벌을 추진했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 나타납니다. 한길사판 2화의 한국사 이야기에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0: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나라에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만주의 심양과 요동의 지형지물, 북경의 형세 따위를 훤하게 익혔다고 자부했다. 그는 잔악계나 삼전도의 치욕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포함한 왕자들의 인질 생활을 왕가의 치욕으로 느꼈다. 그의 복수심은 쉽사리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를 재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주자학으로 이념적인 무장을 한 사림 출신이었다. 그는 주자의 화의관에 깊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효종의 복수심과는 달리 화의관의 질서 의식에 따른 북벌론이었다.
1: 그러니까 효종이 북벌론을 주장한 것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치욕을 청나라에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의 대군 시절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의 북벌론은 화의관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빛날 화자는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을 일컫고 이는 오랑캐를 일컫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외의 변방 세력은 모두 오랑캐라는 의미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2: 조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체계를 보자면 이제 화이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화 문명과 오랑캐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이 동아시아 세계는 중화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중화의 주변에 오랑캐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이 동이죠. 동이가 있고 북쪽에는 뭐 북적이 있고 남쪽에 남만이 있고 서영이 있는 그게 아주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인데 지금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오랑캐가 중국 땅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상을 하냐면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청나라는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기 전부터 가정을 합니다.
1: 오랑캐 세력인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인 중화, 즉 명나라를 일시적으로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건 지극히 비정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쪽에 쫓겨가 있는 명나라의 자녀 세력, 즉 남명이 다시 북경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선도 그들과 보조를 맞춰서 북쪽으로 진격해야 한다. 송시열의 북벌론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청나라의 북경을 빼앗긴 명나라의 자녀 세력 일부가 중국 대륙의 남부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남호연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2: 남명이라 그래서 남쪽에 명나라 정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정권이 있는 한 조선은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남명 정권이 멸망한 직후에 3번의 난이라 그래서 청나라 건국을 도와줬던 또 오삼계나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 남부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대만에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해상 세력인데요. 대만을 근거지로 해서 또 명나라에 그거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청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부를 떠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계속 청나라의 남부에 중화의 문명을 간직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오랑캐는 멸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는 게 18세기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1: 중국, 즉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에 세뇌된 조선의 선비들도 이른바 그 화의관에 매몰돼 있었겠지요.
3: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불경스러운 말을 누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추악한 오랑캐가 흉포하게 날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함락되어서 그동안 지켜오던 예의지국의 전통이 더럽혀졌으나 이대로 참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어차피 우리나라와 명나라가 어떤 관계입니까?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은 우리 조선의 태조와 동시에 국가를 창업하여 군신의 의리를 맺은 이래 그 은혜와 충정의 절의가 거의 300년 동안이나 지켜져 왔어요. 이 청나라 오랑캐의 변란을 만나서 명나라의 임금이 북경에서 밀려났으니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5: 허나 가슴 아파하면서 좌절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후퇴하여 남경과 광동 지역의 자리를 잡았던 명나라는 비록 그 세력이 약해졌다곤 하나 여전히 그 일대에서 황제의 대통을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6: 그렇지요.
5: 마땅히 우리는 군신 간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6: 맞습니다.
5: 어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그러한 도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7: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임진왜란 때 우리의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덕입니까? 우리나라의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백성들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모두 명나라 황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6: 그렇지요.
7: 선왕이신 인조대왕께서 병자호란이라는 변란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이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수치를 씻지 못한 채 승하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상전하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1: 북벌에 나서서 청나라 오랑캐를 정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비변사 대신들의 토론 형식으로 소개한 내용은 실은 송시열이 효종에게 올렸던 상소문, 즉 기축봉사의 일부 내용을 역할을 나누어서 대화체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북벌론을 주창했던 대신들 역시 송시열과 마찬가지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화의관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들려드린 것입니다. 효종 시기에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북벌론을 처음 제기한 인물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산림세력의 대표격인 송시열이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직후인 1649년 8월 어느 날.
8: 전하, 승정원에서 전해올릴 문서가 있어서 가지고 왔사옵니다.
9: 무슨 문서인가?
8: 다름 아니오라, 산림에 거하고 있는 송시열이 보내온 상소문이온데.
9: 뭐라? 송시열이 상소문을? 과인이 보고 싶다고 올라오라고 거듭 청했거늘 몸은 안 오고 상소문만 보내왔다는 말인가? 무슨 내용이던가?
8: 병이 깊어져서 당장 뵙지 못한다면서 여기 있어옵니다.
9: 어디?
1: 그 시기에 효종은 그동안 벼슬을 거부하고 향촌에 기거하고 있던 이른바 산림의 인재들에게 조정에 출사하도록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군 시절의 승이었던 송시열의 경우 더욱더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0: 전하, 신이 병이 들어서 비록 먼 시골에서 지내고 있사오나 때로는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하옵니다. 전하께서 한 가지라도 백성을 위해 선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이옵니다. 반면에 조정에서 뭔가 잘못된 정사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곤 하옵니다. 신이 전하께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일일이 진달하자니 신의 병세가 위독해서 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눈을 감자니 한이 될 것만 같사옵니다. 그래서 감히 병든 몸으로 아픔을 참고서 미천한 정성이나마 대략 글로 작성하여 주상 전하께 올리고자 하옵니다. 삼가 듣자 하니 요즘 전하께서는 학문에 더욱 힘쓰시어 하루에 세 번씩 경연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먼 지방에서 그 말을 전해 듣고는 흠모하며 우러르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학문은 무엇보다도 요점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 실천은 성실해야 하는 것이오며
1: 송시열은 대군 시절에 스승답게 효종을 향해서 군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며 학문탐구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충언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송시열의 상소에 대하여 효종은 승정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립니다.
2: 향천을 떠나서 도성으로 선뜻 올라오기를 과인이 날마다 바라고 있거늘 어찌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양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상소문 속에 담긴 정성스러운 뜻은 모두 과인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정성에서 나온 것인 바에 과인이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천리 밖에서 상소를 올릴 것이 아니라 직접 올라와서 과인을 계몽해 주기를 바라노라. 경은 속히 올라와서 과인의 뜻에 부응하라.
1: 그런데요, 송시열의 상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통이 또 있었습니다.
3: 하운데 주상전하, 신들이 읽어보지 않은 상소문 한 통이 더 있사옵니다.
2: 무어라? 왜 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4: 그게 봉사로 올리도록 청했기 때문이옵니다.
2: 그래? 보고 싶구나. 얼른 과인에게 가지고 오라.
1: 봉할 봉자에 일사자를 쓰는 이 봉사는요, 왕에게 비밀보장을 요구하면서 밀봉을 해서 올리는 상소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소와는 달리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소문을 밀봉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송시열은 그 상소문에 무슨 비밀사항을 기술했기에 봉사의 형식으로 올린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5: 효종이 즉위하니까 당시 살림을 대표하던 사람이 송시열이니까 전하 이렇게 이렇게 정치하시오 뭐 그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올린 건데 이제 북벌이라는 얘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봉함을 해서 올린 거죠. 당시 효종 초만 해도 역관들 중심으로 해서는 청나라 스파이들이 꽤 있었다고 보거든요. 봉함에서 올린 건데 그러면 승정원 승조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왕만 보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북벌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 송시열이 뭐 바보겠어요? 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물인데 가장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1: 그 상소문 안에는 청나라를 쳐야 한다는 북벌 얘기가 쓰여 있었는데 그 무렵에 조선에서 청나라를 왕래하는 통역관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비밀이 청나라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은 그 상소문을 오직 국왕인 효종만 읽을 수 있도록 봉함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시열이 그 봉사를 효종에게 올린 때가 효종 즉위년인 1649년 8월이었는데요. 그 해가 기축년이었기 때문에 그 상소문을 기축봉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소문에는 송시열이 효종에게 국왕으로서 견제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내용들이 매우 방대하게 나열돼 있어서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시열은 이 상소문에서 북벌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청나라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염려한 때문이겠죠.

0: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옵니다.
1: 우리는 병자호란 때 이미 청나라 황제와 군신 관계를 맺기로 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는가? 저들에게 몸을 굽혀 항복함으로써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미 명분이 정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어찌하자는 것인가?
0: 그 무리의 이러한 주장에 굴복을 한다면 선왕인 인조대왕이 그들에게 당한 치욕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세상에 유행하게 되면 유교의 삼강이 무너져서 아들은 아버지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신하는 임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인심은 어긋나고 우리 모두가 금수의 무리가 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하오나 오늘날의 현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포악한 저 오랑캐와 섣불리 관계를 끊었다가는 원수는 갚지도 못하고 재앙과 패망이 먼저 도래할 것이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일단 마음속에다
2: 저 오랑캐는 명나라 황제의 원수이니 맹세코 우리는 저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지낼 수가 없다.
0: 이렇게 원하는 축적하되 우선은 원통함을 참고 견디시옵소서.
3: 원하는 축적하되 우선은 원통함을 참고 견디시옵소서. 송시열의 이 말은 섣불리 나설 것이 아니라 일단 와신 상담하라, 이런 의미로 읽히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8편 북벌론의 출발점 기축봉사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1529편 북벌론 뒤에 숨은 정치적 목적.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효종 재위 시기를 탐색할 때 논란이 되는 이른바 북벌론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효종은 정말로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의 청나라를 치려고 했을까요? 아니,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북벌을 감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면 북벌이라는 구호를 내부 결속을 위한 슬로건으로 천명했던 것은 아닐까요? 효종에게 처음 북벌을 제안하고 주장한 인물은 대군 시절 효종의 스승으로 산림 세력의 거두였던 송시열이었는데요. 그가 효종 주기년인 기축년에 올렸던 상소 중에서 북벌과 관련이 있음직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전하, 저 오랑캐들에게는 말은 공손하게 하되 가슴속의 분노를 더욱 단단히 새기고 금전을 요구하면 그것을 바치면서도 와신 상담을 더욱 절실히

하시옵소서. 계책을 세울 때는 비밀스럽게 추진하여서 귀신도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급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 힘의 강약을 점검한 다음에 저들 형세의 성쇠를 관찰하시옵소서. 비록 당장 창을 들고 나아가서 중원을 말끔히 쓸어버림으로써 우리 신종 황제의 망극한 은혜를 갚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관문을 닫아버리고 그들과 억지로 맺었던 조약을 끊음으로써 명분을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밀 유지에 엄격하지 못하옵니다. 인조대왕께서도 비밀리에 어떤 일을 의논한 뒤에 신하들에게 비록 부자지간일지라도 누설하지 말게 하였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일이 있었다고 하니 매우 통탄하고 경악할 일이옵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비밀을 지키면 이루어질 것이나 누설되면 망치고 만다고 하였사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오랑캐들은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밀실에서 모의하며, 큰일을 모의할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넓은 벌판에 모여서 손가락으로 모래에 그어가며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누설되지 않고 반드시 성사된다라고 하였으니, 주자의 이 말을 명심해야 하옵니다.

0: 가축봉사에서 송시열은 북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벌을 주장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분기탱천하여 쳐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매사를 비밀리에 계획하고 저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용 중에 우리 신종 황제의 만극한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일컫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북벌에 나선다면 그것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복수임과 동시에 명나라 신종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사대주의적인 표현이자 소위 화의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1: 주상 전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다고 말들 하지만 옛적 고구려는 당시 3분의 1 정도의 병력으로도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또 당태종 같은 영웅도 안시성에서 고구려군에게 곤욕을 당했사옵니다. 그러나 청나라 오랑캐는 사납고 교활하긴 하지만 그저 하찮은 개나 양에 불과하니 어찌 감히 당태종의 만분의 1이라도 되겠사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의 포수들은 천하의 명성을 떨칠 만한 정예병이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둘러야 할 급선무는 오직 군사를 훈련하고 장수를 잘 가려뽑는 동시에 군량을 비축하고 군율을 엄격하게 하는 일뿐이옵니다.
0: 이후로도 북벌 관련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송시열의 북벌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북벌론의 성격에 대해서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2: 기축봉사에서 송시열은 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북벌론을 주장하였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이라고 하는 게 중화와 오랑캐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사,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의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정사, 옳고 그름도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일 뿐더러 옳지도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을 가루는 그 정사에 대한 논의를 당시의 국제관계였던 조천관계로까지 확장시킨 것이 기축봉사의 어떤 북벌론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송시열의 기축봉사를 효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 기축봉사를 쓴 송시열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기축봉사를 읽은 효종이 어떤 속마음을 다졌을까?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효종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치의 이정표를 이 기축봉사를 읽고 얻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왕위에 앉는 거를 대부분 애들이 반대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왕답게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조선의 지금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서인 계통 살림의 의견을 내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들을 내가 힘으로 찍어 누를 힘도 없지만 찍어 누르려고 하다가는 반정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살림들의 욕구를 내가 하나는 수용해줘야 하는 거죠.
0: 송시열로 대표되는 살림 세력이 이렇듯 북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훈수를 두자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부터 그 정당성이 취약했던 효종으로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요구 하나쯤은 별도로 수용을 해야 했었다.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이러한데요. 그 하나의 정치적 요구란 다름 아닌 김자점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인조 때부터 대표적인 친청파로서 효종이 왕위를 차지하는 데에도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송시열 등의 살림 세력이 반청을 넘어서 북벌까지 주장하고 나선 판국이었으니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을 안고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앞에서 소개했던 송시열의 기축봉사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봉함을 해서 올린 상소문이기 때문에 효종실록에는 실려있지 않고요.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 당시 조선 조정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의 중책을 맡고 있던 김자점을 향하여 대관들의 탄핵 공세가 시작됩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이 양사 합동으로 편전으로 몰려든 것이지요.
4: 전하, 영의정 김자점은 본래 보잘것없는 작은 인물로서 외람되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의 은택을 입은 지가 여러 해 되었사온데 자신의 직위를 믿고서 사치와 방자함이 이를 데 없었사옵니다. 또한 극도의 사치를 부려서 선왕께서 위임하신 뜻을 저버린 죄가 진실로 크옵니다. 넓은 저택을 짓고 살면서 기름진 토지가 사방팔방에 널려있고 종들을 풀어서 교만 방자한 짓을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힌 죄가 작지 않사옵니다.
5: 그러하옵니다, 전하. 더구나 지금은 전하께서 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된 터라 백성들이 목을 늘어뜨리면서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 터이므로 어진 인물을 구하여 정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자가 없사옵니다. 하운데 어찌 저런 용렬하고 하찮은 사람을 여전히 영의정의 자리에 두고서 관리들의 기강을 의논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6: 주상 전하,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김자점이 보여준 행위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켰사옵니다. 선왕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바깥의 대신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선왕의 유언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임금으로 세우기를 희망한 자가 있어서인 듯하옵니다. 이는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결코 하루라도 영의정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김자점을 파직하시옵소서!
7: 김자점을 파직하시옵소서!
8: 과인이 보위를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왕께서 임명하신 대신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이렇듯 요란하니 이것은 오롯이 과인의 효성이 믿었지 못한 소치로다. 더구나 승하하신 부왕께서 대신들을 대우하시던 정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선왕 때의 일을 들추어서 오늘에서야 갑자기 이렇게 논변을 하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영의정 김자점을 기둥처럼 의지하고 그와 나는 정이 고륙 같으므로

0: 결코 그대들의 추청을 따를 수 없으니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말라.
1: 그러나 양사의 강관들이 김자점의 죄목을 추가로 거론하면서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그래도 임금이 따르지 않자 양사에서 다시 탄핵 공세를 거세게 폈다.
2: 전하! 김자점이 재물을 탐하고 저택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등 사리 사용만을 꾀한 사례는 넘치도록 많사옵니다.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변방의 무관 수령에 자신의 친한 사람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며 사방에서 수레에 실어보낸 뇌물짐이 그 집 문전으로 폭주하였사옵니다. 이런 자를 영의정의 직위에 그대로 둔다면 어찌 전하의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김자점을 멀리 귀양 보내시옵소서.
3: 김자점을 멀리 귀양 보내시옵소서.
1: 양사의 강관들이 탄핵하기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다가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김자점을 강원도 홍천현에 유배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서울 안에는 죄를 짓고 유배 중이던 김자점이 청나라 오랑캐와 은밀히 내통하여서 저들의 힘을 빌려 우리 조정을 위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그런데 그때 청나라 사신이 조사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잇따라 조선으로 출발하였는데 청의 사신이 압록강도 건너기 전에 조정에는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
4: 지금 청나라 사신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 들었어요?
5: 아, 나도 들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좀 괴이하더이다. 그 무엇이냐? 아, 사문사가 온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이거 참.
6: 그러게나 말입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신하를 축출한 이유를 따져묻기 위해서 이 사신단을 출발시켰다고도 하고.
4: 아, 그러면 홍천에 유배 중인 김자점이 필시 오랑캐와 밀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런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런지.
5: 그러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찌 김자점을 구원하러 들어오겠어요?
6: 이렇게 되면 주상 전하는 물론 김자점 탄핵에 앞장섰던 대강과 혹은 송시열 등 살림들까지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휴,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아주 큰일이에요.
7: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6: 이거를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1: 그러나 막상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는 단지 우리나라가 성을 쌓고 수리하였는지에 대한 일만을 물었을 뿐이었다. 나중에 양사가 다시 김자점의 죄를 탄핵하여 낙도에 유배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듣지 않았으나 누차 탄핵을 하니 이윽고 전라도 광양현으로 유배하였다.
8: 그런데요, 이거기 있었다는 열녀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1: 김자점에 대한 탄핵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결국 광양으로 귀양가고 말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자점이 청나라의 조선인 출신 역관인 정명수에게 이렇게 밀고 하였다.
9: 지금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나라가 북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청나라에서는 정녕 모르는가? 뿐만 아니라 인조의 능인 장릉의 묘지문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아예 써놓지도 않은 사실도 모르는가?
1: 그리하여 결국 이때부터 청나라가 십여 차례나 조사단을 파견하여 북벌 계획을 조사하였다.
8: 하지만 열녀실 기술에 실려있는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와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 김자점이 북벌이라고 하는 계획을 청나라에 누설해서 뭐 죽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유언비어에 가깝긴 했습니다. 결국 청나라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었고요. 사신이 온 거는 맞는데 사신이 그때 왔던 거는 청나라에 이제 도르곤이라 그래서 섭정왕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조선 왕실과의 혼인을 논의하기 위한 사신이 오는데 그 사신이 온다는 말만 듣고 조선에서 먼저 와전되는 쯤 내용이 있었습니다.
11: 김자점이 뭐 엄청난 친청파인 것처럼 그렇게 뭐 하고 뭐 청나라 조정에 뭐 엄청난 커넥션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효종이 김자점을 제거했을 때도요 청나라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걔네가 북경을 점령하고 저 지금 남쪽에서 싸울 때거든요. 남명하고 조선에 대해서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모든 일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스파이도 심어놓고 또 조선이 또 베이징에서 야 이거 해 임마 그러는데 잘 안 하고 그러면 혼내주고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정말 뭐 군사적으로 우리가 남쪽에 강남에 가서 싸우는 사이에 조선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베이징에 배후를 친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국내에서 그냥 그렇게 레토릭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8: 김자점은 결국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은 이전에 이미 방송을 했었죠. 앞에서 계승범 교수도 언급했듯이 효종 즉위 초에 송시열에 의해서 제기된 북벌론은 그저 국내 정치용 수사이자 정치 선전용 슬로건에 불과할 뿐 조선이 강남에 있는 명나라 잔존 세력과 연합하여 북경으로 군사를 몰고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구자들은 효종이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의 방어시설을 보수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금군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도 북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에 대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9편 북벌론 뒤에 숨은 정치적 목적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며칠 전 성률 작가의 여름을 닮은 우리라는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종이 위에 번져있는 수채화 속에는 오래전 여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을 스쳐가는 바람, 지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햇볕에 달궈진 담장을 걷는 아이. 작가의 기억을 그린 그림인데도 한참 바라보고 있다 보니 나도 이런 여름을 보냈던 것 같은데 마치 제 기억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림 앞에 서서 오래전 여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늦은 밤 잠들기 전까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창문을 여니 여전히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여름입니다. 우리는 계절을 눈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빗소리와 매미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창문을 흔드는 바람소리. 눈으로 보는 풍경을 랜드스케이프라고 한다면 귀에 남는 풍경은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한다죠. 신기하게도 소리는 들리는 순간보다 사라진 뒤에 더 오래 남습니다. 빗소리 하나에 어느 여름 저녁이 떠오르고 매미소리만 들어도 방학이 시작되던 아침이 생각납니다. 이 여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도 언젠가는 올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한 장면이 되겠죠. 여러분의 이번 여름은 어떤 그림으로 어떤 소리로 기억될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팝니다. 테너 팽재유의 노래입니다.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전편 그리고 후편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희승 씨, 유신곡 박꽃, 소프라노 박순복의 노래로, 이광석 씨, 조두남곡 산촌,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조도남곡 산촌,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명 시곡 김동환 편곡 나물 캐는 처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북한의 교육이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전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을 선보고 있고 직업기술대학들에서는 원격교육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변화가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또 새로운 수업 방식도 공개됐다고 하네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최근 공개된 새로운 수업 방식은 무엇이고 또 북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교육 네. 문제. 올해 2월에 있었던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교육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일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우선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부 부서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
1: 북한의 이제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네. 나눠져 있는데 당,
0: 네.
1: 내각,
0: 네. 내각,
1: 그리고 학교. 요거로 네. 이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당 중앙이 교육 방향 그리고 네. 사상 교육의 원칙을 제시하고 네. 감독하는.

0: 모든 걸 다 하니까.
1: 그렇죠. 원래 당위를 다 그렇게 하는 거고.
0: 그건 그렇고.
1: 그다음 네. 내각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네. 교육성 네. 이런 것들 이런 데가 교육 과정과 교원 양성 그리고 네. 학교 운영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0: 우리나라 교육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지방에서는요. 네. 도인민위원회 교육부서 그리고 시군 교육부서를 거쳐서 네. 각 학교로 그 지침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내부에도 당 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육은 전문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내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가 총괄하면서 대학교육은 교육부가 이제 네. 전담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민간에서 대학이 다 알아서 하지만
1: 네, 그렇죠.
0: 대학 교육 정책을 교육부가 하고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교육감들이 하지 않습니까?
1: 예예. 예.
0: 근데 좀 다르군요 북한하고는. 북한 맞습니다. 당이 역시 중심이 되고 자 교육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1: 평양 경제기술대학이라는 곳에서 네. 전국 직업기술대학 관계자들 대상으로 새로운 수업 방식이 시연됐다.
0: 아, 시연됐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해라라고 네.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이런 본보기 수업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이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봤더니 그 수업의 핵심이 가상의 공장 상황을 놓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학생들이 원인을 찾고 네. 그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생각하게 만들고 직접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한마디로 이제 이론보다는 실습 또 네. 문제 해결 이런 네. 실기형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1: 그러니까 머리로만 외우는 수업이 아니라 네.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다시 말해 책에 나오는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0: 네.
1: 예를 들어 경제를 배운다면 생산계획이라는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 실제 공장에서 자재가 부족할 때 생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뭐 한국의 특성화고가 있고
0: 마이스터 고등학교,
1: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 이게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계도 만져보고 조리도 해보고 전자정비 장비도 다뤄보는 그런 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실기형 수업도 겉으로는 이런 방안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학생의 취업 그리고 진로 선택을 도는 데 초점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그리고 기술력을 좀 더 빨리 길러내보자라고 하는데 초점이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은 뭐 네. 그 아무리 이제 교육 그 순수 이론 교육도 하겠지만
1: 네.
0: 이런 실습형까지나 실기형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하여튼 현장에 대비한 교육을 좀 하긴 했었을 텐데
1: 맞아요.
0: 이제 와서 이 수업 방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시를 하면 네. 그것만 잘 빨아드는 인간이면
0: 지시와 명령을 따른 네. 명령을 잘 이해하는
1: 그런 네. 식으로 하면은 이게 경제가 운영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차 당대 이후에 뭔가 다 달라졌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장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서를 많이 써라. 그 제안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 변화되거나.
0: 8차면은 5년 전에.
1: 네.
0: 네 이미.
1: 그렇죠. 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 실행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기업 소리는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북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발전 정책과 연결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지방마다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려면 설비를 다룬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원료와 자재를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품을 또 관리할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현장과 더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 어떤 그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수업이다. 이게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죠. 방향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고 막 외우고 아
0: 주입식.
1: 이거 그렇죠. 이게 완전히 정말 뭐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0: 저희 때 많이 교육 그렇게 네, 받았죠.
1: 저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수업은 교육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직업기술대학 학생들은 이런 수업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졸업 후에 뭐 공장, 농장, 기업소 뭐 여러 군데 뭐 배치됐을 때 책에서 배운 말만 알고 있으면 실제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장 문제를 학교에서 미리 경험해 본 것은 분명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럼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만약 웃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 아, 새로운 학습 방식 때문에.
1: 그렇죠. 이제 좋은 환경이 필요 한 거잖아 이 문제를 또 하기 위해서.
0: 교육 환경.
1: 아까 저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고 실습 장비 그리고 뭐 전기 문제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0: 교사가.
1: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거는 평양의 일부 대학만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지방 학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사들은 새 수업 방식이 좀 좋아 보이면서도 우리 학교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현대적인데 학교 현실은 구시대적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좀 이거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다.
0: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하면 평양에 있는 학교들은 그게 잘 갖춰져 있을 텐데 지방 교사들은 이 보면은 우리 학교에는 없으니 그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이제 노동신문에 평양에 이제 잘 갖춰진 뭐 컴퓨터도 있고 아이들이 막 원격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지방에 거기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약간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 의문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면 이게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까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장면 있으면 해볼 수 있다라는 많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지금은 그 조건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경 수업의 성공 여부 이거는 교사의 의지만이 아니라 학교 환경에 달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평양하고 지방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그게 좀 뭐 보도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나온 게?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거나 한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 뭐 어떤 기재가 다 있는지 뭐 평양에 있고 뭐 지방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저희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은 이상 너무 힘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긴 필요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교사들의 말을 통해서 북한 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평양의 중점대학이나 혹은 일부 시범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가장 먼저 받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원을 받고 시설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실험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반면 지방학교는 낡은 건물, 부족한 책상, 의자, 뭐 제한된 컴퓨터 이런 것들로 시달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격차가 자주 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있긴 하겠지만 격차 난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 배출돼서 나온 그 인재가 배출돼 나온 그런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또 달라지게 된다면 이 평양과 지방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걱정하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이 갈수록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지방끼리도 또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닐 테니까.
1: 지방에서도 그 국가에서 북한 당국에서 좀 지원해 준 데가 있긴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삼지연시. 삼지연의 백두산이
0: 혁명의
1: 있고.
0: 도시.
1: 그 혁명의 도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 소재지의 학교, 그리고 군 단위의 학교, 도시 학교와 농촌 학교, 광선 지역 학교와 산간 지역 학교. 이게 조건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학교는 컴퓨터실이 있어도 전기가 자주 끊깁니다. 탄광이 근처에 있다면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전기가 그래도 자주 안 끊기는데 진짜 산골마을이라고 하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거 이 기저자가 있으면 뭔 상황이냐라고 네.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실기형 수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이런 차이가 이제 학생들의 미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장비와 좋은 교사를 만난 학생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해보고 실습해보기도 하고.
0: 기회를 갖는 거죠.
1: 그렇죠. 네. 더 좋은 곳으로 당연히 배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조건이 나쁜 학생은 같은 제도 안에서도 실제로 얻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교육 격차가 인생의 격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간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평등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0: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새 수업 방식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1: 그렇죠. 네. 실기형 수업을 하려면 예전부터 이제 단순하게 막 교사가 읽어주고 네, 뭐 이렇게
0: 전달 단순 전달은 안 되는
1: 그쵸.
0: 거죠.
1: 컴퓨터도 다뤄야 되고 이제 현장 사례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의 토론과 또한 실습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하면 교사들이 준비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수업, 디지털 수업을 하려면 교사 연수 그리고 자료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북한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서 물자 부족 그리고 정치적 부담까지 안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처벌할 수 있다. 잘 못하면. 그러니까 새 수업 방식을 제대로 못하면 교육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방침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정치적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0: 교육 격차가 결국은 그 북한의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이게 약간 단순하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은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뒤처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평양과 지방 혹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더 굳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방 발전을 말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게 된다면 지방 발전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0: 어느 나라나 이제 교육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네. 사회주의 평등을 외치는 북한에서는 이제 그건 좀 생소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이 정책이 진짜 변화인지 보여주기인지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1: 네. 첫째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지방 학교에 들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양에 있는지 지방에도 잘 보급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둘째는 이제 교사 훈련이고죠. 교사들이 새 수업 방식을 배울 기회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시만 내리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셋째는 학생들의 반응이죠. 수요자의 반응.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실기형 수업인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기형 수업을 받는 애들이 일부 학생들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받은 아이들의 평가. 네. 아 이거 좋았다. 너무 괜찮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0: 네. 오늘은 실기형 수업의 확대와 또 평양과 지방 교육의 격차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수업 방식 자체는 새로워 보이지만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지역마다 지역 제한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님

0: 북한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북한도 진작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현상, 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도 서명을 했고, 네, 1994년에는 가입을 했고, 2016년에는 파리협정에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제협약에 이제 조인을 하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심각성을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러한 국제협약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0: 다행입니다. 북한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꽤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그 북한에서 방영된 기후변화 관련 영상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2025년의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보도 영상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10분이 채 되지 않는 그 영상이긴 합니다. 네, 이 영상에 이제 맨 처음부터 외국인 여성이 의사 가운 같은 걸 입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의료진으로 보이죠.
0: 네.
1: 그 열파가 지속되면서 병원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는 또 수재민으로 보이는 또 유색인종 여성이 나와서 무더위 사태 때문에 또 그 이제 소나기 이제 홍수 때문에 우리 집이 감탕에 묻혀버렸습니다라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로 이제 초반을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얼마나 기후변화가 심각한지 그리고 피해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남성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지금 인류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곳곳에서 고온과 열파, 무더기 비와 큰 물, 태풍을 비롯한 여러 이제 돌발적인 자연재해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터전을 위협하고 사회 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영상물을 방영하는 이유는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어떤 초래한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의 네, 어떤 목적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목이 나옵니다. 2025년의 기후재난이라고 네, 하는 제목이 나오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1: 처음엔 이제 그 세계적인 기후변화 리포트들을 좀 소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그 유럽동맹 기상정보기관이 2025년이니까 작년이 지난해가 기상 관측 이래에 두 번째로 더웠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계 평균 기온, 그러니까 2025년을 말하는 건데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세계 평균 기온이 1.48도가 높은 그런 이제 온도를 기록을 했고.
0: 1년 365일 전 세계 평균 뭐 이렇게 되겠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은 또 역사상 가장 더운 1월로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적인 기후변화 리포트들을 객관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제 무더위 그리고 열파 경보, 열파라는 건 이제 폭염을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열파 경보 그리고 기후 관련 비상사태 선포 등의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열파에 의한 사망자 수가 평균 54만 6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90년 이후에 23% 증가한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지역이 이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4월을 보냈고 6월에도 이제 뜨거운 때이른 그런 이제 폭염이 들이닥쳤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0: 네,
1: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칸반도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떤 평균 기온 상승 보면은 화면에 막 45도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실제 이제 그 현지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이 연중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합니다. 특히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런던 같은 서유럽 12개 대도시들도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2,300여 명의 사망자가 이제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에스파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에스파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또 사망자가 그 전 같은

0: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특히 유럽 지역의 어떤 폭염의 심각성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1: 네. 그 지난해에는 또 이 그 영상의 제목이 2025년 기후재난이니까
0: 네네.
1: 태풍 홍수 이런 것도 많았죠. 이 부분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폭염,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한 뭐 산불 뭐 이런 현상들도 분명 있었지만 사실 산불도 심각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더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이 바로 이제 가뭄 현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뭄인데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태풍 홍수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쪽에서는 강수량이 98% 이상 줄어들고
1: 네.
0: 어떤 쪽에서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 태풍 홍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가뭄이나 고온 현상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풍 홍수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지구의 한쪽에서는 무더기 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홍수를 무더기 비라고 하는데 무더기 비라고 하는데
1: 무더기 비,
0: 네 무더기 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 장마 현상이고요. 그리고 큰물 태풍 이것도 이제 수해를 말합니다. 홍수,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들이닥쳐서 거대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언급한 지역이 어디냐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인도, 그러니까 인디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인도의 그 22개 지역에서 1988년 이래 최악의 큰물이 났으며 큰물의 이제 수해를 말하는 건데요. 또 파키스탄에서도 무더기 비가 와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8,400여 대 이상의 산림집이 파괴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이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 해요. 뭐 작년에 뭐 비가 많이 오고 홍수 피해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된 그런 보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웬남, 베트남을 의미하는데 베트남 그리고 타이 지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무더기 비가 아주 파괴적인 큰물로 이제 큰물 현상으로 일어나서 막대한 인적 물질적 피해가 나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자메이카, 까리보, 뭐 풍속이 엄청난 그런 열대성 폭풍이 이제 들이닥쳐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 모습들, 네. 집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필리핀에 조금 오래 있다가 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녀온 이후에 그해 가을부터 해서 필리핀에서 엄청난 타이푼이 왔었어요.
1: 네.
0: 그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필리핀에서 20번째로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이제 그런 피해들, 그 이제 가옥들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을 피해 지역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원인을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들이 이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해서 태풍이 거대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북한에서 에네르기라고 합니다만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것이 곧 태풍의 파괴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뭐 우리도 익히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금 더
1: 태풍 올 때면 항상 기상 예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0: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태풍의 크기를 키우고 이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성 외국인 분이 나와서 현재 태풍의 위력은 40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강해지고 최대 바람 속도는 평균 7.5%나 증가했습니다. 라고 한다던가
1: 네.
0: 또 다른 또 전문가가 나와서 현재까지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 2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더 많아지고 또 세계적인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지금보다 30%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자막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상 이 영상에서는 이제 북한 영상이지 않습니까?
1: 네.
0: 더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남성의 목소리로 이제 더빙을 하면서 자막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영상의 요지는 뭐냐? 여러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빙하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 현상은 그 어느 지역도 피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어찌 보면 북한의 장면

0: 보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의 수해, 피해 소식, 뭐 온난화로 인한 혹은 뭐 탄소 배출로 인한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전 세계에 여러 굉장히 심각한 피해들이 나오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그러나 우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이 북한의 이 영상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놓고 이제 단점을 드러내진 않지만 결국에 이 일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경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하여튼 뭐 저도 그 보내주신 링크 영상 잠시 봤는데요.
0: 네.
1: 그 해외 각국의 피해 영상 전 세계 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폭염부터 시작해서 뭐 아시아의 뭐 홍수 폭염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 산불까지
0: 맞습니다.
1: 그런데 전문가 수재민 인터뷰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현지 취재물 같지는 않고요.
0: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직접 현지를 모두 방문해서 취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1: 네네.
0: 보통은 이미 보도가 된 해외 언론 영상을 인용을 하는 건데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인용한 영상들에 대한 소위 말해 저작권, 뭐 사용권.
1: 크레딧. 그러니까 예. 이게 어디 거다 하는.
0: 맞습니다.
1: 그게 없는 거죠.
0: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터뷰 영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언론을 이제 비롯해서 타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인터뷰 대상자가 나오면 그가 누구인지.
1: 직함이라고 그러죠.
0: 네. 소속이 나오잖아요.
1: 직업과. 아, 그쵸. 직함, 그 이름.
0: 네, 직위까지 직을 나온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기능이 나온다든지 역할이 나온다든지 하는데 그런 자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언론 보도에서는 인터뷰 대상을 자막을 통해 밝히기도 해요.
1: 네.
0: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해외 인터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정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인터뷰가 아니구나라는 점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인터뷰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이제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그 인터뷰이들, 인터뷰 네. 대상자들의 직함을 소개하지 않아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모든 그 해외 현상을 다 직접 취재를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요.
0: 네. 네,
1: 그렇지만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방영했다는 게 기후변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국제협약 외에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0: 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1: 네.
0: 먼저 이제 그 국제협약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국가결정기업 그러니까 NDC에서 2030년까지 다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자체 자원으로 이제 뭐 배출 전망치 대비 8% 감축하겠다. 그리고 국제적인 작은 기술 지원을 받으면 최대 40.25%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농업 수자원 보건, 산림, 재난, 조기경보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등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실천이 될지는 좀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1: 네.
0: 국가 계획에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기후 위험을 개선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2025년 11월에 COP30 고위급 회담에서 국가 명의 연설문을 제출을 하는데요.
1: 네.
0: 이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위협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산림복구, 산불방지, 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이미 또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2025년의 기후재난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통해서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0: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네, 설송화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주에 이제 설 작가님이 쓰신 책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제별로 하나하나 이제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북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가게에서 갖는 비중,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크죠?
2: 이게 가게에서 갖는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가정을 네. 유지하는데 네. 실질적인 소득을 누가 더 많이 벌어들이냐 아마 이런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예를 들면 남편들도 매일 아침 구경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말이죠.
1: 네.
2: 그런데 누가 더 벌어오는 생활비가 가치가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내가 매일 나가서 가장 그 낮은 단가가 낮은 채소를 야채라고 합니다.
1: 네.
2: 이걸 떼다가 팔아도 하루에 5천 원은 봅니다. 쌀 1kg 가격입니다.
1: 네.
2: 그런데 남편은 공장에 나가서 한 달을 일해도 5천 원이 아니라 2천 원입니다. 월급이.
1: 아.
2: 그러니까 거의 몇 배 차이라는
1: 거의
2: 게.
1: 거의 뭐 일당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2: 일당이 뭡니까? 그냥 최소 30배 많으면 수백 배 차이 납니다.
1: 아.
2: 그러니까 가게에서 갖는 비중 어떻게 보면은 누가 실질적인 경제권을 가졌냐 이런 것으로 접근한다면 아내의 경제 활동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2024년도 김정은 정부가 안 되겠다. 이게 남성의 위상이자 그 사회주의 위상이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국정노동자 공장노동자 월급을 30배 올려놨습니다.
1: 네.
2: 2천 원에서 5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쌀을 풀지 못하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면서 현재 북한의 쌀 1kg 가격 3만 원으로 다시 인상되면서
1: 아.
2: 월급이 또 똥값이 되었습니다.
1: 아이고. 그 여성 경제 활동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면 가정을 유지하는데 결혼하는 것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2: 이게 아무래도 예, 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러에 수령이 밀려났다. 이제는
1: 달러,
2: 수령보다 예,
1: 예
2: 수령보다 달러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1: 네.
2: 국가가 남성들에게 가정에 먹을 식량 월급을 가치 있게 공급을 할 때에는 결혼 선택권 배우자 선택권도 남성에게 훨씬 더 비중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1: 네.
2: 물론 유교적인 전통도 작용을 했어요.
1: 네.
2: 그런데 북한에서는 세대주로 허명됩니다. 남성이 여기에 아내 자식들의 식량 옷 살 집까지 다 공급되는 물적 기반이 남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1: 네.
2: 점차 배우자 선택 기준이 남성이었지만 지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가치 있는 생활비를 벌어들이냐. 여기서 결혼 선택권이 이제 여성으로 지금 점차 이전하고 있는 변화인데요.
1: 네.
2: 가장 그 지금 부각되는 그 모양새가 결혼 연령기입니다. 정년기.
1: 아.
2: 23살이었던 것이 이제는 30세 전후로.
1: 여자들
2: 예,
1: 경우에.
2: 예, 이거는 그렇게 네. 빨리 시집을 가야 될 필요성이 남성에게 붙어야 부양가족으로 붙어야 집도 있고 쌀도 나오고 먹을 것도 있고 네, 이런 그 제도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네.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흥미롭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긴 한데 그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북한에도 연애 결혼하고 중매 결혼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결혼 선호합니까?
2: 아직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이게 도시 그리고 또 시장이 어디서 얼마큼 발달했냐 여기에 따라 살짝 다른데요. 그렇다고 농촌에도 연애 결혼이 아예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좀 더 용기 있는 모습
1: 네.
2: 네, 도시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2: 한국 드라마의 역량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감정을 중시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기존에는 남성하게 되면 린꼭정이처럼 아주 우람하고 예, 그 영웅성이 있고
1: 예.
2: 예, 이런 좀
1: 근육이 그냥
2: 좀 야성적인 남자
1: 예, 예. 예.
2: 이런 것이 좀 기준이었다면 지금의 여성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또 돈을 예. 잘 버는 남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1: 예.
2: 내가 감정을 중시하면은 나를 위해 주는 남자 착한 남자를 원하겠죠.
1: 예.
2: 그런데 돈을 나는 조금 법보로 이런 여성들은 그래도 직업적으로 돈을 잘 버는 남성 특히 경제적 능력 그리고 또 어떤 신분 여러 가지로 네. 다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정치적 제약 아직도 좀 존재합니까?
2: 예, 그거는 네.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신분제도. 네. 그 사례를 하나 둔다면 그 간부집 아들이 군에서 제대될 때 공산대학 펀트를 받아겠지 않습니까?
1: 네.
2: 당 간부를
1: 양성. 펀트라는 건 입학.
2: 예예 예, 입학장. 예, 네, 입학장. 네, 네, 그만 네. 받으면 바로 그냥 붙어요.
1: 네네. 네.
2: 이 당 간부 양성하는 게 공산대학인데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무료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스스로 퇴학할 수밖에 없어요. 겨제 뭐 교복 세부담 이걸 다 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그러니까 자기 스폰서가 되어줄 여성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장사로 돈을 잘 버는 이런 여성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상하게도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여성들은 신분이 안 좋아요. 신분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성공을 한다. 제 사례가 그랬거든요.
1: 네네.
2: 제가 정말 그 시장에서 성공했던 이유의 하나가 내 이 부모의 신분에서 내가 탈피한다. 네. 그런데 신분 좋은 남자와 돈이 많은 주자와 이렇게 서로 딜을 해서 맞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그 인사권 서류 네. 검토에서부터 아내가 신분이 나쁜 탈락되기 때문에 예, 바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1: 네.
2: 또 특히 또 이게 북한의 그 러던 계급 이런 또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공장에서 일하던 네. 도시 처녀들은 시집만 가면 자연히 가정주부로 넘지 않습니까?
1: 네.
2: 남편 따라 갑니다.
1: 네.
2: 고주지로.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 처녀 이 사람들은 시집가도 다른 데로 못 가거든요. 무조건 농촌 진지를 지키라.
1: 네. 그러면 신랑 도시에 있는 신랑.
2: 도시 남자는 모도적이니까.
1: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도시 있는 남자가 애초에 농촌 처녀를 안 보죠. 그래서 까치끼리 산다 이런 말도 농촌 처녀를 오히려 하대하는 북한 사회 문화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요즘에 그 깬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흥미로운 그 사례가 군수공장 노동자나
1: 네.
2: 혹은 그 소매 있는 군간한데 장교한테 누가 시집 안 가거든요.
1: 네.
2: 그런 군간들은 농촌에서 인물이 좀 이쁘고
1: 네.
2: 돈도 좀 잘 벌고 이런 경우에 특이하게 농촌 처녀가 연애를도 할 수 있고 중매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군수농장 노동자나 섬에서 근무하는 그 군간부
2: 네.
1: 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건 허용이 됩니까? 이사하는
2: 그건 허용됩니다. 예.
1: 아, 예.
2: 특수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1: 네, 네. 그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참 많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직업, 외모, 성격, 학벌 뭐 북한은 뭐뭐가 있습니까?
2: 한국하고는 살짝 다른 게 군당 네. 대기실 이게 가장 그
1: 군당 대기실.
2: 예, 군에 갔다 와야 되고 제대군인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입당을 해야 되고.
1: 아, 당원이어야 되고.
2: 예,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1: 네.
2: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운전사라도 네. 돼야 된다. 기술.
1: 그럼 예. 문과대학 나온 사람은 어떡합니까?
2: 아, 대학 졸업생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중은.
1: 아, 그래요?
2: 학력 자체가 북한의 학력 비중이 한 10%나 될까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학력은 애당초 예, 배우자 선택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아주 특이한 기준에
1: 네.
2: 이렇게 핵 중심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1: 네, 네.
2: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군당 대기실이 네. 장마당이 생기면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1: 그 실이라는 건 군당 대기까지 나고 실은?
2: 실은 집입니다. 집 실자.
1: 내 실이 있어야
2: 예,
1: 된다?
2: 예, 예. 아니요. 집. 예. 찰 집이 있어야 된다.
1: 아, 실 방실자?
2: 예, 예, 네, 예. 네. 그래서 국가에서 네. 남자한테 공급해 주는 제도가
1: 네,
2: 예, 이런
1: 네,
2: 거거든요.
1: 네.
2: 네. 아무튼 이게 사회가 만들어낸 조건이다. 근데
1: 네.
2: 장마당이 변하면서 이런 그 기준이
1: 네.
2: 이제는 입당도 필요 없어. 군대 안 갔다 오면 어쨌단 말이야. 심지어는 장사 자체가 비사회주를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좀 눈이 돌아가는 남자들은 다 감옥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1: 네.
2: 감옥이라는 게 크고 작고 다 많습니다. 변했어 예전은. 기존에 감옥 갔다 오면 아 불량배. 아니다. 이제는 세상을 남보다 빨리 앞서 나가는 배우자다. 그래서 입당.
1: 오히려.
2: 군대 나간 네.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국가가 아니라 나를 색시를 위해서 장사를 잘하시는 이런 남자.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 장사,
1: 네.
2: 돼지를 도축해서 고기를 정육점에 넘기는 이런 남자들 꽤 돈 많이 봅니다.
1: 네.
2: 예, 이런 남자들 너무 예 그 줄줄 붙지 의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는 착한 남자.
1: 네.
2: 그리고 돈 잘 버는 남자 그리고 또 흥미 있는 거는 아주 정말 그 섹시한 남자
1: 네.
2: 예 그래서 이게 거의 한국 문화와 일부적이겠지만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게
1: 네.
2: 변합니다.
1: 그 혼수가 있습니까 북한에도?
2: 아유 혼수 기본입니다.
1: 혼수하고 주택 이제 어디 한국도 이제 그게 결혼할 때면 제일 큰 게 주택이고 그다음 혼수는 요즘 많이 이제 현실화돼서 뭐 간단히들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2: 북한은 헌수를 통해서 그 집안의 어떤 그런 그 세력 경쟁 이런 게 아직도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깬 그 요성들이 이런 거 필요 없다. 부모들한테 이런 거 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장사할 수 있는 장사 수단인 자전거 사달라. 예, 이런 게 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조금 다른 건 북한은 약혼식 할 때 리장을 주고받습니다.
1: 뭘 받아요?
2: 약혼식 할 때 리장. 아, 헌수라고 하죠. 헌수. 북한 말로는 내장이죠.
1: 내장.
2: 예장감.
1: 예. 네네. 예장. 예장.
2: 예, 예장. 예장. 예, 제가 예, 예. 북한 말입니다. 예장감. 예. 그 주고받을 때게 예. 그 한국은 뭐 그 뭐야 웨딩 드레스를 다 빌려 입지만 그렇죠. 여기는 아니고 남자가 무조건 신부의 치마 조거리 한복 원단을 주고
1: 네.
2: 여자는 남자의 첫날 양복 원단을 줍니다. 그래야 네. 빨리 양복 조에 맞게서 네. 해보니까. 그리고 결혼식 날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네. 말 자체로 시집 가는 날이기 때문에 네. 네. 시집에서 여자가 결혼식 하는 여자의 집에 모시래 옵니다. 그래서 이때게 힘 있는 집은 볼과를 타고 갈 거요. 힘 없는 집은 예 좀 웃기는 소리지만 달구지 아니면 11호차도 예 타고 갈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한국하고 아직도 결혼 문화가 살짝 다른데요.
1: 네.
2: 그래도 그 신부가 리장을 드릴 때게 시부모님의 옷감 기본이고
1: 네.
2: 형제들이 많을수록 그 옷을 다 놓여야 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그 시누이가 7명이 와서 아이 네. 저는 저도 나름대로 좀 이 머리가 깨서
1: 네.
2: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1: 네.
2: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시부모님께만 양복지 드리고 그 7명 시누이들 안 드렸더니 두고 제가 욕을 먹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혼수 때문에.
2: 네. 예 그래도 뭐 어찌됐든 밤새껏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국수 엄반을 먹으면서 밥상을 젓가락 장단으로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던
1: 예.
2: 그날의 결혼 풍경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피로연은 또 정겹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처럼 한 자리에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 교대로 합니다.
1: 네.
2: 오늘은 남편 직장, 오늘은 이민반 세대, 내일은 또 신랑. 뭐 네. 밤새고 좀 더 잘 사는 집은 한 며칠을 합니다.
1: 아 예, 비용만 될 수 있으면 아주 즐거운 파티가 되겠네요.
2: 아 비용은 부서가 오기 때문에
1: 아,
2: 술 부서가 뭐.
1: 아, 예. 예. 예, 오늘 서울일기 설성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신라 때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단석산을 찾아가 볼 텐데요. 단석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김유신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유신 장군은 어떤 분이셨나요?
1: 네, 삼국통일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김유신 장군은 신라 진평왕 때인 595년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신라 최고위급 관직인 각관을 지낸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증조할아버지는 신라로 귀화한 금관과야의 구형왕이었고요. 어머니는 신라 지증왕의 증손녀인 만명 부인이었습니다.
2: 김유신 장군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관직에도 올랐죠?
1: 네, 그렇습니다. 김수로왕의 후손인 김유신 장군은 15살 때 화랑이 되었고요. 17살 때 경주 단석산으로 들어가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여러 내전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라 문무왕 때는 신라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청관이 되었고요. 신라의 가장 높은 명예직인 태대각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일화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많은 일화 가운데서도 기생인 천관과 관련된 일화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김유신은 기생인 천관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만명 부인은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출가를 해라 이런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청년 김유신은 항궁과 무예 연마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말이 천관의 집 앞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청년 김유신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말에 목을 벤 후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2: 작가님, 김유신 장군과 관련이 있는 경주 단석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유신 장군은 단석산에서 기도를 한 후에 신검을 하나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검으로 열심히 검술을 연마한 후에 단석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큰 바위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갈라진 단석은 지금도 단석산 정상석 바로 앞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 저도 갈라진 그 단석을 꼭 보고 싶은데요. 경주 단석산은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1: 네, 단석산 단석을 보려면 신선사를 거쳐 단석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신선사 주차장에서 신선사까지의 거리는 약 300m, 그리고 신선사에서 단석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약 1km인데요. 단석을 보러 가는 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단석산 중턱에 있는 사찰인 신선사는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선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신선사 마의 불상군이 있습니다.
2: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했는데요. 김유신 장군과 경주 단석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마마 엘레나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질 뻔한 티타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라운 박사는 가르사 가문의 주치의입니다. 그는 티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봅니다. 존 브라운의 집에서 티타는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요리를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성냥이 있습니다. 그 성냥에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촛불이 필요합니다.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이고 촛불은 음악이거나 다정한 손길이거나 아름다운 말이거나 소리이거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마마 엘레나는 평생 그 성냥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산소를 차단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그 열정과 사랑의 산소를 돌려줍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아직 티타의 마음에는 페드로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사우라가 죽고 마마 엘레나도 죽고 두 사람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사라진 후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포옹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페드로는 티타를 안으면서 내면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그 불꽃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집 전체를 태웠습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이,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랑이, 표현하지 못한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녀를 불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리책은 남습니다. 티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레시피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언어를 찾아냅니다. 그 언어가 요리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불꽃으로 욕망을 눈부시게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디서나 사진관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사진관 쇼윈도에는 가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사진 속에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사실 이쁘고 잘생긴 모델들을 데려다가 오붓한 분위기를 연출해봐도 진짜 가족들이 자아내는 친밀한 느낌은 결코 흉내내지 못한다고 하지요. 피를 나누고 오랜 세월 함께해온 가족들만이 풍겨낼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한솥밥 먹고 지지고 볶고 다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닮아가는 표정들, 그리고 서로 힘이 돼주며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들. 어쩌면 이 방송을 오랫동안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면은 얼추 비슷한 표정과 기운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가족 모임하는 기분으로 한 시간 함께해 주시죠. 오늘 첫 곡은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무인도.

0: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네, 이 첫 구절만 들어도 옛날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일요 초대석, 오늘은 통기타 하나로 세상을 위로해 오신 어니언스 임창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도 되죠?
0: 아, 그럼요. 예.
1: 오래간만입니다.
0: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1: 예, 그렇죠. 나 이 전주 시그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 어깨를 덜렁덜렁 한다고요.
0: 대지의 항구.
1: 예, 이 노래가 좋은 노래예요.
0: 아, 그럼요. 예. 저 얼마나 좋은 사이가
1: 지금도 잊지 않고 이거를 타이틀을 써줘서 나중에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0: 아니, 포크계의 전설께서 예. 또 아주 흘러간 옛 노래도 많이 좋아하셨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도 무대에 오르시죠?
1: 네, 무대에 올랐는데 한국, 우리나라는 뭐 시대가 바뀌니까 네. 그렇게 술자리가 많이 없고 아. 어디든지 모임 행사라든지 그건 이제 자주 나가고 네. 주로 외국 쪽에 많이 나가요.
0: 외국에 네. 교민들 위로하러
1: 그렇죠. 그 1년에 한 대여섯 번 다 나가죠.
0: 여전히 네. 인기시네요.
1: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노래하기 전에 네. 아니, 외국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노래를 하나씩 배우거든요.
0: 아.
1: 근데 다 가서 노래를 해줬는데 중국은 몰라요.
0: 왜요?
1: 중국 발음이 안 돼.
0: 아, 중국 발음이 제일 어렵습니까?
1: 예, 얼마 전에 그, 저 위해라고 했죠. 웨이하이.
0: 웨이하이, 예.
1: 백두산, 거기 공연 예, 예. 갔는데 중국만 하나도 모르니까 노래하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0: 아니, 다른 외국어도 역시 어서 흉내내는 거잖아요, 외워서.
1: 예, 영어는 이제 간신히 부르는데 예. 중국 노래는 어떻게 발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뭐 노래를 못하겠어요.
0: 아, 예. 하지만 뭐 중국 교민들도 우리말 다 알아들으시니까.
1: 좋아하세요.
0: 예. 아, 얼마나 좋으십니까. 참. 근데 그 뭐 TV 방송 간혹 이제 가요 무대에 있으시면 이제 예. 나오시고.
1: 예. 네.
0: 가끔 또 2년 전인가요? 그 송송환 씨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네.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신 모습 쭉 봤는데
1: 네.
0: 아 거기서 아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 그게 이제 10부작으로 하니까
0: 예.
1: 할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하죠.
0: 그러니까 어니언스와 임창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1: 예, 예, 예. 네,
0: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예. 아유 들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0: 제가 뭐 굳이 남의 유튜브를 뭐 홍보할 건 아니지만 네. 유익해서
1: 예. 네.
0: 그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지만 선배님도 연세가 이제 근 여든에 가까워지시잖아요.
1: 저는 본 나이가 48년 무자생 쥐띠예요.
0: 아.
1: 그러니까 78세가 되죠.
0: 예, 내후년 여든 되시네요.
1: 네, 호적 정식 호적으로는 저 이제 일제 시대 때 어머니 할머니 우리 누나 나 이렇게 네 아버지 이렇게 왔다가 아버지는 그때 왜 갔나 피난을 내렸냐면
0: 예.
1: 한강 다리 끊어진다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랬죠.
1: 무서워가지고 황해도 사리원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0: 고향이 황해도 사리원이시군요. 네.
1: 근데 이제 피난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시고 없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가 수원에 갔다가 다시 오시면서 찾아봤더니 미아리국에 넘어가다가 따발총으로 예. 다
0: 아.
1: 돌아가셨고
0: 예.
1: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를 네 군데를 댕겼어요.
0: 아, 아버님께서 참사를 당하신 거군요. 네, 미아리국에서.
1: 얼굴도 아이고. 기억도 안 나고.
0: 예, 예, 예.
1: 그 뭐 기록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몸만 왔으니까.
0: 아.
1: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0: 같이 내려온 게 다 가족들 다 같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1: 예.
0: 어머님도 내려오시고.
1: 네.
0: 예. 그 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0: 아, 딱 둘만 있었고.
1: 네.
0: 예. 그럼 터를 어디에 잡으신 거예요? 서울에서는?
1: 제일 먼저 내려가는 게 그 이 저 서대문에 소련 대사관이라고 있었어요. 러시아
0: 아,
1: 대사관.
0: 예, 예, 예.
1: 그 밑에다 이제 누구 아는 집에다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0: 그 한국 전쟁 난 이후에는 그 소련 대사관이 좀 폐쇄된 시간이
1: 그래, 폐쇄됐었죠.
0: 그죠. 예, 예.
1: 그걸 아무도 가니까 아무도
0: 아,
1: 없더라고요.
0: 빈터가 됐으니까 네. 거기에 또 눌러서 지내셨고. 네. 아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어린 시절에.
1: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그 정도 그때는 어려서 모르잖아요.
0: 하긴 또 다 어려웠죠.
1: 그렇죠.
0: 예, 모두가 어려웠으니까. 예예.
1: 네.
0: 예. 자 어쨌든 잘 성장하시고 좋은 음악인으로 또
1: 아유,
0: 대한민국을
1: 감사합니다.
0: 대표하는 포크 예. 음악의 또 레전드가 예. 되셨는데 어니언스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뭐 그 당시 짧은 기간이었지만
1: 네.
0: 뭐 모든 방송사의 상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1: 네.
0: 1년 반 정도였나요? 활동 기간이.
1: 그렇죠. 거의 2년 막
0: 2년이
1: 쓰려고 그랬을 거예요.
0: 예. 네, 2년 채 못 되고.
1: 네, 못 돼요.
0: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가지고요. 네. 지금도 어니언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임창재 또 한 분의 이름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수영 씨. 이수영. 그죠? 예. 네. 어니언스 하면 임창재는 바로 나오는데 네. 이수영 씨의 이름은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지.
1: 음악 안 하시지 못하셨으니까.
0: 많이 좀 잊혀진 네. 감이 있습니다. 예. 가끔 연락하세요?
1: 요즘에 연락을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일이 있고 나도 내 일이 있으니까.
0: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1: 근데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요.
0: 근데 2000년대 초반에요. 그 KBS의 콘서트 7080에 두 분이 네. 함께 무대에 오르신
1: 적이 네, 있어요. 처음 나왔다가 네, 있었죠.
0: 아, 그러면 그때가 어니언스 해체 이후에 처음으로.
1: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0: 아, 그 이후엔 또 없었고. 네. 아, 그렇네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네. 제가 어니언스라는 타이틀 이름을 가지고 네. 어니언스 임창재입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네. 저희들이 음악을 시작할 때 어니언스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임창재로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어디 가나 어니언스 임창재라고 제가 먼저 소개를 올립니다.
0: 네,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고
1: 그렇죠. 예.
0: 더 빨리 알아보시니까요. 예. 예. 자, 1집 앨범부터 뭐 어마어마한 히트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네. 당연히 제가 이제 서두에 소개했던 한 구절 편지.
1: 네.
0: 예. 오늘 첫 곡으로 편지를 당연히 준비했는데 이 곡이 임창재 선배님이 곡을 쓰셨는데 가사를 얻은 사연이 참 재밌더라고요.
1: 예.
0: 어떤 뭐 음악 클럽 같은 데서 연주하시다가 신청곡 보내는 뭐 시를 쓰는 소녀 이야기가 나오고.
1: 예. 그 명동 앞에 보면 그 라스베가스라는 그 이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거기도 이제 밴드 있고
0: 라이브 음악 하는
1: 라이브 음악도 하는데 아. 거기 이제 이수영 씨랑 저는 이제 하모니카 이렇게 들고 뭐 하르보골드도 부르고 막 부르고 있는데 저 손바닥보다 작은 반 같은 그 공책 있잖아요.
0: 조그만 노트.
1: 예예예. 예, 예.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다 사방에 시를 쓰고 가운데 아. 동그라미를 긋고 신청곡 뭐 이렇게 쓰고 와요. 그래서 글씨를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0: 아이 신청곡이라고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학생 글씨예요. 예, 예, 예. 근데 학생 못 들어오거든요.
1: 아.
0: 그 학생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1: 원래 변장을 하고.
0: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하는 아저씨가 네. 그때 이제 일하는 사람 웨이터 아저씨가
1: 네.
0: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누가 보제. 그래서 네. 누가 그랬더니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저기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요. 그랬더니 그래 만나봐.
1: 예.
0: 그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시를 참 좋아서 시를 쓰는데 혹시 이 시 중에서 가사를 쓸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아, 부탁을 해요.
1: 그 당시에 어니언스가 유명해지기 전이었나요?
0: 훨씬 전이죠.
1: 전이었죠. 네. 아.
0: 그 알았다고 공책으로 농서 수습했는데 그게 편지예요.
1: 아, 그 노트 안에 적혀있는 그 시 중에
0: 새까만
1: 하나가?
0: 새까만 시가.
1: 아.
0: 그게 툭 돌리다가 예. 딱 섰는데 편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가사가 아주 간단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래서
1: 예, 예, 예.
0: 요거 중간에 뭘 하나 고치라고 그랬더니 그즉석 고쳐주더라고.
1: 단어를.
0: 네, 근데 기억이 많나요? 그거 아주 노래를 만들었는데
1: 예, 예, 예.
0: 멜로디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어유 야단 안 났어.
1: 바로 튀어나온 뭐 모차르트죠.
0: 네, 예. 내가 감정이 없나 보다.
1: 예.
0: 비 맞는데도 가보고
1: 아.
0: 통행금지 걸려서 유치장에도 있어보고 또 그때도 술 조금 했으니까 술 먹고
1: 예.
0: 밤에 길도 걸어가보고
1: 예.
0: 뭐 하늘 쳐다보고 별도 보기도 하고 6개월 됐는데 가사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1: 아.
0: 그때 이제 평곡하는 분이 안건마라는 사람이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송창식 씨 그 음악을 바꿔놓은 게 어니언스거든요. 우리는
1: 아.
0: 이제 악단으로 노래를 연주를 했고
1: 예.
0: 트윈포리오는 기타로만 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그 소리가 달라요.
1: 아 그러면 어니언스의 태생은 예. 이 포크 듀오가 아니고 밴드였어요?
0: 그렇죠. 포크라고 보는 거죠. 시절이 포크, 모막이 포크 음악이니까.
1: 어, 악기는 그러면 더 많았습니까? 기타 말고도?
0: 전부 다 그 저 반주 악기 악단이 있었죠.
1: 아 그러면 일렉 기타도 있고 뭐
0: 다 있죠.
1: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0: 어, 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작은색 이것도 다 그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아 그럼 어니언스의 그 탄생은 이수영 씨와 딱 둘이 시작한 게 아니라.
0: 네 여자분 그, 한님 있었죠.
1: 아 여자 멤버도 하나 있었고
0: 네.
1: 또 밴드 구성도 약간 초창기에 있었다는.
0: 아니 그거는 이종환 선생이.
1: 네네.
0: 밴드를 붙여줄게 이 사람한테 편곡을
1: 아,
0: 맡겨라.
1: 그랬군요.
0: 그래서 대신 예, 예. 이게. 참 인연이 딱 돼서
1: 아.
0: 그때 당시 보면 제 새마을 노래가 제일 밑에 들어가고
1: 건전가요.
0: 그건 꼭 들어가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11곡이 우리 노래가 돼야 되는데 딴 건 악보를 다 줬는데 편지가 없는 거예요.
1: 아 악상이 안 떠올라서 문본 만들지 못했으니까. 예.
0: 그 안건마 선생이 야 너 편지 있는데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그거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직접 해?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까만 거.
1: 라디오요?
0: 빨간 거 있고 쿵 누르더니 여기다 하늘 녹음을 하려고.
1: 아, 녹음 기능 있는 거.
0: 그래가지고 기타 뚝 잡고 에이 되거나 말고 맘대로 하자고 부른 게 편지예요.
1: 그 자리에서?
0: 네. 그 자리에서 부른 거예요.
1: 아니 6개월 동안 끙끙 알아도 나오지 않던 악상이.
0: 네. 그 자리에서 모르겠다, 바로 그냥
1: 급하니까 나왔군요. 야, 근데 이런 또 시대의 또 명곡이 네. 탄생하게 됐습니다.
0: 아주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그렇죠. 어니언스 네. 하면 또 편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노래 듣겠습니다.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로초돼서 오늘 한국 포크 음악에 살아있는 전설 어니언스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어니언스 아무리 이제 포크 그룹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뒤에 그 1집 앨범 그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탄탄 그 밴드 사운드가
1: 그렇죠.
0: 반주로 딱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말씀 듣고 들어보니까 아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예. 우리가 어니언스 임창재 선배님의 어떤 그 라이브 무대라든가 네. 보면은 기타 들고 나와서 치시니까 연주하시니까
1: 그렇죠.
0: 다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포크 음악이다 그러는 거 그때 당시 유명했던 음률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게 다 가사가 그런 게 전부 다 포크 음악에 관계되는 노래들.
0: 아.
1: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음악이 트로트 음악이 전체적으로 다 들었잖아요.
0: 예.
1: 트로트 음악 가사하고 우리 그때 당시 가사하고는 가사가 달라요.
0: 가사가 다르다는 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니까.
1: 내용도 다르고 다 달라요.
0: 아.
1: 예. 예를 들자면 무슨 뭐 눈물 젖은 두만강 우린 눈물 젖은 두만강 그런 멜로디를 노래 안 하잖아요.
0: 예.
1: 가사도 그렇고.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음악의 시대 변환이랄까.
1: 그렇죠.
0: 예. 포크 음악이 이제 서서히 자라나면서 예. 형식도 내용도
1: 싹 바뀌었죠.
0: 바뀌었다는 예.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된 거죠.
1: 예.
0: 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나왔구나 하면서 예. 말이죠. 그게 또 앞장서신 게 어찌 보면 선두주자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신 게 어니언스였고. 예.
1: 예. 원래는 선두주자를 보면 저는 송창식 씨라고 그래요.
0: 트윈폴리오.
1: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기가 하도 많으니까
0: 네.
1: 우리를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보시는 거죠.
0: 네. 이 곡이 나오고 나서 시대 어떤 뭐 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지만은 또 하나 그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여고생들 사이에서 펜팔이 그렇게 유행했다면서요.
1: 네.
0: 편지 주고받느라고.
1: 아유.
0: 팬레터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겠네요.
1: 그 상자로 하나 가득이에요.
0: 늘 매일같이. 네. 아.
1: 상자 이면은 상자로 하나 가득이면 생각을 해서 요 얇은 종이 하나 가득이에요. 다 못 읽어요.
0: 야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도 딱 기억에 남는 편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안 읽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1: 글씨 쓰는 걸 제일 싫어해요.
0: 아, 답장은 거의 안 보내셨군요.
1: 거의 안 보낸 편이에요.
0: 이수영 씨도 그러셨습니까?
1: 이수영 씨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니까 못 물어보죠.
0: 예, 예. 네. 어니언스의 탄생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그러면 임창재 씨는 그 음악을 네. 처음 시작한 건 포크는 아니었고
1: 네.
0: 뭐 혹시 뭐 미팔군 무대에서 뭐 밴드 활동을 하신 거예요?
1: 팔군에서 먼저 했었죠.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잠깐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사이키델릭 음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 번쩍번쩍 끼는 거.
0: 그 신중현 선배님도 시도했던
1: 예,
0: 거잖아요.
1: 예. 신중현 선생 그다음에 에드 포 나오고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0: 사이키델릭 사운드. 예.
1: 예, 그다음에 밴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8군에서는 아마 거의 선두주자로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때는 사이키델릭이 들어올 때인데 우린 그걸 뭐 한국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구만 디립다 했더니 일주일 만에 니네 집에 가서 일주일 만에 그냥 일 못하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0: 아 트렌드를 잘 타야 되는데.
1: 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이키를 모르니까.
0: 그게 또 안다고 쉽게 또 이렇게 연주가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 저 그 사이키 데리고 그 번쩍번쩍하는 설레면 돈 많이 들어요.
0: 그 이제 그 사이키 조명 말씀하시는 거군요.
1: 그렇죠. 예.
0: 번쩍번쩍하는 거.
1: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0: 아, 사이키델릭 사운드는 또 다른 그 음악 용어라서
1: 조금 다르죠.
0: 예. 예. 예. 아 그러다가 이제 어니언스를 결성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1: 어니언스 한 거는 이제 그 이수영 씨 친구분이
0: 네.
1: 나를 찾아왔어요.
0: 아.
1: 우리 그 누가 기타 치는 사람이 있는데
0: 네.
1: 기타 치는 사람이 누군데 이랬더니 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안이 좋다.
0: 오.
1: 이 이봉조 씨의 이씨 가문에
0: 네.
1: 훌륭하신 분의 몇 자손이다.
0: 아 그러니까 이봉조 씨와 이수영 씨가 인척 관계.
1: 인척 관계예요.
0: 아 그랬군요.
1: 이충봉 집안이에요.
0: 아 이순신 장군님.
1: 네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검사다 판사다 하는 사람은 전부 그 이수영 씨 뭐 조카 뻘되고 이런
1: 명문가였고요.
0: 네.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해서 몇 명이 하는데 두 명 하는데 그래서 야 이 미친 사람아 음악을 어떻게 둘이 하냐. 보통 다섯 명은 해야 되잖아.
1: 밴드만
0: 왜?
1: 생각하시고.
0: 어, 드럼 네. 있어야지 기타 있어야지 건반 있어야지 드럼 있어야지
1: 네.
0: 이것만 해도 네 명인데
1: 네.
0: 가 그랬더니 며칠 또 와서 음악이 된다는 거야.
1: 오.
0: 그때 그런 음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1: 예, 예.
0: 그때 다음날 3일쯤 또 왔어요. 딴 데는 땅 팔아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수영 씨 만나면 땅 안 팔아도 된다. 돈 안 드려도 된다.
1: 어, 돈이 많이 있으셨나 보죠. 아니면 이봉조 씨 선생 덕분에.
0: 그 힘이 좋으니까. 그
1: 후광이 있으니까.
0: 예.
1: 아.
0: 그래 그러고 한번 가서 만났는데 그 저 이제 답심리에 그 스타디오가 따끔한데 통기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기타 얼만큼 쳤어요. 그리고 소름 불어보다가 있는데 그때 당시 Pop the Magic Dragon 노래죠.
1: 피터 폴 앤 메리.
0: 네, 피터 폴. 그거를 딱 틀어줘요. 그러면서 아, 이 노래를 좀 이렇게 복사 따와가지고 올 수 없냐.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내가 내일 오겠다 그랬더니 아니 내일 안 된대. 그래서
1: 네.
0: 왜 이렇게 이거 한참 걸린대.
1: 아.
0: 아니 내일 가져올게요. 내일 가져온다니까 안 되지 안 가져 알았어요. 그러고 왔어.
1: 네.
0: 그러고 와서 이승훈이 딘디딘따다 이렇게 또 알페지에 뜯잖아요. 난 저 뒤에서 띠띠리띠띠 이걸 쳤어요.
1: 오.
0: 그때 처음에 딱 쳤더니 이승훈이 기타 치던 나를 보더니 그런 음악 없대는 거야.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옛날 스타레에는 레프트는 베이스나고 오. 라이트는 하이음 나오잖아요.
1: 스트레오 사운드 그렇죠.
0: 어. 예. 베이스를 죽여놓고 딱 뜨니 저 뒤에서 이 기타 높은 음이 막 치거든. 근데 이거 내가 치고 온 거라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시 그러고 같이 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가 스카웃이 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 임창재 씨의 어떤 그 어찌 보면 순발력 있는 기타 솜씨와 네,
0: 너의 진실을 알아내고.
1: 아, 너의 진실을 알아내고 사랑의 진실.
0: 네.
1: 아, 사랑에 빠지셨군요 이수영 씨가. 아, 그럼 두 분이 시작인데 아까는 또 3인조 여자분도 있었다고 아까 네.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0: 그게 이 음악을 하다 보면
1: 예.
0: 여자 한 분이 끼면 꼭 파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뭐 삼각관계 이런 겁니까?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1: 근데 왜 꼈어요? 왜 끼게 됐어요?
0: 아니, 원래는 기수형이 세 사람이 있어요.
1: 아.
0: 히치하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어. 세 사람이 트리오를 하다가
1: 예.
0: 남자분이 아. 나가고 내가 들어오고
1: 거기에 들어가신
0: 여자분
1: 거군요.
0: 하나 남자분 하나 이렇게 셋이거든요.
1: 기수형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멤버가 있었고
0: 네.
1: 기타가 빠진 자리에 임창대 씨 들어가시고
0: 네. 그러다 이제 동화방송
1: 예.
0: 동화방송에
1: 네.
0: 저 이봉조 선생하고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서
1: 네.
0: 음악을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난 이거 이 여자 껴서 음악하는 거 나는 잘 몰라 싫다. 그러니까
1: 아.
0: 나를 택하든가 여자를 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그랬더니.
1: 사랑이냐 우정이냐. 네. 예.
0: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여자를 보내고 왔더라고.
1: 아 그러면은 세 분이 잠깐 활동하면서 무슨 그 콘테스트 신인가요제에 나가서 네. 상도 받으셨다고.
0: 그리고 그 여자가 빠지고 나가서 둘이
1: 아, 빠지고 거예요. 나가서 아,
0: 네.
1: 그랬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혹시 작은 새입니까?
0: 아니 고향이라는 데 이봉조
1: 고향.
0: 선생
1: 아.
0: 이봉조 선생 곡인데
1: 예, 예.
0: 이걸 편곡해가지고 올 수 있냐 그래서 네 보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예, 예.
0: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곡을 지어가지고 노래를 했죠.
1: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어니언스가 이제 앨범을 내게 되고
0: 네.
1: 1집 앨범에서 아까 들었던 편지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뭐 사랑의 진실, 작은 새, 뭐 저 별과 달이라든가
0: 네.
1: 외길도 있었죠.
0: 외길은 제일 첫 번째 작품이고요.
1: 아 처음 발표한 처음 이게 첫 싱글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예.
1: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편지입니까?
0: 아니 같이 나온 거죠.
1: 같이 나온 앨범인데.
0: 네.
1: 그 외길이 타이틀곡이었어요, 그럼요?
0: 아니요.
1: 그건 아니잖아요.
0: 작은 새가 타이틀곡이었어요.
1: 아, 그랬군요. 하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건 편지였던 네. 것이고 물론 다른 노래도 많이 사랑받고
0: 그렇죠.
1: 예.
0: 편지 노래가 아마 다섯 번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아, 트랙상.
0: 곡 배우를 보면.
1: 급하게 급조해서 만드신 거니까.
0: 아니, 그게 아니고
1: 예, 예.
0: 이종환 선생이 디스크에서 제일 히트가 많이 되는 곡 순서가 다섯 번째 들어가 있는 곡이 히트가 많이 된다.
1: 어, 이종환 선생님이 네, 그런 말씀을
0: 거기다
1: 하셨어요?
0: 거기다 아마 그래서 편지가 다섯 번째 들어가 있거나 그럴 거예요.
1: 아니 상식적으로 그 A면 첫 곡, B면 첫 곡이 그 미는 그게, 곡이잖아요.
0: 근데 그 이종환 선생님 그게 아니래요.
1: 아.
0: 계속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1: 그러셨구나. 혜안이 있으셨네요. 진짜.
0: 네.
1: 자 이번에 그러면은 어니언스 시절에 또 두 곡의 히트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0: 네,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일요 초대석입니다. 네, 1집에서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진실 그리고 작은 새의 두 곡 들어봤는데요. 김정호 작사 작곡. 네. 김정호 씨와의 인연 또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너무 일찍 가셨잖아요.
1: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렇죠. 천재셨는데. 네. 김정호 씨의 곡들이 어니언스의 음반에도 꽤 많이 수록돼 있었어요.
1: 예, 그러니까 그 김정호 씨가 그 작곡가로서 데뷔를 처음 한 게 피운지고 네. 피어판이고 작은 새. 원래 그 판에 전부 내 작사 작곡으로 돼 있어요.
0: 아, 원래 이름으로는 임창재 예, 작사 작곡으로 올라갔었군요.
1: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내가 히트가 돼야 김정호를 잡아다니잖아요.
0: 아.
1: 그래서 이걸 내가 임창재로 한다. 이 곡이 히트되면 내가 방송국에서 공표를 보마. 아. 내 곡이 아니고 이 사람 거다. 그게 TBC에서 예. 이걸 공표를 한 거예요.
0: 어. 그러면 당시 방송 기자들이 다 김정호가 누구냐 또 찾아다녔겠네요.
1: 그렇죠.
0: 예. 근데 김정호 씨와의 인연 어디서 보니까 우이동파 얘기가 나오던데 예. 뭐 우이동에 같이 사셨습니까?
1: 아니요. 서울? 제가 이제 이사 가서 네.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보컬 그룹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연습을 시킨 거예요.
0: 아, 네 명
1: 연습을 예. 하고 있는데 김정호 씨가 집 앞에서 있는데 우이동을 쭉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0: 예, 예.
1: 걸어와서 너 일로 와봐 너 뭔데요 기타 들고 댕기냐 그랬더니 오. 누가 저기서 보재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아.
1: 소개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연습을 하고
0: 예.
1: 그런데 이 친구 김정호 이 친구가 얼마 있다가 형 나 이거 하나 한번 좀 해볼래 그래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사랑의 진실
0: 아.
1: 그걸 가져왔어요. 빠빠빠빠 하는데 빠빠빠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허미 이래는 거야. 빠빠빠가 아니라 빠빠빠로 해야 돼 나보고
0: 아,
1: 그래.
0: 그랬네요. 빠빠빠빠 네. 예예.
1: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서 많이 듣던 음의 순서가 그게 하우스 오브 라이싱선이에요.
0: 아.
1: 코드가 똑같아.
0: 아 물론 이제 완전히
1: 음은
0: 다르죠.
1: 다르죠.
0: 그건 다른데
1: 코드 진행이. 코드 진행이 또 거의 똑같아.
0: 그렇군요.
1: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놓고 죽었는데 작은 새라는 노래를 또 가져왔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거기는 빠빠빠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음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왔어. 그랬더니 네. 뚜뚜루뚜뚜 가져 작은 새도.
0: 네. 아 그런 걸 참 마치 시그니처처럼 집어넣으셨구나.
1: 김정호 아주 머리가 씨가. 뛰어나요.
0: 예.
1: 네. 아. 작은 새도 거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싱선하고 코드가 똑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는 바꿔서 자기만의 음률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0: 거기다가 또 이제 재미있는 독특한 그 시그니처 같은 허밍부를
1: 그렇죠.
0: 집어넣어서 그게 더 각인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가사보다 그 부분이 더.
1: 그렇죠. 옛날에는 뚜뚜뚜 빠빠빠라는 게 없었잖아요.
0: 예, 예.
1: 그게 얼마나 신기해.
0: 아, 그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한 팀으로 그러면 활동을 하신 겁니까?
1: 한 팀으로 활동 안 했어요.
0: 아, 그랬군요. 네. 임창대 씨와 이제 이수영 씨의 어떤 어니언스 활동이 1년 반밖에 이제 되지 않았는데 네. 뭐 정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해체하게 됐다.
1: 그렇죠. 이제 뭐 군대를 가게 돼서 군대를 간 거고.
0: 예.
1: 그냥 편안하게 그냥.
0: 특별히 불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1: 없어요.
0: 예.
1: 우리는 불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싸운 적도 없어.
1: 말다툼도 없고.
0: 아. 혼자 되시고 나서 솔로로도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셨지만은 한동안 그 성대 결절로
1: 예.
0: 떠나 계신 적도 있었고
1: 예.
0: 복귀하신 다음에 또 방송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네, 많이 했어요.
0: 뽀뽀뽀.
1: 네, 뽀뽀뽀.
0: MBC 뽀뽀뽀 예. 출연 그것도 기억에 남고
1: 예.
0: 또 KBS와의 인연도 깊으셨는데 희망가요 진행을 오래
1: 네,
0: 하셨잖아요.
1: 예. 오래 했어요.
0: 그때 어떤 분하고 하셨죠?
1: 홍영숙이라는.
0: 아, 홍영숙 아나운서.
1: 네, 그분이 지금 미국 LA에서 가셨거든요.
0: 예, 일찍 퇴사하시고 네. 네,
1: 결혼하고 끝나고 나서 임수빈.
0: 임수빈. 아, 임수빈 아나운서.
1: 예, 아나운서고
0: 또 희망가요 하면 임수빈 아나운서니까.
1: 예.
0: 아, 두 분이 같이 하셨군요.
1: 예.
0: 자, 어니언스 시절의 노래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역시 1집 앨범 수록곡이었던 저 별과 달을 그리고 초저녁 별 두 곡입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니언스 시절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저 별과 달을 그리고 초저녁 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에 활동 많이 하시고 음악 만드시니까 별, 달 이런 소재가 많이 등장하네요.
1: 예, 그렇죠. 예.
0: 그리고 또 임창재 씨 같은 경우는 입담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1: 네.
0: 방송에 한번 캐스팅 되시면 고정 출연이 많이 되셨잖아요. 옛날에
1: 네,
0: 뭐
1: 맞죠.
0: 그 예능 프로에도 참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오락관이라든가
1: 네.
0: 그 당시에 뭐 허참 씨랑 친구 관계셨다면서요.
1: 그렇죠, 예.
0: 아,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건데?
1: 쉘브르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0: 아, 쉘브르 때.
1: 경상도 네. 사투리가 섞여서
0: 네.
1: 발음 교정하도록 고생을 많이 했어요.
0: 아, 허참 씨가.
1: 네.
0: 아, 따님도 음악 가지 않으셨어요? 뮤지컬
1: 네.
0: 임나경 씨.
1: 네. 나경이는 뮤지컬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바꿨어요.
0: 오.
1: 연극 배우로.
0: 연극으로?
1: 네.
0: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1: 네. 그 네. 연극에도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0: 아.
1: 네.
0: 아, 연극에서도 노래를 하십니까?
1: 네.
0: 그럼 뮤지컬 아니에요?
1: 아, 뮤지컬인데 뮤지컬 전통 뮤지컬은 안 하고.
0: 전통은 아니고.
1: 네.
0: 다양하게 또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도 가끔.
1: 네. 저하고도 뭐 같이 하고. 그 요즘 또 지 엄마가 국악예술학교를 다녔어요.
0: 아.
1: 어느 날 영국을 보러 갔더니 장구를 치고 있더라고. 어서 배웠냐는데 혼자 배웠대요.
0: 아.
1: 아주 장구를 아주 맛있게 쳐요.
0: 따님이 장구 치는 모습을 어느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0: 그래서
1: 어머님한테 그럼 전수를 받은 건가요?
0: 아니 어머니 생각을 받은 거죠.
1: 아.
0: 이 능력을.
1: 그 DNA가.
0: 예. 네. 한번 공연 가서 그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영원하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다양한 끼와 DNA를 받아가지고 네. 정말 그 재능을 주체를 하기 네. 힘들겠네요.
0: 끼도 아주 이상한 끼를 받아가지고.
1: 이 한 음을 파면 더 성공했을 텐데. 다양하게 네. 끼가 발현되다 보니까. 네. 예.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어년스 시절에 역시 노래인데 임창재 선배님께서 만드신 곡 같아요.
0: 네.
1: 그리움 찾아.
0: 네. 예. 아유 참 재밌는 노래네.
1: 네. 일단 듣고 나서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0: 그리움 찾아 어니언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는 1호 초대석 시간인데 아까 이 노래에 뭐 재밌는 뭐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1: 네. 우리하고 아는 사람이 이 캐나다인 걸로 이민을 간대요.
0: 예예.
1: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누구하고 다 모여있다가 아 그럼 내 노래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0: 아,
1: 가는 사람
0: 아는 분이 두고. 캐나다 이민 가신다고 즉흥적으로 만드신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즉흥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 좋다고 그래요.
0: 예.
1: 근데 나는 싫어.
0: 왜요?
1: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0: 이 즉흥적인 영감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명곡들이 많잖아요.
1: 네, 그런데 저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목경이라고 있죠, 기타 치는
0: 블루스 기타리스트. 네. 예, 예.
1: 본인 내가 이 노래 기타를 듣고 내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고맙다.
0: 정말요.
1: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타를 올리는 걸 밴딩이라고 그래요.
0: 밴딩. 예, 예.
1: 두두두두두 하는 거. 통기타로 그렇게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0: 아, 어쩐지 들어보니까 기타 주법이 독특하게. 네. 아, 이게 밴딩 주법으로.
1: 네.
0: 아.
1: 그러니까 그 통기타 가지고 대대대대 하니까 목경이가 아, 이 통기타도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구나.
0: 임창재로 인해서 김목경이 탄생했군요.
1: 아, 거의 그러고. 근데 술 한잔 안 사주더라.
0: 건강 때문이겠죠. 예, 예. 자,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 그 돌아가 보고 싶은 과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시절이. 만약에 네. 타임머신을 한 번만 탈 기회가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1: 저는 그 첫 약속이 있어요.
0: 아.
1: 나는 음악으로 살다가 음악으로 죽겠다.
0: 아.
1: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가고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아, 굳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도 좋다 이거군요.
1: 네. 한 번 내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음악의 끈을 놓지 않는 걸 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0: 아유.
1: 지금도 아주 기쁘게 생각하러.
0: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1: 아. 박수 한번 쳐주시죠.
0: 아유, 예. 박수 많이 보내주십니다. 예. 진짜. 예. 건강이 허락하는 한
1: 네.
0: 음악은 항상 임창재의 곁에 있겠군요.
1: 아, 고맙습니다. 예.
0: 항상 그 좋은 노래 꾸준히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 되시면 다음에 한번 모셔서
1: 네.
0: 또 못 나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네.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였습니다. 어니언스 시절에 또 좋은 노래죠. 외길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우리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휴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의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지인 가루이자와에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졸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새 박새의 울음소리를 계속 녹음하며 먹이를 먹는 타이밍이나 다른 새들이 모여든 순번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자 수십 개였던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없어졌고 무리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역시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 우는 것 같다. 아무튼 관찰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나는 이 단순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1: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 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 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 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의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새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세류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세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 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 무리 가운데 박세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세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세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이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이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3: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에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하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츄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닭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새는 물론이고 부모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트르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 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츄르르르르 하고 우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 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 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 새도 안전하다.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 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5번째

0: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던 이장이 눈을 깜빡였다. 부엌에 서서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켜보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보는 이장을 마주봤다. 그가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 아, 사모님도 이리로 오세요. 아, 이리 상을 차리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식사하셔야죠.
2: 네? 아니...
1: 어차피 혼자 드실 거 지금 드세요.
0: 공실은 장영호의 눈치를 봤다.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공실은 밥과 수저를 챙기고 상 앞에 앉았다. 그녀가 앉자 이장도 자리에 앉았다.
3: 그래, 수령리에는 마을 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0: 잠시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수정리는 입동리 옆마을이었다.
1: 예예.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밤늦게까지 자재 나르는 트럭들로 시끄럽다니까요.
3: 그럼 우리는 3층으로 지어야겠구만.
1: 어르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당연하지.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대대손손 박사들을 배출해내는 풍수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그러니 옆 동네보다 더욱 삐까뻔쩍해야지.
0: 술잔을 들어 희죽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던 공실은 곧 밥과 반찬들에 시선을 두었다. 숟가락을 들기가 주저되었다. 남편과 이야기하던 이장이 공실이 먹기 편하게 반찬을 그녀의 앞에 놨다. 공실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된장찌개를 떠 입에 넣었다.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혀에 감겼다. 이번엔 하얀 쌀밥을 한 숟갈 떴다. 반지르르하게 윤이 나는 밥이 입에 들어가자 몇 번 씻지도 않았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불쑥불쑥 치솟던 헛구역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득한 현기증에 남자들의 목소리도 저만치로 사라졌다. 공실의 손이 빨라졌다. 잊으려 했던 허기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녀를 보챘다. 밥을 한 입 가득 밀어넣고 배추김치를 우겨넣었다. 몇 번 씹어 넘기고 불고기를 집었다. 눈치 없는 젓가락이 손에서 헛돌았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불고기를 집어먹었다. 한 움큼 들어간 고기의 맛이 혀에 감겼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지만 반찬으로 손이 갔다. 총각김치를 아그작 씹었다. 양념게장을 한 입 빨아먹고 배추김치에 편육 여러 점을 싸서 입안에 넣고 씹었다. 목이 막혔다. 물컵에 찬물을 다 마시고 씹어 삼키자 일렁이던 현기증마저 사라졌다. 거실엔 정막이 감돌았다. 공실은 현실에 눈을 떴다. 양손에 덕지덕지 묻은 음식 찌꺼기에 꽂혔던 시선이 남편한테로 갔다. 장영호의 잔뜩 굳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눈알을 굴려 옆을 보자 휘둥그레하고 뜬 이장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어떤 말을 찾지 못하다가 눈길을 피했다.

0: 편이 들고 있는 잔을 상 위에 내려놓았다.
1: 미안하지만 갈 시간이네.
2: 에? 예.
0: 남편의 말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1: 다음엔 밖에서 한잔하세나.
2: 예, 그럼.
0: 등을 떠밀리다시피 이장은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의 정막이 두려웠다. 공실은 온몸을 떨었다.
3: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무슨 짓을?
0: 그녀의 옆으로 묵직한 남편의 기척이 느껴졌다. 두려움에 짓눌린 공실이 몸을 낮췄다.
3: 여보, 죄송해요. 너무 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0: 바들바들 떠는 그녀의 옆에서 장영호는 허리띠를 풀었다. 긴 허리띠가 딸려 나와 바닥에 늘어졌다.
4: 야, 감히 남자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 앉는 것도 모자라 추잡스러운 짓을 해? 그것도 마을 이장 앞에서?
3: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0: 두껍고 긴 허리띠가 허공을 갈라 공실의 가녀린 등에 찍혔다. 허리띠는 멈추지 않았다. 몇 번을 사죄해도 장영호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4: 나를 온 마을에 망신시키다니! 너 같은 건 본딜 봐야 돼!
0: 허리띠를 휘두르다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공실을 걷어차기도 했다. 그녀의 비명이 집안에 울렸다. 공실은 잘못했다고 두 손을 비비다가 남편의 얼굴을 봤다. 벌개진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녀를 보는 눈깔이 뒤집어졌다. 제 어미를 때려 죽이던 날처럼. 덜컥 겁이 났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3: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0: 두려움의 잠식당에 쏟아지는 고통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공실의 입에선 죄송하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3: 이대로 죽을지도 몰라.
0: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하게 몸을 불린 남편의 몸 앞에서 한없이 작고 힘없는 여자가. 문이 열렸다. 집에 갔을 줄 알았던 이장이 달려와 장영호를 붙들었다.
5: 고소하십시오. 사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4: 이런 건 맞아 죽어졌어. 그만 이랬어. 그만하지 말라고.
0: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의 밑에서 공실은 반쯤 열린 현관문을 봤다. 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지금은 열려있다. 붉은 노을빛을 받으며 저렇게 활짝.
3: 가! 어서 가!
0: 귓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공실은 바닥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4: 야! 너 어디가! 거기 서지 못해!
0: 남편의 표독스러운 말이 귓가를 스쳤다. 공실은 달렸다. 현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넘었다. 신발도 신지 않아 맨발에 자잘한 돌멩이들이 밟혔다. 상관없었다. 길 양옆으로 노랗게 물든 벼가 고개를 숙였다. 잠바람에 춤을 췄다. 마을을 벗어나는 공실을 환영했다. 동구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숨내음이 물씬 풍겼다.
3: 이제 자유다. 나는 살았다. 나는 폭력에 또 연결지 않아도 된다.
0: 그렇게 달렸다. 트럭이 마주 달려오는 것도 모른 채.

0: 승범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장영감의 육체가 그곳에 있다. 그 옆에서 수정이 두 팔로 그의 가슴팍을 누르고 있었다. 승범은 거실을 돌아봤다.
1: 아이, 가만히 있어서 뭐해?
0: 우물쭈물하는 승범에게 수정이 소리쳤다. 승범은 그녀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주근이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수정이 그랬던 것처럼 두 팔로 뻣뻣한 노인의 가슴을 눌렀다. 내리누르는 힘에 마른 몸이 맥없이 움직였다. 이내 승범은 허리를 숙여 축축한 입술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비명을 지르던 장영감이 공실과 안방을 흘끽거리더니 단박에 눈치를 챈 모양이다.
2: 살려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살려줘!
0: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바닥을 기어 이쪽으로 다가오려는 걸 공실이 막아섰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다.
3: 이렇게 쉽게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흉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지. 우리를 개패듯이 뺀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고 굶겨 죽이려던 나는 도망가다 차에 찌어 죽었고. 이거 보여?
0: 공실은 상의를 올려 자신의 배를 보였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승범은 공실의 모습을 봤다. 장영감은 막대기 같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그녀에게서 도망쳤다. 소파 옆으로 기어가 그 틈에 고개를 파묻었다.
2: 이거 아니야. 내가 죽었을 리가 없어.
0: 깡마른 몸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집안에서는 할머니의 비명이 계속 들렸다. 공실은 그 방으로 갔다.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서자 비명에 섞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4: 맞을 짓을 한 네 잘못이다!
0: 시집 와서 얼마지 않아 제사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고 남편한테 처음 맞았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차갑게 노려보던 그 눈빛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맞기 시작했다.
3: 어머니!
0: 공실은 방구석에 숨어 고개를 파묻은 채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다. 지금 저 밖에서 숨어 현실을 부정하는 남편의 모습과 무척 닮았다. 공실은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흠칫 놀라 공실을 올려다보는 노인.
3: 아가? 어머니, 왜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왜?
4: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냐? 용호가 맨날 때리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왜 이제 와?
3: 이제 가요.
0: 공실은 시어머니의 팔을 끌었다. 그 손에 끌려오며 방문을 넘으려고 하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가 팔을 뺐다.
4: 안 돼, 안 된다. 이 방에서 나가면 용호한테 맞아 죽는다. 나가면 안 돼.
3: 나가도 되니까 어서 나와.
4: 싫다, 싫어.
0: 완강하게 거절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공실은 화가 났다.
3: 왜 그래요? 나가도 된다니까. 어머니, 이미 죽었다.

0: 말라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박혀 살 거야? 가요! 가서 이제라도 좀 저승길 밟고 편안하게 살아요.
1: 아니, 누가 이렇게 우냐? 이거 우리 영호가 우는 거 아니냐?
2: 거실에 숨어있는 장영감의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방문 밖을 봤다.
3: 죽고 싶지 않아. 내 것이 전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많이 있는데 죽었다. 싫어.
2: 이제 두려움의 비명은 억울함의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다.
1: 아이고 나 새끼.
2: 시어머니는 공실을 지나 거실로 뛰어갔다. 소파 구석에 숨어있는 아들을 찾아 울고 있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1: 왜 그러느냐? 누가 널 이렇게 서럽게 해? 그래, 어미 여기 있다. 울지 마라, 아가.
2: 울먹거리던 장영감이 노파를 끌어안았다.
3: 나 죽었대. 싫어, 아직 갈 게 남았고 나 살고 싶어.
1: 아니다, 아니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 천년이 그러다냐?
2: 어머니가 매섭게 공실을 노려봤다.
0: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를 때려 죽인 아들이잖아요. 이제 홀가분 안 해.
1: 내 인형! 죽긴 누가 죽어? 그래도 내 자식이고 네 남편이다.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바르게 잡으려면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2: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세월 살아생전에 겪었던 모든 부조리함이 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들이란 이유로, 남편이란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자신들. 남들한테 책 잡힐까 맞는다는 내색도 못하고 굶는다는 말도 못한 채 이 집안의 소유가 되어버린 물건. 그 질기고 질긴 인연. 공실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말아주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봤다.
0: 아니요. 맞을 짓을 했다면서 때리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눈 가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걸 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죽어서는 더더!
1: 저게 틀린 입이라고!
2: 시근덕거리던 공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제나 빈속이었으나 뭐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속이 이제 시원했다. 그녀는 옷을 탁탁 털고 자세를 바르게 했다. 막 내뱉었지만 꽤 나쁘지 않은 말이었다.
0: 나도 이제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4: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이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사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7일 새벽 4시에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및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남 광양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4에서 9m, 오후 5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7m로 불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6에서 10m, 오후 6에서 9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6에서 10m, 오후 6에서 9m로 불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7m로 불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8m, 오후 남내지 남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유계수 9m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6에서 11m, 오후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 밤바다. 남서내지 서풍 2에서 6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서내지 북서풍, 바깥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3에서 7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3에서 7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5에서 9m, 오후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가끔 구름 많고 바깥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해상.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3에서 9m로 물겠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해상. 오전 남동내지 남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내지 남서풍 6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동내지 남풍 7에서 12m로 물겠고 흐린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교슈 남해. 동내지 남동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북서 1m 1011헥토파스칼 18.7도 대치 북서 1m 1015헥토파스칼 11.3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10m, 1012헥토파스칼 18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묵구, 비 1011헥토파스칼 20도. 청진, 바라묵구, 비 1012헥토파스칼 21.1도. 김책, 바라묵구 1012헥토파스칼 23.4도. 신의주, 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25.6도. 원산, 북동 1m, 1011헥토파스칼 24.6도. 평양, 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5.3도. 해주, 남서 2m, 1010헥토파스칼 25.7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1m, 1010헥토파스칼 23.6도. 백령도, 남풍 1m, 약한

비 1900도 파스칼 24.7도, 강릉 남서 1m 1100도 파스칼 23.4도, 동해 남서 1m 1100도 파스칼 23.9도, 서울 남서 1m 1100도 파스칼 27.5도, 인천 남풍 1m 1100도 파스칼 27.4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1m 1100도 파스칼 25.7도, 서산 남서 1m 1100도 파스칼 26.9도, 울진 남서 1m 1100도 파스칼 24도, 포항 바람없고 1100도 파스칼 25.5도, 군산 바람없고 1200도 파스칼 26.4도, 부산 북풍 2m 1900도 파스칼 28.4도, 통영 남동 1m 1100도 파스칼 25.7도, 목포 남풍 1m 1100도 파스칼 27도, 여수 서풍 3m 1100도 파스칼 27.5도, 제주 남동 1m 1100도 파스칼 27.7도, 서귀포 서풍 1m 1100도 파스칼 27.6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동풍 3m 1014헥도 파스칼 14.9도, 네무로 남동 3m 1013헥도 파스칼 18.8도, 삿포로 남동 3m 1013헥도 파스칼 14.8도, 아오모리 남서 1m 1011헥도 파스칼 20.4도, 센다이 북서 4m 1012헥도 파스칼 19.5도, 도쿄 북동 2m 1900헥도 파스칼 24.7도, 하치주 섬 서풍 4m 1900헥도 파스칼 27.9도, 마쓰에 남서 1m 1011헥도 파스칼 27.4도, 오사카 북동 2m 1010헥도 파스칼 29도, 시오노 미사키 꽃 서풍 3m 1900헥도 파스칼 28.9도, 이즈하라 남동 2m 1011헥도 파스칼 28.5도, 후쿠오카 남서 1m 1011헥도 파스칼 28.9도, 가고시마 북풍 1m 1011헥도 파스칼 29.3도, 시미즈 북서 2m 1100헥도 파스칼 28.4도, 나하 남동 2m 1100헥도 파스칼 28.6도, 미나미 다이토 섬 남동 1m 1100헥도 파스칼 25.6도, 지치지마 북서 1m 1012헥도 파스칼 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잔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밭에서 10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여성의 체온이 42.2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온열질환 여부를 포함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 등 안건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간사 선임과 법사위 소위원회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과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27일 새벽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자 브라질 측 외교부 의전장과 아태국장 등 환영 인사들과 최영환 주 브라질 대사 부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영 행사 뒤 인근에 대기 중인 브라질제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습니다. C-390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해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되며 총 8,83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6.25 전쟁 유엔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는 제14회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오늘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부는 미국, 프랑스, 필리핀, 콜롬비아 등 22개 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 참전용사와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등 3명에게 훈장과 국민 포장이 수여됩니다. 호르무즈 해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에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던 중 기뢰를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중동 내 미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이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며 이란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미군의 타격이 멈추면 이란 역시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에는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고요. 치료를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당뇨발의 위험도 흔한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예방이나 초기에 다스릴 순 없는 걸까요? 당뇨발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당뇨병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합병증의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도 아는데 당뇨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걸까요? 그만큼 예방이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오늘은 당뇨병이 오를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합병증, 당뇨발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형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고요. 심지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한 9% 정도가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병률이 그 정도 되고요. 근데 65세 이상에서는 25에서 30%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성인병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당뇨병 인구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당뇨병이 10년, 20년 뭐 오래될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이 당뇨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한 66% 네. 그렇게 되고요. 또 실제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네 분 중에 3분, 한 25%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혈당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 고혈당이 이제 노출이 좀 누적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이런 조직이 좀 손상이 되고 혈관이 좀 손상이 되면서 이런 합병증이 오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이제 노화가 되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그런 혈관의 노화나 이런 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 이 당뇨로 인한 그런 합병증, 특히 이제 혈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나는 혈당 관리를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제 왜 이렇게 당뇨발이나 이런 합병증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뇨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쩔 네.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당뇨병은 전신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할 정도로 합병증도 다양하잖아요. 특히 당뇨발의 위험도 높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이제 이런 못에 가는 혈관들이 이제 손상되면서 오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네. 가는 혈관이 있는 눈, 망막변증이 있고요. 또 가는 모세혈관들로 이제 우리 여과 기능하는 콩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혈관이 작은 발끝 부분 네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당뇨발도 상당한 그 합병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당뇨발인 거죠?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무슨 뜻인가요?
1: 네, 이 당뇨발이라는 건 당뇨병성 족부 변성은 이게 단순한 상처만 있는 거를 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초 동맥 또 말초 신경병증하고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발의 전체적인 감염이나 또는 심부 조직의 파괴 궤양을 포함하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어떤 감염 또 연부 조직의 감염, 그래서 더 깊숙이 이런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더 진행이 되면은

0: 기억까지도 안 좋아지는 골수염까지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그러면은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농이 나오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당뇨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당뇨발의 위험을 한 번쯤 이제 겪는다고 하던데요. 정도의 차이가 클 수 있나 보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의 한 3% 정도에서 당뇨발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당뇨병 환자는 평생 일생에서 한 20에서 30%가 한 번쯤은 이 당뇨발을 이렇게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지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런 당뇨발 환자분들이 한 15에서 25% 정도는 또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당뇨발이 심각해지면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참 당뇨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데요. 그래도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모든 당뇨발 있는 환자분들이 다 당뇨발로 인한 절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한 15에서 25% 정도가 당뇨발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절단으로 가는데 그래서 빨리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예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당뇨발의 증상은 어떨까요?
0: 근데 당뇨발은 이제 혈관하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데 신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내가 좀 딛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아프니까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고 좀 안 할 수 있게 되는데 당뇨발이 있으면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좀 걸었는데 물집이 나고 막 고름이 나도 전혀 안 아파서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더 악화되고 또 농이 다 생기는데도 나는 잘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당뇨발이 더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감각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0: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혈관도 안 좋아지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초 동맥에 이제 병변이 오고 또 말초 신경에 병변이 오는데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스스로 혈관이 수축을 하고 또 이완을 하고 또 이런 거를 도와주고요. 또 혈관은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줘서 신경이 잘 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두 개가 같이 서로서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악화돼서 그래서 신경이 점점점 악화되면서 감각을 못 느끼고 통증도 못 느끼고 이러면서 당뇨발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1: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당도 높고 당 수치가 높을수록 신경세포를 죽인다는 건데요. 상처가 나도 회복이 더딘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우리 몸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재생이 돼서 살이 차고 이렇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은 혈관이 안 좋아서 그 상처 부위로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운반이 되고 또 혈액 공급이 돼서 영양 공급이 되고 산소 공급이 돼서 상처가 재생이 돼서 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또 혈관도 악화되니까 피가 더 점점 안 가고 그렇게 되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뭐 혈관이나 당 수치도 살펴야 하니까 검사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어요.
0: 맞습니다. 특히 당뇨발은 발 자체만이 아니라 혈당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분비 내과의 협진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세균이 그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내과에서 항생제를 또 잘 써야 되고요. 또 이런 항생제나 이런 약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콩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장 내과에서도 봐야 되고 또 혈관에 안 좋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혈관으로 연결돼서 영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뇨

0: 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눈도 안 좋아지고 콩팥도 안 좋아지고 또 이런 혈관들이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좋아지니까 심장도 안 좋고 아, 네. 또 소화도 안 좋고 여러 분야에 많은 파트에서 이게 협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뭐 혈당 관리, 감염도 관리해야 되고 콩팥, 심장 여러 분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참 다른 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거네요.
0: 물론입니다.
1: 당뇨발이 확인되면 시술적 치료도 가능한가요?
0: 네, 물론 맞습니다. 이 당뇨발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서 궤양이 생겨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오랜 기간 이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치료를 안 아프기 때문에 아예 괜찮겠거니 하고 미루다가는 점점 곪고 농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민감하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1: 시술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0: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흡연을 하고 계시면 흡연을 금연을 하셔야 되고 또 당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으시거든요.
1: 네. 자,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까요?
0: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당뇨가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독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잘 낫습니다.
1: 네.
0: 당뇨발이 한번 시작이 되면 굉장히 오래가고 잘 낫지 않고 오히려 조금 조금씩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나 긴장을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1: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발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처난 곳이 없는지를 보는 건가요?
0: 당뇨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망막도 좀 눈도 좀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감각도 좀 둔해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뭔가 물집이 생겨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큰 돋보기 같은 걸 가지시고 항상 보시고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 또 상처만이 아니라 굳은 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굳은 살로 인해서 또 그걸 걷다 보면은 물집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만져보시고 또 큰 돋보기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런 변화들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1: 당뇨병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감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감각이 없어지기 전에 초기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0: 이제 진행이 돼 신경이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게 진행이 되면 아예 이제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좀 더 저릿저릿한다거나 발바닥 아래 뭐 이렇게 모래를 밟는 듯한 느낌이나 이런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감각이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아, 내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당뇨발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절단이 고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우리가 이제 정말 필요할 때는 빠른 절단이 더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또 못 막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농이 나오고, 그 안에서 괴사가 좀 심해서, 뼈 안까지 이렇게 균이 들어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절단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사실은 우리 절단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1: 그렇죠.
0: 네, 저라도 절단하다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큰일일 것 같지만, 사실, 손하고 다르게 발가락 우리가 뭘 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가락을 몇 개를 절단한다더라도 보행하고 걷는 데는 큰 이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 더 크게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치료가 더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의사의 판단하에 이거는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면 사실은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빨리 하는 그 절단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재활하고 또 그래서 빨리 걷는 게 본인의 어떤 몸의 컨디션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한쪽 발을 절단한 분들은 다른 한쪽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는 위험도 있을까요?
0: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사실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의 상태를 계속 보시고 굳은 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굳은 살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잘라내고 굳은 살을 좀 없애주고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좋고요. 또 당뇨가 있으시면은 지금은 사실은 내 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 먹고 잘 지내면 되지 하면서 흡연을 못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또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0: 하셔야 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큰 이런 합병증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발가락이 아니라 발이나 종아리까지 절단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와의 협진도 필요한 걸까요?
0: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절단이라는 게 사실 너무 무섭지만 우리가 이제 보조기를 하고 의족을 차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정형외과 의사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절단이 더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통해서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절단이 필요하면은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미루다 보면은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당뇨발의 위험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0대 남성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관절염에 대한 고민입니다.
2: 다리가 무릎이 한번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삐끗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편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장시간 이렇게 계속 천장에 등 같은 거를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뚝 약간 살짝 뚝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내려왔는데 나중에

0: 지나니까 무릎이 부면서 걸어다닐 때 약간 시끈할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릎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등산한다거나 뭐 할 때 좀 겁이 나서 꺼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한 1년 전쯤에 병원도 가봤어요. 무릎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연골이 약간 닳았다. 연골 간격은 넓은데 약간 뼈 조각이 조그만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앉아서도 이렇게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만큼 돌아가진 않죠. 무릎이 약할 때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 말고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보조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가르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하세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삐끗했다는데 이런 일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할까요?
2: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약해지는 질환인데요.
1: 네.
2: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큰 증상이 없다가도 사연처럼 무릎을 삐끗하거나 갑자기 좀 뒤틀리는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네. 통증이 확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자세는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2: 이럴 때 무릎이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기존에 약해져 있던 연골이라든지 인대 주변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삐끗해서 관절염이 생겼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있던 무릎에 외상이 더해지면서 이 통증하고 부종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2: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사용해서 생긴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1: 네.
2: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차 닳고 주변 뼈하고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오래 사용한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 사용량만으로도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라든지 나이, 그다음에 네. 근육량, 뭐 과거에 다쳤던 그런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빨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노화가 원인 경우가 좀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2: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연골의 탄력도 줄어들게 되고 근육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나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또 노화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1: 네.
2: 어떤 분은 70대여도 뭐 무릎이 비교적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1: 네.
2: 40대인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에다가 체중하고 평소의 근력,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1: 네.
2: 과거 손상 여부가 더해져서 관절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과거

0: 위험도 있는 건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젊을 때 무릎 인대를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연골을 다쳤거나 이제 반복적으로 무릎을 삐끗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네. 나중에 퇴행성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연골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안에서 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관절에 가는 부담도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하거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약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점차 약해지고 다르면서 네. 관절 전체에 변화가 생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안에는 그 뼈하고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연골이 있는데 네. 이 연골이 얇아지고 거칠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때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연골만 닳는 병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게 네. 연골뿐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뼈 라든지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라든지 인대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고 뻣뻣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진단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보통 무릎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관절 간격이 얼마나 유지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뼈의 모양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골격이라고 하는 작은 뼈 돌기가 생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간격은 연골이 차지하는 공간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을수록 연골이 좀 많이 닳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 주변에 그 뼈 돌기라고 하는 이제 골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관절에 좀 무리가 가고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0: 기본적인 증상은 통증일까요? 사연 주신 분은 부종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나요?
1: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묵직하게 아프고 오래 걷거나 이제 계단을 오르내린 뒤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리한 날만 아프다가 진행이 되면 이제 평소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안에 물이 찬다든지 붓는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이고 무릎이 좀 빵빵한데 아니 열감이 있는데 아니면 접고펴기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0: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행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분은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1: 이 무릎이라는 거는 걷고 서고 앉았다 일어날 때 계속 쓰는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걷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라든지 경사길을 내려오실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산이 겁나고 꺼려지는 것도 흔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계단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증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를 줄이시게 되면은 네. 근육이 더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한 등산이나 급한 내리막은 조심을 하시는 건 맞는데 네. 평지를 걸으시거나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운동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는 걸 좀 꺼리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걸까요?
1: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프시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시게 되는데 이 활동량을 줄이시면은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그만큼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릎에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은 피하시는 거고 무릎에 무리 안 가는 평지 걷기라든지 물속에서 걷기라든지 허벅지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나 봅니다. 수술 외에 비수술적인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고려가 되나요?
1: 일단 대부분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충분히 먼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있으면서 엑스레이상에서 뭐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변형이 뚜렷한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효과가 부족하고 짧은 거리도 걷기가 어려우시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깬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 있고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여러 가지 그런 비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면서 생활하시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연골을 완전히 새 것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줄이고 걷는 기능을 유지하고 진행을 좀 늦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 조절하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 줄이시게 되면은 무릎도 그만큼 안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근육통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무릎이 안정이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1: 체중 조절과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랄까요? 동작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예,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리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무릎을 펴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고 한 5초 정도 버티신 다음에 이 천천히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번갈아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이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누워서 다리 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평지 걷기라든지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오래 하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으시고 10분 정도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릎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누워서 하시는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년 정도 됐고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지 이제 1년쯤 됐습니다. 비교적 초기라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수치도 좋아지고 약 타러 갈 때마다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식욕입니다. 일부러 식단을 하면서 노력 중이긴 한데 계속 배가 고파요. 뭘 먹어도 약간의 포만감조차 없고 계속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것 알고 약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기가 느껴질까요? 저혈당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화혈색소나 공복혈당도 잘 확인하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님 당뇨약을 바꿔야 할지 수치상으로는 위험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허기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50대 여성이고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바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 없는데 허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뭘 먹어도 배고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 당뇨 있는 분들이 뭐 허기가 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당화혈색소라든지 공복혈당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혈당 조절은 비교적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허기가 계속된다는 거는 식사하시는 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식단 조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게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셨거나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를 좀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이 식사하고 나서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되는데 왜 배고프지? 이럴 때는 혈당 변화보다는 그 식사 구성이라든지 드시는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1: 식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외에 또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기능의 문제도 있을까요?
0: 뭐 사연 주신 분처럼 뭐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공복혈당하고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당이 잘 조절되는지를 우선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 뭐 계속 식사를 하셔도 계속 허기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고프고 음식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갑상선 기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췌장도 살펴봐야 할까요?
0: 뭐 췌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뇨병과 이제 관련.

0: 질환이 많아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갑자기 혈당이 나빠지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체중이 많이 줄거나 뭐 복통이나 황달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췌장 쪽 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연처럼 약으로 수치가 잘 조절이 되고 특별한 증상이 없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허기 하나만으로는 췌장 질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1: 그런데요, 당뇨병인 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당뇨를 의심해야 할 때, 이럴 때도 허기짐도 증상이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밥을 잘 드시는데도 계속 허기가 지고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자꾸 갈증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많이 먹어도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0: 네, 이런 경우는 당뇨병이 있을 때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이제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인슐린이 있어도 이 인슐린이 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서 충분히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지 못하고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몸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지고 계속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허기도 흔한가요?
0: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강한 허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주 심한 저혈당까지 가지 않더라도 식사하신 다음에 혈당이 좀 많이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은 몸이 또 불안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하셨거나 탄수화물만 빠르게 드셨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이 좀 늦어졌거나 아니면 운동을 평소보다 많이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이럴 땐 우선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0: 일단 당뇨 있는 분들이 이제 평소와 다른 허기라든지 두근거림, 뭐 기운 빠짐을 느꼈다면은 우선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저혈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더라도 당뇨인 분들은 실제 혈당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봐가지고 혈당이 낮다라고 하면은 저혈당에 맞게 빠르게 당분을 좀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혈당이 정상 범위인데 허기만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식사를 내가 조금 부족하게 했구나, 아니면 식사 구성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혈당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0: 사실 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건 최근 2개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혈당이 조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밤새 금식한 뒤 아침 혈당이 어느 정도 보는 검사기 때문에 중간에 좀 식사를 좀 늦게 하셨거나 아니면 금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복 혈당보다는 당화혈색소를 더 신경을 쓰시고요. 이게 잘 조절이 되게 되면은 공복 혈당은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허기가 지고 손이 떨리면서 뭐 식은땀이 나면서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사를 좀 걸렀다든지 아니면은 평소보다 적게 먹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 식은땀 흘리면서 깨시거나 아침에 유난히 기운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 증상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1: 복용 중인 약을 상담할 필요는 없을까요? 인슐린이라든지 저혈당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약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상담해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당뇨약은 종류도 워낙에 많고, 작용 방식도 다르고, 약마다 그 저혈당의 위험이 큰 약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는 조절이 잘 되는데 허기가 계속 느껴지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약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하고 약 복용 시간이 맞지는 않은지, 예.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는 계속 배가 고파요라고 말하시는 것보다는 네. 언제 배가 고픈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기 전이신지,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인지, 이게 밤이나 새벽인지, 그다음에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식은땀 같은 게 같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면은 약 조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특히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 허기지니까 자꾸 음식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게 당뇨 식단이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네. 적게 먹는 식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포만감이 오래가도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밥의 양을 확 줄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밥의 양은 조금만 줄이시고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생선, 고기,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화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 허기가 빨리 오는 걸 좀 줄여주고 포만감을 길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섭취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실 텐데요. 확인한 부분들이랄까요? 주치의에게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언해 주신다면은요?
0: 그러니까 저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수치는 괜찮은데 계속 허기가 심하다 이런 것들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허기가 느껴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허기가 느껴지는지 어떨 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런 증상이 있으셨을 때 뭐 혈당을 같이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배고프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허기가 생기는지 패턴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먹는 약이 너무 세진 않은지, 약의 복용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 네.
0: 환자분들은 불편한 증상은 참지 마시고요. 주치의하고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증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혈당 수치 기록하실 수 있으면 같이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동진의 4개 다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7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특보사항입니다. 전남 광양과 대구, 경북의 경산, 청도, 고령, 포항, 경주, 경남의 양산,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합천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체감 온도는 최고 38도 이상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 및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가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구름 많이 끼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시간당 2,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고 강원 동해안 5에서 30mm입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5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와 동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 남부 해상과 서해상, 남해 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전국은 22도에서 26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도 중부지방 구름 많고 남부지방 맑겠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강원 영동지방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구름 많겠고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수원 33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밤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32도, 춘천, 강릉 33도, 대관령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북도 오전부터 밤사이 충북, 중북부 지역에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5도, 대전 세종 34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4도, 광주 35도, 목포 32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경북 북부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경남권 맑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창원 37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36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제주 33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고 낮 기온 30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3도 습도 82%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8명이 숨진 가운데 이번 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 중 첫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양형 수위에 따라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가까운 선고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13일간 이어졌던 이란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이란도 보복을 멈추고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오늘부터 2주간 김나나 앵커를 대신해 평일 뉴스광장을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더위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새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1: 올여름 온열질환 사망자가 벌써 8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번 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강물에 발을 담근 채 물장구를 치며 공원을 걸어가는 시민들. 밤 늦게까지 이어진 더위에 시민들은 차가운 음료를 손에 쥐고 물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3: 아,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다니기 좀 힘들었는데 여기 나와서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2: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강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혀봅니다.
4: 강가라 좀 선선하고 그리고 좀 날씨가 오랜만에 비가 안 와서 아기도 즐거워하고 저희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2: 열화상 카메라로 본 한낮 서울 도심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최고 50도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산속 그늘에서조차 더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5: 아침에 데오드란트 안 썼으면 아주 큰일 날 뻔한 정도로 땀이 너무 나는.
6: 수건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결국 너무
5: 땀이 엄청.
2: 올여름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지금까지 1,300명이 넘습니다. 그제와 어제 전남 광주 해남과 전북 완주에서 2명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에 달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더위가 이어진 겁니다.
7: 옛날보다 좀 더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뜨겁고 좀 어지럽고 좀 그러네요.
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보혈병들의 연주와 함께 브라질 측 의장대장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환영 행사 후 이 대통령은 인근에 대기 중이던 대형 수송기 C-390 시찰에 나섰습니다. C-390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한 대형 수송기로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등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9: 예, 혹시 공군 구조기 문제 있어요?
10: Sim, ela é possível reabastecimento aéreo como uma das missões dela, como o kit de reabastecimento aéreo.
8: 브라질과의 국방협력의 시작이라며 의미를 부여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방산시장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측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11: 대한민국, 브라질, 화이팅!
0: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둘째 날인 어제 현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 없이는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게 됐다며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영 기자입니다.
12: 미국 순방 둘째 날,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공지능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국가적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2: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보면 선진국은 반도체 공장을, 중진국은 방공망 구축을 위한 미사일 시스템 등을 요청한다며 달라진 위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없이는 전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3: 대한민국이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12: 이 대통령은 이어 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 회사들과 만나 유망 K-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14: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여러분의 글로벌 투자 역량이 만나면 투자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고 우리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12: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과 혁신, 스타트업 동맹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 삼성과 SK 같은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잘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400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6번째 1심 선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선거 비용 등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16: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15: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16: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15: 김건희 특검은 두 발언 모두 고의성 있는 거짓말이라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공판에는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장윤기의 흉기에 다친 남고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오늘 장윤기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비명을 듣고 이채원 양을 돕기 위해 달려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고생에 이어 숨진 고 이채원 양의 부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검찰은 증인 보호를 위해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장윤기의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 지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철회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에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 동창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재판은 종반부에 접어듭니다. 다음 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찰 수뇌부의 부당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광산서와 광주경찰청 사건 실무자들은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 수뇌부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중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란전을 매듭질 출구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12: 13일 연속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단 멈췄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오만과 이란은 물론 미국 측 협상 대표들도 각급 채널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실제 공습 중단 명령은 오만 대표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도착한 직후 내려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겉으로 내세운 이유와 달리 미국의 방공 부담도 공습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회의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무기의 재고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이란 전쟁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벤스 부통령과 케인 합참의장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적절한 선택지가 없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19: We're ready to go. Look, we're locked and loaded.
18: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타격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생길 수 있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때 전쟁은 끝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이 앞으로 확전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란도 걸프 국가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미국과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재국들을 통한 외교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20: 미국이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보복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타격이 멈추면 이란도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며 이 같은 메시지는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8: 이틀 동안 미국이 공격을 중단했고 우리의 전략이 본질적으로 보복이었던 만큼 보복작전을 중단했습니다.
20: 미국과 이란 사이에 메시지 교환이 계속되고 있고 오만 등 중재국들을 통한 외교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습 중단이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18: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시온주의 정권의 침략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20: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난 유조선이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사무역기구 등에는 당시 유조선 폭발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상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업선

0: 박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세척에 그쳤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지난 주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장에 차량이 돌진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20대 용의자가 베를린 모처에 은신해 있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일요일 저녁 베를린 외곽의 한 공원에 경찰 특공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차량 돌진 테러 용의자가 은신해 있던 곳입니다. 용의자 21살 압둘 발루트는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요즘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 경남 양산 등의 낮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온도 온열질환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사실상 장마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됩니다. 이미 40도에 육박한 기온이 올여름 어디까지 치솟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휴가 극성수기인 7말 8초도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선 해수욕장, 계곡, 뭐 전국 곳곳의 휴가지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여름방학과 휴가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요원이 없는 강이나 하천, 계곡에선 아이들과 물놀이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누군간 휴가를 떠나지만 또 누군간 한산해진 도심에서 일터를 지키고 있죠. 폭염에도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님이 줄어 한숨이 깊어진 자영업자분들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요, 물 한 잔 자주 챙기시고 또 건강 잘 지키면서 7월의 마지막 한 주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랄게요. 7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신호가 무언지 살펴보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에는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시작,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쏘는 월요일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이 세금의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인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에 붙는 세금을 통틀어 일컫는 이 세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보유세, 2번 유류세.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에서만 저희가 당첨자 뽑고 있다는 점 보내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세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0분께 드릴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월요일 첫 시간 주요 농업기술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논은 장마와 집중호우 때문에 풀사료를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습기에 강하고 생산성도 높은 사료피 신품종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사료피 어떤 작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박승무 농촌지도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지도관님, 먼저 사료피가 어떤 작물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사료피는 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한해살이 여름철 풀사료 작물인데요. 더위에 잘 견디고 습기도 강해서 장마철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논에서는 주로 수수료나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했는데요. 생산성은 높지만 심수나 습에 약해 장마철 재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전략작물 직불지 확대로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여름철 풀사료 수요가 늘면서 습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새로운 작물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생육 특성과 생산성을 평가해서 논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사료피 어떤 품종과 재배 기술이 개발된 건지요?
3: 네. 이번에 개발한 품종은 만생종 만운인데요. 생육기간이 길고 잎이 넓으며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약 13% 높아졌고요. 앞서 개발한 조생종 조원, 중생종 다운에 이어 만운까지 개발하면서 재배 시기와 지역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조중 만세 품종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1: 예.
3: 품종만 개발한 것

0: 시세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 전무 직불금과 이모자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사르피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이모작은 이모작의 순수익은 기존 식용비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체계보다 1헥타르당 약 123만 7천 원, 비율로는 23% 높아졌습니다. 기존 에칠이나 오리온 베일러 같은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고가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요. 건물 기준 가격도 수익 건초보다 약 32% 저렴해서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50곳 279헥타르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은과 다운은 민간 종자업체 다섯 곳의 기준 이전을 마쳤고요. 만운도 기준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전자 생산량을 단기적으로 확대해서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 네, 더 다양해진 품종의 사료피로 농가와 축산업계 모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일부 지역 논에서 벼 잎 도열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 제때 막지 못하면 이삭까지 번져서 수확량 또 쌀 품질에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도관님, 벼 도열병 발생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0: 네. 7월 16일 기준 전국 벼 관찰포를 조사한 결과 잎 도열병 발생 출현 면적이 전국적으로 3,07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함께 지시한 병해충 합동예찰에서도 전남 보성과 경남, 고성, 통영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7월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했고요. 비교적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가 이어졌는데요. 도열병은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사이이면서 비가 사흘 이상 계속되거나 습도가 90% 이상인 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도열병이 약한 품종을 심었거나 질소 비료를 많이 준 돈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이 쌀 수확량과 품질에도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 서둘러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잎 도열병을 초기에 막지 못하면 벼가 이삭을 패는 시기에 이삭 도열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삭 도열병에 걸리면 이삭목이 회백색에서 검게 변하고 심하면 이삭 전체가 하얗게 마르는 백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벼다리 제대로 열무지 않아 수량과 품질이 모두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눈에 띄게 번진 뒤에 대응하기보다는 출수 전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잎 도열병이 이미 발생한 논은 이삭 거름을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질소 비료가 많으면 벼가 우쭐하고 조직이 연해져서 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1: 그럼 농가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면 좋을까요?
0: 네, 먼저 논을 자주 살펴서 잎에 갈색 반점이나 길쭉한 병반이 나타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트라사이 클라조디나 페린존 등 도열병에 등록된 약제로 예방 방지를 하고요. 이미 병이 보이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약제를 살펴야 합니다. 방제 후에도 병이 계속 발생하는 논에서는 같은 계열 약제만 반복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작용 방식이 서로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교호 살포가 효과적입니다. 논 주변의 잡초도 제거해서 병행균이 다른 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예, 도열병 예방 조치까지 농가에서는 일손이 참 바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도관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저희 월요일 퀴즈 있는 월요일 샵 9730번으로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고 있으신데요. 와중에 새싹 청취자분들도 참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처음 보내시다 보니까 문자로 보내야 된다는 걸 모르시고

0: 고 그 콩창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730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요. 정작 금융시장은 가장 긴장되는 한 주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면서 국내 주가도 급락하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 회의에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까지 줄줄이 발표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보이는 것 넘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 일단 지난주의 장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은 금요일로 코스피가 장을 마쳤는데요. 하루에 무려 5% 넘게 빠지면서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놀란 건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1: 네, 뭐 이유들은 늘 그렇지만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 유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뭐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뭐 과잉 자본 투자 우려. 뭐 이 부분도 여전히 있었고 또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겹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미국하고 이란 간의 중동 쪽에서 계속 이제 뭐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에 미국의 지난주에 거래되고 있는 유가 중에서 국제 유가 중에서 이제 네. 브렌트 유가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월 초만 해도 7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한 40% 이상 급등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좀 생기기에 시작했고 결국 연준이 이번 주에 이제 FOMC도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건 아닌지 그 우려가 이제 생기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4.7%까지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유가,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대외적인 충격이 가해지니까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워낙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쏠려 있었던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집중되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1: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반도체 비중은 뭐 3분의 2가 넘지만 전 세계 미국의 S&P 500 지수 내에서 반도체 비중은 뭐 1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 주식이 하락해도 한국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6월 초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근데 S&P 500이 같은 기간 딱 10분의 1밖에 안 빠졌어요. 2.6% 하락했으니까요.
0: 네.
1: 우리가 많이 하락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1% 하락. 그리고 하이닉스가 40%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 한국의 1, 2위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성과를 보면 코스피가 아직도 60%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108% 상승.
0: 지난 1월 1일 대비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하이닉스도 170%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S&P 500은 10%도 못 올랐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도 뭐 10%에서 20%밖에 못 올랐거든요. 연초 이후로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연초 이후로의 성과만 놓고 보면 한국 주식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이다.
0: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그 나머지 네. 주식들 보유하고 네. 있으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1: 네.
0: 드네요.
1: 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이 올해 반도체 실적, 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뭐 유례 없는 압도적인 급등을 했다가 그 부분이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졌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일시적인 과민 반응으로 또 치부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이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이 좀 장기화된다고 하면 물가라든가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비싸게 평가받았던 주가를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평가가 좀 평가를 낮추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0: 예.
1: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제 지금은 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AI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또 AI 업계 CEO들과 이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을 했잖아요.
1: 네.
0: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1: 뭐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은 시장엔 그렇게 크게 뭐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의 네. 이제 화두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투자한 거 대비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로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0: 예, 코스피의 긍정적으로 한 주 시작에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게 어제 미국과 이란이 2주 만에 공습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이게 화해 제스처라기보다는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서였다는 보도가 연일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또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공격하면서 홍해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0: 네, 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지게 되겠죠.
1: 네, 지난번에 뭐 휴전 혹은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불안해했었잖아요. 예. 뭔가 양쪽이 딱히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뭐 해결 방법이 딱히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이상 양쪽 중에서. 역시 이 부분이 뭐 다시 재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동발 이 석유 공급망에 대한 차질, 뭐 위협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요번이 조금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중동에서 이제 아시아로 빠져나오는 원유 수송로가 두 곳인데
0: 네.
1: 이 두 곳 중에서 두 곳이 모두 다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이제 중동 사우디가 이제 가장 큰 중동 지역의 산유국이라고 보면 동쪽에 있는 것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지 않습니까?
0: 예.
1: 이 부분이 그동안 그 이란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었고 사우디는 이걸 피해서 이제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하고 맞닿아 있는
0: 홍해 쪽으로
1: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이제 물건을 좀 석유를 실어 나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입구에 예멘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사우디의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하고 석유 시설을 공격하기도 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아시아 쪽으로 이제 실어 나르는 홍해 운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 주부터는 좀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 운송 차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2차적인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아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오래되는 건 아닌지 그 근저에 또 유가 상승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경기에도 또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안 좋고 뭐 물가는 오르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지난주부터는 미국 시장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제 호르무즈와 홍해 양쪽에 이 원유 수송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인지 또 유가가 그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될 것인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8863번 쓰는 분 어려울수록 기름 한 방울이라도 절약하면 좋겠다 하셨고 또 더운데 한숨만 나온다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둘러싼 중동 정세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미국 FOMC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미국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두 번째 FOMC 회의죠. 지난번에 첫 회의 결과 관련해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할 거로 전망하고 있다면서요.
1: 네. 7월 달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물론 동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0: 예.
1: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일주일 전에는 13%밖에 안 됐었습니다.
0: 네.
1: 그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13%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일주일 사이에 38%까지 올랐습니다.
0: 거의 40%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6대 3면.
1: 뭐 네. 아직. 동결이 60이 넘으니까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예. 지금은 인상에 대한 경계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유가가 지난주에 100달러가 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인 거죠.
0: 네.
1: 연준이 만약에 이것을 일시적이다.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이 유가 상승의 충격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지난 파월 의장이 실수했듯이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거나 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난 그 첫 번째 워시 의장의 FOMC의 결과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볼게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는데
0: 예.
1: 그렇다면 이번에 올리겠네. 라는 게 하나. 거꾸로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물가 잡아주겠다고 하고 하는 약속이 유가가 100불이 넘었는데 이거 지켜지는 건 맞나? 연준이 역시 말로만 저러다가 또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연준 내부의 지난 FOMC 때 결과를 보면 19명의 위원 중에서 금리 인상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9명. 그리고 동결 내지 인하하자고 하는 사람이 9명. 동결이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반반이에요. 워시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9명 반반이라 정말로 어떻게

0: 결정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워시 의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유가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생각보다 이 전쟁의 상황 이런 것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일단 조금씩 올리면서 물가 상승의 심리를 좀 차단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당장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인상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확 바뀐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뭐 유가 불안이라는 맞습니다. 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0: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하나 더 하자면 경제지표들 나온 걸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해요.
1: 네, 괜찮았잖아요.
0: 고용지표도 괜찮고 네. 뭐 전체적인 괜찮아요. 그러면 금리를 좀 덜 올리거나 낮추려면 경제가 좀 둔화되거나 고용이 나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경기는 좀 견조하고 유가는 또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는 언제 내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하던 시장에서는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시각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또 케빈 워시 의장이 지금까지는 매파적인 색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도 입주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최근 4.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5%선의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자주 들리던데요. 일단은 국채금리가 4.7%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0: 2023년 말에 5%를 잠깐 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5.0을 딱 터치한 적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금융위기 이전 뭐 이럴 때라 지금 4.7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8년이니까 지금 한 20년여 만에 거의 최고치 가까이 한 20bp, 30bp 안쪽으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이 5%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네. 5%는 뭐 통곡의 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언론에서도.
0: 네. 근데 5%가 뭐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환율 1,500원도 그랬지만 5%가 어떤 뭐 뭐랄까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국채 미국 30년물 금리는 5.2%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금리가 4.7이라는 것은 일단 당장 이제 5% 가까이 왔다라는 정도의 위협에 대한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른 이유는 뭐 역시 유가가 촉매 역할은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차질이 돼서 유가가 100불 넘게 올라가 있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일단 오랫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거꾸로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미 금융시장에는 아까 제가 그 거래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물시장에서 네.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두 번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은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이고요. 뭐 아까 경제가 여전히 좀 견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따가 뭐 얘기 나누게 되겠지만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엄청난 그 대규모 자본 투자 투자도 역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돈을 빌리고 이제 자금을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촉매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역시 수급 불균형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대규모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세적입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뭐 한두 달 한두 해 끝날 것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갈 수 있는 추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미국 금리를 꾸준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얹어지면서 조금 더 10년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것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최근에 영국도 그랬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내각이 들어오거나 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은 다 적자인데 돈은 더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재정 적자 혹은 국채 발행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0: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지금처럼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장기 금리는 5%를 뭐 향해서 저는 꾸준하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4.7%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좀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교수님 말씀이셨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한 가지만 더 뭐 말씀드리면 예. 아까 미국의 30년물 금리는 이미 5.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예.
0: 우리나라가 4.6이거든요. 네. 30년물 금리가. 영국이 아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영국의 30년물 금리가 5.8이에요. 5.8%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5.8%면 예. 과연 민간은 얼마로 돈을 빌려야 하고 그 빌린 돈으로 도대체 얼마의 이익률을 내야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이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말씀에 이어서 가보죠. 그럼 국채 금리가 오르면 남의 네. 나라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대출 금리나 주가나 환율까지 다 영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담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뭐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표준이니까요.
1: 예.
0: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오르고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예금을 또 조달, 예금으로 조달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가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고 아까 영국 금리가 뭐 거의 6%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죠. 그럼 그렇지 않아도 유가를 비싼 가격에 지금 유가가 올라서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와야 하는데 이제 달러로 된 유가를 사야 하니까 유가가 한 번 더 오르는 효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을 떠나는 이런 케이스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이제 시나리오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를 테니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또 우리나라의 주력인 반도체 혹은 성장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혹은 뭐 가치 평가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1: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게 국채 금리가 4.7% 10년물이라고
0: 네.
1: 하면 이제 국채만 사도 4.7%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서
0: 맞습니다.
1: 아마 투자가 줄어들게 될 거고
0: 맞습니다.
1: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0: 네.
1: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0: 네.
1: 훨씬 더 높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 특히 AI 투자가 늘어난 지금 좀 더 기술주 같은 것들이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또 그러다 보니 소비시장도 경색이 될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제가 좀 더 이제 청취자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0: 네.
1: 수 있게 정리를
0: 네.
1: 한번 해드렸습니다.
0: 네.
1: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이 또 줄줄이 나옵니다. 뭐 MS 메타가 7월 29일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애플 아마존까지 또 구글도 지난주에 실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구글은 또 빠졌더라고요. 실적
0: 네.
1: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0: 맞습니다.
1: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주가 떨어지는 이유 한번 짚어주실까요?
0: 네. 실적이 좋더라도 뭐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도 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 기대가 훨씬 더 높거나 뭐 그럴 땐 주가가 하락하죠.
1: 예.
0: 또 하나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이제 지금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우려가 훨씬
1: 있다.
0: 더 커졌다.
1: 네.
0: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거의 250억 달러 작년 대비 82%가 급증했습니다. 예상치도 상회했고요.
1: 예.
0: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AI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데이터 센터 사고 반도체 사고 하는 이 비용이 우리가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도 부르고 캐펙스라고도 부르는 이 자본 지출의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2분기 한 분기에만 설비 투자로 쓴 돈이 4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 100%가 늘었어요.
1: 예.
0: 아까 매출은 82% 늘었는데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은 100%가 늘어서 450억 달러를 썼는데 이 투자를 하고도 얼마가 남았나 현금을 보니까 이 잉여 현금이라고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1: 네.
0: 잉여 현금 흐름이 59억 달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는 돈을 벌었는데 설비 투자하고 나서 남은 돈을 봤더니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설비 투자는 아까 2분기에 450억 달러 썼다고 했잖아요. 올해 연간으로는 설비 투자를 올해 우리가 2천억 달러로 좀 더 높여서 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내년에는 그거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더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실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1: 걱정할 만한 수준이긴 하네요.
0: 네, 네. 돈을 버는 속도보다 AI 투자로 들어가는 이 자금 빠져나가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인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질문은 투자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질문은 이제 AI가 성장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가 언제 그리고 얼마의 이익으로 돌아올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기 질문을 계속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까 미국 10년물 금리 4.7%니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 뭐 애플 다 발표하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역시 AI에 대한 그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알파벳에서 보듯이 설비 투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투자하고도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제로 이 아마존이 발행한 대규모 회사채에 있어서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네. 비슷한 신호일까요?
0: 네.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아마존도 이제 우리가 AWS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데요. 이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250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경쟁률이 청약률이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데요. 경쟁률이 2.5배니까 꽤 흥행에 성공은 했는데 이제 문제는 지난 3월 달에도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경쟁률이 3.2배였거든요.
1: 예.
0: 그거보다 많이 내려왔죠.
1: 줄어들었네요.
0: 네, 게다가 수요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장기 회사채, 만기가 긴 회사채에는 조금의 더 가산 금리를 얹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역시 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이 AI 투자에 대한 뭔가 좀 피로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급감하면서 아마존도 과잉 투자 이슈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올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아까
1: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0: 네, 알파벳처럼 2천억 달러 투자 계획이 있어요.
1: 예.
0: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얼마였냐면 2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현금이 남아있는 게요.
1: 예.
0: 투자하고 남아있는 게 26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난 1분기 실적에 12억 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분의 1로 급감한 거죠. 적자는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현금이 바닥나간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요. 역시 영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영업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제 아마존을 포함한 빅테크들도 이 보유한 현금으로만 도저히 투자하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현금을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현금 창출력이 워낙 좋고 영업도 잘하고 있고 신용 등급도 네. 높아서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되고 그런데 수익은 몇 년 뒤에 나올 거고
1: 그러니까요.
0: 그 사이에 AI라든가 반도체 기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다소 좀 부족하거나 중소기업이거나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도 이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쪽에서 채권 시장에서도 AI라면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어떤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얼마나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마나 빨리 매출과 현금으로 되돌아올 것인가를 체크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AI, 뭐 데이터 센터 패권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과도한 투자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0: 네.
1: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도 더욱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1: 국내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지난주 급락장에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두 종목은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는

0: 두 종목인데 이번 실적 발표 이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고점론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이야기 지금까지 듣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떤 네. 대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1: 사실 뭐 반도체나 AI 사이클이 지금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까 AI에 관련된 빅테크들이 저렇게 자본 지출을 많이 해서 뭐 아까 뭐 100%씩 늘었잖아요. 자본 설비 투자 계획이 그러면 그 돈들이 고스란히 지금 반도체업 그 기업들로 가고 있으니까
0: 네.
1: 그런데 이 아까 빅테크들의 현금은 바닥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당장 뭐 해결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뭐 훼손된 것은 전혀 아니라서 뭐 그런 극단적인 아직은 뭐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이 지금 좋을지 나쁠지가 고민이 아니라 최근의 이익 증가가 과연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되겠죠. HBM이나 이 고성능 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왜냐하면 아까 빅테크들의 속도 조절론이 있으니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미엄 그 고성능 메모리가 탄탄히 수요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AI용 고급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각광받기 시작했던 것이 일반 PC, 모바일, 뭐 서버용 메모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DRAM, 뭐 NAND 이런 쪽의 가격 상승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또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
0: 네.
1: 네, 마지막으로는 하반기나 내년에 역시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공급에 대한 과잉 우려, 공급 과잉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고객 주문에 맞춰서 얼마나 이렇게 유연하게 절제해서 증설해야 되는지 봐야 합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생산을 왕창 늘리면 물론 뭐 당장 돈을 벌겠지만 바로 공급 과잉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얼마나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늘려가는지를 좀 같이 봐야 합니다.
0: 예. 어떤 지표들을 지켜봐야 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월봉이 마무리되는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끝으로 이 불안감을 가진 청취자분들께 7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뭐 7월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극심한 급등락장은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시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아까 빅테크 기업들도 이 현금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뭐 특정 종목에 쏠려 있지 않은지 좀 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현금을 좀 남겨두면서 많이 하락했다고 지금은 그 저가 매수 왕창 들어갈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유류세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게시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7월 중순에 발표된 2026년 2분기의 수정사항 가운데 뜻풀이가 수정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뜻풀이가 수정된 항목으로 고아, 농인, 왕자, 중년 등이 있는데요. 먼저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로 수정됐습니다. 또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며 농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수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문화는 농인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따위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화로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왕자의 놈자자를 쓰는 왕자의 뜻풀이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사람에 대해서만 쓰던 것을 각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의 왕자, 포획의 왕자 표범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중년은 기존의 40살 안팎이라든지 때로 50대까지 포함한다는 숫자의 내용을 없애고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간단한 표현으로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최저 기온 2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열대야 해당 지역이 많았는데요. 서울은 27.3도, 전주 26.3, 대전의 아침 기온 25.7도 등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이렇게 대부분 지역 무더위와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남부 일대에는 중대경보 내려져 있어서 극단적인 더위가 일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 전체적으로 33에서 일부 38, 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5에서 60mm 정도 오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우는 시간당 2, 30mm로 매우 강하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최대 40mm 오겠는데요. 오늘 내일 천둥 번개 돌풍까지도 동반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 대전 전주 34, 대구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와 충북, 전남의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여성의 체온이 42.2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완주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 여부를 포함해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를 열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의 안건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간사 선임과 법사위 소위원회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과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의 모든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 27일 새벽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자 브라질 측 외교부 의전장을 비롯한 아태국장 등 환영 인사들과 최영한 주 브라질 대사 부부 등이 나와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영 행사 뒤 인근에 대기 중인 브라질제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습니다. C390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 한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되며 총 8,83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는 제14회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오늘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부는 미국, 프랑스, 필리핀, 콜롬비아 등 22개 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 참전용사와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등 3명에게 훈장과 국민 포장이 수여됩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의 가격이 한국에 상장된 본주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거래 과열의 또 다른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문의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맥켄토시는 현지 시간 26일 칼럼에서 SK하이닉스의 한국 상장 주식 대비 엄청나게 형성된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의 프리미엄은 시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맥켄토시는 또 높은 관심에 비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프리미엄 형성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는 지난 10월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개시된 이후 한국 본주 대비 16에서 51%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뉴저지주가 상점 상품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전자가격표로 당분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미키 셰릴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이러한 내용의 공정가격보호법에 지난 23일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는 상품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화해 표시하는 전자가격표의 신규 도입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에는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새벽 브라질에 도착해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범 여권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 속에 오늘 22대 후반기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의설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홍기환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가입 의혹을 둘러싼 당권 주자 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본격 토론에서 정치권 현안 토론합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한국과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지금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았습니다. 여기 이제 빅테크 기업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죠.
0: 예.
1: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행사 전에는 그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4개 회사 최고 경영자를 차례로 만나서 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 빅테크사들 대표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했는데요.
0: 네.
1: 한자리 모인 한미 빅테크 기업인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발전 확장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0: 네. 이번에 한미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업무 협약이 나왔네요.
1: 예. 일단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약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향후 5년간 7,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1,085조 원에 달하는 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기적 공급 협약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AI 로봇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반인 이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이걸 공동 구축해서 대학 스타트업에 이 다양한 로봇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0: 네.
1: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미드업에서는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혁신의 거점이라고 확신한다고 홍보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남미 순방 첫 행선지인 브라질에 도착했죠?
1: 예, 이 대통령 남미에서 이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이 대통령 조금 전에는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 전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0: 네.
1: 오늘부터 현지 시간 29일까지는 이 룰라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 초청으로 갔기 때문에 이 국빈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 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등을 소화합니다. 29일부터 이틀간은 칠레를 공식 방문하고요.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알려주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센데 보안수사권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확정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해석 나오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면서 청와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좀 거세질 조짐입니다.
0: 네.
1: 여당이 관련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저도 이제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 의원들 몇몇 통화를 해봤습니다.
0: 예.
1: 정 장관이 원래 좀 이제 1년 하면서 원래 힘들다. 계속 장관직에 좀 물러나겠다. 국회로 돌아오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전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 어쨌든 당론으로 정해진 다음에,
0: 네.
1: 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의사를 대통령 참모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지난 주말 언론에 더 이상 장관으로서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달 3일 이후 정 장관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비판이 거세죠.
1: 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SNS에 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거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고 하죠. 이것마저 포기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1: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린 정 장관마저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참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8월 1일에 이제 충청 경선을 시작으로 본 경선에 들어가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더 격화시키고 있죠.
1: 예, 계속해서 지금 관련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어제 SNS에 육하 원칙에 의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신천지 의혹 제기

0: 계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 행위에 대해 당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1: 예.
0: 이게 만약에 조직적 그 당원 가입이 확인되고 그런 이제 당무 개입이나 내지는 뭐 선출직에 있어서 이제 조직적인 이런 표가 개입된 것을 확인되면 이게 민주당에서 과거 국민의힘에 너네 위헌 정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바로 이제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1: 예.
0: 이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의혹 제기는 중징계에 조치함으로써 혼란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 이렇게 정청래 후보가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상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후보 정조준 한 거죠.
1: 네.
0: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제기한 건 당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0: 지난 25일 국회 강연에서 이거 재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짚은 것이라면서 이제 이 문제는 공적 영역에 올라섰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1: 그렇죠. 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정청래계, 친청계에서는 이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 네.
0: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SNS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서 합수본의 이런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느냐 이렇게 궁금하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총리를 지낸 김민석 후보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고 이 내용이 한 진보 쪽 언론에 이제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거든요.
1: 네.
0: 그렇자 이제 마치 공교롭게도 김민석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합수본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1: 네.
0: 개연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신천지를 비판도 못하고 유시민 작가 비판도 못하고 조국 전 대표 옹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까기 하는 그것이 바로 반명 분열주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자, 국민의힘은요.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멱살잡이 소동으로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0: 예, 대구 달서병이 지역구인 재선의 이제 권영진 의원, 대구시장도 지낸 분인데
1: 예.
0: 지난 23일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멱살잡은 것으로 알려졌죠. 본인의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차원인데 권 의원을 향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주장이 당에서 나왔습니다.
1: 네.
0: 권영진 의원은 이제 정무위와 정보위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당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서 간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선임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는 말에 여러 의미가 담겼겠지만 당에서는 좀 자진 탈당 같은 것으로 권 의원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지금 풀이됩니다. 권 의원은 개별 의원 생각에 답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0: 예, 이제 최보윤 수석 대변인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러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당에서는 좀 지금 이참에 의원들 기강을 한번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오죠?
0: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이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 씨와도 김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 원 이 선거 비용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죠.
0: 예, 대선 비용 397억 원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데요.
1: 네.
0: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좀 규정대로 전액 납부할지 반납할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 비용 보전 기탁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1: 예.
0: 미반환액만 해도 한 236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사실 국세청이 좀 그 공당에 대해서 재산 압류까지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교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질환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비가 내릴 땐 안전운행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근길 정체는 평소보다 덜한 편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앞서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김천 부근에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합니다. 3차로와 갓길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고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용담터널에서 비봉 쪽으로 8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짧게 막히고 반월에서 부곡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는 11km 길게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인터던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3: 네, 지금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 나스닥 S&P 500 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미국 증시 마감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목요일 전일 하락했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 출발을 했던 인텔이 하락 전환하면서 반도체 업종에는 좀 부담을 주는 좀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1: 네네.
3: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장기화 우려 이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장 마감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대이란 공격 확대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좀 주말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며 혼조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1: 예, 유인했던 게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의 하락이 컸다는 점이에요.
3: 네, SK하이닉스 ADR 한 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1: 네.
3: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방문 기간 동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미국의 빅테크들과 좀 매우 큰 규모의 주요 계약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어떤 블룸버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1: 예.
3: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3: 특히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을 하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에 대한 임박, 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여기에 한국 증시의 SK하이닉스 급락 같은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더 시장에 미국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좀 평가고요.
1: 네.
3: 여기에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전력 불안 이 부분이 또 규제라든지 또 이런 건설 지연 가능성을 좀 높이면서 지금 SK하이닉스 ADR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그런데 애플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 네. 애플은 한 3%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네.
3: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베어드는 한 $330, 뭐 전일 모건스탠리는 $364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상향의 근거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로 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지금 가는 정도로 지금 출혈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우수한 현금 흐름 창출력 여기에 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3: 그런 측면에서 애플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0: 반등을 좀 보이는 부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국제 유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0: 네, 유가는 지금 순간에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전일 대비 3% 정도 각각 하락을 하면서 지금 브렌트유는 96달러,

0: 회의도 있네요.
1: 네, 일단 이번 주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FOMC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 여기 또 최근에 이제 장기금리 상승이라든지 국제유가에 대한 어떤 반등 금융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
1: 특히 주요국의 지금 정치 이벤트 특히 이제 BOJ라든지 BOE 같은 이런 주요국들의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대한 어떤 대처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실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잉여 현금 흐름의 개선
0: 네.
1: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국내에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과 관련된 얘기가 좀 상당히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 사업부 또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증시는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다시 7000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1: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난주를 좀 살펴보게 됐을 때
0: 네.
1: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5% 넘게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0: 네.
1: 특히 코스피는 7000선 아래로 좀 하락을 하면서 660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도 750선에서 좀 후퇴하면서 748선에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란의 어떤 긴장 고조 여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매도세로 좀 지수가 많이 좀 밀렸고요.
0: 네.
1: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7에서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결국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매도 사이드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1: 네, 일단은 뭐 지금 거래일 연속으로 10거래일 2주 동안
0: 그러니까.
1: 어떻게 보면 이제 멀미가 나는 시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0: 네.
1: 24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이상 지금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 오전에 모두 이제 사이드카 발동이 됐는데 지난 10일부터 시작해서 뭐 제헌절이라든지 제헌절 연휴 주말을 뺀 10거래일 연속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연속으로 지금 양시장에서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이드카가 41번째
0: 네.
1: 지금 그중에 21번째가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사이드카는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0: 네.
1: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상당한 호재성 소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반도체 협력 총 9,500억 달러 규모 확정했습니다.
1: 네, 지난주 토요일 아침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은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뭐 한 세네 분야 지금 반도체 뭐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또 GPU 뭐 피지컬 AI 같은 좀 굵직굵직한 아젠다 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명확하게 찍히는 그러한 제가 볼 땐 MOU뿐만 아니라 협력에 관련된 파트너십 관련된 좀 공시들이라든지 발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0: 네.
1: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총 한 9,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375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파트너십이 좀 발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0: 네.
1: SK그룹과 엔비디아그룹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어떻게 보면 향후 5년간 지금 이제 LTA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에서 한 7,500억 달러 지금 협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 네.
1: 삼성전자랑 브로드컴이 향후 5년간 이 메모리 공급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한 2,000억 달러 MOU를 맺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0: 네.
1: 이 두 건만 해도 지금 9,500억 달러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0: 네.
1: 여기에 어떤 GPU에 대한 어떤 협력 추진 또 피지컬 AI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뭐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공동 구축 같은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제가 볼 때는 주말 중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주가 참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1: 네. 지난주 주말에 불었던 어떻게 보면 이 훈풍을 코스피 일단 반도체가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1: 여기에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7월 FOMC뿐만 아니라 여러 빅테크들의 실적이 있는 상황.

0: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돼서 지금 증시는 다 모든 재료를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순환매 어떤 체크도 분명히 필요한 시장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시각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장마가 끝나니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3: 네.
1: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곳이 있죠.
3: 네,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폭염 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입니다.
1: 예.
3: 이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5도 이상인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집니다.
1: 네네.
3: 이번이 지난 6월 1일 시행 후에 두 번째 발령입니다.
1: 네.
3: 어제 경남 양산과 밀양의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은 데 이어서 오늘도 양산과 밀양은 38도로 사람의 체온보다도 높겠습니다.
1: 네.
3: 또한 서울과 강릉이 33, 서울과 청주와 광주가 35,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런 한낮의 열기는 밤에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1: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3: 네, 앞으로 날씨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이상 올라가겠고요. 특히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40도에 달하겠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난 가운데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1: 네.
3: 게다가 주 후반에는 대기 상층으로 뜨거운 다른 고기압까지 더 확장하면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1: 네.
3: 이 폭염을 단순한 무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자, 이런 폭염 속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요?
3: 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낮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1: 네. 폭염에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월요일 전격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홍규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7월 10일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그 이후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핵심으로 한 법안 발의하시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저도 그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고 네. 또 제가 법안 발의한 취지를 지도부나 법사위가 네. 많이 숙의하고 또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의원총회 때 했는데요.
0: 예, 예.
1: 사실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이 네. 뭐 의총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의총 끝나고 나와서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안수사권 빼고는 우리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 예. 말 그대로 진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0: 네네.
1: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거는 이제 피해자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취지
0: 네.
1: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가 늦어져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건데
0: 예.
1: 뭐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하는 부분은 크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피해자들 보호 관점에 관한 사항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 의총에서 보고한 걸 보면은
0: 네.
1: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0: 네.
1: 또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해자가 사건 자료 열람이나 등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피해자한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또 수사가 많이 지연되면은 빨리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넣겠다고 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검사 면담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 이런 거를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1: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 지금 보안사건을 없애면 검사가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검사한테 피해자가 가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럼 검사가 경찰 수사가 잘 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물론 이 경우에 검사가 보안사건을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 못하지만 보안수사 요구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반영할 수 있고
0: 예, 예.
1: 때에 따라서는 수사 기관을 아예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0: 네네.
1: 예 그리고 이번에 중수청에 이제 보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부여하는 걸 했고
0: 예, 예.
1: 또 보안수사 전담 부서도 만든다 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를 상당히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수사권 자체는 완전 폐지하는 걸로 했지만
0: 네.
1: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또 그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상호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많이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의 취지가
0: 네.
1: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0: 네.
1: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그렇게 채택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이 구체적인 조문안까지 다 심사를 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문안에 대체로 다 반영이 된 내용들인 거죠.
1: 그러니까 이 조문의 문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러한
0: 네.
1: 내용들을 보완하겠다,
0: 네.
1: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사위에서 그 조문이 확정이 되면 네.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0: 아,
1: 그래서 기존에 그 발의된 법안과 또 우리 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피해 보장 이거를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비교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토론회도 열으셨잖아요.
1: 네.
0: 네. 사실 그 토론회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1: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반발이 엄청 셌던 거고요.
0: 예.
1: 예, 그거는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 당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 하는 취지 그리고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수사권을 남기느냐 그거 그 남긴 수사권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아느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0: 네.
1: 제가 낸 법안이 비교적 보안수사권을 좀 폭넓게 인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네. 사실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남용할 수만 없다면은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피해자나 국민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으니까. 네. 특히나 그 지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사의 수사권 수사 권한이 거의 줄고 대부분이 경찰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자들이 너무 자기 구제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네. 또 검사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 억울한 일들이 많다는 게 이번 피해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모든 거를 주로 보안사건으로 보안사 요구권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제 경찰들의 업무가 과부하된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처리가 종결되지 않으면 자기의 고통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0: 네.
1: 또 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0: 네, 네.
1: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 빨리 해소 안 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의 고통이 커지는데 이제

0: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폭넓게 했는데 그게 사실상 검사한테 수사권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오해받는 측면이 있었고요. 제가 법안 발의하면서도 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네. 저는 제가 설계한 그런 내용으로 하면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 남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발의했던 겁니다.
1: 네. 뭐 문자로도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직접 얼굴을 뵙고도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설득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내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좀 느껴지는데요.
0: 그렇지만 제가 이번 대표 발의한 법안은 네. 순수하게 제가 혼자 준비했고 네. 그 초안을 만들어서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네. 의견을 구해서 좀 보완을 했는데 네. 그 많은 의원들이 저를 격려를 해줬습니다. 네. 예, 이거 보안 사건을 이렇게 해서 전면 폐지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우리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을 또 하기 어려운 일을 제가 해줬다고 격려를 많이 해줬고 네. 물론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 뭐 욕도 많이 먹고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네. 저를 아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하고 있다 응원해주는 연락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1: 저희가 보통 언론에서 강경파라고 표현하는 김용민 의원과 함께 네. 찍은 사진 예. SNS에 올리셔서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용민 의원은 이제 제가 법안 발의하고 이제 세 번째 그게 조우한 건데 네. 그 앞에 두 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나 지나가면서 네. 봤을 때 네. 나는 약간 좀 내가 법안 발의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취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네. 김용민 의원이 저한테 네. 계속 그 법안 잘 발의해줬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형사소송법을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이제 세 번째 그 사진 찍은 거는 네. 그날 이제 의총을 마치고 이제 그 국회 의사당을 나오는 거기 현관 앞인데 네. 김용민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네. 저한테 손을 잡고 끌면서 사진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 김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거군요. 사진 찍자고.
0: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이제 그래서 고생 많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문자폭탄 엄청나게 맞고 있다. 우리 똑같은 입장이다. 네. 그렇게 해서 찍힌 사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또 하나의 또 일이 생겼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대통령은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사의 소식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정 장관도. 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사실 정성호 장관께서 네.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다 하는 얘기는 몇 달 전서부터 들었어요. 저도. 네. 예,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네. 하여튼 법무부 장관 자리에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고 있었고 저 국회로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고요. 특히 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번에 총리 교체할 때 정성호 장관한테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 본인이 좀 뭐 뭐랄까 거절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성호 장관님은 사실 그 오선 하시는데 정말로 당내 소수파로 계속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어디 개파에 줄 서거나 또는 뭐 힘 있는데 이렇게 좀 잘 보여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분인 거고 네네. 또 다른 의원들도 다 그렇게 평가해요. 저분은 정말 사심 없이 일하는 분이다.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나왔었는데 네. 저도 이분 안 찍었고 네. 정성호 당시 의원님이 6표인가 하여튼 굉장히 조금 얻었어요. 네. 예,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자기 소신을 지켜온 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 얘기한 가장 기본 취지는 피해자 보호. 거든요. 네. 정성호 장관님도 계속 얘기한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 배경이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본인이 이제 변호사이시고 또

0: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니까는 이 보안 사건이 완전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계속 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분이 검사 편들어 주려고 법무부 장관이니까는 자기가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1: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다음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검찰 수뇌부의 사의 표명 릴레이쇼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좀 비판이죠. 내놨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을 레임덕 신호탄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진짜 이유가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에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거다. 이런 비판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1: 네.
0: 그 이성윤 의원님 발언이나 네. 또는 뭐 국민의힘 특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네.
0: 정성호 장관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사심 없이 의정활동을 지금 오선이 될 때까지 해왔고
1: 예.
0: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동안 왜 이렇게 소수파로 남아있으면서도 소위 주류 쪽에 또 힘 있는 쪽에 가려는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거는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워낙 이게 지금 정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어물천 썩은 내 개파 수장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저 유시민 작가는 네. 제가 엄청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항소 이유서도 다 읽었고
1: 예.
0: 또 노무현의 운명 뭐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비롯해서 그분이 낸 책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보고 또 그분이 하는 논평, 평론 이런 거를 굉장히 공감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특히 이제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 네.
0: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검찰개혁 민주당의 개혁의 깃발이다. 저 동의합니다. 또 검찰개혁의 목표 국민의 인권 보호다. 이게 확고한 신념이다. 동의해요. 그런데
1: 네.
0: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동의하기 어려운 게 검사에게 수사권 완전 박탈 후에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저는 제가 이제 피해자 정말 그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만나서 토론을 했잖아요.
1: 네.
0: 유시민 작가가 이분들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보시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유 작가는 이제 평론가니까 뭐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이번에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어떻게 처리되든 이분은 네.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특히 형사소송법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1: 네.
0: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또
1: 네.
0: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마치 검찰개혁의 미온적인 것처럼 계속 주장해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쓴 게 노무현의 운명 아니에요.
1: 네.
0: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검찰에게 피해를 본 압박을 받은 핍박받은 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검찰을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 도저히

그런데 네. 사실 대통령께서는 피해자 보호를 얘기하셨고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런 사건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를 당내에서 수기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입법 발의를 한 거고 우리가 수기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잖아요. 특히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거 네.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이런 장치들. 그게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입법을 냈다. 사실 뭐 아마 민주당 162명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홍기원 의원일 거예요. 예, 그거는 대선 이상 의원들은 아마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저를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이라고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11명 공동 발의했지만 법안 초안 자체는 제 단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만들어서 의원들께 돌려가지고 의견도 구하고 전체 의원들께 친전 보내서 간곡하게 호소해서 이렇게 공동 발의한 건데 네. 제가 졸지에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인격 모독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이상한 입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이상하다. 되게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법을 일부러 발의할 그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입법 발의하지. 정말로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의할 그런 법을 발의할 의원이 누가 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네. 현재 나와 있는 김용민 박은정 안 네. 그 이후에 발의된 우리 민주당 TF안은 네.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들의 권한을 줄이고 박탈하는 거에 중점이 가 있지 네. 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또 보안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 겪게 되는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이 반영이 안 됐던 거거든요. 네. 그게 이번에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대거 반영된 거고 그게 부족했다는 거를 사실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충실하게 잘 돼 있었으면은 제가 이 법을 발의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네. 또 10명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 법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네. 법을 발의하면은 강성동 당원들한테 많이 욕을 먹을 거라고 사실 감수하면서 알면서 발의한 거잖아요. 네. 그건 나름대로의 충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 그거를 이상한 법이다. 무슨 뭐 사주받아서 한 것 마냥 또 마치 반개혁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가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5년 넘게 거기서 공부했는데 네. 또 유시민 작가가 똑똑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이 논란이 됐다면은 아마 본인이 다 공부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형사소송 제도 수사권 제도는 독일 법을 사실상 그대로 도입한 거거든요. 네. 독일 걸 일본이 도입했고 우리가 일본 걸 도입했어요. 근데 정치검찰 부패검찰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네. 검사들의 권한을

0: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거는 최종적으로는 네, 검사가 네. 판단해서 종결 하도록 돼 있어요.
1: 예, 예.
0: 또 하나는 검사가 자체 수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지금 독일은 검사가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1: 네.
0: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관을 시켜서 하는 거지.
1: 네.
0: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정권송치, 수사권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수사지휘권과 정권송치는 이미 2021년 법 개정에서 뺐습니다.
1: 이미 했죠.
0: 예. 네. 수사권도 수사 개시권은 다 폐지했어요.
1: 예.
0: 보안 수사권을 이번에 폐지하냐 마냐 하는 건데
1: 네네.
0: 지금까지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농락했던 거는 수사 개시권이거든요.
1: 네.
0: 또 수사 지휘권이거든요. 그걸 기소권과 연결해 가지고 온갖 농락을 했던 건데 그런 걸 다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냐 아냐가 무슨 검찰 개혁의 핵심인 양 지금 주장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반 개혁이고 검찰 개혁을 안 한 거로 하고 또 거꾸로 돌리는 걸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굉장히 오도하는 거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이거를 정말 모를까? 제가 생각할 땐 그분처럼 똑똑하고 또 독일에서 직접 공부했고 생활했던 분이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1: 혹시 기회가 되면 유시민 작가와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0: 당연히 있죠.
1: 네.
0: 저는 이번에 법 발의하고 제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1: 네.
0: 이제 거기 이 제가 제기한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논쟁을 했잖아요.
1: 예, 예.
0: 특히 이제 저 그날 참석은 안 했지만 박은정 조국당 의원이 저를 마치 네. 청부입법 한 사람처럼 발의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분과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싶다는 얘기도
1: 네.
0: 토론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그 이에 보면 이제 사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부른 거죠.
1: 네.
0: 유시민 작가하고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법을 발의했는지 취지가 뭔지 그다음에 현재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교통을 겪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0: 네.
1: 지금 한 저희가 2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지금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거의 400억 가까운 선거 비용을 반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의원님은 이번 재판 1심 선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지금 오늘 재판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1: 네.
0: 뭐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한 게 거짓말이었다. 그게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1: 네.
0: 그래서 뭐 징역 2년형이 구형된 거잖아요.
1: 네. 네,
0: 한마디로 말해서 대선 과정에서 한 여러 발언들 중에 일부가 거짓말이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거다.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
1: 네.
0: 예, 뭐 백현동 문제 가지고 국토부를 협박했다든지 뭐
1: 네.
0: 김문기를 몰랐다든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거의 완전히 죽일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 거는 죄질이 훨씬 나쁜 거거든요.
1: 네.
0: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1: 네.
0: 윤석열은
1: 네.
0: 진짜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1: 네네.
0: 사실 이런 게 왜 나오느냐 그리고 이 검찰개혁에서 검사한테 보안사건을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치검찰 때문인 거고
1: 네.
0: 그게 거기에 거두가 검찰총장했던 윤석열인 거고 또 한동훈인 거고 그 2대 범죄만 하도록 남겼는데 등짜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는 또 수사권을 확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엄청나게 키운 거 아니에요.
1: 네.
0: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은
1: 네.
0: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0: 감사합니다.
1: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0: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여행 떠나요.
2: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날씨 키워드 중 하나로 꼽자면 단연 무더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따라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서 기온이 질주하듯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인 전남 동부와 영남권의 체감온도는 오늘도 38, 9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 역시 33에서 35도 내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열대야 나타난 곳 많았습니다. 서울 대표적으로 최저기온 27.3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무더위 열대야 속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은 구름 많이 끼면서 밤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는 시간당 2,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전주 34, 대구 37도 등 31도에서 37도 분포가 되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와 충북, 전남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금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 이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고 여러 인터뷰에서 부인하지 않고 빨리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강력히 표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 의원님?
2: 일단 뭐 마무리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마무리는 하고 와야 마무리. 된다.
2: 아니, 법무부 장관이 마무리를 당연히 하고 해야죠. 마무리하고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0: 네.
2: 큰 흐름을 좀 보면 예. 수사기소라고 하는 분리가 대원칙이 우리나라에 몇십 년 동안 논의가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이제 구분응선을 넘기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권 출범한 이후에도 이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직접 수사권 폐지 이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래서 10월에 중수청이 이제 출범한 시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그 핵심은 그거잖아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더 보호하고 강화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0: 네.
2: 그 과정에 뭐 장윤길 사건도 있었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의 존치를 할 거냐 마냐 거냐에 가지고 여러 뭐 논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가운데에서 대원칙을 지키고 보완을 필요한다고 하는 부분 특히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0: 네.
2: 중대범죄수사처에 수사처를 둬서 이것을 보완하기로 했고
0: 네.
2: 보다 더 강화된 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2: 앞서 뭐 홍기현 의원 제 네. 얘기도 들었는데
0: 예, 예.
2: 그래서 지금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권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원칙하에서 이러한 보안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이번 형사소송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지금 맞다. 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다 하고
0: 네.
2: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여 넘게 이러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내부의 저항도 심했을 거고
0: 네.
2: 또 사회적인 여러 여론에 대한 추이도 봤을 때 장관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마무리를 잘하고
0: 네.
2: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면은
0: 네.
2: 대통령께서 그건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자, 지금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레임덕 신호탄이다 비판을 했는데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 뭐 레임덕 신호탄으로까지 뭐 이렇게 벌써 보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고
0: 네.
1: 다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런 사퇴 의지 같은 게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그 장관직을 던지겠다는 그 각오와 확고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성호 장관하고 국회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지만은
0: 네.
1: 정말 민주당 내에서 몇 안 되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면서 또 상당히 그 국민들 늘 바라보는 그런 정치에 그래도 자기 자신의 정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주 같은 데서도 내리옷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성우 형 그럴 정도로 그런 아주 편안한 사이란 말이에요. 이런 양반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검찰의 엄청 큰 피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결국은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그러니까 사법 정의적 차원에서도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양설될 수 있고 되려 범죄자에게 그런 유리한 어떤 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지탄과 여론을 그래도 정성호 장관은 늘 대변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저는 읽혀져요. 그나마. 그런데
0: 네.
1: 이런 양반이 사퇴를 한다 그런 것은 이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과 많은 또 대화 설득도 하고 또 소통이 이루어졌을 건데 당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또 주무장관의 그런 뭐 생각을 갖다 전혀 밟아버리니까 저 자신은 이제 뭐 더 이상 여지를 둘 겨를이 없죠.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0: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을 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요?
2: 뭐 오늘 법사위가 소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법사위에서 네. 더 이제 전체 법안도 네, 이제 네. 그 법사위 이미 소위에서 네. 제가 김성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해보니까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열어서
0: 네.
2: 이미 그 축조심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가 이번 주 열리면 그 마지막 뭐 법문 조문들 그 전체 내용은 다 나왔기 때문에
0: 네네.
2: 그것을 이번 주에 이제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또 하게 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1: 당연하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 법안 저지를 위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신조 뭐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0: 예.
1: 그리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이거는 뭐 변경하고 수정할 수 없는 뭐 마치 큰 대원칙처럼 했지만은 광주 이제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도 봤지만은 엄청난 그 장윤기 사건에서 그것도 결국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는 진실이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검찰이 그 막강한 기소 권한과 수사 권한 가지고 권력 남용을 한 부분은 저도 분명히 이런 고쳐야 될 패단이었어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개혁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행사 사법 체계의 엄청난 파행과 또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완전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오죽하면은 사실상 그 민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 변호사를 위한 모임에서도
0: 네.
1: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에 제시할 정도로 이런 사회적 우려가 큰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이제 완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도 바로 8.17 전당대회. 저는 8.17 이것도 정말 강성 지층의 소구력을 가지기 위한 뭐 새 후보, 유력 새 후보가 어느 누구 한 사람 다 피해갈 뭐 그런 입장 없이 저걸 더 선명하게 그냥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시켜야만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전당대회에 나섰다 그러면은 난 좀 잘못됐다고 봐요.
0: 네.
2: 아니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네. 수사 기소의 독점에 의해서 권력 남용이 일어났고 결국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윤석열 보호하는 검찰 기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 보면 조작 기소했던 내용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만 해도 그 얼굴이 사진 나왔는데 김학의가 아니라고 한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최용중 시의원, 청주 시의원 같은 경우 성매매 했는데 영장을 기각시켜버리잖아요. 수사 기소 영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독점했을 경우에 이 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뭐를 보안책들을 원래 우리 당 안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장윤기 사건이 이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2: 국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7대 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런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처에 줘서 설치해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하는 인권 강화 차원에서 더 접근하겠다라는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안을 체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이 수사 기소라는 대원칙과 또 인권 보호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형사소송법 처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야권에서는 근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다 이렇게도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뭐 제2호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어떻게
2: 이거는
0: 생각하세요?
2: 그동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피해자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하고 이거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법안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네. 오랫동안 민주당 안에서 내부에 법사위 안에서 소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네. 지금 이 형사소송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중수청 출범하는데 네. 당연히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알겠습니다.
1: 대통령께서는 이제 친정집인 민주당에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충분하게 숙의하고 네. 난 이후에 결정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숙의라는 맛은 그러니까 친정집에다 그것도 이제 거대 입법 권력 여대 야소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내용을 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네. 결론은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는 여건이라면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은 숙의하고 처리해달라. 즉 그 말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이나마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서 경찰을 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법체계가 되길 바란다는 것.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8.7 전당대회에서 당이 당략적인 어떤 후보들 강성 그러니까 지층의 그 소구력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그냥 보안수사 그 전면 폐지는 8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건 처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고 이게 그럼 과연 이 결과는 그러면 그럼 경찰이 경찰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0: 네.
1: 또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갖다 좀 전에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럼 아동농인 여성 뭐 가정 뭐 성 이런 뭐 제한적이나마 그걸 두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범죄자들의 피해 밥상은 사기죄 이런 데서 나와요.
0: 네.
1: 이 사기죄는 큰 사기 하나만 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경찰 수사에만 맡기고 그럼 검사도 이걸 보고 기소하기 전에 아 이건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안수사 경찰에게 요구했는데 제대로 또 안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 뭐 징계한다 뭐 한다 그거는 사회의 문제예요. 엄청난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구제받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0: 네.
1: 일정 부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구로서의 그 본연의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그 이유를 갖다 조금이라도 살려두는 그런 결정을 했다면은
2: 근데요.
1: 국민들이 이 피해자의 피눈물과 또 2차 가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보안수사권 폐지.
2: 근데
1: 왜 국민 여론이 네. 이걸 갖다 근 70% 가까이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2: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미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소권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0: 네, 네.
2: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한인 거거든요. 이 자체가요.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중수청 경찰에 대한 충분히 견제도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그걸 더 나아가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법안까지 지금 다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2: 예.
0: 알겠습니다. 양쪽의 그 예. 의견이 워낙 커서 차이가 커가지고. 근데 오늘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금 선관위 특검법안도 지금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될 텐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22대 국회 후반기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선관위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 추천 방식에는 일단 합의를 했는데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경기에 의해서 충청 선관위에서도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드러나니까 모든 의혹을 막라하는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박 의원님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2: 특검 이미 이제 통과됐잖아요.
0: 네.
2: 특검 이제 수사하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0: 네.
2: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면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일 충실해야 돼요 일단 일에. 그리고 좀 그 선관위 국정수사 할 때도 보면 일을 좀 제대로 하는가 싶은 정도로 지금 야당이 먼저 특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대로 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제 특검이 발동됐으니까
0: 네네.
2: 법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특검 법안 통과하는데도 얼마나 늦어졌어요? 국민의힘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저는 특검 수사 상황들을 좀 보면서 특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2: 충분히 지금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정치적 수사에 집중하는지를 모르겠네요.
0: 네. 근데 지금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그것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을 지금 이렇게 확장하자고 하면은 더 그 합의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1: 올림픽공원에 지금 이제 보관되고 있는 그 한 250만 네. 그 TPG 같은 경우는 예. 아마 지금 이 지금 국조특위에서 국조특위에서 지금 여야 간사들 간의 얼추 합의를 통해 가지고 아. 그거는 아마 개표를 통해 가지고 재검표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선관위 수사 범위를 넓히는 그런 종합특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0: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선관위 그러니까 직원들이 투표수 네. 그리고 투표수를 갖다 이렇게 조작 통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직원들 상호간에만 소통만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산 통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정황 전반을 들여다봐야 선관위의 총체적 그러니까 부실 선거를 갖다가 다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부실 선거가 계속 이렇게 이제 누적되고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부정선거의 원상으로서 선관위가 그동안 한마디로 어느 누구의 간섭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주권인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투표 행위가 제대로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온상으로 한다면 이걸 발본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1: 네.
0: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 간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왕 뒤다 보는 거 다 들여다봐야죠. 그렇게 전산 서버 의견을 왜 또 왜 안 들어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산 통계 조작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투표율이라든지 이는 본인들도 이미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투표율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마지막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각 선거구 투표소보다 내용이 다른 집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런 부분 심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바로잡을 이번에 조례의 기회로 정치적인 계산 다 떠나보내야 돼요. 얘기는.
1: 네. 지금 오늘 사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소청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가서 구두변론을 한다고 하네요. 예, 지금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도 또 이야기할 것 같고요. 장 대표 행보에 대해서 김 대표님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뭐 당내 쪽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 지금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전면 재선거 주장 여기에만 함몰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지적을 했지만은
1: 네.
0: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단순한 선관위가 행정 부실을 넘어가지고 선관위 전산망이라든지 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고의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걸 또 조작하고 그런 통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잃고 그걸 밤새 지켜봤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잘못이죠. 그래서 중앙선거인 서버 전체와 전산 조작 시도 일체를 갖다 이 수사 대상에 맹기하는 그런 선관위 종합특검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걸 그 이상 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 길 간다고 보고
1: 네.
0: 그것도 소청 내용도 거기에 준하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2: 그러니까
0: 보고 있습니다.
2: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선관위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을 해서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번에 국정조사 할 때 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어요. 어떤 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안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실제 보면은 야당의 존재가 없잖아요.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국정조사 안에서의 활동 상황을 보면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문제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2: 야당이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도 제대로 못 내놓고 있으면서 뭐 주장과 주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 재선거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얘기도 지금 정리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내부의 정리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을 하자 새로운 일을 하자 새로운 일을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부가 왜 있는 겁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당내의 여러 의견들을 조율해서 하나 안으로 해서
1: 네.
2: 서로 여야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지도부 아니에요. 그런데
1: 네.
2: 어떤 안도 지금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2: 다 가서 얘기 들어보시오.
1: 네.
2: 이 얘기 저 얘기 다 따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전혀.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그
1: 하나
2: 이전에.
1: 된 목소리가 없다.
2: 그렇죠. 하나 된 네. 얘기도 없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어떤 활동 사항이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특검을 한다고 하면 특검 딱 추진해서 일을 추진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재검표 문제 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지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얘기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실 이 지적은 또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대구 집회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장외 집회 일정은 잡지 않은 걸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뭐 이제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당 대표로서의 또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어떻게
0: 그게
1: 보셔요?
0: 이제 국회 안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국민적 울분과 분노를 갖다 여야 정치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우리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국조청문회가 만들어졌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은 그 위원장도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오선 의원이 맡고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민당이 이제 참여한 그런 위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위원장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외안에. 그러니까 의결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윤상현 위원장은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투표용지 250만 장 이거 재검표하자 진작에 얘기했지만 막상 결정을 못하고 있어.
1: 네.
0: 왜 위원회 의결이 돼야 선관위에서 그걸 수용 여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 수사 범위에 중앙선관위의 어떤 서버라든지 전산 조작 의혹을 이거 포함시키자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걸 말 여기에서 특검에서 포함된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장애 집회 유지로 그 박해 활동에 치중할 이유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특검 돌아가는 걸 보고 또 국회 안에서 앞으로 제도 개혁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에 뭐 집중해야 되는 거겠죠.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장애 집회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정경심 원내대표는 사실 원내대표인데 원내에 있지 않고 원외에서 활동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그것도 6개의 상임위원회 선출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네.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전에 그 트루먼 대통령이 공화당이 하도 발목 잡으니까 Do nothing Congress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0: 관심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지금 그 국고에 지금 다시 선거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1: 아니,
0: 그런
1: 100만 원 저는 이상은 당연히 나온다고 봐요. 지금 보세요. 국민들이 다 볼 때 예. 뭐 김성태 대표님도 윤석열의 정치 스타일을 알잖아요.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윤석열의 실체란 말이에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슨 전성배를 몰라요. 전성배하고 맨날 같이 다녔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하면서 뭐를 했냐면 검찰을 통해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옥죄면서 검찰 정권을 남용했던 것이 윤석열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은 거짓말을 통해서 일관되게 해왔단 말이에요. 무슨 주가 조작에 손해만 봤습니까 김건희가. 이익 봤다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 변호인 자기가 추천한 거 이남석 변호사 추천했다라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일관되게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건 당연하게 지금 대선 과정에서 완전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0: 예, 김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2: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게 네. 당시 이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네. 오늘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뭐 선거도 이제 또
0: 생중계된다고
2: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혐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인터뷰하고 또 토론회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성벽 씨 관련한 그 발언이 그 2022년도 그때 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는 당 관계자들 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일체 없다 이렇게 한 거거든.
0: 네.
2: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이제 만나고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게 드러났죠. 그렇지만 이제 특검 측면에서는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바로 네. 그 사실 때문에.
0: 네.
2: 그렇지만 이제 사법적 판단 기준은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이제 이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나 여부.
0: 네.
2: 그리고 이제 당선 목적의 고의성,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그런 거짓말을 했냐, 고의적으로. 뭐, 그걸 볼 건데, 이 법원이 이제 발언의 주관적 정의나 단어 선택의 어떤 그런 미숙함으로 판단하면은 이게 이제 벌금형 이하에 내지는 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허위 사실을 갖다가 유포로 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선거 때 인터뷰 그리고 후보들 토론회에서 허위적인 사실을 갖다가 유포했다. 이러면은 이제 당선 무효행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이거는 당선 무효행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2: 자, 그걸 되면 이제 국민의 힘도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럼 지난 대선에 이제 국고 이제 지원금을 다 받았잖아요.
0: 네.
2: 이게 한 400억 가까이 돼요. 4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이제 토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거 결정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주목이 되는 거죠.
0: 네. 네. 자, 저 국민의힘은요. 요새 또 그 멱살 파문 때문에 윤리위까지 지금 예, 지금 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1: 저보고 먼저 말하라고
0: 먼저 말씀하시라는 취지로인데 네.
1: 저는 진짜 국회 와서 의원총회에서 언성은 높일 수는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멱살 잡는 건 처음 봐요. 아니 이거는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당내 중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임위 배정 문제 가지고 현역 원내대표하고 전임 원내대표 멱살을 다 잡았고 그 의원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징계 대상이라 봐요. 근데 의원 자격 없습니다. 이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여기가 아니 국회가 민의를 네. 대표하는 의원인데 이 행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0: 네.
1: 아니 어디서 멱살을 잡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평소 행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0: 한 20초 남았습니다. 그래도 김 원내대표님도.
2: 그게 뭐 네. 대단히 참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물론 이제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들의 원성과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멱살잡이를 한 부분은 어떤 경우든 잘못된 거죠.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네, 품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윤리위가 지금 내홍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결 정석수를 채우지 못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일도 있고요. 오늘 닷새 만에 윤리위 회의가 열리는데 또 전원 출석이 어렵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대표님?
1: 아, 윤리위가 원래 구성은 9명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 이제 3명이 사퇴를 하고 6명이 네. 남았어요.
0: 예.
1: 이제 6명이 남아서 이제 그나마 이제 뭐 의결 정족수는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윤리위원들 간에도 이제 의견의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또 그 부위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위원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 요구를 그러네요. 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사퇴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금주의 윤리위원을 갖다 이제 당에서 이제 이걸 채울 것인지 안 그러면 윤리 자체적으로 좀 더 내부의 진통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그걸 수습하고 또 자정시켜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지 그거는 뭐 범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 네.
1: 저는 두 가지 길이 다 열렸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0: 예.
1: 때문에 만일 장동기 대표가 윤리위원 사퇴한 사람 그럼 그 결론에 대해서 그걸 이제 윤리위원을 갖다가 이제 한 사람을 또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윤리위원들이 9명 중에 6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잘 이제 위원회를 갖다 정상 작동시키면서 윤리를 갖다 결정을 앞으로 이제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잘 해나가겠다. 뭐 그런 판단이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서 유난히 윤리위가 전면에 나서는 것 같은
2: 그렇죠.
0: 그런 모양새예요.
2: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사실은 전위대 역할을 한 게 윤리위죠.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을 징계하면서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윤리위를 통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2: 윤리위는 사실은 권영진 의원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엄한 기준을 두고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 전선을 치면서 윤리위가 갔기 때문에
0: 네네.
2: 지금 역대 모든 정치에서 윤리위가 정치 전면에 나선 경우는 없었죠. 원래 윤리위는 우리가 양지 음지를 구분한다고 하면 윤리위는 조용하게 음지에서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것이 윤리위였는데 지금 그래서 결론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윤리위가 모두

0: 걸 공개하면서 정치적인 전선에 나온 것이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니까 좀 의외의 상황인 것이죠.
1: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도혁 대표가 다음 달에 8월에 이제 취임 1년이 되고 지금 보도를 보면은 당 쇄신안이 나올 수 있다. 비전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 이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당내 소가 그 실체가 좀 있는 얘기들은
2: 아직까지는 전혀 뭐 국민의힘 내적으로 네. 장동 대표 1년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그런 변화와 쇄신안이라든지 당의 어떤 그런 또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1: 네.
2: 뭐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논의하거나 좀 점검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1: 전혀 아닙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 내용이라든지 또 비전 제시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가닥을 잡고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0: 그러니까 쇄신과 네. 비전 제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 체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요.
1: 그렇죠.
0: 그런데
1: 보통은.
0: 지금 이제 네.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리더가 어느 상황에 그 직면했을 때 두 가지 길을 선택하거든요. 물러나서 비우고 낮추면서 다음을 도약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랬죠. 리더들이.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무조건 버티기 전략을 들어가는 거예요. 버티어서 자기 임기 채우고 다음까지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해서 비전까지 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임기를 내년 8월까지 채우겠다라는 거고 그 버티기 전략을 들어간 거고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 때 장동혁 대표는 이미 이제 상수가 됐다. 그러니까 변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8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거고 그 다음까지 모색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1: 굉장히 좀 소수의 인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인상이 생겨요.
2: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뭐 이걸 담은 의미를 그냥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8월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1: 네.
2: 웬만큼 당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비전 제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1: 네.
2: 그래 좀 감이 잡힐 수가 있는데 전혀 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 네.
2: 어떤 내용을 좀 전에 뭐 앞에 우리 박 의원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임기 때 내년 제가 알기로는
0: 네, 8월까지죠.
2: 8월까지가 네. 내년 임기인데 네. 내년 임기까지 아마 충실할 거고 또 연 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연임을 위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0: 어떻게 담을 것인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1: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은 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잖아요. TF팀이잖아요. 네. 그 앞에 있잖아요. 선출직 공직자가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 평가한다고 하면 그 평가 항목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TF팀의 어마어마한 힘이 되기 때문에 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TF팀이거든요.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 아닙니까? 네. 이걸 평가를 통해서 다음 28년 총선의 공천의 기준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장동혁 대표는 이 카드로 어마어마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큰 것이죠.
2: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1: 당내 분란의 요소가 매우 큽니다. 이건.
2: 네,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8.17 전당대회니까 이제 한 달 이제 채 안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예비 경선에서 의원님과 이건세 의원님이 이제 통과를 못했는데 여러 해석들이 나왔어요.
1: 소영커님이 얘기하니까 아프네요. 아파.
2: 네. 아, 부드럽게
1: 뭐,
2: 얘기했는데.
1: 아니 부드러운 게 아니라 저는 뭐 패잔데요. 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뛰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컷오프가 됐잖아요. 저도 예상을 잘 못했는데 뭐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우고 낮추면서 다음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 와 있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제 예비 경선 결과는 상당히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죠. 보통 흔히 말하는 친명계 최고위원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박성준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이건태 의원 뭐 이렇게 몇 명 쭉 잡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이 예상을 완전 뒤엎은 거예요. 저 그 말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현역 의원이고 또 뭐 상당히 공소취소 모임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뭐 중심 대표적인 천명 인사다 보니까 저 양반은 혼자서 알아서 잘 차고 될 거야. 천명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외적으로 이제 김용 뭐 지금 이제 전에 부원장 그런 사람을 이제 네.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전략적 선택이 또 뭐 이런 돼야 될 사람은 또 떨어지는 그런 결과 나온 거죠 이제.
2: 네, 근데 지금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 네, 세 분은 다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고 사실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이제 생년월일 갖고 전략적으로 지지자들이 투표를 한다.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스란히 예비 경선뿐만 아니라 본 경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0: 정천내 대표 진영에서 상당히 그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치밀한 그냥 투표 전략을 수립한 결과물입니다. 저게 만일 최고위원 어느 한두 명한테 쏠려버리면은 세 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생애를 가지고 구분도 잘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친명 이쪽에서는 이제 다섯 명이라 그러지만은 거기서 좀 더 들이다 보면 이제 그 송영길 전 의원 쪽에 이제 김용호 최고위원 네. 뭐 당선 네. 예비 경선 당선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이제 다섯 명이 이제 친명계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불확실해요. 민당 그러니까 이제 천명계 이재명 대통령을 봐서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들 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걸 다섯 명이니까 또 누구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청래에게 대려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 세 사람이 이제 당선될 공산이 그러니까 커지죠.
1: 제도를 보면 좀 답이 나와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72표잖아요. 네. 72표인데 우리가 당원이 155만이지 않습니까? 네. 155만에서 이번에 투표가 37%가 해서 57만 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57만 명 중에서 지지 세력이 한 20, 30만이 된다고 하면은 네. 1인 1표 아닙니까? 네. 강하게 표를 집중해서 당선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 본선 투표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 70%의 여론조사 30%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당원들이 여론조사를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면은 투표율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친청계 3명이 상당히 유리한 그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2: 투표율이 거죠. 그럼 올라가면요?
1: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그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 투표율이 올라가서 황금 분할이 네. 이루어지면은 흔히 말하는 친명계 최고위원이 많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 50%대 저런 상황에서는 저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그런 최고위원 3명이 그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1: 이번에 보면 이제 예비 경선 컷

0: 컷오프 당시에 보면 중앙위원하고 네. 당원하고 이제 5대 5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을 할 때 친청계 의원한테는 많이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친청계 의원들한테는. 그런데 당원의 50%의 결집된 표가 네. 3명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런 거죠.
0: 그러면 예. 이것이 투표율이 이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당원 투표로 볼 때 거의 사실은 당원 70에 여론조사 30이라고 해도 그냥 묶어보면 당원이라고 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은 당원의 결집된 힘이 1인 2표로 작용한다고 하면 친청계 의원들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네. 이 투표율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예. 것이죠.
1: 지금 보면은 주말 새에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이제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거냐. 민주당이 반명 후보 3명을 최고인을 뽑을 당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워딩이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또 반면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탈당한 적 없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고요. 점점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이 수사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0: 그럼 뭐 김민석 후보가 이제 이런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한 어떤 경교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당연히 헌법에서도 종교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도 신천지가 개입해서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1: 예.
0: 정당의 종교 집단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경고 메시지 좀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의원하고 당원들을 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좀 저는 좋지 못한 정치 전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네.
0: 아니 의원하고 당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무슨 의원하고 당원을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당원 1인 1표제를 통해서 정치 전선을 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선택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왜 의원하고 당원을 자꾸 분리시킵니까? 저는 그건 잘못된 정치 전략이라고 봅니다.
1: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이제 권역별 순회 경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충청권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2: 순회 경선에서 첫 번째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해요.
1: 그러니까요.
2: 남은 이제 순회 경선에서 그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전준위에서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도 왜 충청부터 하냐.
1: 그렇죠.
2: 그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이제 정치적 기반을 충청 자기의 출생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1: 네.
2: 그 결과가 이제 정청래 당대표 지금 후보가 자기 기대하는 만큼 수치가 나온다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남은 이제 지역 경선을 갖다가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일단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이것이 또 전당대 8.17 전당대에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제 열대야가 간밤에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이 27.3도의 최저 기온을 보였고요. 전주 26.3, 대전 25.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역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부일대에는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쪽은 극단적인 더위입니다. 체감온도로 치면 일부 38.9도선까지 치솟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 전주 34도, 대구 구미는 무려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중부와 경북으로 밤까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는 시간당 2-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중부와 경북으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역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1: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북중미 월드컵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 달래주는 희소식이 해외파들로부터 연이어 들려옵니다. 네.
4: 일단 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

0: 음악을 떠나서 자신의 축구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페인 라리가로 가죠.
1: 네.
0: 뭐 사실 뭐 라리가 그러면 갈 수도 있는데 월드컵 우승한 나라의 리그에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참 주목을 받게 될 거거든요. 스페인 이제 문 열게 되면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는 어떻게 리그를 운영하나 또 이제 많은 본보기들이 될 것 같은데 행선지는 일단 그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니 뭐 다들 아 레알 마드리드 가고 FC 바르셀로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알기로 레알 마드리드가 한 30번 정도 우승하고요. FC 바르셀로나가 27번 우승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11번 네. 우승하고 10번 준우승을 한 어떻게 보면 3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 4위를 기록한 나름대로 4강 안에 드는 굉장히 강한 클럽입니다.
1: 네.
0: 이제 팀의 간판이던 그리즈만 선수가 달고 있던 7번을 달고 이제 뛰게 되는데
1: 네.
0: 굉장히 비교가 될 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는 부담도 굉장히 될 겁니다.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뭐 사실 마요르카에 있다가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 우승도 해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본인이 그 경기에 뛰지 못한 경기가 많았다는 건데요. 이왕이면 이제 가서 확실하게 주전 입지를 굳히고 또 이제 우승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굉장히 더 주목받게 될 거고
1: 네.
0: 사실 이강인이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월드컵에서 명예 회복을 하려게 네. 할 때 굉장히 추측 선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 본인은 이제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우파 아틀레티 그래서 이제 그 파이팅을 외치던데 제발 아우파 아틀레티에서
1: 네.
0: 한국 축구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1: 네, 자 손흥민은 소속팀 복귀 후에 3경기 연속 골을 넣었어요.
0: 네, 하필이면 그게 월드컵 끝나자마자 소속팀 복귀하자마자. 근데 어제 경기 첫 골 장면은 위치 선정도 좋았고 또 판단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공을 잡는 순간에 스프린트라고 그러죠. 굉장히 스피드를 잘 달았고 사실 몸을 막 거의 잡아채듯이 달려드는 몸싸움에서도 이겨낸 거기 때문에 손흥민이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시즌 3호 골 터뜨렸고 가자마자 LA 갤럭시 그다음에 솔트레이크 시티 그다음에 뭐 어제 그 캔자스 시티까지 3경기 연속 골 또 팀의 3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살아나는데 이러면 정말 아쉬운 게 이런 골이 월드컵에서 터져서 우리 조별리그에서 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부진을 좀 달래고 다시 한번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 MLS 보는 맛이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왕 한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도 갖게 하는데 점점점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놓은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7월 FIFA 랭킹은 역시 안 좋습니다.
0: 아우 지난주에 예상은 했는데 사실 뭐 한 29위쯤만 걸려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2위까지 밀렸습니다.
1: 네.
0: 월드컵 가기 전에는 20위권에 있었거든요. 뭐 22위에서 25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하위권을 기준으로 해도 7계단이나 떨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60위권인 남아공에 진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기록을 보니까 이제 30위권 밖으로 밀린 게 2021년 12월 이후 무려 4년 7개월 만입니다.
1: 아.
0: 그래서 조금 이거 빨리 좀 그래도 들어가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 아시아 팀들 좀 부진했어요. 이제 그나마 일본이 좀 선전을 해서
1: 네.
0: 일본은 한 계단 상승한 17위, 이란하고 호주는 22위, 28위를 기록했는데요. 뭐 이번 대회 보면서 세계 랭킹이랑 4강이랑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우승한 스페인 1위, 그다음에 2위 준우승한 아르헨티나 2위, 프랑스가 3위고 이제 뭐 이 두 팀만 좀 바뀌었는데 잉글랜드가 4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약적인 도약을 한 팀이 있는데 31위에서 19위까지 올라온 혼란의 팀 노르웨이. 정말 노를 저어 간 것 같아요. 피파 랭킹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1: 네.
0: 전 국민이 루루 하더니만은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도 이런 상승세를 한번 좀 타야 될 텐데 좀 기대해봐야 되겠죠.
1: 네. 자 일본은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왜 하필 계약 기간은 6개월인가요?
0: 그러니까요. 좀 이례적이죠. 보통 계약하면 뭐 2년, 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 예.
0: 근데 딱 기간이 내년 1월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는데
1: 예.
0: 사실 뭐 월드컵에서 준비한 그런 노고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떠나는 게 좀 아쉽다. 감독의 힘이 이제 본인이 좀 저거해서 좀 부족해서 성적을 못 올린 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모리아스 감독을 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명예 회복의 기회는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목표에 실패한 감독이기 때문에.

0: 때문에 결국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시안컵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유종의 의미를 거두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보통 그럼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감 감독이 계속 지속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일본은 정말 냉정하게 딱 정말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면 지금 23세 감독을 맡고 있는 이제 오이와 고 감독이 지휘봉을 이해받게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야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보면 야 우리는 지금 대표팀 감독도 없는 상황인데 아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는 거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다음 감독이 누구라고 지정이 되면 현 감독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할 것이고 다음 감독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시간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보면 근데 좀 이번에도 이제 오이와구 감독 같은 경우를 보면서 느낀 게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 국가대표 경기를 뛴 경기를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가시와 레이솔 감독 때 준승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지휘자로서 그러니까 그 감독으로서는 지휘봉을 잡고는 성적을 발휘했는데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감독인데 어쨌든 이제 일본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뭐 2050년 월드컵을 목표로 달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뭐랄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토대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장 회장도 없고 대표팀 감독도 없고 남은 A매치를 임시 감독 체제로 치러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번 아시안컵을 준비할 때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우리 뭐 위기에 강하다고 하잖아요. 제발 그 대한축구협회도 위기에 강하기를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1: 예. 프로야구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시즌 6호 홈런을 비롯해서 모처럼 화끈하게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0: 네. 어제 아침에 야구 보신 분들 좀 신났을 것 같아요. LA 에인저스와의 경기였는데 네. 6번 타자로 나와서 3타수 2안타 3타점을 쳤습니다. 팀이 이제 2대 0으로 앞선 3회 말에 나왔는데 주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라이언 존슨의 초구를 받아쳐서 오른쪽 담장을 탁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딱 37타점째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 100타점 야.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좀 쌓아가기 시작했거든요.
1: 네네.
0: 또 5회에도 이제 우측에 2루타를 쳐서 나름대로 진루를 했고 또 7회 몸에 맞는 곡 3출루 경기하면서 전체로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1: 네네.
0: 뭐 수비도 괜찮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오늘 새벽 경기에는 또 출전하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뭐 컨디션 조절 차원인지 아니면 뭔가 감독이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우리 프로야구에서는요. KT 돌풍이 왜 이렇게 거세죠?
0: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이강철 감독이 있어서 KT가 좀 잘하면 강철 매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시즌 막판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4, 5, 5위 이렇게 걸려가면서 정말 그 피말리는 포스트 시즌을 열어준 감독인데 이번에는 지난 토요일 경기까지 9연승을 달려서 구단 역대 최다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어제 사직에서 이제 롯데와 경기를 가졌는데 롯데가 마치 10연승은 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이제 홈런 3개를 터뜨리면서 15대1로 이겼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난 5일 롯데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9연승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줄 수 있는데 끝은 줄 수 없다.
1: 그것도 롯데로서도 굉장히 각오가 남달랐겠네요.
0: 그것도 사직 홈에서 주게 되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는 내심 한번 이겨보면 어때? 그래서 이제 그 KT를 업전을 응원했는데 이미 뭐 초반에 승부가 갈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삼성에서 2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들 보시면 선두 경쟁 정말 치열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무더위를 날리는 프로야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27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았습니다. 서울이 27.3도를 포함해서 대부분 25도 이상의 아침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 무더위와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시원한 곳으로 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그 가운데 전남 동부와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 행태인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가 33에서 35 대부분이고요. 일부 38,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3, 대전, 전주 34,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와 경북으로 나란히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강합니다. 5에서 60mm 정도인데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우는 시간당 2,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 전남으로 안개가 짙은 편이고요. 바다에 또 안개가 짙은데 동해와 서해, 남해 쪽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휴일 전국 바다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칠천도대교 근처에서 물에 빠진 60대 남성이 119 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늑도동 앞바다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인근 해변에선 물에 빠진 10대 2명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던 5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과점하는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오늘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주 전용시장에서 첫 거래에 나섭니다. CXMT의 이번 기업 공개는 올해 아시아